0: 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즘,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장문천의 씁쓸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오종전에서 박고가 이민위원회 주석자리를 만들더니만은 나한테 그

자리를 맡으라고 했어. 그런데 맡고 보니 영 이상한 자리였어. 게다가 모 대통령이 소베트 주석이어서 정부 일을 도맡아 했는데 내가 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나도 밀어내고 모 대통령도 내쳐서니 정말 일석이조였지. 일이 그렇게 된 거로군요. 왕가선 생각에 빠지었다. 장문철이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한 번은 리덕의 말을 전하던데 지금도 그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이길래요? 왕가상이 맑은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덕이 역에서 일할 때는 역시 모스크바에서 온 동지를 믿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우리끼리는 부딪히지 말라는 뜻이지 싶었어. 그게 무슨 말이지? 왕가상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당에서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떤 패거리나 개인을 파뜨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져야죠. 그렇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장문천도 다짐하듯 말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었다. 조울래가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섰다. 검고 숱 많은 수염이 가슴에 멋지게 드리워 있었다. 그는 방 안을 훑어보고 나서 고개를 들고 천장에 매달린 등을 보며 말을 했다. 이 집은 참 좋군. 누가 살던 집이랍니까? 마부의 집이라고 합디다. 마부? 졸대가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정말입니다. 주소상한테는 시집도 못 보낼 만큼 아주 못생긴 노이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서성이 결국 노이 동생을 자기 마부한테 시집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운 좋은 마부가 료장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말에 주울래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두성은 어디 갔습니까?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자진한테 갔습니다. 의료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금 아이를 낳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몸을 풀어야 하다니 여성 동지들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조울래가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다. 왕가상이 말했다. 금방 락보 동지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청취국 회의를 되도록 빨리 여는 게 좋겠습니다. 조울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안 그래도 이제 박구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자고 하더군요. 보고서는 바꾸도록 쓰라고 했습니다. 날 보고도 몇 마디 하라고 하던데. 그러더니 주울래가 물었다. 아쉽게도 주석이 없군요. 이번 회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까? 그 동지 역시 토론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군사 문제에 집중하자고 말입니다. 왕가상은 자기가 잘 알아듣게 말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한마디 보탰다. 그러니까 정치 노선에 대해서는 먼저 언급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조울래는 짙은 눈썹을 찌푸리고 한참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었다. 왕가상이 수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더니 웃으면서 전화기를 조울래에게 건넸다. 동지는 가는 곳마다 전화가 떨어오는군요. 수화기를 받아든 주울래는 몇 마디 듣지 않고 얼굴빛이 확 바뀌어야 한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돌아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수화기를 쾅 놓았다. 정말 영문 모를 일만 생기는군. 주울래가 성을 내며 말했다. 이 리덕이란 사람 좀 보세요. 정려준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을 부리면서 마구 총을 쏘아 댄다는군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더 이상 그냥 도서는 안 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모두석이 오면 다시 오지요. 조울래는 손을 젖고는 빠른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전투적 가정은 갈등으로 복잡하다. 하지만 역사는 말한다. 비 온 뒤에는 언제나 해가 뜬다고. 비련과 우연은 늘 재미있게 연결이 돼.

실현성은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연성은 그 어떤 천재라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 1935년 1월 15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국민당군 사단장 백휘장의 집에서 열일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백휘장 자신도 절대 생각하지 못했지만 모태동 주울래와 같은 인물들도 생각하지 못했다. 백휘장은 왕가렬 밑에 있는 사장이었다. 1932년에 공사를 끝낸 이 호화론 저택은 완전히 귀양에는 왕가렬의 층집 양식을 본단 것이었다. 집 둘레에는 넓은 복도가 있고 모두 아치형 조각으로 보기 좋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 왕가렬의 집과 다른 점이라면 한 층이 낮을 뿐이었다. 그래도 조은희성에 있는 낡고 자그만 층집들에 대면은 당무리 가운데선 두루미 같았다.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검은 대문에 들어서면은 마음을 위로하는 집이라는 현판이 달린 동근 문이 보이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쉬어가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겨울은 해가 짧았다. 저녁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어 땅금이 가지었다. 호위병들은 천장에 매달린 석유등에 불을 달았다. 2층에는 노른 객실은 결색 불빛으로 가득 찼다. 큰 화로도 가져다 놓고 숯을 담아 반 공기를 데웠다. 방 한가운데는 검고 기다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곁으로 정교하게 만든 검정색 등나무 의자 12개가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벽에는 시계도 걸려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이 회의를 위해 마련돼 있는 듯했다. 장정을 시작한 뒤로 이처럼 아늑한 환경은 처음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정치국 위원들과 확대회에 초청이 된 홍군 고위급 장령들은 모두 웃는 낯이었다. 회의장에는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공산당의 가풍을 따르면 본디 이래야 했다. 이제 열리게 될 회의는 심각하고 엄숙하며 서로 맞서야 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불안한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집안은 웃음으로 차넘치였다. 호위병들이 반듯하게 줄을 맞추어 의자를 놓아두었지만 유격 생활이 몸에 밴 사람들인지라 제 마음대로 끌어다 널찍하게 놓고 자유롭게 앉았다. 너무 딱딱하고 틀에 박힌 생활은 이제는 그들의 성격과 맞지를 않았다. 오늘 회의의 사회자는 총석이 박고였다. 곁에는 주울래, 주덕, 진훈이 앉았다. 모태동은 왕가상 장문천과 나란히 창문 곁에 앉았는데 머리가 더부룩하게 길었고 얼굴도 여전히 파리했지만 마음은 가벼워 보였다. 스스럼 없이 웃고 말하는 품이 중요한 회의를 앞둔 사람 같지를 않았다. 등발, 류석이, 하계풍 같은 정치국 후보 위원들과 확대회의에 초청이 된 고위급 장령인 류백성, 리부촌, 림표, 서병진, 백덕회, 양상곤, 리탁연, 주황비서장 등소평이 큰 상 둘레로 여기저기 앉아있었다. 리덕은 멀리 방 문옥에 앉아 줄 담배만 피워댔다. 자욱한 담배 연기만큼이나 그의 근심도 짙어 보이었다. 곁에는 통역관 오수곤이 앉아있었다. 박고는 재능이 뛰어난 젊은이였다. 생각이 예민하고 막스 린인주에 밝았다. 전에 주황섭의 독구역에 회의 때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무슨 말이든 막힘이 없었고 논리적인 설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게다가 영어와 로우로 막스 린인의 책을 단락체로 인용할 때면 회의장에서는 늘 폭풍구 같은

박수가 쏟아지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큰일을 맡다 보니 평소에 어딘가 우쭐하는 데가 있었다. 오늘도 여전히 자부심에 차 있었지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었다. 사실 누구든 궁지에 몰리면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란 힘든 노릇이다. 박구는 산강을 건넌 뒤로 동지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앞에서 불만스럽게 따지는 이야기를 꽤나 들어왔다. 오늘 회의도 여러 사람의 제의에 의해 열리게 된 데다가 보고도 다른 사람이 최초에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없을 리가 없었다. 자명종이 다섯 번 울리자 조울래가 박호의 귓전에 나직이 속삭이었다. 시작합시다. 박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방을 한번 빙 둘러보고는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차 반포위 토부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다. 그는 사중전회에 대해 당정이 세운 정책과 전략이 모두 정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소베트 구역을 포기한 원인을 꼽으면서 여러 가지 외부 상황을 내로 들었다. 먼저 5차 반포위 토벌이 이전에 치른 반포위 토벌과 다른 점을 강조했다. 제국주의 열강이 국민당에 엄청난 원조를 쏟아부어 국민당 군대가 새로운 군사 장비를 갖추고 100만이라는 병력을 동원했고 중앙 근거지를 공격해온 병력만 50만이 되는 데다가 또 군사 고문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홍군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내부 요인으로는 백색지대 인민들과 병사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홍군이 동일된 전략과 의지로 서로 힘을 모으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국민당 군대의 5차 포위 토벌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고는 보고를 하면서도 쉬지 않고 담배를 피워댔다. 그는 좌우로 간 담배 연기 속에서 보고를 끝냈다. 동지들, 이 보고서는 너무 급하게 쓴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동지들이 볼셰비크 정신으로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박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무척 마음이 쓰였다. 마치 작품을 내놓고 독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가련한 작가가 된 듯했다. 회의장에는 냉엄한 침묵이 흘렀다. 언제나 박고의 지도를 따라오던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주왕국석이 하계풍은 도정신하여 회의장 안에 있는 얼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들의 표정에서 반응을 읽으려고 애쓰는 듯했다. 이제 조울래가 보고할 차례였다. 그는 단호한 얼굴로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조울래의 보고는 박고의 보고에 비하여 한 가지가 분명히 달랐다. 조울래는 5차 반포위 토벌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원인으로 내부 요인을 훨씬 많이 꼽았다. 지도자 자신이 군사 로선을 정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다. 우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회의장에 모인 동지들을 둘러보며 침통하게 말했다. 제 결함과 잘못이 큽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동지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수염은 떨리는 듯 짚었고 눈빛은 진실했다. 사람들의 눈길은 모두 그에게로 쏠리었다. 공산당원이란 워낙 이런 거야. 모두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순간 모든 얼음덩이가 스르르 녹는 듯 짚었다. 사람들은 그가 모태똥 주덕과 마찬가지로 군사를 움직일 때는 기동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모태동을 대신하여 일방면군 총정치위원을

0: 맡아 주덕과 함께 적의 4차 포위 토벌에 맞섰을 때 홍구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뒤 주울래와 주덕은 중심도시를 빼앗는 문제로 림시주황정부와 맞서게 되면서 전방을 취하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리덕이 주황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뒤로 모순은 더욱 깊어지었다. 마침내 1933년 말 리덕은 전방에 대한 지휘를 통일한다는 핑계로 중국 공산당 주황국의 결정을 거쳐 중국 홍군 총사령부와 일방면군 사령부를 없애고 전방 본부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밑에 두었다. 그리하여 박고와 리덕이 부대를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형편이 그런데도 오늘 주울래가 성실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더욱 그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다. 이어 장문천이 무거운 얼굴로 말을 이었다. 모태똥 왕가상과 미리 의견을 나눈 뒤에 꼼꼼하게 준비한 발언이었다. 장문철의 우렁우렁한 발언은 박고의 보고와 심각하면서도 날카롭게 대립되는 진행을 이루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긴장이 더해갔다.
1: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0: 모태똥은 웃으며 장터에 놓인 낡은 범람 코뿔을 들고 물을 마시었다. 그러더니 한 손에는 간추린 원고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낀 채 말을 꺼냈다. 다른 때는 원고 없이 연설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4: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강 총리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윤이라면 여러분들 찾기도 쉽습니다. 바로 일백화 근방 북쪽에 신화서장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도강중윤에 찾아오시게 되면 최근에는 여러 개 과실이 안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한 측면에서의 부동한 왕거성 질병 그리고 노인성 질병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이런 질병들을 맡기게 되면 완전 좋은 치료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도강중윤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강중윤은 규모도 있고 우수한 의사선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개의 과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최신에 새로 들어온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도 여기에 락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지금 치료해서 잘 낫지 않는다면 포기하거나 고통을 뭐 참으면서 견디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수한 의료기기, 우수한 의사선생, 우수한 과실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을 여기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고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영약 이 도강중윤에 찾아오시게 되면 좋은 치료과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강중윤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모로서 와 이렇게 우수한 병원 우수한 의사선생들이 코앞에 있는 걸 모르고 고통을 참고 어떤 때는 때때로는 어떤 분들은 병치료에서 헛치료를 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일단 찾아와서 치료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내 병은 내서는 맡겼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도강중윤에 찾아오시게 되면 최근에 여기에 우수한 치료 과실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뭐인가 하면 3층에 가게 되면 바로 그 척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주는 미국, 한국, 중국에서 연합으로 발명한 척추 치료기기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1: 네.
0: 3층에 가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스피인 MT라 하는데요. 그저 척추 치료기기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척추 치료기기는 수술을 하지 않고 침을 놓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아주 최신의 전 지구적으로서 제일 그 처음으로 발견된 우수한 비수술용 쌍의 제야 교정 치료기기라는 게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서려 어떤 병을 치료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추와 요추간번 탈출 그러니까 경추나 요추간번 탈출이 있는 분들 그리고 척추 퇴행성 질병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측만증 척추가 삐뜬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 소관절 종합증 여기 원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대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막 통통 종합증 근막 통증 종합증 자골신경통 그리고 경추 요추간반 팡추 뛰어나온 걸 말합니다. 경추와 요추의 그 요추간반 팡통추가 나온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척추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척추 질병은 고통이 없습니다. 치료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펑세는 0입니다. 펑션이 없습니다. 아, 이거 해서 어떤 분들은 척추 수술을 받게 되면 혹시 오히려 좀이라도 걸던 게 걸음도 못 걸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걱정하는데 우펑션, 펑션은 0입니다. 그리고 병발증이 없습니다. 이걸 치료해서 다른 기관에 영향 줘서 혹은 원래보다도 또 다르게 빼질까 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는 아주 현저하면서 치료율은 100분제 86 내지 96 이 정도까지 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치료함에 있어서 이 치료 방법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젠줄 그 범위에서 처음으로 나온 우수한 선진적인 치료 방법에서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시작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가 하면 그 한 번 치료하는 기한은 열흘 내지 20알인데 하루건 내 치료하면 됩니다. 하루건 내. 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고 하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우리 집에 저 남편은 뭐 만성염, 오래된 만성염이 있으면서요. 몇 달 전부터 밥을 못 먹습니다.
0: 예.
2: 밥을 먹자면 밥 맛이 없고 그냥 밥 먹이 걸리면 너무 많이 간다지. 자꾸 이렇게 메스메스 가면 자꾸 토합되다.
0: 예.
2: 그래서 지금
0: 위장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2: 예, 약방 약을 싸다 먹어도 그냥 낫지 않고 살을 해놓으면 먹지 못하고 해놓으네 있지. 그러다도 원래 또 담, 뭐 만성 담양염도 있고 더 못 먹습니다.
0: 아, 그렇죠.
2: 그냥, 예, 기름 찍어 들어가도 막 자꾸 메스고 막 토하고 이래 들어가면 그래도 방송 듣고서 지금 도강 김의원에 가서 리명기 선생님을 보인 게 지금 전혀로서는 세 번 갔다 먹은 게 많이 낫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2: 생기지, 어선에 몇 숙, 없던 게 술 몇 숙 없답니다. 그래도 밥을 조금씩 먹습니다. 그래도 죽을 수 없어서 먹습니다.
0: 예.
2: 예, 그래도 하루씩 남아도 사람 씻듯이 들어가지고, 어선 조금, 약을 세 번 갖다 먹으니까, 일곱 초, 21초 갖다 먹으니까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아, 위장도 예. 문제 있어서는 리명길 예. 선생 찾는 분들이, 간, 담낭, 예. 위장, 비장, 장도의 문제는 예.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에 속합니다. 예.
2: 막 깨치라지 않고 계속 밥을 먹으니까 조금 맥이 난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더 보려고, 오늘 가려고 그랬다. 지금 예약하시오.
0: 아, 그렇게 하셔. 예. 예. 리명길 선생 토요일 빼고는 다 됩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가겠습니다.
0: 네, 예. 그렇게 하시오. 오늘 오세요.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저 위가 이렇게 더부룩 배가 이렇게 더부룩하고 위장이 좋지 않습니다.
0: 예.
3: 그런데 리민길 선생님한테서 그 중량을 갖다 저 두 번 갖다 먹은 게 아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 소화가 지금 잘 됩니다. 그래서 저 밥 원래 잘 못 먹던 게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나 영 좋습니다. 그래서 내 다시 한번 친구하고 같이 가려고 예약합시다.
0: 두 분이 오시는 걸로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예예. 예.
3: 예, 주일날에.
0: 예, 주일날 됩니다. 주일날에 완전히 됩니다. 예예예. 예, 예. 두 분이 예. 오시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3: 예, 예. 수고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예, 청풍 후유증을 해가지고 저는 한 2, 3년째 많이 고생했습니다.
0: 아, 예, 예.
4: 한짝 다리하고 한짝 바지도 예, 잘못 쓰고 그 다음에 예, 어느 장애도 있고 혜다비가 방 온정 아이 되고 그리고 예, 항상 잠 제대로 못 자네 예, 그리고 이 몸이가 전신이가 많이 차갖고 그랬습니다.
0: 예.
4: 예, 그래서 지금 옛날에 어떤 한 2년 전부터 약은 그냥 갈고 있었습니다. 그냥 쓰고 예, 이랬는데 어째 좋은 효과를 못 보고 그냥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송 중에 이 저 조인만 선생님이 지금 거기서 저 병 보시고 이런 데서 어서 가서 지금 두 번째 봤습니다. 지금.
0: 예.
4: 예, 두 번째 그 약을 써다 지금 먹은 게 잠깐 약에 봤어 예, 먹을까나 봤어 얼마 안 된 봤어요. 한 2, 3일 먹을까나 봤어요. 뭐 딱인가 뭐 혈압이가 도저히 잘 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저기 뭐인가 잠을 잘 잡니다.
0: 아, 예. 예, 예. 예. 그게 중요하죠. 예, 예.
4: 예, 예.
0: 신경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모든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 신경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 교감, 부교감 신경이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못 잔다면 꼿꼿에 못 자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풍 후유증으로서 다시 못하게 되면 병은 병에서 더 진행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선생님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방면에서 확실한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4: 예, 그래서 한 초부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까지 이번 저 먹고 먹고 있는데 예. 지금 요 시간에는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 인각이 되게 되면 뭐 지금 그런 각이 되면 이 전신의 몸이가 많이 따뜻해 지금 쟁자 예?
0: 아, 순환이 잘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예.
4: 그리고
0: 예.
4: 예, 원래는 한데 나가 좀 조금 걸음에 미네 숨이 차서 꼼짝 못합니다.
0: 예. 예.
4: 그래도 이게 요근에는 지금 요 시간 나가서 예. 한 20분씩 뭐 걸어 돌고 나와도 숨 찰거 모르고.
0: 아, 심장 공동이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큰 문제가 해결받기 시작합니다. 예.
4: 지금 많이 편안해지고 예 지금 뭐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지금

0: 여지가 내내 그래 야 이제 거지 이런 좋은 약을 지금 쓰러도 못 봤다고 이렇게 선생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약을 지금 잘 맞고 예 치료도 잘 되고 또 선생님 와서 가볼까나 예 이거 진맥부터 잘 와서 예 말하였는데 딱딱 맞았는데다.
1: 아 길림성 저명한 심내혈관 전문가라서 널리 알려져서 예약하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지금 여지간에, 야, 야 이 선생님, 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게 좀 바짝 치료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또 가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시오. 젊은 선생님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만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주소위원이고, 예. 그래서 사와 안 되고 속이 굳게서 때때도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 예.
3: 또, 예, 등갈이 있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예, 땀에도 넣고, 또, 거기에도 당뇨까지 해서 달걀 한 개도 못 먹지, 허리다리도 세게 아파서 잘 굵지 못합니다.
1: 예.
3: 그래서, 민길 선생님이 지금, 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이손이 밥을 용 잘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짬에도 정상이 됐습니다.
1: 예.
3: 예, 또, 달걀도 많이 먹어도 되고, 예, 허리다리 아픈 것도 많이 나서서 주변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1: 예.
3: 선생님이 이렇게 효과서가, 예, 치료도 받겠는데, 오늘 예약하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리명결 선생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예, 잘 찾아오시기 예. 바랍니다.
3: 선생님, 아까 무슨 강의하실 때, 무슨 척추관
1: 예. 척추병 치료의 예. 특수한 치료이기가 전 세계적으로서 유일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100분지 86 내지 96 이런 효과를 보는 특수한 의료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싸움의 치료법이라 하는데 뭐 주사 넣지 않고 약 먹지 않고 물리적인 치료 방법을 하는데 컴퓨터로서 완전히 우리 수술할 때 내 그 징을 한

0: 약간 독수한 이력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그 큰 병원에 그런 그 진단이 확실한 게 있고 사진 찍은 게 있고 뭐 그리고 여기 MRI 한 개, CT펜 같은 게 있다 하게 되면 완전히 입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의료기기는 전 체질 범위 내에서 아주 특수한 의료기기가 효과성이 높은 제일 낮아 86% 효과를 보는 이런 좋은 의료기기가 들어왔습니다.
1: 이번에 내지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을 때 우리 남편도 같이 가겠습니다.
0: 두 분이 오세요.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한번 네. 시도해보세요. 그러게 되면 놀랄 정도 낍니다. 이런 검사단이 있으면 갖고 오세요. 어떠거나. 그러면 더 좋습니다.
1: 검사단 있습니다.
0: 아, 그럼 그거 갖고 오세요. 예, 편지까지 앞에 결론 지은 그것까지 갖고 오세요. 그럼 거기서 다 알아 합니다. 이로 보험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젊은 선생님 예, 이것들은 예약하자고.
0: 젊은 선생님 따라다니는 예. 분들이 많습니다. 예.
3: 예. 우리는 우리 가족은 몽땅 그 젊은 선생님께 배우는 사람들.
0: 아, 그래요?
3: 예. 우리 삼치가 또 중풍이 온 뒤에 춤게 지지 흘리고 바보이 손이 떨어져서 입이 들여 못 간다.
0: 아, 큰일이죠. 자리 하기 바쁘단 건 말이죠.
3: 중하다, 쟨까. 그래서 그것이 다른 데가 치료했는데 치료하고 못 봤답니다. 몇 달을 했는데 아이 된답니다. 그래 오늘은 모시고 가자고 저를.
0: 그렇게 하시오. 조일만 선생님 찾아오시게 되면 그런 문제.
3: 오늘까지 합니까?
0: 오늘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예. 그렇게 예. 하시면 빨리 오세요.
3: 빨리 갈게요.
0: 예. 예. 전화 놓고 빨리 예. 오시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예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조일만 선생님이 우리 형부가 그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니까 막 숨을 이렇게 막 나오면서 아예 입이 한 자글로 가네, 눈도 삐뚤어지고 이랬네, 그랬던 게 지금 그 조일만 선생님이 친구의 동료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친구는 이렇게 하루가 내지 한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그 어두운 숨이가 기본상 이렇게 거의 못다시피 한답니다. 효과가 예. 이렇게 한두 번씩 할날에 내려올 때 있답니다.
0: 큰 효과죠. 예.
4: 예, 감각이 다 돌아지고 혈압이 온정되고 해놓거나 지금 이 식사를 잘못하고 맥없다든지 지금

0: 맥도 나고 식사도 좀 하고 이래 놓으니까 얘 정신 상태가 좀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 우리 언니가 오늘 또 친구 하는 날이 돼가지고 예약해 달래서 어더니 가겠답니다.
1: 그렇게 하셔.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빨리 오시면 됩니다. 예예.
0: 그리고 선생님 그 백이명 선생 이런 뭐 우리 저 아바의 친구가 이렇게 그런 게 뭔가 그
1: 피부병
0: 서버짐이 있답니다. 서버짐.
1: 아 서버짐 외에는 이 백이명 주임 선생 원장 선생 독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뭐 바르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딱 당약으로서만 해결하는데 특수하게 여기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뭐 뒷잔등이거나 다리나 혹은 또 얼굴이거나 서버짐이거나 여러 가지 그 피부병으로 힘든 분들이 찾아와서 완치된 그 대소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은 게 딱 있습니다. 가보면 아시는데
0: 혹시 다른 병은 뭐 습진이라 볼까나 우리 저 그 동생 그 조카가 언니 딸이가 그 치료한 게 많이 도와돼가지고
1: 그렇죠.
0: 그 뭔가 이 서버짐을 치료
1: 서버짐을 치료가
0: 돌아갑니다. 그래 많은 또 판된 다 돌아댕는데 치료 안 돼가지고 되겠는 거 안에서
1: 서버짐 치료가 완전히 시름 놓고 맡기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럼 내주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중년에는 이제 여러분들 문의하시는 가운데 최기명 주임선생 문의하셨는데요. 이분은 행정적으로는 피부병원의 그 완전히 원장 그리고 이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놓고만 하면 주임이사입니다. 제일 높은 급의 이런 이사선생님에 속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피부병 치료해줌에 있어서 일단 뭐 맡기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딱 따라서 뇌성을 따라서 견제하게 되면 이분이 상담하고 거의 치료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소보짐이라든지 혹은 대상포진 어려운 질병이지요. 그리고 백점풍 알지요. 백점풍이라면 얼룩덜룩하게 얼굴이 되는 그런 모배라든지 그 외에 손, 발, 그 수족선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병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중한 피부에 있습니다. 그 후이지자병이라고 있습니다.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다가 부스러 떨어지면서 완전히 손톱, 발톱을 잃게 되는 이런 이것도 역시 중한 피부병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매독.
2: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도강병원의 이백일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특성이원 있으니까 음식을 먹게 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얘 아이 먹으면 아이 되길래 해서 얘 혹시 먹으면 얘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또 소화되고 그랬습니다.
1: 예.
3: 그리고 얘 기름 찍어 먹으면 설사라고 가루 음식 먹으면 얘 또 식후물이 올라오고
1: 만성이염이 있습니다.
3: 예. 산 우유나 과일 같은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은 예, 이 선생님이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또 음식에 어떤 단기 와서 예, 그냥 잘 먹습니다. 소화도 예. 잘 되고
1: 예.
3: 그리고 밤낮 결석이 있어서 예, 밤낮 그 결석이 움직이는지 어떤 때는 어질 아파서 그것도 땡땡 돌고 있었습니다.
1: 결석 있는 분들 그렇죠. 예예.
3: 예. 그랬던 게 전기침하고 예,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지금은 예, 이런 증상이 없고 예, 소화도 되고 입도 뜨겁지 않고 예, 달걀도 예,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는 먹지 않습니다. 날마다 먹지는 않습니다. 아주 예, 효과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예, 계속 치료를 받으려고 예, 매일 일요일날 옵니다. 일요일에
1: 오셔. 토요일 빼면 예. 됩니다. 예.
3: 예, 그때 예, 우리 친척 아주머니의 지방간이 있어서 예, 그분 그 이동길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고 효과 좋아서 예, 제가 같이 두 분 가려고 합니다.
1: 일요일날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잘 치료하시기 예,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리명길 선생님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미리 예약하게 되면 거기 가서 라보도 대기담 앞순서에 배치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리명길 선생님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줄고 중의사업을

20몇 년간 연설해 오시면서 국가중리의학 과학기술 2등 논문상까지 받은 이런 우수한 그 학술파 이사 선생님이 속하고 이미 림상경험도 20여 년간의 림상경험을 쌓게 되었는데 주약에는 중리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위주로 많이 찾아서 효과를 봤다고 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비, 위, 간, 담낭, 장도 이 문제에서 특수한 효과를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치료 방법은 우수한 처방을 내는가 하면 거기에 또 다각도로서 치료 방법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전기친구료법으로서 골가통 통 같은 것이 있던 분들 혹시 기타 뭐 소화계통의 문제를 포함해서 적당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쓰게 되어 있으니까 리명길 선생님한테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 알코올간, 비형간염, 시형간염 그로 인해서 간이 굳어지거나 간경화가 있거나 간경화 복수까지 있는 분들이 찾는 분들도 리명길 선생 찾아보시고 해결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이분은 전기친구료법도 적당하게 사람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용약 찾으면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변을 한번 보신다는 분들 그리고 하루에 드시면 금방 화장실에 달려간다는 이런 설사를 위주로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리명길 선생 치료를 받고 완치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도강 중연에는 우수한 이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그 과실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서 도강 중연에는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 거창이라고 하게 되는데 일단 입안의 모든 문제는 치아를 포함해서 치주염이 있거나 그리고 치아 결석이 있거나 혹은 또 그 외에도 뭐 입금 출혈이 생기거나 구취가 있거나 입에서 냄새가 모질 나거나 이런 건 물론이지만 해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흠과 구강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여길 찾았는데 틀리리 했거나 혹은 새로운 치아를 했거나 혹은 또 그 치아를 심는 이런 임플란트까지 했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우수한 치과병원이 여기에 있는 걸 모르고 많이 어떤 데는 실수했다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원만한 해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 중연 2층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또 안마사 선생, 뒤강호 선생 계십니다. 이분은 중리 안마사 선생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22년간 안마하다 여기에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우리 도강 중연 2층에서 안마하게 되었는데요. 어깨가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근만성 요통이 있거나 요추가만 탈출이 있거나 자골신경통이 있거나 무릎관절 통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교정 안마라도 하게 되었는데요.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안마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안마를 받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실을 놓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조일만 선생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해도 이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게 되어 있는데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저명한 심내혈관 전문가로서 고혈압, 현은증, 관심병, 그리고 중풍 후유증, 중풍 오기 직전의 여러 가지 증상, 중풍 온 다음에 자립이 곤란한 분들, 그리고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식물신경문란이 있는 분들, 식물신경문란은 뭐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진다든지 잠자기 힘들어진다든지 그리고 말초신경염 그리고 메뉴종합증 이런 분들 골과질병 왕고성 예엔 춤을 던지기 힘들고 쩍하면 감기만 걸리게 되면 예엔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분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제 이제 시초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도강중연에 찾아오시게 되면 거기에 지금 새로운 과실이 여기 안치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과실 가운데서는 특수한 전 지구적으로서 확실하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고 물리적인 치료 방법을 하는데 칼을 대지 않고 칼을 댄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과실이 여기 들어섰습니다. 3층에 가면 되는데요. 이래서 한 개 그 치료 주기로 놓고 말하면
여

0: 알레르기 수분알러 되는데 하루 건네 하면 됩니다. 무슨 병을 치료하는가 하면 경추, 요추, 여기에 일체 문제를 모두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골신경통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싸움의 치료 방법이라 하게 되는데요. 컴퓨터로서 딱 어느 부분에다 조금 더 힘을 더 넣어야 되고 어느 부분 더 적게 넣어야 되겠는 그런 싸움의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뭐 요추간만 탈출이라든지 요추간판에 문제가 생겨서 힘든 분들 허리를 펴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여기 왔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요즘 그 야외 나들이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네, 그렇죠.
0: 네, 근데 갈 때 꼭 갖고 다니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혹은 간단한 식사로 돈을 사랑받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바로 가지고 다니기도 편안하고 또 맛도 용량도 가득한 음식, 바로 김밥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쫀득한 밥, 다양한 재료를 김에 싸서 만드는 김밥은 남녀로서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적인 음식이자 또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전통 음식 이야기에서는 김밥의 유래와 김밥의 일상 음식 문화, 또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비법, 다양한 종류의 김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제일 처음으로 생각났고 먹었던 김밥이 고중 때 김밥이었어요.
1: 그렇죠.
0: 학교 네. 앞에 그 상점에서 팔았는데 그때 김밥은 지금처럼 돌돌돌 마는 것이 아니라 볶음밥 같은 형태를 해가지고 거기에 김을 한 벌 쌌거든요. 네. 그것이 최초의 김밥이었습니다.
1: 근데 뭐 요즘은 다양한 김밥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김밥 한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소풍 가는 날 어머님들이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 네. 그리고 뭐 운동회 때 친구들과 나눠 먹던 그 맛 아니면은 뭐 출근길 근처

0: 간이 음식점에서 허기를 채우던 한 끼가 떠오를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김밥은 추억이자 가장 편안하고 또 친숙한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1: 근데 그 우리가 흔히 김밥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할지 김밥 정말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네, 김에 밥을 얹어 말았다는 뜻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고소한 맛을 내는 구운 김이 섞여 김에 밥을 싸먹는 행위는 하나의 간편 식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밥은 남은 밥과 냉장고 속에 뭐 여러 가지 자투리 재료들을 김 하나로 똘똘 말아버리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되지 않습니까?
0: 특히 바쁜 아침을 보내는 우리 주부들에게는 아이들의 도시락 메뉴 영순이었고 또 운동이나 봄 소풍은 바로 김밥 싸는 날이나 다름없었죠. 아 진짜 그
1: 네.
0: 전날 준비하느라 재료 준비하고 예 그 과정에서 참 하나는 뭐 가족끼리 그런 어떤 따뜻한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1: 그렇죠.
0: 그때는 가장 또 간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또 가장 또 간편하면서도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음식이고.
1: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아이 소풍 때
0: 예.
1: 애들 소풍 가끔씩 뭐 사과 배동산 거기에 갔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막 이 솜씨를 뿌려가지고 불고기 요리도 해주고 갈비도 해주고 했던 애가 하는 말이 엄마 다음부터 김밥 싸달래. 왜 하니까 거기 가서 밥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그렇게 안 된대요. 왜냐하면 빨리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입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김밥이 최고라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예. 자, 근데 현재는 뭐 김밥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죠.
1: 예.
0: 뭐 참치, 치즈, 소고기, 심지어
1: 많죠.
0: 불닭까지
1: 사과 김밥도 있다니까요.
0: 사과 김밥.
1: 예.
0: 그리고 뭐 고추 뭐 넣고
1: 멸치 김밥.
0: 멸치 김밥에
1: 그냥 안에 들어간 거면 다 됩니다.
0: 그래서 이런 신개념 김밥이 끊임없이 지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처럼 우리 김밥은 단순히 경제성이나 편리함만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깊은 정서와 생활 철학이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조하면서 그 생명력을 이어 살아있는 생활 문화이기도 한데요.
1: 네, 첫째 김밥은 무엇보다 균형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밥이 있잖아요. 시금치가 있어요. 당근, 오이, 채소 등 있고 그리고 달걀이거나 햄, 어묵, 소고기 등 단백질도 있고 또 마무리를 지어주는 참기름까지 한 끼 식사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네, 뭐 굳이 과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오랜 생활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색과 맛 건강의 조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0: 둘째는 김밥이 자체는 바로 소통의 음식이죠.
1: 네.
0: 예, 집에서 김밥을 만들 때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엄마는 밥에 참기름을 치고 아이들은 당근과 시금치를 나란히 가지런히 올리고 뭐, 또 어깨너머로 서툰 손길을 돕고 아빠는 마지막으로 김밥을 꽁꽁 눌러가며 말아주는 이 과정, 이 모습.
1: 아빠는 참여합니까? 집에서 소통 안 하죠?
0: 그래도 이제 뭐 대충 옆에서 좀 도와주긴
1: 맞아,
0: 하는데
1: 맞아. 예. 좀 번거롭게.
0: 근데 이 김밥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어쩌면은 가족 간의 대화거든요.
1: 네.
0: 예, 가족 간의 또 따뜻한 그런 정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고.
1: 근데 저는 왜 집에서 김밥을 잘 안 만드냐면 김밥을 한 줄 말아도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들을 사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김밥집처럼 대량으로 만들 땐 괜찮은데 김밥 한두 줄을 싸기 위해서 재료 여러 가지를 다 쏟아가고 볶는다니 정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밥은 또 소통의 음식이라고도 하는데 전 김밥 싸면서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 엄마는 만들고 아이는 왔다 갔다 아빠는 또 눌러주기도 하고 가족 간의 대화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또 운동회에서
0: 예 그렇죠.
1: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너 뭐 들었니 하면 서로 나눠 먹는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0: 사실 또 김밥은 창의성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예 엄격한 레시피가 없습니다 사실. 집에 있는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그 오늘의 입맛, 예, 오늘의 김밥이 다 달라지죠. 정말 김밥은 천 가지 얼굴로 변신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의 간편한 한 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지금은 우리가 어쩌면 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것이 김밥이에요. 일단 한 줄이 간편해 보이지만 거기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지지거나 볶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우리 보통 시민들이 접수하기 아주 착한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0: 예. 사실 머릿속으로 맛있어 보이는 김밥을 상상만 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1: 네.
0: 참 필요합니다.
1: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김밥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기 힘들 때

0: 명옥 씨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김밥에 그 종교가 있죠. 근데 이게 또 만드는 것도 사실 네. 좀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기본이라고 부르는 김밥의 전형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네, 소고기 김밥, 참치 김밥, 김치 김밥, 마요네즈 김밥 이런 것들이잖아요.
0: 그렇죠. 예. 네, 이 밖에도 뭐 어묵이나 햄 네. 이런 거 뭐 게맛살 고루 넣어서 만든 것도 있죠. 근데 아주 기본으로 보는 레시피 하나에도 전문가들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밥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밥용 밥은 너무 질어서는 안 되고 너무 또 퍼지지도 않아야 되죠.
1: 꼬들꼬들한 것이 예. 맛있잖아요.
0: 쌀 아래의 형태가 살아있는 단단한 밥이 가장 좋습니다. 밥이 너무 뜨거울 때 말면 김이 축 처지고 너무 차가우면 잘 붙지 않아 풀어지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사람 체온 정도의 따뜻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 손질이 되겠습니다. 네, 신선한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짜내고 참기름과 소금에 묻혀줍니다. 당근은 기름에 살짝 볶아서 단맛을 내주고요. 또 햄이나 어묵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워서 기름

0: 물기를 빼줍니다. 여기 중요한 점은 모든 재료는 물기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김밥을 썰었을 때 밥이 질척거리지 않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오래갑니다.
1: 자, 그리고 이게 좀 기술적인 부분이
2: 필요한 거예요. 예. 저는 이걸 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1: 바로 말기입니다. 예. 재료들은 다 정성스럽게 맞아요. 준비했는데 네. 일단 말기만 하면은 모양새가 이쁘게 안 나고 터지거나
0: 자꾸 꾸불꾸불하게 예. 정말 소벨처럼 삐뚤삐뚤해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김밥용 김을 거친 면이 위로 가도록 넣고 밥을 얇고 균일하게 펼쳐줍니다. 이때 가장 윗부분에는 밥을 약 1, 2cm 정도 남겨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여기에 준비한 속재료들을 가절연히 올린 후 김밥을 이용해서 첫 돌돌 말이는 가장 세게 마지막 부분은 살짝 눌러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완성된 김밥 겉면에 참기름을 한 번 더 발라주고 깨를 솔솔 뿌리면 그 고소함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0: 네, 김밥은 이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무한한 변신을 거듭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먹는 참치김밥이 있어요. 기본 재료의 참치와 마요네즈를 버무려 놓으면 고소함과 부드러움의 향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진한 육탕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소고기 김밥과 불고기 김밥 맛있죠? 특히 소고기 김밥은 다진 소고기를 간장, 마늘, 설탕, 참기름에 볶아내는데 그 쫄깃한 식감과 짭짤한 양념이 밥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게 됩니다.
1: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바로 치즈김밥인데요.
0: 네.
1: 짭짤하고 고소한 체다 치즈 한 장이 들어가면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김밥이 저도 모르게 한 줄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0: 저는 좀 네. 좋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 맞아요. 사이에 20, 30대 뭐. 네, 저는 좀 느끼하더라고요.
1: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김밥.
0: 김치김밥.
1: 김치나 혹은 소고기를 기름에 튀겨서 이제 네. 뭐 그런.
0: 요즘 또 돈가스 김밥도 맛있어요?
1: 예. 자, 이렇게 김밥이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드실 때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망설이지 말고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김밥에는 오리지널이란 게 없기 때문이죠.
0: 진정한 뭐 어느 네. 것이 정말 정확한 맛이다 구별이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집집마다 엄마의 손맛이 다르고 또 엄마 그 집밥마다의 김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특별함을 원한다면 기본 재료에 김치를 다져 넣어서 매콤하게 즐기는 김치 김밥 아니면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나 곤약밥을 이용하는 현미 김밥도 있습니다.

0: 현재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뭐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영양학적 가치를 따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김밥 같은 것은 우리가 계속 먹어도 괜찮은지, 뭐 그냥 뭐 영양 좋은 재료 많이 들어가서 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김밥의 영양학적 가치와 칼로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량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밥은 1회의 제공량 기준으로 평균 약 273칼로리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지표로 일반적인 한 줄 200g짜리 김밥의 평균 열량은 약 320칼로리, 탄수화물 57g, 단백질 7g, 지방 6g 정도인데요. 물론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료에 따라 열량과 영양 함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기나 치즈 등이 많이 들어간 김밥은 평균보다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참치김밥 같은 경우 한 줄에 380칼로리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이거 정말 저는 참치가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닌데요. 예. 그리고 둘째는 세계적으로 영양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인 시판의 김밥은 열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생각보다 단백질 함량이나 특정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 비해서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 함량이 되겠습니다. 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김밥을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이유인데요. 김밥은 현대인들이 흔히 먹는 다른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1: 밥 한 공기 약 322칼로리와 비교해도 273칼로리의 김밥은 열량이 낮으면서도 훨씬 더 다양한 재료의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끼 영양 균형 측면에서는 김밥이 상당히 우수한 선택지인 셈이죠. 전문가들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더 건강한 김밥을 원한다면 참기름의 양을 조절하고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미나 잡곡밥을 이용하면 식이섬유를 더욱 높일 수 있어 더욱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0: 근데 솔직히 저는요, 김밥에 두부 들어가는 걸 그렇게 제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밥 잡채가 좀 꼬들꼬들한 맛이 먹는데

0: 결국 김밥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건강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고칼로리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는데 만약 마요네즈를 쫙쫙 짜서 넣잖아요. 그게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조절도 잘하고 식사 방법도 신경 쓰시고 근데 김밥을 말았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단무지입니다.
1: 맞아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0: 네, 사실 단무지는 김밥의 속재료로도 들어가지만 별도의 반찬으로 곁들여도 아주 좋습니다. 네, 김밥의 고소함과 단무지 아삭함이 새콤달콤한 맛은 정말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조금 느끼하게 느껴질 때 한 입 비워서 물면 상큼함이 입맛을 확 잡아줍니다.
1: 그리고 이제 깍두기나 배추김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잘 익은 시원하고 얼큰한 김치가
0: 맞아요.
1: 예, 김밥의 담백함과 완벽한 밸런스를 맞춰주죠. 김밥 한 점, 김치 한 점을 함께 먹으면 밥도둑이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0: 맞습니다.
1: 집에서 당근 포기 김치를 얇게 썰어 내놓아도 뭐 괜찮고요.
0: 네. 또. 그리고 또 더운 날씨에는 김밥과 함께 시원시원하고 아삭한 오이지도 맛있거든요.
1: 예.
0: 오이를 소금물에 절인 반찬으로 묽게 살짝 씻어서 채 썰거나 그대로 내놓습니다.
1: 예, 오이지 여러분 만들 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만들 줄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0: 오이게 나뭇잎으로 만드는 걸 그러죠.
1: 아니 있죠. 우리 아주 전통적인 겁니다.
0: 아, 우리 민족.
1: 예, 네. 오이 그렇죠. 오이를 한 제 통오이죠. 한 서른 개 정도를 사서 이제 그 소금 한 500g 당근 정도.
0: 네.
1: 예. 그리고 물에 팔팔 끓이거든요. 네. 끓인 물에 오이가 이제 살짝 이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흰술이죠. 흰술의 오이를 살짝 이제 옆에 조금 여러 가지 뭐 이물질들을 제거한 뒤.
0: 네.
1: 오이를 담갔다가 끓인 물을 부어서 조금 한 3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다시 그 물을 빼서 끓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다시 담굽니다. 그러면 오이지가 굉장히 맛있죠.
0: 제가 연길에 뭐 그 어떤 호텔 레스토랑 아니고 중식점에서
1: 예.
0: 오이지 먹었는데 오이지가 딱 보니까 양이 오이 한 개였어요.
1: 예, 예.
0: 근데 그 개가 58원이에요.
1: 오.
0: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연구 먹으면 연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오이 한 가닥을 58원에 팔 수 있는 정도면 이것이 웬만한 수준 갖고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윤일 씨 한번 밥 사드릴까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1: 진짜 이게 너무 힘든 게 아니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만약에 어떤 분들이 새콤 달콤한 맛을 원한다면은
0: 네.
1: 이제 짠 맛에 좀 더 이제 우리가 끓일 때 추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뭐 네. 추가해서 좀 끓여서 예.
0: 네, 이제 저희가 김밥 만들 때 또 오이지 얘기 나와서 잠깐
1: 네.
0: 살짝 오이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이지가 들어갈 곳이 참 많아요.
1: 그렇죠.

0: 오늘 누구 집에서나 다 해봤던 또 누구나 다 즐겨 드실 수 있는 김밥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참 김밥과 잘 어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말해봤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반찬을 더 곁들이면 더 풍요로운 식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뭐 소개해드린 반찬들 중에 집에 있는 재료나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서 곁들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단무지, 뭐 김치, 어묵 볶음처럼 간단한 반찬만 있어도 김밥의 맛이 몇 배는 더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0: 그래서 오늘은 김밥과 함께 어떤 반찬을 곁들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김밥과 반찬을 나누는 소소한 행복 같은 거 그 자체로도 좋은 식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시는 길에 뭐 평소 지나치던 간이 음식점이 들려서 따끈따끈한 김밥 한 줄 딱 구성해 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죠.
1: 뭐 아니면은 더 멋지게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부엌에서 뭐 우리 집만의 그런 김밥 레시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0: 근데 솔직히 김밥을 만들면 별거 아닌데 주방이 좀 요란스럽거든요.
1: 네, 뭐 사실 모든 음식이 다 이제 정성과 또 시간이 필요하죠.
0: 네.
1: 근데 그 가족이 정말 맛있게 먹는다면은 그게 뭐 대수입니까?
0: 그렇죠. 예. 그래서 김밥 속에 담긴 맛과 이야기, 뭐 희망과 함께 봤는데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음식들이 우리 식탁을 더 풍부하게 하고 행복을 더 크게 할지 저희가 더욱더 고민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기래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칸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오에서 사지원액과 명서방에 관한 우대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값이 지금 금방 사지원액 같은 것은 99원으로부터 158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였거든요. 지금 공장 측에서 온 통지인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값이 오르기 전에 인상되기 전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한 가게 99원 하면서 7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아이패드를 했는데 그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을 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 들어서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생겨서 이건 눈에다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이렇게 딱 붙이고 나면 기본으로서 눈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눈이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 데는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7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2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화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눈에 붙이는 고약 2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지금 내 이 사지원에 쓰고 있는데 나는 영 효과 좋습니다. 주의하게 어제 썼는 감이 해달이 나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 여름에 들어서가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지원에 쓴 게 해달이 정상을 돌아가니까 그렇게 오림지대 나중에 나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에는 아주 좋아진다. 이야기가 잠을 잘 자고 서변 자수고도 심해서 많이 자지 못하고 들락날락 하더니 지금 그래도 정상을 돌아 한번 뺏겨 일어나 납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몸이 편안하고 가볍습니다. 써보니까.
1: 그럼요. 이 제품 자체는 대사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영양활성소가 428가지,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오염이 없습니다. 황차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란 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아주 그 역할 자체는 현지에서 복용하신 분들은 담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2: 그리고 명서방에 우리 언니 쓰는데 우리 언니는 눈이 어째 항상 어제 나이서 그런지 부엌에 침침하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되는데 어제는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그 흐리멍텅한 눈이 그렇게 좋아진다 되니까 밝아진답니다. 그리고 침침하고 그저 눈물이 나던 동안은 이렇고.
1: 그렇죠. 보통 눈병 치료는 명서방 이 제품이 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21가지 중약재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눈병 치료는 명서방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거의 됩니다.
2: 그래, 오늘이 우리 두부의 배달받아 그래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사지원약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반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오림지 심하고 이 머리가 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싸 하던 게 어느 약이나 참약 써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던 게 사지원약 써서부터 예, 지금 하나하나 소실되고 혈압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으나 몸이 헷갑아진다.
1: 그
3: 그렇죠. 게, 예. 예. 그런 이 신이

0: 20배, 아이, 녹용 인삼 5배라는데 얼마 좋습니까?
1: 아이고, 너무 잘 연락하고 계세요.
0: 그렇죠. 다른 약도 네. 아이 대비 되니까.
1: 그렇죠.
0: 그래도 이 약을 썼길래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난 그렇습니다. 지금 활동 못하던 게 활동, 번번하게 활동하지.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이 명소방이 눈이 안압이 높아서 막 머리 터지는 것 같고 부었고 댄스도 못 보고 이랬는데 그 명소방 쓰고 다른 약도 아이 됩니다. 그러던 게 이 명소방 먹고 그러고 할까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약이 대체 못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 이 두 가지 좋아질 지게 계속 쓰자고 설 그래 전화드린 겁니다.
1: 예, 이번에 무대 활동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수고 많습니다.
1: 예.
3: 나는 이모니까 아주 번에 그것을 1년 6달 썼습니다, 선생님.
1: 그래요? 어우, 너무 예, 잘하셨네요. 예.
3: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싸서, 예, 하석자 뒤에 싸서 썼는데, 아, 감각이 대대서 돌아만다, 이야기가. 예,
1: 그러면,
3: 선생님.
1: 예.
3: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예, 또 더 쌌지, 받는 치료. 그래, 그래서 1년 6개월 먹었는데, 어쨌든 이야기 먹으니까, 예, 기억력도 좋아지고, 심장이 좀, 이 여름에는 좀, 예, 하여튼 좋지 않았습니다, 이 심장이.
1: 예.
3: 그래서, 이제 이약 먹은 후부터, 어떤 1년 6개월 먹을까, 두 개, 여름 어떤 지내볼까, 예, 가슴이 답답해가고, 예, 이렇게 숨이 차서 하고, 그 다음 또, 가슴이 돌아오려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 여름.
1: 그 문제 해결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이게 정말, 예, 어, 오늘 바쁘셨고 뭡니까, 여름 한해.
1: 그렇죠. 1년 6개월 예. 썼으니까, 아, 아주 현명한 선택을 잘했습니다.
3: 예, 사람 숨을 쉬는 게, 아이, 그거, 숨도 차지 않고 가슴이 막 답답하고 이게 정말 지금은 사람이 생활질이 엄청나게 떨어질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3: 이게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이게 좀 오래 살겠다 이런 감각도 들어오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3: 예. 예, 얼굴은 또 미용 안 갖고 또 숱한 영양제 몇 배까지 되는 영양제를 몸에다 벗으니까 감기도 아이로 아이옵니다.
1: 그렇죠.
3: 선생님.
1: 예.
3: 예, 감기 정말 진짜 아이옵니다. 예,
1: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인삼이 여섯 배인데.
3: 올라가. 예. 피부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젊어진 감도 나고,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조금, 예, 좀, 그, 질식각이 100각 주니까.
1: 이번 우대 활동 질식각이 100각 주고, 한각에 90권 합니다. 자, 곧 158원으로 장자한답니다. 인상된다고 합니다. 빨리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3: 지들이 많이 싸서 하겠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견지만 하시겠다면 건강의 승자, 장수의 승자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
3: 어, 알았습니다. 예. 예. 어쨌든 10년, 20년 먹어도 이롭다 했죠.
1: 이롭습니다. 예, 예.
3: 예, 알았습니다.
1: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저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희 명상약 얻으면 예, 한 반년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쓰고 지금 원래는 병이가 좀 청망합니다. 네, 이 진단받고에 이런 게가 얻으면 진단받은 지 약년 됐는데 이 농내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이게
1: 예, 어, 농내장 쉽게 실명하는 중요한 안과 질병이 한 가지에 속하는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4: 예, 그래서 원래 병원에서 수술해가는 거 수술 안 나고 보수적으로 약을 그냥 이때 치료하다가 왔는데, 요번에, 저기, 뭐입니까, 이 반전 나간에 지금 이 명소방 약 갖다 쓰면서도 특별히 지금 효과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 옛날에 쓰던 약은 그래도 동동이 또 안압이 한 거나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거 쓰면서는 왜 안압이 한 번도 올라가고 있어요.
1: 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였죠.
4: 예.
1: 그러면 큰 문제 해결입니다. 억제된 겁니다. 예, 예.
4: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이가, 예, 이게, 뭐, 농내장을 얘기할 때도 백내장도 한 대 겸해가지고 눈이 부연 게 안개 낀 것처럼 잘 아이 배우고 이래진 게.
1: 아, 그렇죠. 백내장은 기본으로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 60대는. 예.
4: 그런 게 지금, 예, 이 백내장도 다 좀 좋아지고 지금, 예, 눈이 배우는 게 많이 갖고 지금, 예, 이 앞에 안개 그 부을 낀 게 다 부서졌어요.
1: 안개가 부서졌다는 건 뭐, 백내장 해결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예.
4: 예, 쓰레기가 벌써 보이는 게가 많이 다 났는데.
1: 어, 그럼요. 그렇죠.
4: 예.
1: 속일 수 없는 게 백내장입니다. 보약이 보이니까, 뭐, 앞에 사람 와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분들이 지금 해결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4: 예. 그런데, 야, 이 약 쓰고 이번에 이런 좋은 약, 이번에 맨발 선택해서 예, 딱 쓴 게, 지금 이 농내장도 이거 구두 쓰게 되면 뭐 수술은 게 수술할 필요 없고 치료까지 올라가는데, 예, 뭐 수술하겠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4: 예, 그러니까 내 지금 이런 좋은 약 만나서 지금 구두, 어, 올해, 순정, 요번에 또 활동이라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이렇게 좋아서 할 때.

0: 오늘의 활동이 작년 오늘도 대박을 받기시라네.
1: 가격이 인상전에 마지막 우대 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0가게 100각들이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그리고 명서방은 12가게들이고 사진은 70가게 100각들이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대단히 제가 굴뚝으로 머리 어지럽고 무슨 울다 듣고 그리고 손발이 차고 저린다. 그래서 굴뚝에 귀에서 소리 나죠. 혈압도 온조한데지 해서 사전에 좀 야들밥 더 먹었는데 좀 혈압이 온정되니까 어지럽지 않이 납니다.
1: 어, 그렇죠. 예예. 예. 예,
3: 그리고 손발 차갑던 게 좀 오기도 하고 나는 이게 사전에 효과 좋지 이게 계속 먹을 이야기라니까 이거 계속 이번에 확대 참가 좀 더 싸고 예. 그리고 우리 이거 집사람이 이게 명세받고 있는데 백내장 와서 눈이 깔깔하고 눈이 자꾸 피지고 조금만 봐도 발음마다 눈물 자주 나온다.
1: 예.
3: 그래 명세받이 눈이 쓰고부터 예 눈에 깔깔하고 피진 거는 완전히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렇죠.
3: 그래 그러면 눈이 맑아지니에 이 두 가지 약이 효과 좋으니까 우리 이번에 활동 좋을 때 또 받아봤자 된다.
1: 그렇습니다. 식전에 사지원액 드시고 식후에 명세방 드시고 하게 되면 어지간한 건강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내 위축 한참다. 내 위축이 좀 언제 오랍니다. 이전에 타박산에 입은 사람이 좀 일찍 온다 갑시다. 그 나이보다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래서 그럭저럭 약을 먹기다고 아이 먹기다고 보내 그런 나를 보냈는데 몇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예. 거리에 가서 흙이 가득찬 것처럼 새까맣고 예, 기억력이 없고 무슨 생각이 없고
1: 예, 아 그래요 예.
4: 그래 맥이 없어서 예, 제 이전에 먹던 노부카이 있었습니다.
1: 예.
4: 그거에 원하는 이전에 시알을 먹었는데 두 알을 먹으니까 효과 조금 못하나 또 다른 거 이것저것 먹고서리 그날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 이튿날에 저는 예, 선생님과 몸도 몸이 다하고 그래서 싸지 시원하게 좋다는 소리 듣고 인천 그런 활동에 참가해서 서른간 싸고 서른간 배달 받았습니다.
1: 아 예.
4: 박수 배달 받고
1: 예.
4: 예 그래서 예, 아무튼 이제 며칠 아이 될까요? 좀 걸음을 좀 신합니다.
1: 이제 이거 견지방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예.
4: 해결됩니까?
1: 해결됩니다. 내 위축이 예. 점차적으로 예. 정상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4: 예, 그래.
1: 예.
4: 먹은 지는 며칠 해야 되지만, 예, 지금, 몸이 거뿐하고, 그런, 골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예, 면서방은, 예, 아, 저도 좋은 거, 더 무슨, 다, 다른 분들 생각입니다. 눈독이, 무겁던 게,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는, 눈에 눈물이 약간, 이래, 거기서 자꾸 손 올라가던 게,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제 며칠 했었는데.
1: 그렇죠. 예, 예.
4: 이렇게 효과도 하니까, 예. 아, 저는, 예, 문뜯어 싸게 잘했습니다. 워낙 잘 생각도 안 했는데.
1: 아, 예.
4: 글쎄, 그렇게 아프리카나, 여기서, 저기, 싸지 워낙 좋다는 소리, 그것도 깨끗하게 쌌습니다.
1: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예. 예, 예.
4: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4: 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에 특수한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30가게, 30가게, 70가게, 100가게를 주게 되어 있고 방송 문의하시고 사시게 되면 눈에 붙이는 고약도 두각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사회적으로 공인을 하는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조건이 허락되신다면 식전에 싸지 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이게 제일 찰떡궁합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지 원액은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양천공 8년 4월 국제 싸지대에서 공부했는데 신기한 식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428가지 영양 활성소는 인류에게 딱 들어맞는 이런 성분인데 다른 데서는 섭취할 수 없는 이런 영양 성분이 바로 싸지 원액에 들어갔습니다.

0: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체 화학적인 합성 과정은 일절 포함되지 않고 모두 물리적인 분리 추출이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장수 식물이 장수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기본으로서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 은행 잎이 20배, 인삼 녹용이 5~6배 효과, 그리고 미량 원소가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아미노산이 그 18가지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지속되는 강우에 대비해 도나시는 비상 대응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도나시는 대중을 최우선으로 생명을 최우선으로라는 핵심 원칙 하에 홍수 및 태풍 방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하시는 재해 대처 사업을 앞당겨 배치하여 안전 생산 및 홍수 방지 업무 회의와 지질 재해 방지 전문 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 점검, 비상 훈련, 물자 비축 등 업무를 사전에 추진하도록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관할 부문 및 산사태 피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여러 차례 전면 점검을 하고 위험 지점을 대상으로 기록부를 작성하며 책임자와 피난 이송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는 향촌 홍수방지 대피구조 기반을 든든히 다졌는데요. 위험경보가 발령되자 소방구조 인원들은 고령 노인과 움직임이 불편한 대중을 부축하거나 어버호송하여 대피소로 대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빠르게 주민들의 생활용품과 비상장비를 수송하고 临시 거주지를 신속히 설치하며 기초생활보장 물자들을 충분히 배급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종 구호 작업을 능률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송강 하촌 촌민들은 대부분 대피를 마쳤습니다. 관련 부문은 24시간 근무제로 촌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인데요. 도나시 승리가도 민화사회구역에서는 각항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업무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관할 지역의 안전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하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했습니다.

특별업무 배치 회의를 소집하고 55명으로 구성된 홍수방지 돌격대를 조직했으며 7개의 주요 순찰구역을 지정하여 수시로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지세가 낮고 침수가 발생하기 쉬운 800여 곳에 홍수방지 모래주머니를 쌓고 독거노인, 단층집 주민 등 위험에 노출된 주민 15명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지 민주가도 리먼 사회구역에서는 지질재해 위험지점, 침수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정을 찾아 사전에 대피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네, 계속해 다음 소식입니다. 도시 침수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과학적인 피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무엇보다 감전 및 추락 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를 통행할 때는 반드시 가로등, 교통신호 등, 배전함 등 전력시설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고인물 루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도로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수심이 불분명한 곳은 가급적으로 피해야겠습니다.

운전자는 만약 차가 깊은 물 속에서 시동이 꺼지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재시동을 시도하지 말고 과감히 차를 버리고 탈출해야 합니다. 차가 물에 빠진 상태에서 수압으로 자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즉시 안전망치나 유리파쇄기로 측면 유리 모서리를 깨뜨리고 차에서 탈출해 빠르게 지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여행은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낯선 길을 걷다 보면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고 작은 풍경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되거든요. 가끔 여행을 통해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아주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해줍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름다운 여행지가 아닐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길의 대표적 아침 시장으로서 연길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는 새 소상시장 교통편 대폭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은 미리 계획하고 노선을 최적화하는 한편 운행버스를 증가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소상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새 소상시장은 삼꽃거리 서쪽, 원달 주거단지 북쪽, 연지파 강반 동쪽에 위치했으며 현 주소에서 약 1.4km 떨어져 있습니다. 소상시장 이전에 발맞춰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은 미리 6선, 23선, 50선 세 갈래 버스 노선을 최적화했는데요. 공공버스를 기존의 26대에서 29대로 늘렸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90여 회에서 120여 회로 증가했으며 매일 운송 정원을 연인수로 7천여 명에서 9천여 명으로 상승시켜 전체 운송력을 약 33% 증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새 소상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아침 장보기와 변경도시 정취를 만끽하는 특별한 추억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이어집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네, 오늘도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네,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저선적 자치주 무형문화유산 저선적 수천놀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수천놀이 어떤 놀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그 수천은 역사가 아주 오랜 조선족이 지는 겨루기 민속놀이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수투라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천 번을 놀아야 수가 한 번 나온다 해서 수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수천 천 번을 놀아야 수가 한 번 나온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군요. 그럼 언제부터 이 놀이를 해왔는지 궁금해지네요.
1: 네, 그 수천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문헌 기록이 없지만 그 수천목이 투돈목과 아주 비슷한 점으로 봐서 중국 명나라 시기 마두라는 놀이도구가 전해진 후 개발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합니다.
0: 그렇군요.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전해진 놀이죠?
1: 예, 그 민간 조사에 의하면 연변의 용정 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성행하였으며
0: 네.
1: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용정시 삼합진에서는 노인들이 한가할 때는 수천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수천에는 유급천과 사업천이 있는데 도선도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유행되는 수천은 유급천이며 이물천이라고도 또 부릅니다.
0: 네, 수천놀이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지요?
1: 네, 그 수천놀이 도구는 보통 그 백지를 몇 겹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 참대나 나무 껍질을 얇게 깎아서 만들거나 짐승 가죽을 오래서 만들기도 합니다. 수천의 그 규격은 길이 18 내지 20cm, 너비 1 내지 1.5cm인 장방형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럼 카드놀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나요?
1: 예.
0: 네, 수천은 어떻게 제작됐는지요?
1: 예, 그 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백지를 찬물에다가 오랫동안 불린 후 큰 병에다가 몇 벌 감고 방치질을 한 후 칼로 오래 냅니다.
0: 네.
1: 다음 그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음지에다가 말린 후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마지막에 들깨 기름을 바르고 따뜻한 그 보호막에다가 며칠 동안 말려면 됩니다. 그러면 그 표면이 반들반들하게 윤기가 나면서 종이가 일어나지 않고 오래 견딘다고 합니다. 수천이 글자와 그림은 보통 마을에서 학식이 있고 서화에 응통한 사람이 그리는 것이 상례.

0: 하지만 일부 농촌에서는 일가 무식인 노인들도 숙선이 글자와 그림은 아주 잘 그렸습니다.
1: 네. 거기에다 글자, 그림을 그려놓고 놀이를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예. 숙소는 보통 네 사람이 노는데 아주 마주 앉은 사람이 한 편입니다. 그 놀이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또한 비교적 복잡하면서도 흥미롭습니다.
1: 네.
0: 예. 연변 지역에서 유행되는 유급처는 동합 80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매 장마다 모두 상응한 글자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천은 크게 성, 마, 당, 토, 인, 어, 조, 치 8개의 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목에 1부터 10까지 10장으로 동합 80장이 됩니다.
1: 네.
0: 장이 장수는
1: 그렇죠?
0: 예. 저기 성이 장수는 극성, 마이 장수는 줄말, 장이 장수는 호당, 토이 장수는 적토, 인이 장수는 화인, 의 장수는 용어, 조의 장수는 봉도, 시의 장수는 장치라고 부릅니다. 수천 80목 가운데서 힘이 제일 센 패를 도장 혹은 도통이라 부르는데 즉 1인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도장은 80목 수천 가운데서 장수를 줄일 수 있으나 다른 병졸들은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네, 8장이나 되는 것 다 일일이 기억해야 하겠네요. 그럼 승부결음은 최종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0: 예, 지금 그 수천의 이름들이 복잡한 이름들에 대해서 젊은이들 잘 모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설명하다 보면 복잡해서 그건 설명 잠시 안 하고요. 예.
1: 네.
0: 수천의 그 승부결음에서 성마당 돈을 1부터 올려먹는 뒤 이를 젊어서 먹는다 하고 인어조치는 10부터 내리먹는데 이를 늙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수천놀이를 시작하여 패를 나눌 때 이상분이나 손님을 존중하여 먼저 패를 뜨게 하고 그 다음 판부터는 이진편이 먼저 뜹니다. 수천놀을 뜰 때 돌림으로 7회 뜨는데 처음 6회는 한 번에 석장 마지막에는 2장씩 뜹니다. 그러면 내 사람이 20장씩 가지고 노는 셈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 알아볼까요?
0: 예.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송문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조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수천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놀이에서도 연장자를 존경하는 풍속을 지켜가네요. 그럼 놀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면서요. 계속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어르신이 존경하는 이 풍량속을 놀이에서도 지켜갑니다. 먼저 한몫 먹기를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한 번에 한 장씩 되고 이긴 사람이 그 넉장을 먹는 그런 방법이랍니다.
0: 네.
1: 그 다음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수천목을 먹기를 합니다. 이렇게 11목을 먼저 먹는 편이 이기는데 혼자서 11목을 다 먹어도 안 되고 자기 편에서 적어도 한 목을 먹어야만 승부해서 이기게 됩니다.
0: 네.
1: 예, 수천놀이 과정에 다섯 번째 장을 뽑을 때 자체로 자기 수천목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계속 뽑아댑니다. 수천 결음에는 빚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500차 가량 하면 한 판 정도 비울 수 있는데 승부 결음인 만큼 방법을 대해서 무승부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겠죠. 이 필경 겨루기인 만큼 무승부는 없어야겠죠. 그렇다면 이런 놀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개발받나요?
1: 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한 무쌍한 판가름에 대처하게 하고 사고력을 높여주면서 놀이를 더욱 흥미롭게 합니다. 수천놀이에서는 수천목을 뽑아내기보다는 마지막 총화가 더욱 흥미진진하고 적대적인데 때로는 서로 얼굴을 막 붙이면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천놀이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요?
1: 예, 수천 승부 결음에서는 반드시 판단, 처리, 림기, 응변과 유인전술을 잘하면서 군사를 움직여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수천놀이는 도전판과 달리 재미와 오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천놀이판이 벌어지면 그곳은 매우 흥성해집니다. 노인들은 수천놀이에서 콧노래를 부르거나 음도가 있기에 소리내어 노래곡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를 수천불림이라고 합니다. 수천목 8장인데 거의 매장마다 상응한 그런 불림 가사가 있습니다.
0: 네, 매 수천목마다 상응한 가사말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가사말인지 궁금해지네요.
1: 예, 그 몇 가지만 실례.

0: 그럼 말하겠습니다.
1: 네.
0: 예, 수첩에서 일성은 별 하나를 말하는데 가사에 그 말이 이렇습니다. 백수 함정 심플로라 이렇게 한 뒤에
1: 네.
0: 이 뜻을 해석하면 나이 많고 늙어도 아이 때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뜻이 됩니다.
1: 네.

0: 토끼를 말하는데 섭성관을 지키던 조맹덕이로구나라고 이렇듯 말합니다.
1: 네, 가사말이 참 다양하네요.
0: 네. 이런 수천 불림은 자기 편에 대한 없던 암시도 없으며 수천 노래에서 형세가 유리한데 유리할 때는 흥이 나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조선족 수천 노래는 농촌 주민들, 특히 노인층들이 즐기는 독특한 휴식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0: 그렇습니다. 수천 노래는 전통 오락 문화의 하나로서 옛날 사람들은 명절이나 한가한 틈에 어른들끼리 둘러앉아 수천을 치며 예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네뛰기, 널뛰기, 스름 등 젊은이들이 노래와 구분되어 노인층만 독특한 휴식 방식으로 당시 농촌 주민들의 생활 풍경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문화적 증거입니다.
1: 네, 카드를 치며 점수를 겨루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서로 일상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유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이는 조선족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소통 동로였으며 타지에서 와서 정착한 민족으로서 이지하며 살아온 따뜻한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1: 네,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독특한 전통놀이를 통해 연변의 특색 있는 민족문화를 알아가는 수천놀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여행의 재미는 유명한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진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어떠실까요? 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인향자 가수가 부른 우리네 인생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모습을 노래하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철없이 다투고 금방 화해하고 서로의 집에 드나들며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가요. 허용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들러리의 즐거움을 경쾌하고 상쾌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황문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즐거운 들러리를 여성인창으로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 혈배가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 하고 있습니다. 이 우대 활동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이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제일 큰 우대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값은 한 세트에 200원씩 오릅니다. 지금까지 698원입니다. 이제 한 세트에 200원씩 오른 898원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대 활동 기회 9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이 와서 싸가는 분들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날짜가 다 좋습니다. 28년도 6월 달에 또 취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놓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약과으로 따지게 되면 10세트가 우리 20곽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이 그 자문하고 예약하고 또 구매하시겠다 그리고 오늘이 딱 결정해서 사겠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강조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안 죽은 돈이 없는데 돈이 좀 그

늦게 나오는데 그래서 미리 예약하겠다 하게 되면 예, 돈 단 얼마라도 내고서 빨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만한 거 내놓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장 측에서 또 10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 10세트 돈 만나게 되면 30세트를 가질 수 있고 약과거로 따지게 되면 6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또 공장 측에서 또 10세트를 더 드리라는 거나에 50세트 가게 되죠. 약과거로 따지게 되면 10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침구 12번 또 따라갑니다. 예, 우리는 침 놀 때 환자분들을 잘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는 황제내경에서 썼습니다. 침 놀 때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고 모든 혈관이 느슨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때 침을 자주 맞으면 아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좀 날씨 추워지게 되면 예, 일주일에 두 번씩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이래 원칙대로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저한테 병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장상세히 이렇게 자문하겠다 이런 분들 직접 원기차역전 맞은편 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러면 상세히 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런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예,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리고 또 치료를 들어가야 됩니다. 무턱대고 했다가는 예, 헛돈 팔고 구분기를 많이 걸게 됩니다. 저한테 찾아온 분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좋다고 쓰면 뭐 이래 좋다고 썼는데 써보게 되면 또 그런 게 아니고 예, 이래서 예, 구분기를 걸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 돈도 헛돈 판 분들이 많고 예, 제가 항상 저한테 온 분들은 제가 먼저 뭐 말하는가 환자분들이 무슨 약을 사고 아예 사고 먼저 떠나서 예, 아이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자기 질병에 대해서 잘 진단하고 그리고 제 얘기가 맞다 할 때는 정말 마음이 우르르 나와서 그러면 참가하고 우대 활동에 참가하고 또 뭐 제 말하는 게 뭐 틀린다 이렇게 되면 예, 아이사들이 없습니다. 예, 마음 편안하게 하고 예, 찾아오시오. 그래서 288-0018번 직접 전화 치고 예약해야 됩니다. 예, 환자 너무 많아가지고 뭐 엄족족 보는 게 아닙니다. 예, 미리 예약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혈압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분들이 나는 정대로 당뇨병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 가족에도 뭐 당뇨병 이런 빙수 이런 것도 없는데 불쇠로 제 혈당이 막 높아지면서 당뇨병이 걸리는가? 예. 기존에 이게 장수의 비밀. 예, 작가님이 그 펜토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장수의 비밀. 이 비밀은 예, 무슨 뭐 딱 어느 병을 치료한다. 우리 뭐 이것보다도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 이건 림상에서 다 이게 나왔습니다. 검증 다 된 겁니다. 예. 고혈압약을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이건 다 근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약 우리 보게 되면 예, 어떤 약들이 있는가. 특히 리뇨제를 세게 쓴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11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리뇨제라는 게 뭐인가? 우리 대부분 혈압약들이 리뇨제가 제일 많습니다. 칭리사이친 이거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혈압약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 불량 반응 다 썼습니다. 무슨 뭐 제가 재낸 게 아닙니다. 제일 첫째 불량 반응이 뭐인가? 水电极致 원란이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이 원란이 오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 자꾸 목이 마릅니다. 어느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침 맞는 것도 자꾸 목이 괜하면서 어제 그런가? 혈압약을 너무 오래 써가지고 서 그런 겁니다. 水电极致 원란이 옵니다. 그리고 자꾸 목이 마르고 또 근육 조직이 자꾸 경련이 옵니다. 이 근육이 경련이 온다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뭐 쥐어 올라온다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모든 서약은 찬성질도였습니다. 사람 몸에 일단 찬 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할 때는 사람 몸이 차집니다. 그러면 힘줄도 쫄아들고 근육도 다 위축이 오고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 미스겁고 토하고 이러다가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밥 맛이 없죠. 예, 그리고서 또 맥이 없고 피곤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근근히 우리 리뇨제만 제가 말하는 겁니다. 리뇨...

0: 에너지의 불량 반응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혈당증이란 게 옵니다. 거기다 썼습니다. 당나일량 이것이가 降低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당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도수 释放이란 게 이것이가 억제됨으로써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우리 고尿酸血症 이건 뭐 통풍이죠. 이건 심혈관 그쪽에 尿酸이가 배출하는 것이가 자꾸 방해를 줍니다. 이 리뇨제가 그래가지고서 통풍이 생기는 겁니다. 그 외에 또 혈액 속의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거나 혈소판 수치가 팍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은 영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압약을 자꾸 장기적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러면 혈압이 높으면 그러면 혈압 높으면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그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다른 데서 이렇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나 좀 어떻게 놓고 말하면 토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 바꿔놨습니다. 혈압약을 기시르는 혈관 탄력이 못해서 가지고서리 혈압이 높아져서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을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이가 혈관 탄력을 잘못되게 했는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모든 혈압약은 혈관을 확장합니다. 그래가지고 혈관 확장하는 이걸 통해서 혈압을 낮춰주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매일마다 혈압약 씁니다. 매일마다 혈압약 쓰면 매일마다 혈관 확장합니다. 혈관이란 거는 그 탄력이 있습니다. 몽땅 그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쫄았다 하는데 이걸 자꾸 매일마다 늘어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서 뇌출혈 온 것이 아니라 혈압약을 장기적으로 씀으로써 혈관 탄력이 못해져 가지고서리 혈압 불쇄로 올라갈 때 뇌출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 터우환 까이넨이랍니다. 개념 바꿔놓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야 될 것은 뭔가 중의 각도에서는 혈압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머리에다 피공급해주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뭔가 혈관 탄력을 도와주면서 혈전을 혈액 속에 이런 방块 혈전 이런 것들을 녹여서 내보내고 그리고 머리에 심장 여기입니다. 피공급을 잘 되게 해줘서 혈압이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이 혈배강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네 말씀 예. 주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저는 저기 지금 혈배강을 쓰고 있는 이런 환자입니다.
0: 네.
2: 예. 저번 신인 놓고 볼 때 지금이 기관지 증식 때문에 저는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이 기관지나 지금 심하니까네 항상 예 집에서도 예 막 이 기침이 나고 그저 뱃속에서 막 올라온다 하면 예 목이 막 그저 마르고 막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0: 네.
2: 예. 이렇게 머리 아프고 예 숨이 잠근도 물론이고 예.
0: 네.
2: 예,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좀 말이라.
0: 네. 예,
2: 그러다 보니까, 네. 밥맛도 없고, 잠 잘 때면 항상 숨이 차서, 예. 좀 말이라, 창문은 열어놓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0: 네.
2: 또한, 낮에는, 예, 소변이 적은데, 밤이 되면은, 예, 이래, 한 시간 한 번씩 이렇게 화장실을 다니고, 이래, 정말.
0: 아, 밤사위에 많죠.
2: 예. 예, 예, 그렇단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설사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요. 정말, 어떤 데는 누워서도, 예, 움직이기도 싫고, 이래, 또 다리가 이렇게 막 붓기고, 예, 신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새에 짐을 신고 댕기는 이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0: 네.
2: 예. 예. 그러다 보니까니 거기다가 서리 기억력도 너무나도 안 됐단 말입니다.
0: 네. 예.
2: 금방 밥이라 매먹고 내가 이제 무슨 하다 하고서리 생각이 돌았다도 백 돌았으면은 내가 이제 무슨 하다 했던가 하는 이런 생각도 사이에 막 이

0: 잊어지는 정도입니다.
1: 네.
0: 예. 예, 그러던 참에도만에, 예, 선생님이 강의하신 별배경을 이렇게 들은 다음에, 그, 친구하고 이렇게 결합하니까, 네, 지금이 밥맛도 당기고, 맥이 막 난다.
1: 네.
0: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서 좋지 않던 것도, 예, 좋아지고, 또 설사도, 예, 그렇게 나던 게, 설사도, 예, 지금 좀 많이 증득해졌습니다.
1: 네.
0: 예. 예, 소변도 정상적으로 또 돌아왔어, 예. 예, 잠도 잘 자고, 벗긴 것도 다 내려서, 예,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니까, 네. 어, 이거 막,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진짜 좋습니다.
1: 네.
0: 모든약 예, 많이 써봤는데, 그것도 어디 효과를 봅니까?
1: 네.
0: 약을 써대는데, 아이들한테만 다. 그런데 이번에 이 혈대강 약을 먹고서 진짜 이렇게 혈액이 나타났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 혈대강 이 감사를 또 드리면서 이번 활동에 좀 이렇게, 어, 좀 참가할까 합니다. 이번에 어. 한,
1: 예, 이번에 맨발을 사나 왔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아홉 예. 날 지나게 되면 값이 200원씩 예. 오릅니다. 예, 그래서 아. 제일 마지막으로 또 특대 우대 활동, 예. 공장 측에서 많이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번 예. 활동에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네. 고마워요.
1: 예. 예.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혈배강 어째 쓰는가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예, 이렇게 대서말에도 놀라고 문이 열어도 놀라고 예, 자주 소리도 놀라서 그저 예, 그저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가슴이 그저 침침하고 그리고 가래성하고 그 기침기초도 마른 기침기침 그저 빚는다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1: 네.
3: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 혈배강 썼는데 두근거린 게 낫고 놀라는 게 낫고 예.
1: 네.
3: 그리고 밤잠 자지 못하던 게 그게 낫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놓거나 예. 밥을 잘 먹고 예.
1: 네.
3: 그리고 운동 못하던 게 운동합니다. 몸이 청구만 거리던 게 영향까 받았습니다.
1: 네.
3: 거기다가 관심 없고까지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지금 이 도수하고 얼자 싼 건 다 떼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혈압 떼고
3: 그런 혈당 조절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거
1: 네.
3: 얼마 좋습니까? 그래 이래 두 가지를 계속 쓰려고 그걸 배달받다고 전화드린 겁니다.
1: 네.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이제 아홉 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주시.
3: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럼 피를 맑게 해준다. 우리 여기 그 공동주치에 고혈질을 치료해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고지혈증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혈질 낮춰주는데 여기 일단 육색정지 들어갑니다. 예, 피를 맑게 해준다. 예, 그리고 또 단삼, 삼칠. 예, 그 다음에 하수하고 택사. 이 택사는, 예, 저것이, 이거는, 예, 이름 거기면서 저를 알립니다. 시에란 게 뭡니까? 내보낸다 그 뜻이죠. 이것이가 천연적인 리뇨제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네. 저는 유도식을 배강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이게 색되고 내일 위축도 있어서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약도 먹고는 아이 먹었는가 해서 또 가서 먹고 해서 그렇게 약을 두고 심으니까 머리 다 힘했습니다.
1: 네.
4: 그리고 냉장고에다가 무슨이나 넣어도 무슨을 넣었는지 몰라서 또 싸우고 이랬습니다.
1: 네.
4: 생각이 금방 나지 않고 했습니다.
1: 네.
4: 그래 그동안에 머리에 좋다는 약을 많이 써보고 돈만 많이 받았습니다.
1: 네.
4: 그래 머리 심하니까 풍도 오고 혈압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1: 네.
4: 그래 이 약 쓰면서 선생님 친구로 같이 했는데 선생님 친구가 어찌나 효과 좋은지 딱딱 아픈 부위마다 친구를 했는데
1: 네.
4: 이미 비틀어진 건 인중병 돌아옵니다.
1: 아 예 면포 맞은 거예요.
4: 예. 예. 그리고 혈압은 인중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4: 그리고 우리 조카도 심장병도 있고 혈압이 높

0: 높아서 혈압약을 우선 거의 20년 먹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혈지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1: 그렇죠.
0: 한국에 가서 일하다가 병이 너무 심해서 중국에 돌아와서 약도 많이 써보고 혈압 조절이 안 되고 자주 우울증이 와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몸이 점점 더 몸이 나고 몸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1: 네.
0: 근데 혈배강 쓰면서 선생님 친구로 같이 했는데 온몸이 많이 좋아지고 몸이 너무 싫었는데 몸이 움직이기 바빴습니다.
1: 네.
0: 근데 혈배강 쓰고 친구로 같이 했는데 몸이 싫어하던 게 완전 스무금이 피곤이 내렸습니다.
1: 아, 예.
0: 선생님도 봤지만 해도 MS였습니까?
1: 그렇죠, 예.
0: 예. 그런데 몸이 많이 좋아져서 한국에 가서 갔습니다.
1: 네.
0: 지금 이 혈배강 쓰는 게 몸이 다 내리고 일하는 게 몸이 너무 몸이 가벼워서 일하는 게 바쁜 줄 모르겠답니다.
1: 네.
0: 그래 약이 너무 효과가 좋아서 약이 산게 좀 많은데 우리 좋을 때 좀 약을 더 싸겠답니다.
1: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이 지금 값이 200원씩 오른다는 게 이게 환자분들이 예. 영 그 많이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또 활동이 10세트부터는 좋지 않습니까? 10세트를 예. 더 드리고 공장 측에서 또 10세트를 더 드리고 할까나 예. 오늘 결정하는 분들 딱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0: 그래서 활동 10세트로
1: 사노라 합니다. 좋죠.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면 우리 이 혈압이 막 높아질 때에 일단 우리 이 혈배강 아침에 두 알, 저녁에 두 알 이래 잡수는 이외에 그 다음에 또 혈압이 쫙 높아질 때 임차 두 알 잡수게 되면 예, 혈압이 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 가정에서는 그 혈배강을 어쩌나 안 셀 수 없습니다.
1: 네.
3: 정말 혈병에는 이 혈배강 많이 좋은 약이 없습니다.
1: 네.
3: 특히 내 동맥경화, 심교통, 그다음 교환지염, 관심병, 눈, 시신,
1: 신경
3: 위축을 치료한다는 이런 공론수치에
1: 딱 써 있는,
3: 딱 써 있는 네. 것은 이 혈배강밖에 없습니다.
1: 예.
3: 난 많이 봤습니다. 예.
1: 네.
3: 이 권고약에 대해서. 예. 그래, 이 약은 예, 500달러 된 크기 작은 분자로 제조돼서 그런지 정말 예, 치마주로 또 가보니까 환자들이 이 혈배강을 쓰고 좋은 쪽 많은 효과를 보는 그거 잡담 들으면 그런 서로 이래 얘기하는 것 들으면서 예. 예, 분쟁하는 것 들으면 정말 혈배강은 말과 같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이 혈병에 대해서 으뜸이란 거 느끼게 됐습니다.
1: 예.
3: 우리 집 남편은 예, 효과가 좋을 때 또 예, 더 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예하려고 하고 그 다음 전 선생님께서는 예, 정말 중요하게 전전하면서 우리 런 중년 병들 환자들이 고질병이며 새로 발작한 이런 병에 대해서 치료하고자 정말 고심 참담하면 정말 저도 예, 남김없이 자기 의학 상식을 환자들께 분享하고 그러니까 정말 접수하기 좋고 실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약들이 정말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나는 예, 어젠가 좀 이렇게 뭔가 맥이 좀 작았습니다. 그거 뭐라든지 그래 맥이 높지 못하고 잘 통하지 못하니까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예.
1: 네.
3: 맥이 없단 말에 입에 달고 있었는데 이게 예, 어전 발치까지 올라가니까 영 좋습니다. 신율이 예. 제대로
1: 예.
3: 되니까
1: 예. 예.
3: 우리 남편도 혈압이 높았는데 그냥 아무리 잡사도 아이 되고 그래서 그게 영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이
1: 네.
3: 잡수면 또 아이 되고 근데 이 혈배강은 그 직접 예, 소약이 그런 소약보다 예, 거의 직접 혈배강이 그 뭡니까 혈압을 낮추는 그런 약제가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정말 안심하고
1: 네.
3: 그러니까 오랫동안

0: 쓰고 가량에 썼으니까 저는 온영이에 다 정상을 돼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혜택인가.
1: 그렇죠.
0: 혈압약을 예. 잡수잖아요.
1: 안전하시니까.
0: 예. 예, 안전하고 예. 깨우서리에 그 우리 언니도 이약 쓰고서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예. 90이 넘어 90 거의 됩니다. 그런데
1: 예.
0: 오전은 다 정상을 됐습니다.
1: 예.
0: 워낙 지침도 많고 혈압도 조금 올라가고 뇌동맥 경화도 있고 이러는 게 다 정상을 되었습니다.
1: 예.
0: 정말 앞으로도 우리 남편도 자꾸 살아가는데 앞으로도 이 혈배관 계속 쓰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정말 전 선생님의 일가는 정말 러넨드 부족 러넨드를 위해서 이렇게 약지심이 첨단 연구하면서 이렇게 좋은 약을 선전했기 때문에 가정의 전 사회적으로 선생님 가정에 대해서 모두의 애착하고 애대하고 존경하고 그런 만큼 가정생활도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0: 애가 예, 큰 아들이 연변 1중에 높은 점수로 이번에도
1: 학교에
0: 되니 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1: 예,
0: 계속 쓰면서
1: 예.
0: 건강하게 만년을 유쾌해 보내겠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예.
1: 네 건강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왕왕 보게 된 우리 환자들이 서약을 쓰다 날까나 점점 여러 가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제가 직접 본 환자는 서약 줄 세워놓고서 22가지 쓴 사람 봤습니다. 어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기시라 아까 첫감에 말씀드린 거겠죠. 우리 그 혈압을 공제하느라고서 칭글리사이친 이 약을 장기적으로 쓰다 날까나 이 부작용을 인해서 또 당뇨병이 왔죠. 당뇨병이 오게 되면 또 혈당 공제하는 약을 또 뭐 얼자쏜과라든가 이걸 또 써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이 혈압약이라는 거는 원래 한 가지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감에는 어느 한 가지를 쓰다가서 혈압이 공제 잘 되는데 언젠가는 또 공제해야 돼가지고서 병원에 물어보게 되면 아 혈압약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서 또 메톨롤 같은 이런 약을 또 쓰게 되죠. 메톨롤 이 약은 베타 쇼티 지혜강지에 속한 약입니다. 이게 사람의 기억력이 점점 없어집니다. 어디 그런가? 이 사람, 그, 대뇌에서의 기억력 이 활동을 관할해주는 것이가 뭔가? 직접 베타 순상시엔 시통, 이것을 격활시켜줘서 사람의 기억력을 완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베타 쇼티 지혜강, 지혜강이란 건 주단한단 말이죠. 절단해버린단 말이죠. 이거 절단 떡 해버려놓거나 어떻습니까?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죠. 예, 그리고 우리 가의 리즈, 통도 주단지 같은 쇼번, 디핑 같은 이런 약을 오래 쓰게 되면 사람 피부병도 옵니다. 그래서 이걸 혈압을 공제하다 날까나 마지막에 피부병까지 걸리고 혈압을 공제하다 날까나 또 당뇨병도 걸리고 그리고 또 피부병에 대한 약을 또 써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격소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날까나 약을 막 줄 세워놓고 막 22가지 쓰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런 여러 가지 약의 부작용을 인해서 서약은 몽땅 부작용이 있습니다. 몽땅 간을 해칩니다. 이런 약들이 막 간을 해치다 날까나 마지막에 간도 나빠지고 선도 나빠지고 뭐 우리 그 이도수람이 많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지금 병원에 가게 되면 투석실에 가서 줄 서서 떡 투석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70% 이상 환자분들이 다 거기 당뇨병을 내서 장기적으로 이도수로 맞는 분들입니다. 순수해져 오는 게죠. 뇨독증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혈배강이 나온 겁니다. 혈배강은 한 방면에는 피를 맑게 해주고 한 방면은 혈관 탄력을 회복해줍니다. 그리고서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는 이런 다섯 가지 약재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그 우리 그 울금이라든가 이런 약재 37 단삼37은 완전히 뭐 우리 단선디발 안에 처방입니다. 그러다 나까나 우리 막 심장이 바쁠 때는 인차 우리건 500도를 뚫는 작은 분자를 됐지 않습니까? 우리 약 입에다 턱 물게 되면 직접 그 입 거기 구강 점막 조직을 통해서 약 효과가 들어가서 저래 혈액순환 들어갑니다. 이러나까나 우리 심장이 편안해지는 게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방콰를 전문 녹이는 단삼, 치솔, 택삭 이 세 가지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방콰 혈전들을 작은 분자로 녹여서 내보내고 그것만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육색 링지하고 오미자가 들어가서 오장육부 기초로 닦아줍니다. 이러나까나 모든 이런 심내혈관 질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이 해결될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풍랭가 불러 그대에게입니다. 들판 너머 넘칠대는 황금 물길을 떠올리며 그 기쁨을 조국에 전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꽃잎사이를 발랑이는 나비 움직임 속에서 느껴지는 계절의 향기, 그 순수한 동시과 낭만을 마음껏 맡기게 보시길 바라면서 노래 여름나비야를 여성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신나고 경쾌한 리듬으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노래하자 새시대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목청껏 노래하는 힘찬 발걸음. 여러분이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움트길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위메 작사 김몽호 작곡의 꽃배달 아가씨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하기 위해 땀방울을 흘리는 그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듯 현관 넘치는 노래입니다. 최우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런 날이 햇살이 과일을 익게 하듯 사랑하는 마음도 어느새 무르익어 갑니다. 태옥 작사 김용준 작곡의 마음 벌써 익어가네. 달콤하고 애틋한 감성이 가득 담긴 이 노래로 여러분의 가슴도 설레길 바랍니다. 임양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방부린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7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또다시 도나시를 찾아 홍수방지 재해 구제와 재해 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 구제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주왕, 국문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책임을 다지고 정밀하게 조율하며 역량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해 피해 군중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실제 행동과 성과로 대중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우량이 줄어들고 홍수가 물러감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배수와 감탕 제거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배수 및 감탕 제거 현장에서 각종 기계들이 작업하고 간부 군중들은 장애물 제거에 여념이 없으며 운반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침수 피해가 심한 주택단지와 길가 상가, 기업에 심입해 배수 감탕 제거 사업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동식 배수차와 굴착기 등 공사 장비를 총괄적으로 조달 배치하고 인력과 물자를 합리하게 배치하며 침수 지점에 강제 배수 작업을 실시해 도로교통 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감탕과 잔물은 치우는 즉시 운반해 도시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폭우 영향으로 안명호진의 일부 지점에 심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심입해 삼일꾼들에게 배수 작업 진척과 난점에 대해 물었으며 무인기가 실시간으로 전송한 화면을 통해 기타 지점의 배수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통행 도로를 하루빨리 개통하고 감탕과 오수를 제거하는 것은 군중의 가장 절박한 염원이며 당위와 정부가 응당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각적 역량을 총괄하고 기계 장비를 충분히 투입해 고인물 배출과 감탕 제거 작업을 다그치 완수하며 환경 소독, 수원 감측과 위생 방역 사업을 제때 실시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석도 진에서 호가복은 사하 대교에 올라 수세의 상승과 하락 상황을 참답게 살펴보고 위험 구간 순찰 방비, 인원 대피 안치 등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배수 설비를 과학적으로 조율하고 침수 지역의 고인물을 다그쳐 강제 배수하며 백방으로 수위를 낮춰 고인물이 하루빨리 민가에서 빠져나가고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조속히 해소되게 해야 합니다. 배수 및 감탕 제거 사업을 농촌 주거 환경 정돈과 결부하고 하천 주변에 무너진 담장과 버려진 막사 등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며 철거해야 할 것은 과감히 철거해 깨끗하고 정결하며 질서 정연한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정성껏 건설해야 합니다. 사하연진의 한 림시 안치소에서 호가복은 군중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숙식 배치와 의료 보장 등 상황을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로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흐트러졌지만 어려움은 잠시뿐입니다. 당위와 정부가 든든한 뒷심으로 있고 사회 각계가 서로 도와주고 있기에 여러분은 꼭 난관을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호가복은 군중들이 안심하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안치소 주재 삼일꾼들에게 반응하라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 우환을 철저히 없애고 주거 환경이 안전한 입주 기준에 도달하면 군중들이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호가복은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성 소방구조총대 구조대원과

0: 성전력회사 긴급보수 일꾼들을 위문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군중 대피한 지 긴급구조, 전력공급보장 등 면에서 기울인 간고한 노력과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계속 드높은 투지와 강한 전투력으로 배수 및 감탕 제거, 시설 복구 등 중점 임무에서 지속적으로 난관을 돌파해 피해 지역이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일선을 굳게 지키고 있는 기층 간부들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책임을 짊어지며 봉사보장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잘할 것을 격려하면서 군중이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를 정성껏 해결해 피해 군중이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를 직접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나시는 긴급구조 단계에서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로 전환하고 있지만 임무는 여전히 간고하고 과중하며 단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주와 시 각급 여러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완강히 분투하는 우량한 작품을 계속 발행해 재해 후 복구 건설 재반 사업을 참답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 생활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고인물을 다그쳐 배출하고 도시구역 저지대, 지하공간, 농촌 경작지, 하천 연선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확히 조사 정리하고 각종 배수 기계를 총괄적으로 배치해 작업 진척을 다그치고 배수 효율을 높여 후속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 감탕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 간선도로, 주택단지, 집 앞뒤마당, 농경지와 림지, 하천 기슭 등 중점 부위에 초점을 맞춰 홍수의 떠밀려와 나은 진흙과 모래, 잔물과 각종 폐기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도로면 평탄화와 장소 정돈 작업을 전개해 군중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하며 막힘없이 질서정연한 생활 환경을 하루빨리 되찾아줘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감탕 제거 마무리 작업과 환경 소독을 빈틈없이 연결시켜 감탕 제거와 정돈이 끝나는 곳마다 소독 방역이 즉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공공구역과 수원지, 주변 환경을 중점 소독해 군중 건강 생명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다그쳐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등 파손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를 다그쳐 각종 기초시설의 정상 운행을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며 군중의 기본 생활 수요와 공업, 농업 생산 수요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치소의 보장 봉사를 정성껏 잘해야 합니다. 음식, 숙박, 의료 등 기본적인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들을 중점적으로 잘 돌보며 피해 군중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병이 나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해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와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이번 폭우가 내린 후 도나시에서는 민생보장, 재해복구 등 재반 사업을 신속히 전개했습니다. 여러 자원봉사단체는 민생 우선을 견지하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각계에서 힘을 모아 생산 생활이 질서 있게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는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구조팀은 식수, 식품 등 응급물자를 가득 실은 보트를 끌고 건물별, 단원별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기본 생활 수요를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회장 요개입니다. 저는 도나 주민이자 당원이고 공익 조직에서 직책을 맡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날 밤 이 자리에서 새벽 한두 시까지 작업하고 집에 갔습니다. 줄거운 물 속에서 작업했는데 물이 빨리 차올랐고 강물이 역류해 아주 위험했습니다. 30분 만에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서 7시부터 이곳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약과 음식을 전달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틀이나 사흘이면 물이 빠질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구조대의 온기 있는 지원과 함께 전력 공급 복구 작업도 전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해 후 민생 회복을 힘써 보장하고 도시 생산 영업 재개와 주민 정상 생활에 전력 장벽을 뚫기 위해 전력 부문 일꾼들은 강빈 사회구역과 옥양성 2기 주택단지에서 24시간 쉬지 않는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배수 펌프를 설치하고 송수관을 포설하며 고인물을 계속 빼면서 전력선로 점검과 통전공사의 안전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도나 주민 류구성입니다. 곧 전기가 들어온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도나시에서는 루계로 2천여 명의 기관 간부를 감탕 제거와 환경소독 등 작업에 동원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균농들이 밭의 감탕과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남은 시설을 점검 수리하며 균사 재건과 귀버섯 재배를 위해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진장 곽상엽입니다. 현재 전진 16개 촌의 작물과 귀버섯 산업이 모두 일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재해 복구와 자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 홍수방지 재해구제 일선에서 바로 이런 평범한 모습들이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도시 온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 재해 복구 작업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으며 18일까지 주요 도로의 교통출행은 이미 정상화되고 주민들의 생산생활 질서도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0: 18일 연길시 삼곳거리 2599번에 위치한 새 수상시장이 정식 문을 열고 시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여 년간 도시 생활 정취를 간직한 인기 시장이 강변 예터를 떠나 새 출발을 알리게 됐습니다. 새 수상시장은 넓고 깨끗한 시설로 정통 조선족 미식 문화와 온라인 인기 시장의 장인 정신을 함께 이어가며 변경 도시 문화 관광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 세 번째 부분에서는 새 수상시장을 찾아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시장 정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경미 기자입니다.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맛있는 음식 향이 풍깁니다. 예시장과 달리 이곳은 탁 트이고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터넷 달인과 각지 관광객들이 일찌감치 찾아왔습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인터넷 생방송, 특색 미식, 생활 정취가 새 시장에서 더 좋은 발전 공간을 갖게 됐으며 온라인 조회수와 오프라인 방문객 모두 새 수상시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험 영업 중인 새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인 실내 대청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옛 시장과 비교해보면 새 시장은 증수기 안전 위험과 겨울철 시례 추위라는 단점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새 시장은 총 투자가 1억 2천만 원, 총 건축 면적이 1만 2천 평방미터이며 실내외에 모두 834개 매대를 설치했습니다. 1층에는 조선족 통나무 집 품격의 특색 매대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떡, 순대, 김치, 특색 국밥 등 전통 경영 모식이 온전히 보존됐습니다. 아침 6시가 넘자 주 문화관광 추천관이며 짧은 영상 블로거인 대취 재연변 장예민이 새 시장을 찾아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새 시장의 특색 간식 매대에 카메라를 돌리고 매력적인 연변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주 문화관광 추천관 대취 재연변 방송인 장예민입니다. 새롭게 승격된 시장에 와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규모가 더 커지고 환경이 깨끗하게 정돈됐으며 건축 풍격도 조선족 민속 특색이 더 두드러집니다. 앞으로도 기존 생방송 풍격을 이어가 연길의 정겨운 시장 풍경과 민족 풍정을 보여주고 카메라로 전국 관광객들에게 새 수상시장을 알리며 연길 특유의 민속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장혜민은 옛 수상시장에서 생방송할 때 좁은 통로의 업주와 관광객, 촬영 달인들이 빽빽이 들어차 인파가 몰리거나 촬영 구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 수상시장은 구역 구분이 명확하고 동선이 넓어 인터넷 달인들의 생방송, 관광객 방문, 업주들의 영업이 서로 방해되지 않아 온라인 전파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줬습니다. 단을 내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상시장은 인기몰이를 했고 독특한 민속 풍토와 정취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흡인했습니다. 시험 영업 당일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새 시장을 찾아 승격된 시장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흥룡강성 수화식 관광객 류련합니다. 연길 수산시장에 처음 와봤는데 정취가 있고 간식들도 정말 맛있습니다.

0: 연비일 사람들도 너무 열정적입니다. 저는 김치랑 막걸리, 순대 등 연길 특산물을 샀는데 돌아가 친지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길 주민 류예호입니다. 예시장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끔 물이 불어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새시장은 지리적 위치도 좋고 주차도 편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소수민족 문화도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인기를 이끄는 근간은 대를 이어 지켜온 조선족 미식의 장인 정신입니다. 시장에서 22년간 자리 잡은 업주들이 모두 새 시설에 입주해 조상의 솜씨를 계승하고 민속 음식 문화 핵심을 지키며 앞으로의 영업과 문화 관광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형제 식당 업주 왕장승입니다. 옛 수상시장에 정이 많습니다. 제가 30살쯤 그곳에 갔는데 올해 벌써 57살이 됐으니까요. 이곳으로 이전하고 나니 정말 좋습니다. 시설 조건도 정말 훌륭하고 예전에는 9시나 10시면 장사를 마쳤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영업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뭐 요구르트 가게 업주 성명입니다. 옛시장에 있었는데 새 시장으로 이전하니 시장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매대가 더 많아졌고 전반적인 환경과 기초시설이 예전보다 훨씬 승격됐습니다. 더 많은 연길 방문 관광객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0년대 강변의 로점에서부터 2000년대 모습을 갖춘 유서 깊은 아침 시장을 거쳐 오늘날 문화관광 장터로 되기까지 연길 수상시장은 전민적인 승격을 마쳤습니다. 뉴미디어 인기 전통 미식의 장인 정신 변경 도시의 일상생활 전경 온기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이어지는 동시에 새 시장의 완선된 부대시설에 힘입어 연길 생활이라는 도시 문화관광 IP를 더 확대하고 있는 새 수상시장은 새 장소, 새 환경, 새 인기로 따뜻하고 생생한 연변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1: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17일 저녁 석가장 공부팀 안방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구 리그 제15라운드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오는 26일 연변팀은 홈에서 매주 객가팀과 16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0: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0: 허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9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초본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전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 우리 이번 활동은 어제는 끝났는데 지금 공당 측에서 지금 끊으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에 끝나겠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끝나라 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활동하면서 지금 면비로 드리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분들은 우리 활동을 다 하는 이외에도 우리 2830666번에다 연결한다면 동청화초 발효균분을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상에서 큰 도움을 받으면서 또 여름철 제품들을 면비로 가지려 하는 분들은 지금 다그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우리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와서 치료하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여름이라 하게 되면 삼복철을 말합니다. 주요하기는. 그리고 이 삼복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초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삼복 기간에 지금 그 많이는 우리 경락을 통하게 하는 이런

0: 방법이라든가 침을 넣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동천하초 발행기부는 복용하는 방법으로 경락이라든가 기라든가 맥을 통하게 이런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겨울에 많은 어두운 병, 좀 중한 병이라고 우리 자기절로 진단이 내리는 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 동천하초 발행기부는 지금 한 봉지씩 하게 되는데, 아침에 요 삼복지가 많은 아침에 두 봉지씩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좀 중했던 병, 잘 치료되지 않았던 병, 겨울에 와서 여름에 치료를 하라는 이런 병들이 빨리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동천하초 발효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 아침에 삼복지가 많은 우리 두 봉지씩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장합니다. 그리고 동천하초 발효균분은 세일대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의 의학계 권위기구에서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높은 고온에서 또 우리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고, 1,800, 그리고 우리 본초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치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을 잘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도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정말 예, 먹어보니까 세상에 동충하초보다 더 좋은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맞죠. 네,
2: 해발 4,500m 그런 고온에서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풀이니까 정말 병도 어쩌는 몇십 년 되고 오래된 병도 이렇게 말을 잘 듣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0: 맞죠.
2: 그 약을 예. 예, 많이도 먹어보고 이랬지만은 동충하초 같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세계적으로 공인하고 그러놓고 엉렬한 그런 환경에서 자란 풀이 돼 그런지 정말 예, 저는 이렇게 어느 나도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몸이 망가질 때를 망가지고 주무서 일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고 고혈압에 고혈지 이 심장 저기 노공이 이 뼈에 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사는 게 귀찮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약 쓰다 못해서 이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 저는 예, 음양조절이 특히 아예 돼가지고 우유는 덥고 아래는 차고 하면서 예,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도 다 아팠죠. 이 특히 이리 그런 방광이랑 너무 아파서 예, 그냥 이렇게 소변에 피가 나가고 예, 처음에는 자주를 보고 밤에 자지 못하고 꿈이 많고 예, 이랬대는데 지금 그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0: 맞죠. 예.
2: 예, 예. 지금은 정말 예,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아프게 아프지 않고 하니까.
0: 그렇죠.
2: 그리고 항상 예, 그 좀 맥이 없고 예, 식은땀이 나고 예, 뒤에서 이 중염병이 있어가지고 계속 찜으로 줄줄라고 잘 듣기지도 않고 예, 이러고 밤잠 잘 못 자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0: 맞습니다.
2: 지금 사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예,
0: 그렇지요. 예.
2: 예. 예. 정말 그렇게 아프고 맥이 없고 정신이 나고 그러던 게 아프지 않고 정신 나고 하니까 밥을 잘 먹고 하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원래 저기 저번에 저기 싸다두고 그러다가 그 도로 다른 준비를 못해서 못 샀는데 이번에 또 살 활동이 또 그 얼마 안 남았다니까 저는 또 그 18강 싸다가 전화했습니다. 예.
0: 그러십시오. 원래 우대 활동이 예. 끝나기로 되었는데 예. 아직 공장 측에서 예. 이야기 없으니까 그냥 하는데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른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번에 또 이 83-0066번에다 연결하고 가시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 원약도 예. 그 우대 활동을 예. 다 하는 기초상에서 동충하초 예. 발효균을 더 주기 때문에 경제상에서도 예. 큰 도움이 되고 이 여름 계절을 보내는 이런 제품들도 면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 걸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예.
2: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내 전화입니까?
0: 맞습니다.
3: 예,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 동충하초 이제는 한 두 달 썼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래 처음에는 한 봉시즈 먹다가 한 열 이틀인가 먹다가 그다음 선생님께 물어보고 두 개씩 먹었습니다.
0: 아, 예.
3: 예, 어째 그런가 하면 향 이바이 쓰겁지 그 다음에 혜택에 두고 밖을

0: 그렇게 되지. 그래 두 개씩 먹었는데 부은 게 한 달 먹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다음에 또 한 달 먹고서 또 후에 또 하나씩 또 먹었지 뭐.
1: 지금요, 우리 좀 중간 병이 있는 분들이 좀 잘 낫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병은 나아졌는데, 우리 네. 여름, 겨울에 오던 병을 여름에 와 치료라라는 이런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복지간을 말한데, 오늘은 초복에 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요, 저, 삼복지간에니, 그 또 두 봉지씩 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예. 네, 그러면 더 빨리 났습니다.
0: 어제 두구슬이. 예. 오늘 아침부터 지금 두 개슬 위해서 나오지.
1: 맞습니다. 예.
0: 예, 예. 그래, 내 그런 게 우리 집에서 지금 그래 알아서 그래.
1: 아, 예.
0: 예, 그런 게 무슨 문제인가 뭐. 예. 한가에는 이 코가 콧물이 세게 나와서 그래던 게. 예. 이게 좀 괜찮고, 지금 또 이바에 수미가 등작 없이 나온다.
1: 아.
0: 그게 순대에 거저 먹은 게 아니라 그런 게 나온다는 거.
1: 아. 그니까 우리 콧물이랑 자꾸 내는 분들도 폐하고 관계 있습니다. 피, 피 공능 저하로 인해서 예, 코에서 콧물이 자기질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공능이 이제 해결된다면 그것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입안에 문제가 네. 생긴 분들 만약 우리 네. 비장이 약하거나 예,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그 혈안 계지 않습니까? 심장, 소화계통을 대표하게 되고 콩팥이 제일 두에는 콩팥인데 이걸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또 제가 말한 것처럼 예, 그렇게 두 봉지 하십시오. 그 증상도 같이 나아집니다. 예.
0: 예,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뭐인가 하면, 요즘은 계속에 숨이 짐작 없이 나옵니다.
1: 아.
0: 춘대에 막은 게 아니라 걸게 나온다는.
1: 숨이라는 게 심장액을 말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그 숨이랑 네. 많거나 이런데, 그 숨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 여름에 와서 심장이란 게 발작하게 됩니다, 많이는. 그래서 여름에 와서 심장을 보양하러 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그냥 이야기, 요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치료하는 게 삼복지간에 치료하는 게 좋기 때문에 두 봉지 씻고 네. 가십시오. 그것도 같이 나아집니다. 예.
0: 아, 그래서 예. 오늘 아침부터 어제 두구설이 두 개씩 지금 먹을 예산하고 지금.
1: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예, 춘난 것 이렇게 했었지.
1: 이렇습니다. 그게 춤이 또 너무 많아도 예, 심장액이란 게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비대가 옵니다. 예, 예, 땀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이런 게 예, 그러다가 이렇습니다. 예. 예.
0: 아, 몸이란 지금 후끈후끈하고 좋다고 그랬는데.
1: 아, 예, 예.
0: 예. 아, 그래, 이렇게 했는데.
1: 예, 이렇습니다.
0: 예, 그럼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남자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3: 예. 나도 동충하처럼 먹는데 나는 당뇨병이 있어서 합병주에 와서 영원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 동충하처럼 먹으면 야 발바닥에다 뭐 붙인 것 같고 이 발가락이 저리고 정신하고 내 발톱이 다 시꺼멓게 죽었댔는데 지금 제대로 제 색 다 띈다.
1: 맞죠.
3: 1년 남아먹, 예. 예, 1년 남아먹으니까. 그리고 계속 머리가 휑하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정신 안 나던 게 지금 머리도 좀 맑아지는 감이 나고 소화 안 돼서 밥 못 먹어도 했는데 지금 밥 잘 먹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예. 잠이 오지 않아 자지 못해서 계속 수면제를 하나씩 먹고 잤댔는데 지금 수면제 안 먹어도 잘 잔다.
1: 맞죠.
3: 예, 위 소화되지 않아서 영 위가 아파서 그랬는데 위도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계속 소리 나지 내 여러 가지 그게 다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할도 요즘은 오라제 끝난다니까 내 지금 9각 살려고 전화드립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 번호를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그 우대 활동 지금 얘기를 해두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대로 두리고 또 동충하초 예. 발효균분도 더 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3: 예.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나도 당뇨가 좀 있으면서 그냥 혈통이 조절이 잘 안 되고 걸음 걸어도 막 헤맨 울어 걸음 가기도 하고 감각이 무디고 뭔가 뭐 바닥이 좀 막 이렇게 찡찡 전개 절연하면서 당기는 감이 또 나고 영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1: 아 예.
4: 그, 예 그러다가 지금 너무 약 먹기는 많이 먹었어서 어째 낫지 않았을 것 하면서 또 되돌아보면 되자고 됐대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었는데 어쩐 진짜 막 선생님이 강의 막 얘기마다 얘기한 것 맞습니다.

0: 다소 정말 예, 신기한 이야기 맞습니다. 인정품이 맞습니다. 일등 이야기 맞습니다. 반년 넘게 먹었는데 벌써 예, 예, 다리 강박이 돌아오고 예, 전액이면 지 너무 자주 올라와서 자지 못했댔습니다. 그리고 딱 요 바가락이 그냥 딱 해버린 적 하나 났습니다. 향, 요 바꼬락, 백기 바꼬락이 깨니고 딱 해버린 부분은 어디 다 놔줬습니다.
1: 아, 예.
0: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도 흉하면서 앉아 때려나면 막 오지금증이 나타나고 식은땀이 쫙 났댔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좋아지고 이 아래 다리 너무 차가워서 찬물에 부은 것처럼 이렇게 차가웠댔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없어졌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네.
0: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 더 좋은 건 뭘 좋은가 뭐 머리 둥기 많이 무겁고 어 정신이 안 났대서 하루 남이 정신이 살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정신은 지만이 나고 머리 많이 막아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지 천식 있으면서 무슨 말은 기침 자수 개개거림 자꾸 났댔습니다. 간질간질거리면서 그래도 그것도 좋아지고 목난지 자주 나던 게 그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1: 맞지요.
0: 예, 그래 내 지금 방송 들어보니까 나 우리도 우리 아저씨가 둘이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 어, 활동할 때 생각 같이 저렴했을 때 진짜 저렴했을 때다.
1: 맞지요. 예.
0: 예, 올해 두고 먹을 수 있지 정말 뭔가 믿음직한 이야기 맞을 때다. 정말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활동에도 참가해서 배달 받겠습니다. 같이 살 때.
1: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다 연결하면 동청아초 발의금원을 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예. 제가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 저 삼복지간은 예. 내가 지금 어느 병이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어느 게 아직도 잘 낫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예. 아침에 두 봉지씩 하십시오.
0: 아, 예, 예.
1: 요 삼복지간만이 예. 삼복지 난 다음에 다시 한 봉지씩 해도 됩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1: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 나봤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3: 전통 부모서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쓰기 전에 저는, 아, 몇 년 동안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특히 숨이 많이 차고,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우몸에도 허혈이 또 많이 나고, 피부도 마르고, 특히 저는 이 신장하고 폐가 아예 좋았는데 더구나 그 폐를 수술하라는 이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뭐 나이도 많고 또 그렇게 뭐 건강하지도 못한데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보려고 병원약이고 중문의약이고 많이 써준데 아예 되니까 그 다음에 광고약도 쓰면서 잘 아예 치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좋다는 약을 여러 번 많이 바꿨었습니다. 근데 결국 치료는 못했습니다. 이러다서 어떤 약도 먹지 말자 이렇게 포기하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동충하초 강의 듣고서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떤 한 몇 년 되니까 지금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기본상에서 어디 아프거나 뭐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수술도 안 하고 이렇게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 잘 보내고 있는데 이 동청하초는 정말 내가 공부하다시피 4,500m 높이에서 또 여름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이런 약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동청하초는 발효한 약으로서 30배 효과를 보는 신기한 약물이고.
1: 맞지요.
3: 내가 며칠 동안 약을 많이 썼지만은 치료 못 했는데 이 동청하초를 써가지고 이 치료된 거는 이 다른 약물에는 이 동청하초와 같은 이런 신기한 약물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치료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상에서 치료돼가지고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특히 이 동청하초는 소화제는 아니지만 정말 동청하초 먹은 다음에 이 위장이 영 편한다. 그러니까 나 밥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이 항상 가슴이 불편했는데 가슴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가 나이 많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아이 보내고 있습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뭐 나이도 많지 이번에 많이 약 써봤지만 치료도 못했지 하니까 이 동청하초는 요즘 내가 놀래 놀 수 없는 약으로 됐습니다. 이래서 저는 어떤 원인이고 하니까 계속 동청하초를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청하초 쓰니까 나 이전에는

0: 치료가 안 되니까 어느 약으로 치료되겠는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약 많이 썼는데 지금 한 가지를 씁니까? 먹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활동 때마다 싸니까는 그렇게 경제상에서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는 저는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1: 그러십시오. 선택 잘했습니다. 예.
0: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동순하수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1야 두달 먹었습니다. 혹시 먹는가 하면 예,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예, 파도 심해서 예. 그럴 때 먹어서 막 머리 어지럽고 예, 아프고 정신이 땡하고 그래 정신이 아닌 게 어찌지 못했었습니다. 머리 너무 아파서 그리고 어지러워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랬댔는데 지금 그게 해결돼가지고 용서 쓴다 지금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예. 그래 혈압약 한 달에 예, 두세 번씩 먹던 게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다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먹고 이렇게 혈압 조절이 잘 돼가 예, 정신이 맑아진 것 같은 게 용서 쓴다 효과. 저거 심장이 항상 안 좋아서 예, 두근두근 하면서 예, 숨이 찬 것 같고 그래서 핥다 올 때는 그럴 때도 있고 예, 그때 든지 심장 때문에 영 마음이 피난하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자 먹었던 때는 혹시니 막 숨이 딱 막히는 것 같이 일어나서 앉아서 가슴 두드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증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맞죠, 예.
3: 이야기 용서했습니다, 예.
1: 맞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이 4,500m 높이의 고산지구에서 자란 약이 돼 그러는지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버리고 그리고 발효한 기준이 돼 그러는지 이 약을 먹은 게 소화가 용달됩니다.
1: 맞습니다.
3: 나는 위축성 위험이 만성 위험까지 있어가지고 밥 먹기 싫고 밥 먹으면 소화가 돼가지고 눈치 끝에 딱 그도 맥히는 것처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냄비까지 있고 이래서 고생해서 밥은 뭐 할 날이 무서 얼마를 묵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하게 먹고서 살았는데 이거 이거는 7달 8달 먹으니까 되나 예, 그게 해결돼가지고 예, 밥을 잘 먹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러니까 되나 예, 결국 속이 예, 저기 변비도 있어 그랬던 게 변비도 해결되니까 되나 속이 편안한 게 예, 밤에 잠도 잘 오고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관절이 좋습니다, 이게.
1: 맞습니다.
3: 나는 정말 그래서 억압뼈 다 갖고 있는 게, 다리, 허리 다리 아프면서, 승계를 내려가서, 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내려가기 영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서 꾸둑꾸둑 소리도 나고, 그런 게 지금 그 증상이 없어져서, 승계를 삼층집에 내놨어요. 마음대로 내려댕길 수 있습니다.
1: 맞죠.
3: 예, 용서습니다. 활동의 이야기가 효과. 그 30배 되는 저기 약 효능이 있다가 있거든. 먹은 게 소화가 확실히 잘 된다. 발효된 게 돼 그런지.
1: 그렇죠.
3: 예, 그러니까든, 예, 이렇게 좋을 때 계속 먹겠는데, 이제는 활동도 거의 끝이 난다는데, 오늘 이 활동에 참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이 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연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0: 양력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 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의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우리 두 번째 전화 오신 분한테 다 제 하나는 잘못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 그 땀이라는 게 심장액입니다. 그 우리 여름에 와서 땀이랑 많이 너무 많이 흘린다면, 그 땀 많이 흘렸기 때문에 심장 비대가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심장도 치료해주게 되고, 그분 안께 춤이 아주 건춤이 이렇게 나온다는데, 가래가 있거나 콧물이 나거나 또 우리 춤은 많다거나 이게 모두가 우리 그 폐하와 관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공능 자련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도 역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에서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심장의 원인이든 또 혹은 폐의 원인이든 원인 추적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주기 때문에 원인을 추적해서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중한병, 예, 제가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와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좀 여러 가지 병,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병, 중한병이라든가 이런 병으로 고생하신다 하게 되면, 제가 다시 반복해 드리지만은 그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한 봉지를 하던 걸 아침에 요 3봉지가 많은 두 봉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좀 중하게 걸렸던 병, 이런 병들이 빨리 나아지지 않았던 병, 겨울에 얻은 병들이 우리 요 3봉지간에 빨리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양생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많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도 우리 그 복용하는 방법으로 경락을 통하게 하고 기를 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간에 우리 한 두 봉지씩 하는 게 좋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네, 다짐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없고 쉽게 사라지기에 그 무게가 남다른데요. 화려하게 빛나던 것들이 사라지고 실패와 좌절을 맛본 뒤에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심이 우리 마음 깊이 자리합니다.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다짐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강한 긍정이자 앞으로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림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다짐으로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재능이란 끝없는 인내이다. 이 말은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완벽한 문장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문학이라는 예술의 장인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정확한 단어 하나는 수많은 비슷한 단어보다 훨씬 강하다. 두 번째,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는 어디에나 존재해야 하지만 어디에서도 드러나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글을 쓰는 일은 삶을 두 번 사는 것과 같다. 이 밖에도 인간은 꿈을 꾸기 때문에 살아가고 현실을 견디기 때문에 성장한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문학 인생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삶보다 작품으로 더 오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름은 역사 속으로 멀어지는 듯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남긴 문장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태어나곤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 역시 그렇습니다. 화려한 혁명가도 아니었고 수많은 제자를 거느린 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하루를 보내고 단 하나의 표현을 찾기 위해 며칠을 고민했던 사람. 완벽한 문장이라는 이상을 평생 쫓으며 문학이라는 예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프랑스의 소설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의 대표자 보바리 부인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의 삶은 그 작품만큼이나 치열했고 조용했으며 무엇보다 한 인간의 예술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블루베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도 완벽주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완벽주의자가 된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문장이 아름답기만 해서는 부족했고 감동적이기만 해서도 부족했습니다. 그 문장이 그 자리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르모주스트, 우리말로 하면 가장 정확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쏟았습니다. 한 페이지를 쓰고도 며칠 동안 고치기를 반복했고 어떤 날은 단 한 문장밖에 쓰지 못한 채 하루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플로베르는 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독자는 단 한 번 읽지만 작가는 그 한 줄을 위해 수백 번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에게 글쓰기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언어를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형태로 다듬는 예술이었습니다.

그의 집필 방식에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플로베르는 자신이 쓴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보곤 했습니다. 단순히 맞춤법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장의 리듬이 살아있는지, 소리로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지, 단어 하나가 전체 음악성을 깨뜨리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집안의 한 공간에서 자신의 원고를 몇 번이고 낭독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고쳤습니다. 오늘날 작가들 사이에서도 소리내어 읽으며 퇴고하는 습관이 권장되었습니다.

하곤 하는데 플로베르는 이미 19세기에 그 방법을 가장 철저하게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글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느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장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듬과 호흡까지 계산된 하나의 음악처럼 읽히곤 합니다.

그토록 언어를 사랑했던 플로베르에게도 큰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갑작스런 신경계 질환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지만 오늘날에는 간질과 유사한 증상이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한순간에 건강을 잃은 그는 이전처럼 활발한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플로베르는 오히려 세상과 조금 거리를 두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파리의 화려한 사교계보다 고향 근처의 조용한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어쩌면 병은 그의 자유를 빼앗았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를 떼어놓았고 그 덕분에 그는 자신의 문학세계를 더욱 깊이 파고들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는 그 현실을 원망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플로베르의 이름을 세계 문학사에 영원히 남긴 작품은 단연 보바리 부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작품이 처음부터 찬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출간 직후 프랑스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시골 의사의 아내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과 환상을 쫓다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사실적이었고 도덕적으로도 위험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플로베르는 외설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소설 한 권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플로베르는 끝까지 자신의 작품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도덕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 오히려 그 사건은 보바리 부인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 이 작품은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으며 지금까지도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소설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듯 재능이란 끝없는 인내이다 라는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명언대로 또 그의 문학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사실주의 문학을 단 한 단계 성숙시킨 작가로 평가받으며 이후 등장한 수많은 소설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거울 속 혀를 들여다보시나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강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내 혀가 지나치게 하얗게 보인다. 그렇다면 빈혈이나 에너지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체내에 열이 많거나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혹은 열이 나는 아이들 혀가 붉게 달아오르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더 나아가 혀가 보랏빛을 띠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몸속에 어혈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심혈관계 건강을 점검해 보라는 경고등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기 전에 거울 속 혀의 색을 보는 습관

다음은 혀에 생기는 균열 갈라짐입니다. 혀를 내밀었을 때 서로 세로로 깊게 갈라진 금이 보이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 대체로 소화력이 떨어져 있거나 체내 수분과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 부족할 때 이런 갈라짐이 잘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갈라진 틈 사이로 음식물이 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 구취, 입냄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갈라진 혀가 자주 보인다면 비타민 B가 부족한 풍부한 잡곡, 견과류, 계란, 용주를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꿀팁은 바로 혀와 전신 질환의 연결입니다. 혀 및 혈관이 지나치게 두드러지고 부풀어 오른 경우 혈압이 높거나 심혈관계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또 혀가 유난히 붉고 건조하다면 당뇨병 환자들에게 흔히 보이는 증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혀에 지속적으로 궤양이나 하얀 반점이 생기고 잘 낫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강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혀의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를 찾아가 보세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강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품은 다짐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강하게 뿌리 내리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장문철이 씁쓸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오중전에서 박고가 이민위원회 주석자리를 만들더니만은 나한테 그 일을 맡으라고 했어. 그런데 맡고 보니 영 이상한 자리였어. 게다가 모태똥이 소베트 주석이어서 정부 일을 도맡아 했는데

내가 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나도 밀어내고 모태똥도 내쳤으니 정말 일석이조였지. 일이 그렇게 된 거로군요. 왕가사는 생각에 빠지었다. 장문철이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한 번은 리덕의 말을 전하던데 지금도 그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이길래요? 왕가상이 맑은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덕이 역에서 일할 때는 역시 모스크바에서 온 동지를 믿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우리끼리는 부딪히지 말라는 뜻이지 싶었어. 그게 무슨 말이지? 왕가상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당에서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떤 패거리나 개인을 파뜨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져야죠. 그렇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장문천도 다짐하듯 말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었다. 조울래가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섰다. 검고 숱 많은 수염이 가슴에 멋지게 드리워 있었다. 그는 방 안을 훑어보고 나서 고개를 들고 천장에 매달린 등을 보며 말을 했다. 이 집은 참 좋군. 누가 살던 집이랍니까? 마부의 집이라고 합디다. 마부? 졸대가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정말입니다. 주소상한테는 시집도 못 보낼 만큼 아주 못생긴 노이 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서성이 결국 노이 동생을 자기 마부한테 시집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운 좋은 마부가 료장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말에 주울래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두석은 어디 갔습니까?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자진한테 갔습니다. 의료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금 아이를 낳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몸을 풀어야 하다니 여성 동지들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조울래가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다. 왕가상이 말했다. 금방 락보 동지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정치국 회의를 되도록 빨리 여는 게 좋겠습니다. 조울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안 그래도 이제 박구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자고 하더군요. 보고서는 바꾸도록 쓰라고 했습니다. 날 보고도 몇 마디 하라고 하던데. 그러더니 주울래가 물었다. 아쉽게도 주석이 없군요. 이번 회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까? 구동지 역시 토론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군사 문제에 집중하자고 말입니다. 왕가상은 자기가 잘 알아듣게 말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한마디 보탰다. 그러니까 정치 노선에 대해서는 먼저 언급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조울래는 짙은 눈썹을 찌푸리고 한참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었다. 왕가상이 수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더니 웃으면서 전화기를 조울래에게 건넸다. 동지는 가는 곳마다 전화가 떨어오는군요. 수화기를 받아든 주울래는 몇 마디 듣지 않고 얼굴빛이 확 바뀌어야 한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돌아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수화기를 쾅 놓았다. 정말 영문 모를 일만 생기는... 전투적 가정은 갈등으로 복잡하다. 하지만 역사는 말한다. 비 온 뒤에는 언제나 해가 뜬다고. 필연과 우연은 늘 재미있게 연결이 된다. 필연성은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연성은 그 어떤 천재라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 1935년 1월 15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국민당군 사단장 백휘장의 집에서 열일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백휘장 자신도 절대 생각하지 못했지만 모태똥 주울래와 같은 인물들도 생각하지 못했다. 백휘장은 왕가리얼 밑에 있는

없는 사장이었다. 1932년에 공사를 끝낸 이 호화로운 저택은 완전히 귀향에는 왕가래의 층집 양식을 본다는 것이었다. 집 둘레에는 넓은 복도가 있고 모두 아치형 조각으로 보기 좋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 왕가래의 집과 다른 점이라면 한층이 낮을 뿐이었다. 그래도 조은이 성에 있는 낡고 자그만 층집들의 대면은 당무리 가운데선 두루미 같았다.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검은 대문에 들어서면 마음을 위로하는 집이라는 현판이 달린 둥근 문이 보이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쉬어 가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겨울은 해가 짧았다. 저녁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어 땅더미가 지었다. 호위병들은 천장에 매달린 석유등에 불을 달았다. 2층에는 노른 객실은 결색 불빛으로 가득 찼다. 큰 화로도 가져다 놓고 숯을 담아 반 공기를 데웠다. 방 한가운데는 검고 기다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곁으로 정교하게 만든 검정색 등나무 의자 12개가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벽에는 시계도 걸려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이 회의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듯했다. 장정을 시작한 뒤로 이처럼 아늑한 환경은 처음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정치국 위원들과 확대회에 초청이 된 홍군 고위급 장령들은 모두 웃는 낯이었다. 회의장에는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공산당의 가풍을 따르면 본디 이래야 했다. 이제 열리게 될 회의는 심각하고 엄숙하며 서로 맞서야 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불안한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집안은 웃음으로 차넘치였다. 호위병들이 반듯하게 줄을 맞추어 의자를 놓아두었지만 유격 생활이 몸에 밴 사람들인지라 제 마음대로 끌어다 널찍하게 놓고 자유롭게 앉았다. 너무 딱딱하고 틀에 박힌 생활은 이제는 그들의 성격과 맞지를 않았다. 오늘 회의의 사회자는 총석이 박고였다. 곁에는 주울래, 주덕, 진훈이 앉았다. 모태동은 왕가상 장문천과 나란히 창문 곁에 앉았는데 머리가 더부룩하게 길었고 얼굴도 여전히 파리했지만 마음은 가벼워 보이었다. 스스럼 없이 웃고 말하는 품이 중요한 회의를 앞둔 사람 같지를 않았다. 등발, 류석이, 하계풍 같은 정치국 후보 위원들과 확대회의에 초청이 된 고위급 장령인 류백성, 리부촌, 림표, 서병진, 팽덕회, 양상곤, 리탁연, 주황비서장 등소평이 큰 상 둘레로 여기저기 앉아있었다. 리덕은 멀리 방문옥에 앉아 줄 담배만 피워댔다. 자욱한 담배 연기만큼이나 그의 근심도 짙어 보이었다. 곁에는 동료권 오수곤이 앉아있었다. 박고는 재능에 뛰어난 젊은이였다. 생각이 예민하고 막스 리닌주의 밝았다. 전에 주황섭의 독구역에 회의 때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무슨 말이든 막힘이 없었고 논리적인 설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게다가 영어와 로우로 막스 리린의 책을 단락체로 인용할 때면 회의장에서는 늘 폭풍구 같은 박수가 쏟아지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큰일을 맡다 보니 평소에 어딘가 우쭐하는 데가 있었다. 오늘도 여전히 자부심에 차 있었지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었다. 사실 누구든 궁지에 몰리면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란 힘든 노릇이다. 박구는 상강을 건넌 뒤로 동지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앞에서 불만스럽게 따지는 이야기를 꽤나 들어왔다. 오늘 회의도 여러 사람의 제의에 의해 열리게 된 데다가 보고도 다른 사람이 최초에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없을 리가 없었다. 삼영종이 다섯 번 울리자 주울래가 박호의 귓전에 나직이 속삭이었다. 시작합시다. 박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방을 한번 빙 둘러보고는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차 반포위 토부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다. 그는 사중전회일에 당정이 세운 정책과 전략이 모두 정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소베트 구역을 포기한 원인을 꼽으면서 여러 가지 외부 상황을 내로들었다. 먼저 5차 반포위 토벌이 이전에 치른 반포위 토벌과 다른 점을 강조했다. 제국주의 열강이 국민당에 엄청난 원조를 쏟아부어 국민당 군대가 새로운 군사 장비를 갖추고 100만이라는 병력을 동원했고 중앙 근거지를 공격해온 병력만 50만이 되는 데다가 또 군사 고문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홍군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내부 요인으로는 백색지대 인민들과 병사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홍군이 동일된 전략과 의지로 서로 힘을 모으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국민당 군대의 5차 포위 토벌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고는 보고를 하면서도 쉬지 않고 담배를 피워댔다. 그는 자우룩한 담배 연기 속에서 보고를 끝냈다. 동지들, 이 보고서는 너무 급하게 쓴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동지들이 볼셰비크 정신으로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박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무척 마음이 쓰였다. 마치 작품을 내놓고 독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가련한 작가가 된 듯했다. 회의장에는 냉엄한 침묵이 흘렀다. 언제나 박고의 지도를 따라오던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주왕국석이 하계풍은 도정신하여 회의장 안에 있는 얼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들의 표정에서 반응을 읽으려고 애쓰는 듯했다. 이제 주울래가 보고할 차례였다. 그는 단호한 얼굴로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주울래의 보고는 박고의 보고에 비하여 한 가지가 분명히 달랐다. 주울래는 5차 반포위 토벌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원인으로 내부 요인을 훨씬 많이 꼽았다. 지도자 자신이 군사 로선을 정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다. 우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회의장에 모인 동지들을 둘러보며 침통하게 말했다. 제 결함과 잘못이 큽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동지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수염은 떨리는 듯 짚었고 눈빛은 진실했다. 사람들의 눈길은 모두 그에게로 쏠리었다. 공산당원이나 워낙 이런 거야 모두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순간 모든 얼음덩이가 스르르 녹는 듯 짚었다. 사람들은 그가 모태똥 주덕과 마찬가지로 군사를 움직일 때는 기동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모태똥을 대신하여 일방면군 총정치위원을 맡아 주덕과 함께 적의 4차 포위 토벌에 맞섰을 때 홍군은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뒤 주울래와 주덕은 중심도시를 빼앗는 문제로 림시중앙정부와 맞서게 되면서 전방을 주의하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리덕이 중앙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뒤로 모순은 더욱 깊어지었다. 마침내 1933년 말 리덕은 전방에 대한 지휘를 통일한다는 핑계로 중국 공산당 주한국의 결정을 거쳐 중국

0: 총군 총사령부와 일방면군 사령부를 없애고 전방본부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밑에 두었다. 그리하여 박고와 리덕이 부대를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형편이 그런데도 오늘 죽을 내가 성실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더욱 그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다. 이어 장문천이 무거운 얼굴로 말을 이었다. 모태똥 왕가상과 미리 의견을 나눈 뒤에 꼼꼼하게 준비한 발언이었다. 장문철의 우렁우렁한 발언은 박고의 보고와 심각하면서도 날카롭게 대립되는 진행을 이루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긴장이 더해갔다.
1: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0: 모태똥은 웃으며 장탁에 놓인 낡은 범람 곱부를 들고 물을 마시었다. 그러더니 한 손에는 간추린 원고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낀 채 말을 꺼냈다. 다른 때는 원고 없이 연설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고소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면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0: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1: 반가워요.
0: 활기차 넘쳐요. 네. 네. 지난번에 3마리랑을 네. 우리가 가사만 다 적어 오도록 했죠.
1: 제가 보니까 A, B, C, D, E, F, G.
0: H.
1: 영어로 써놓으니까 네. H까지면 몇 절입니까? 1, 2, 3, 1, 8절. 2, 3, 4, 5, 6, 7, 8절이네요.
0: 네.
1: 세상에.
0: 세상에.
1: 원래 있던 그 절까지 하면
0: 9절.
1: 9절.
3: 네.
1: 네. 세상에.
0: 아, 그럼요.
1: 네. 우리가 네. 또 재미있는 가사를 선발을
0: 했죠.
1: 했으니 9절까지지.
0: 네. 네.
1: 있는 가사를 또 다 했으면 뭐
0: 한 16절
1: 되죠.
0: 그렇죠.
1: 네, 네, 네. 너무너무 네. 잘하셨어요. 또 어제 어제가 아니고
0: 어제 같은 한 주가 너무 그러니까 그 령원 선생님 한 주가
1: 네, 한 주가
0: 빠르는
1: 어제
0: 게 너무 빠르죠.
1: 빨리 지나가요.
0: 어제
1: 네, 네 너무 지나죠. 빨리 지나갑니다.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0: 네. 그걸 세상을 알 때면 세상이 알 때 되면 시간이 빨리 와. 가요.
1: 그래요?
0: 예.
1: 올해도 벌써 뭐 별로 뭐
2: 반살 먹어
1: 해놓은 일 없이
0: 예.
1: 6개월이 흘러갔네요.
0: 그래도 해놓은 일이 많잖아요. 아리랑을 보급했잖아요.
1: 아리랑도 글쎄 보급을 마냥 하는 거고
0: 네.
1: 특별히 뭐 26년을
0: 네.
1: 계기로 해서 뭐 특별히 해놓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그렇다고 뭐 세계 뭐 대공정을 하면 그 눈에 보이지만
1: 글쎄요
0: 이 사소한 일 같은 건 눈에 안 보이는
1: 제가 무슨 만리장성을 쌓겠습니까?
0: 네.
1: 뭐 로켓을 타고 우주를 갔다 오겠습니까?
0: 네, 그러니까
1: 그렇죠.
0: 학생들을 또 많이 또 키워왔잖아요.
1: 네, 네 그렇죠.
0: 또
1: 맡은 바이모는 열심히 했습니다.
0: 그럼요.
1: 네.
0: 그러면 됐습니다.
1: 네.
0: 그런 또 그 인재들을 육성하는 일 좀 성스럽잖아요.
1: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1: 우리 학생분들도 오늘도 이렇게 일곱 분이 나오셨네요.
0: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1: 네.
0: 추첨을 통해서 상 받으신 분들에게는
1: 상 받으신 상 뭘 무슨 상을 드렸나요? 우리가 뭘 드렸어요?
0: 령환 선생님 먼저 가시다 보니까 못했잖아요.
1: 아 그래요?
0: 오늘 해야겠어요.
1: 아 또 뭘 자꾸 이렇게
0: 냉면
1: 냉면
0: 잘 떠. 네 냉면 잘 떠.
1: 오늘도 또 이렇게 뭐 다들 이쁘장하게 입고 오셨네.
0: 그럼요.
1: 네, 색 찬란하게.
0: 네.
1: 뭐 핑크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뭐.
0: 그럼요.
1: 흰색, 붉은색 뭐 다 있네요. 뭐 오미란 선생님도 오늘 뭐 이렇게 노란 원피스를
0: 네.
1: 이쁘게 하고 오셨네.
0: 그러면 이쁘게 해야죠.
1: 네.
0: 네. 뭐 우리는 오늘 다 칭찬 서로.
1: 네, 서로 칭찬해주는
0: 시간. 고만 선생님 그 의상이 너무 젊어 보인다고 그렇죠. 아까 학생분들이
1: 오늘 좀
0: 얘기하시더라.
1: 신경을 썼어요.
0: 그렇게요.
1: 네.
0: 신경 많이 쓰시는
1: 금요일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0: 네.
1: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0: 네.
1: 방송이 있으니까.
0: 보이는 라디오도 있고.
1: 네. 그렇죠.
0: 그럼요.
1: 뭐 아무거나 입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뭐 저, 옷은 몇 벌 없지만
0: 네.
1: 그중에서 좀 깨끗한 걸로.
0: 아유. 옷이 의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1: 의상이?
0: 네.
1: 별로 뭐.
0: 저는 이 보이는 라디오가 없는 날에는 그냥 그냥 그, 아, 그 입는 그 멘티나 네. 입을 수 있는데 에이, 보이는 라디오 있으니까 방법이
1: 그렇죠.
0: 없죠. 예쁘게 해야죠.
1: 그러니까요. 항상 그래서 우리 이 스튜디오는
0: 네.
1: 좀 활기로 넘치고
0: 네.
1: 네, 향기로 넘치고
0: 그럼요. 꽃향기.
1: 네, 꽃향기.
0: 영원 선생님 행복한 거예요.
1: 저만 뭐 행복합니까?
0: 네.
1: 다들 같이 행복한 거죠.
0: 에이, 꽃밭 속에서
1: 네.
0: 네.
1: 그러나저러나
0: 네.
1: 그 요즘에
0: 네.
1: 그 날씨가 이제 갑자기 막 더워지고 이러니까
0: 네.
1: 그 음식 섭취하실 때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0: 아, 같습니다. 그럼요. 위장염
1: 네.
0: 많이 또
1: 네.
0: 찾아드는
1: 그렇죠.
0: 절기죠.
1: 제가 한 며칠 전에 급성 위장염을 만나가지고
0: 네.
1: 정말 힘들었어요.
0: 다양한 경험을 하시네요.
1: 네. 다양한 경험을
0: 네.
1: 해봐야죠. 뭐 아유, 길지도 않은
0: 그러니까,
1: 인생이.
0: 그러니까 그날에 왜 냉면을 우리 그 청한다고 했잖아요.
1: 아,
0: 오늘
1: 네네.
0: 다 가버리시니까.
1: 아, 너무 바빠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그런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0: 오늘 약속 지켜야 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 위장염을
1: 네.
0: 더 위장염이
1: 그래서
0: 안 걸려요.
1: 네. 그 여러분들도 음식을 드실 때
0: 네.
1: 꼭 제때 해서 드시고 그 묵은 음식 절대 드시지 마시고
0: 묵은 음식

0: 드셨어요? 네. 상한 거?
1: 아니 아니 저는 뭐 묵은 거는 안 묵었는데 그리고 또 찬 음식 갑자기
0: 그럼요. 네.
1: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찬 음식을 갑자기 막 드시거나 그러지 말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0: 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또 있어요?
1: 네.
0: 또 있습니까?
1: 뭐 할 말이요?
0: 네.
1: 할 말은 뭐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하지.
0: 뭐 아리랑을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건강 교류, 건강 정보.
1: 왜냐하면 첫째도 건강요, 둘째도 건강 그 가사는 없네.
0: 영아 선생님의 가사인데요.
1: 제가
0: 넣어야죠. 네.
1: 왜냐하면 제가 그 갑자기 그렇게 막 아프니까
0: 네.
1: 하루를 그렇게 죽게 아팠습니다 정말. 네, 근데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구나.
0: 그럼요. 네,
1: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생각은 뭘 해야 될 일이 가득한데
0: 네.
1: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2: 좀 빠졌어요.
1: 살이 좀 빠졌죠.
2: 예. 네.
1: 요즘 죽만 먹고 살아서 그래요 지금.
0: 근데 워낙 또 감기랑 아주 친한 네, 사이인데 그렇죠. 거기다 위장염까지.
1: 그래서
0: 지나지 마세요.
1: 그래서
0: 다음에는.
1: 여러분들 네. 정말 건강,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또 더군다나 네. 이 더위에 건강을.
2: 그러니까 저 젊었으니까 저렇다요.
3: 우리는 자꾸
2: 알습니다.
3: 젊으니까 네. 젊으니까.
2: 모른다.
0: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급성 그러니까요.
1: 제가요.
0: 감기랑 친한 사이잖아요.
2: 그 지나가고.
1: 냉장고에서
0: 갑자기 찬
1: 음식을 꺼내서 그대로 막.
0: 아,
1: 먹었더니
2: 우리 아들들도
1: 그런 게 없어.
2: 장염이라
0: 뭘로
2: 잡사도 지금
1: 역시
0: 본인 건강 관리는
1: 역시
0: 본인이.
1: 제가 부실한 겁니다. 네.
0: 잘 하시고요.
1: 네, 제 예. 건강.
0: 자, 찹쌀떡이랑 여기 있잖아요.
1: 합시다.
0: 네. 밥걸물 찹쌀떡이랑 드시면서
1: 여러분들,
0: 오늘 또 사마리랑 불러봐요.
1: 네. 삼.
0: 네.
1: 참 그 사마리랑
0: 네.
1: 들으면 들을수록 네. 흥이 나는 사마리랑.
0: 그럼요.
1: 네. 가사말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하는 방송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는 이 가사가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후대들한테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사 수집을 했잖아요. 너무나도 대단한 일을 지금 하셨잖아요.
0: 그럼요.
1: 지금은 모르지만.
0: 네. 나중에는.
1: 그렇죠. 네. 한 50년 뒤에 이 가사를 부르는 분들이 꼭 있을 겁니다.
0: 그럼요. 전해져 내려가는 거죠.
1: 전승을 하는 것이 우리의 네. 목적이니까 또.
0: 네.
1: 그래서 기념으로다가 우리 엄일한 선생님께서 쭉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 예, 박수.
0: 기념으로.
1: 네, 기념으로. 또 본인이 스스로 장구를 열심히 또 치시면서 너무너무 또.

0: 해보십시오.
1: 잠시만요. 처음에 아리랑 가사 없어요.
0: 네, 후렴은 아리랑 기억나시죠?
1: 네. 네.

0: 8절까지 잘했어요.
1: 잘했어요.
2: 길어서.
0: 네네네. 숨 차게.
3: 네, 그럼요.
0: 아니, 근데 숨이 차세요?
4: 아니, 괜찮아요?
0: 아니, 괜찮죠?
4: 괜찮죠?
0: 그럼 아직 네. 8절쯤이야, 뭐. 20절 해도 뭐.
4: 재밌잖아요. 네네네. 1절 하기에는 좀 아쉬워서.
0: 그러면 덩, 덩, 딱, 딱, 덩, 덩, 딱, 딱. 장단을, 장단을 잘 살리면서, 자, 이번에는 제가 무슨 지금 그 네. 사회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4: 그럼요.
0: 이번에는 네. 우리 학생분들께서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불러보겠습니다.
3: 네. 오,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0: 아니지.
1: 그럼요.
0: 그리고
1: 후렴 같이
0: 여러분들이
1: 하니까요.
0: 다 같이 함께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절씩 돌아가면서 부르겠습니다.
2: 1절씩.
0: 네, 한 절씩. 한 절, 1절, 2절, 3절, 4절.
3: 너무 시간이 아예 왔어.
0: 괜찮아요. 여덟 절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 금방 따라배웁니다.
1: 그럼요.
0: 네,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선율이 굉장히 쉽게 와닿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네. 안 그렇습니까?
3: 예, 있습니다.
0: 네, 그렇지요.
2: 노래 많이 했습니다.
1: 네.
0: 자, 해봅니다.

0: 잘하셨어요.
1: 오, 처음 하셨는데.
0: 네, 너무 잘하시네.
2: 그럼요.
0: 네.
1: 조금 헷갈리는 네. 부분이 있다면 네. 후렴원은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네. 내려가고 1절에 사슬을 네. 들어가서 올라가서 나요.
0: 붙여야 됩니다. 네. 네. 선율을. 자, 그리고 뭐또 제가 또 안내를 네.
1: 그럼요.
0: 계속해서
1: 진행하세요.
0: 진행해야죠.
1: 네, 네, 네. 네.
0: 여러분들이 또 불렀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부르고 싶은 절만 골라서 부를게요.
1: 아, 그래요?
0: 네.
1: 네.
0: 여덟 절을 다 부르자면 너무 뭐라 그럴까? 길어서.
1: 괜찮아요. 네.
0: 네, 제가
3: 네. 다 부르십시오. 야.
0: 다
1: 1절부터. 네. 그러면 우리
0: 저성을 제가 저는 저성을 좀 고쳐서 해야 돼요.
1: 네.

0: 몰라서 불러봤어요.
1: 네. 재밌죠. 어때요? 너무 좋죠.
0: 제가 보기에 재밌는 가사.
1: 네, 다 재밌어요. 네, 다 재미있는데.
0: 다 재밌죠.
1: 그죠. 네. 자 이제는 네. 진행을 또 해야죠.
0: 해봐. 제가요.
1: 하세요. 네.
0: 진행을 하자면 이제는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나갔죠. 시간을 보면서.
1: 시간 괜찮.

0: 괜찮아요.
1: 아, 괜찮아요.
0: 네.
1: 우리 학생분들 이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어미란 선생님이
0: 네.
1: 모두 8절이니까
0: 네.
1: 아, 아니 여기 있는 절까지 하면 9절이니까 우리 네. 오늘 사람이 딱 맞아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응? 그러니까 이제
0: 그러니까.
1: 한 사람이 한 절씩.
0: 네.
1: 한 사람이 네. 한 절씩 하고
0: 네.
1: 마지막 절은 다 네. 같이 하고
0: 네.
1: 다 같이 합창으로
0: 네.
1: 아리랑 교실은 우리의 사랑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다 같이 하고 어미란 선생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0: 저는
1: 아리랑 강남은 천리나무도.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자 네. 순서를 제가 다 정해드릴게요. 우리 반장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2: 올로부터 내려오면 되지.
3: 그렇죠. 이렇게.
1: 아 그렇게 할래요?
0: 그럼요.
1: 네.
2: 올로부터.
1: 올로부터. 알았어.
2: 올로부터. 올로부터 빠지게.
0: 그럼요.
1: 반장 선생님.
0: 그냥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갔다가.
1: 반장 선생님이 잘하시니까.
0: 아 예.
1: 예. 잘하시니까 첫 예. 사람으로 하라는 거지요.
0: 괜찮대요. 예.
1: 괜찮아요.
2: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0: 그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2: 왼쪽부터지
0: 이렇게 네네네 네. 네.
1: 저쪽부터 하세요
0: 네.
1: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저쪽부터 이렇게 해서 지나시면. 쭉 해서 여기 그 이쪽에서 끝나면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0: 네네
1: 네. 네. 아. 뭐지?

0: 맞췄어요.
1: 100점.
0: 네. 네.
1: 다들 너무 잘 배우셨네요.
0: 가사말을 넣어도
1: 자기가 쓴 네. 가사를 또 부르니까 감회가 새롭죠.
0: 그렇죠.
1: 우리 반장 선생님. 네. 반장 선생님 어느 가사 쓰셨나요?
2: C. 네. ABC.
1: ABC를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쓴 가사를 부르셨네요.
2: 아니. 응? 난 장백산.
1: 아, 장백산?
2: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부르겠는데.
1: 아, 그랬구나.
2: 선생 자기가 불렀어.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아, 묘하게. 아, 그렇지. 그랬구나. 자기가 쓴 가사 한번 불러보세요.
0: 예. 네.
2: 아오. 괜찮다, 내 지금.
1: 괜찮다.
2: 그렇구나. 기침이구나, 나고.
1: 아, 그랬구나.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2: 네, 없습니다.
1: 네. 네. 네. 알겠어요.
0: 아니, 요즘은. 목 상태도 안 좋은 분들 계세요.
1: 안 좋고.
2: 네. 아니요, 다 조심해.
1: 어떻게?
0: 네. 네. 그러니까.
1: 날씨가 네. 더우니까.
2: 그럼요.
1: 저도 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0: 네.
1: 네, 조금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1: 사람이 너무 간사한 것 같아요.
2: 좀 더 끊어제.
0: 네. 네.
2: 어제 잠깐 에어컨을.
0: 에어컨을.
1: 너무 사람이 네. 여름 되면은 겨울 그립고 겨울 되면은 여름 그립고.
2: 네.
0: 그렇죠.
1: 네.
0: 네.
1: 조금 더우네요.
2: 맥이 안 나온다.
0: 그래서 아, 그래요.
2: 네. 네. 네.
0: 노래를 부르면 또 힘이 네. 나잖아.
2: 작년에는 한 번도 꾸지 않았어. 분명히 별나게 자꾸 쿵표를 꿉니다. 그래, 더워 죽겠다.
0: 아, 그게 바람이 있으면 오히려 앉으신 학생분들한테 직통으로 오니까. 네, 사실 그래서 저는.
1: 찬바람 맞으면 감기 드실까봐.
0: 네, 감기 걸리시면 또 안 되잖아요.
3: 네.
0: 그래서. 그 이런 더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더워도 뭐
1: 네.
0: 흥겨운 노래. 근데 이걸 좀 빠르게 속도 네. 한 번만 빠르게 해서
1: 근데 이걸요,
0: 시간이 얼마 없어요.
1: 빠르게 하면은요.
0: 네.
1: 구수한 맛이 없어요.
0: 구수한 맛이요.
1: 네.
0: 지금
1: 덩덩딱딱덩 이게 구수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0: 네.
1: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빨리 했거든요.
0: 네.
1: 네.
0: 없어요.
1: 아리랑 아리 이렇게 하니까
0: 네.
1: 장단이
0: 너무 빨라서
1: 네, 제가 집에 돌아가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니까
0: 네.
1: 그 깊은 맛이 하나도 없고
0: 네.
1: 그렇더라고요. 아,
0: 그래서 너무 느리시지 말고
1: 덩덩딱딱덩덩딱딱
0: 그 너무 느리면 또 더 예. 졸리다고 그렇죠. 하실까봐.
2: 네,
0: 네. 그렇죠. 그럼요.
1: 네. 근데 장단을 살리려면은 속도를 조금 늦춰야 네. 될 것 같아서 좀 늦게 했습니다.
0: 밭곰물 네. 이러니까.
1: 아니 그러면 안 되고.
0: 있잖아요.
1: 밭곰물 덩.
0: 하세요.
1: 가사가 어때?
0: 그렇죠. 속도 조금만.
1: 네.
0: 아유 한 절만 하세요.

0: 여러분들이 이 8절을 다 이제 터득을 하셨으니까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1: 잘하셨어요.
0: 네네. 어 선생님도 벌써... 기분 좋죠?
1: 그럼요. 네. 저는 매일 좋아요.
0: 네, 매일 좋아요.
1: 그 금요일 특히 더 좋습니다.
0: 그래요. 그 다음 금요일을 기대해 봅시다.
1: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은근히 지난 아까도 지난주를 또 어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를 또 손꼽아 기다리는 건 오래 시간이 걸리지만
0: 내일 만난다고 생각하고
1: 내일 만난다고 생각하면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0: 그럼요.
1: 네. 자,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리용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어요.
1: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삼아리랑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삼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미란이었습니다.

0: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제외 배출에
1: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소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소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청심

0: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수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방송을 들으시고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한 대가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학설이라는 건 단순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증상에 의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이론이 깊고 체계를 이룬 이런 데 관한 그 학설이라는 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림상표는 무엇인가? 주요한 림상표 가운데서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벌써 우리 흉문하다 하지요. 이래서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심장병 환자들 본인 혹은 곁에 사람들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죠. 구취라고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전성심한에 지금 도계전 오셨습니다.
0: 아, 예.
2: 예, 이래서 도계전 오셨거나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솔직히
0: 두 개 대상 썼으면 잘 썼습니다. 예, 그렇게 견제해야 됩니다. 예. 예,
2: 항상에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잘 올라오지 않지 나가서 예, 활동도 좀 못하고 옛날에는 그냥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있고 이랬습니다.
0: 그래야 임시 편안하니까 그런 거죠. 결코 예. 그러면 안 되지만 방법 없는 방법이죠. 예.
2: 예. 그리고 이발이라는 게 자꾸만 예, 말라더니 이발 쓰겁고 그리고 예, 기침이 있죠. 자꾸만 많은 기침이 있죠.
0: 예. 예,
2: 기침이 자꾸만 시작이 나고 이러고 어쩐다니 가슴이 왜 아까슴이 보면 답답하면 어쩐다니 숨이 숨쉬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꾸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제들이 가끔 지나고 이렇게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 거 통하지 않는 것 이런 거 그래서 이하고 선택해서 저는 두 달 일까나 동계조동 지금 썼는데 완전 좋아졌습니다. 지금 예, 이게 뭐 나가서 어쩌나 한 시간씩 돌아다니고 와도 숨 찬 거 모르고 그리고 입안 쓰겁고 예, 마루 가든 기침이 안 나던 건 완전 이렇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심장병 치료에서는 예. 알아서죠. 이 제품이. 예.
2: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세도 이렇고 마구 이 지금 쓴다면 영 편안합니다.
0: 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회복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2: 예, 항상 심장이 나서 근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아무 나가 댕김에도 근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되어
0: 그렇죠.
2: 잘 잡니다.
0: 예.
2: 예, 그래 선생님 이거 안 좋고 좀 계속 더 쓰려고 해.
0: 그렇게 하셔. 예.
2: 앞달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차수를 조절할 뿐 알수는 수말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가슴이 면하고 두근거리고 곁에서 말해도 놀라고 문이 열어도 놀라고 쏘지 울려도 놀라고 예, 아주 소리 나도 놀라고 이랬습니다. 식은 땀을 살짝 흘리면서 예, 그리고 밴드 사기 넘지 못하고 거기다가 또 입안은 어째 그렇게 냄새 납니까? 야, 냄새 난다고 말은 못하지. 남이나 하나 쓴다는데 난 다섯 개도 모자이까나 어디 가겠어?
0: 집은
3: 그래도
0: 예.
3: 그래도 차 선생님 강의 듣고

0: 이거 제값이 한 가구 더 줍니다.
1: 예, 그렇죠.
0: 한 달 먹었는데 야 하나하나 소실된다. 우선 먼저 이빨이 아프던 게 낫고 입안이 냄새 나던 게 그게 낮아지고 그래 밴드사게 못 눕던 게 그래고 가슴에서 그릉그릉하던 게 그것도 없어진다.
1: 그렇죠.
0: 기침 나던 걸 마른 기침도 싹 없어지고 하는 게 그리고 혈압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 그렇게 자지 못했는데 야 몇 년 못 잤는데 모른다. 그러던 게 아 그래 밥을 잘 먹고 할까는 군이 불어나고 할까 야 정말 약했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까지 불어나까 아,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새 생명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이 좋은 청심환 써서 아까 배달받아서 또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요.
1: 예, 좋은 청심환에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걸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나는 수십 년 동안 심장에 고사 많이 했습니다. 그래 저기 중약도 많이 쓰고 광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 못 봤습니다.
1: 예.
3: 그리고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이 좋은 정신만 내게 맡겠다고 시작했었는데 어전 반년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반년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저녁이기 때문에 아이 숨이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10년도 예, 100이 넘던 건데 지금 정상으로 80이 됐습니다.
1: 예. 아,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3: 예. 예,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져.
1: 예.
3: 숨이 찬 게 좋아지니까 예. 계단을 오르내리기 쉽고, 예. 계단 오르내릴 적에 그전에는 몇 번씩 쇠다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예.
3: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쏴다오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견지가 중요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었는데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준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 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무릎 신약대학방 간판을 내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세 각을 사면 한 각을 드립니다. 한 달 반 복용할 수 있고 아홉 각을 사면 세 각을 드리는데 이 정도 계다면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고 18각을 사면 여섯 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 계다면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심장병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장병은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문제가 생기고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울 정도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니까 내 호흡계통의 단순 문제인가 이 방면의 치료에 매달리면 오히려 잠시적이지 장기적인 효과를 못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어합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와서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심율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거르지 않대요. 정상 심율은 1분에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7, 80차 자하면 되는데요. 너무 떨어져서 40몇 차, 빨리 떼서 100, 20, 30차, 1분에 이렇게 다면 위험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40몇 차, 40차 건방 벗어지고 이 정도게 다면 병원에 가게 다면 심장내과에 가게 다면 집어치료여라 할 겁니다. 기계 심장 박동기를 그거 여라고 할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보석의 뇌법으로 치료해서 심박수가 지금 원래는 뭐 40몇 차 던게 지금 60몇 차까지 올라온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

그래서 다시 검사하면 어, 집어치려할 필요가 없이 회복을 가져왔구나.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견지염처럼 띄엄띄엄 아프기도 합니다.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어깨가 많이 아프다면 펑비커에 가서 통통커에 가서 펑비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 문제는 심장병 치료하고 나면 왼쪽 어깨가 아프거나 오른쪽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납니다. 늘 주먹으로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고 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리 했는데 왼쪽 어깨가 아프지 않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도 아프지 않네. 뭐 때문에 그러면 제자리 하란 말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무엇을 충분하게 말하는가 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어깨가 아픈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하니까 어깨가 아프지 않더라. 이런 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금에다 억지로 힘줘서 트림을 하게 되어있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혹은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실례를 들었지만 해도 똑같은 심장병 환자가 한 환자는 갑자기 밤중에 병원에 요령이 불려갔습니다. 가서 주사를 했습니다. 한 반년 지나니까 흔들던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주사를 하지 않은 분은 치아가 계속 흔듭니다. 치과방에 달려갈깡 말깡 하고 있는데 이 치료를 하면서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입금에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는 기본으로 흔히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하신이 그러니까 발목, 발등에서 부종이 잘 생기는데요. 심장 공능하고 콩팥 공능은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사이로 되어 있으면서 콩팥 공능의 저하가 심장병을, 심장병이 콩팥 공능 저하를 호상 영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하신이 부종이 생기더니 부종이 쭉 빠지더라. 그리고 쉽게 놀랍니다. 어지간한 소리에도 쉽게 놀라서 자기 절로도 때로는 옆에 사람들은 무릎 쾅 닿는데 전화벨 소리가 나는데 다 놀라니까 정상인 사람은 그건 아무렇지도 않죠. 심장병 환자가 이럴 때 쉽게 놀라게 되면 옆에 사람들은 호들갑 뜬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심장병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심지어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선 심장병으로서 다리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는 이런 후과도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럴 수 있는가 하면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아래 다리 이런 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심장에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황에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리부처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는 정상 범위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서 7, 80차 사하면 됩니다. 협심증, 심장은 왼쪽 앞가슴이 있기 때문에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내 심장에 있구나,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작아진다 합니다.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모두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구체 반사통 협심증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은 보통 중도로 막혔다, 관상동맥이 막힌 정도를 말하는데요.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심장 근육은 무엇인가?

0: 가 우리 눈으로 보건대 내 손목만한 크기가 내 심장 크기입니다. 그런데 겉에 있는 이 근육만 심장 근육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판막이 네 개가 있습니다. 심방의 판막, 심실의 판막,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통하는데 판막이 두 개, 모두 네 개의 판막이 있는데 이걸 모두 해서 심장 판, 그 근육이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심장 근육은 누가 살려주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거기에 충족한 양의 혈류를 보내주는 차원에서 심장 근육으로 하여금 제구실을 제대로 하게 하는데요.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때때로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진단을 받으실 때 입원했다 나올 때 진단에 팡찬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판막이 이제 네 개가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 꽉 닫혀 있거나 너무 활짝 열려 있거나 혹은 보다도 떨거나 이런 경우에는 큰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소변을 막 새거나 쓰러지는 이런 경우까지 생겨서 뭐 판막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열심히 좋은 정신만을 견지하면서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7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또다시 도나시를 찾아 홍수방지 재해 구제와 재해 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 구제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주왕, 국문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책임을 다지고 정밀하게 조율하며 역량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해 피해 군중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실제 행동과 성과로 대중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우량이 줄어들고 홍수가 물러감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배수와 감탕 제거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배수 및 감탕 제거 현장에서 각종 기계들이 작업하고 간부 군중들은 장애물 제거에 여념이 없으며 운반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침수 피해가 심한 주택단지와 길가 상가, 기업에 심입해 배수 감탕 제거 사업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동식 배수차와 굴착기 등 공사 장비를 총괄적으로 조달 배치하고 인력과 물자를 합리하게 배치하며 침수 지점에 강제 배수 작업을 실시해 도로교통 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감탕과 잔물은 치우는 즉시 운반해 도시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폭우 영향으로 안명호진의 일부 지점에 심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심입해 삼일꾼들에게 배수 작업 진척과 난점에 대해 물었으며 무인기가 실시간으로 전송한 화면을 통해 기타 지점의 배수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통행 도로를 하루빨리 개통하고 감탕과 오수를 제거하는 것은 군중의 가장 절박한 염원이며 당위와 정부가 응당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각적 역량을 총괄하고 기계 장비를 충분히 투입해 고인물 배출과 감탕 제거 작업을 다그치 완수하며 환경 소독, 수원 감측과 위생 방역 사업

제때 실시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석도진에서 호가복은 사하대교에 올라 수세의 상승과 하락 상황을 참답게 살펴보고 위험구간 순찰 방비, 인원 대피 안치 등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배수 설비를 과학적으로 조율하고 침수 지역의 고인물을 다그쳐 강제 배수하며 백방으로 수위를 낮춰 고인물이 하루빨리 민가에서 빠져나가고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조속히 해소되게 해야 합니다. 배수 및 감탕 제거 사업을 농촌 주거 환경 정돈과 결부하고 하천 주변에 무너진 담장과 버려진 막사 등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며 철거해야 할 것은 과감히 철거해 깨끗하고 정결하며 질서 정연한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정성껏 건설해야 합니다. 사하연진의 한 림시 안치소에서 호가복은 군중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숙식 배치와 의료 보상 등 상황을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로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흐트러졌지만 어려움은 잠시뿐입니다. 당위와 정부가 든든한 뒷심으로 있고 사회 각계가 서로 도와주고 있기에 여러분은 꼭 난관을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호가복은 군중들이 안심하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안치소 주재 삼일꾼들에게 반응하라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 우환을 철저히 없애고 주거 환경이 안전한 입주 기준에 도달하면 군중들이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호가복은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성소방구조총대 구조대원과 성전력회사 긴급보수 일꾼들을 위문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군중 대피 안치, 긴급 구조, 전력 공급 보장 등 면에서 기울인 간과한 노력과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계속 드높은 투지와 강한 전투력으로 배수 및 감탕 제거, 시설 복구 등 중점 임무에서 지속적으로 난관을 돌파해 피해 지역이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일선을 굳게 지키고 있는 기층 간부들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책임을 짊어지며 봉사보장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잘할 것을 격려하면서 군중이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를 정성껏 해결해 피해 군중이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를 직접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나시는 긴급구조 단계에서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로 전환하고 있지만 임무는 여전히 간고하고 과중하며 단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주와 시 각급 여러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완강히 분투하는 우량한 작품을 계속 발양해 재해 후 복구 건설 재반 사업을 참답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 생활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고인물을 다그쳐 배출하고 도시구역 저지대, 지하공간, 농촌 경작지, 하천 연선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확히 조사 정리하고 각종 배수 기계를 총괄적으로 배치해 작업 진척을 다그치고 배수 효율을 높여 후속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 감탕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 간선도로, 주택단지, 집 앞뒤 마당, 농경지와 림지, 하천, 기슭 등 중점 부위에 초점을 맞춰 홍수에 떠밀려와 나은 진흙과 모래, 잔물과 각종 폐기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도로면 평탄화와 장소 정돈 작업을 전개해 군중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하며 막힘없이 질서 정연한 생활 환경을 하루빨리 되찾아줘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감탕 제거 마무리 작업과 환경 소독을 빈틈없이 연결시켜 감탕 제거와 정돈이 끝나는 곳마다 소독 방역이 즉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공공구역과 수원지, 주변 환경을 중점 소독해 군중 건강 생명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다그쳐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등 파손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를 다그쳐 각종 기초시설의 정상 운행을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며 군중의 기본 생활 수요와 공업, 농업 생산 수요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치소의 보장 봉사를 정성껏 잘해야 합니다. 음식, 숙박, 의료 등 기본적인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들을 중점적으로 잘 돌보며 피해 군중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병이 나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회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와 또

0: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이번 폭우가 내린 후 도나시에서는 민생보장, 재해복구 등 재반사업을 신속히 전개했습니다. 여러 자원봉사단체는 민생 우선을 견지하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각계에서 힘을 모아 생산생활이 질서있게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는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구조팀은 식수, 식품 등 응급물자를 가득 실은 보트를 끌고 건물별, 단원별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기본 생활 수요를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회장 요개입니다. 저는 도나 주민이자 당원이고 공익 조직에서 직책을 맡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날 밤 이 자리에서 새벽 한두 시까지 작업하고 집에 갔습니다. 줄거운 물 속에서 작업했는데 물이 빨리 차올랐고 강물이 역류해 아주 위험했습니다. 30분 만에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서 7시부터 이곳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약과 음식을 전달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틀이나 사흘이면 물이 빠질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구조대의 온기 있는 지원과 함께 전력 공급 복구 작업도 전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해 후 민생 회복을 힘써 보장하고 도시 생산 영업 재개와 주민 정상 생활에 전력 장벽을 뚫기 위해 전력 부문 일꾼들은 강빈 사회구역과 옥양성 2기 주택단지에서 24시간 쉬지 않는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배수 펌프를 설치하고 송수관을 포설하며 고인물을 계속 빼면서 전력 선로 점검과 통전 공사의 안전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도나 주민 류구성입니다. 곧 전기가 들어온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도나시에서는 루게로 2천여 명의 기관 간부를 감탕 제거와 환경 소독 등 작업에 동원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균농들이 밭의 감탕과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남은 시설을 점검 수리하며 균사 재건과 귀버섯 재배를 위해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진장 곽상엽입니다. 현재 전진 16개 촌의 작물과 귀버섯 산업이 모두 일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재해복구와 자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 홍수방지 재해구제 일선에서 바로 이런 평범한 모습들이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도시 온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 재해복구 작업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으며 18일까지 주요 도로의 교통 출행은 이미 정상화되고 주민들의 생산 생활 질서도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0: 18일 연길시 삼꽃거리 2599번에 위치한 새 수상시장이 정식 문을 열고 시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여 년간 도시 생활 정취를 간직한 인기 시장이 강변 예터를 떠나 새 출발을 알리게 됐습니다. 새 수상시장은 넓고 깨끗한 시설로 정통 조선족 미식 문화와 온라인 인기 시장의 장인 정신을 함께 이어가며 변경 도시 문화 관광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 세 번째 부분에서는 새 수상시장을 찾아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시장 정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경미 기자입니다.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맛있는 음식 향이 풍깁니다. 예시장과 달리 이곳은 탁 트이고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터넷 달인과 각지 관광객들이 일찌감치 찾아왔습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인터넷 생방송, 특색 미식, 생활 정취가 새 시장에서 더 좋은 발전 공간을 갖게 됐으며 온라인 조회수와 오프라인 방문객 모두 새 수상시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험 영업 중인 새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인 실내 대청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옛 시장과 비교해보면 새 시장은 증수기 안전 위험과 겨울철 시례 추위라는 단점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새 시장은 총 투자가 1억 2천만 원, 총 건축 면적이 1만 2천 평방미터이며 실내외에 모두 834개 매대를 설치했습니다. 1층에는 조선족 통나무집 품격의 특색 매대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떡, 순대, 김치, 특색국밥 등

0: 전통 경영 모식이 온전히 보존됐습니다. 아침 6시가 넘자 주문화관광 추천관이며 짧은 영상 블로거인 대취재연변 장예민이 새 시장을 찾아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새 시장의 특색 간식 매대에 카메라를 돌리고 매력적인 연변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주문화관광추천관 대취재연변 방송인 장예민입니다. 새롭게 승격된 시장에 와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규모가 더 커지고 환경이 깨끗하게 정돈됐으며 건축 풍격도 조선족 민속 특색이 더 두드러집니다. 앞으로도 기존 생방송 풍격을 이어가 연길의 정겨운 시장 풍경과 민족 풍정을 보여주고 카메라로 전국 관광객들에게 새 수상시장을 알리며 연길 특유의 민속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장혜민은 옛 수상시장에서 생방송할 때 좁은 통로의 업주와 관광객, 촬영 달인들이 빽빽이 들어차 인파가 몰리거나 촬영 구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 수상시장은 구역 구분이 명확하고 동선이 넓어 인터넷 달인들의 생방송, 관광객 방문, 업주들의 영업이 서로 방해되지 않아 온라인 전파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줬습니다. 단일 내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상시장은 인기몰이를 했고 독특한 민속 풍토와 정취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흡인했습니다. 시험 영업 당일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새 시장을 찾아 승격된 시장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흥룡강성 수화식 관광객 류련합니다. 연길 수상시장에 처음 와봤는데 정취가 있고 간식들도 정말 맛있습니다. 연길 사람들도 너무 열정적입니다. 저는 김치랑 막걸리, 순대 등 연길 특산물을 샀는데 돌아가 친지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길 주민 류예호입니다. 예시장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끔 물이 불어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새시장은 지리적 위치도 좋고 주차도 편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소수민족 문화도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인기를 이끄는 근간은 대를 이어 지켜온 조선족 미식의 장인 정신입니다. 시장에서 22년간 자리 잡은 업주들이 모두 새 시설에 입주해 조상의 솜씨를 계승하고 민속 음식 문화 핵심을 지키며 앞으로의 영업과 문화 관광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형제 식당 업주 왕장승입니다. 옛 수상시장에 정이 많습니다. 제가 30살쯤 그곳에 갔는데 올해 벌써 57살이 됐으니까요. 이곳으로 이전하고 나니 정말 좋습니다. 시설 조건도 정말 훌륭하고 예전에는 9시나 10시면 장사를 마쳤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영업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뭐 요구르트 가게 업주 성명입니다. 옛시장에 있었는데 새 시장으로 이전하니 시장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매대가 더 많아졌고 전반적인 환경과 기초시설이 예전보다 훨씬 승격됐습니다. 더 많은 연길 방문 관광객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0년대 강변의 로섬에서부터 2000년대 모습을 갖춘 유서 깊은 아침 시장을 거쳐 오늘날 문화관광 장터로 되기까지 연길 수상시장은 전민적인 승격을 마쳤습니다. 뉴미디어 인기 전통 미식의 장인 정신, 변경 도시 일상생활 전경 온기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이어지는 동시에 새 시장의 완선된 부대시설에 힘입어 연길 생활이라는 도시 문화관광 IP를 더 확대하고 있는 새 수상시장은 새 장소, 새 환경, 새 인기로 따뜻하고 생생한 연변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1: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17일 저녁 석가장 공부팀 안방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구 리그 제15라운드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오는 26일 연변팀은 홈에서 매주 객가팀과 16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향상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0: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북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

1884430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활혈이 잘 되게 하자면은 몸에 피가 충분하게 있어야만 활혈이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를 조절해주고 기도 보충해주고 혈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치료범위에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피가 많이 보충될 수 있습니다. 예. 이 활혈이라는 것은 인체의 신진대사를 활력시켜가지고 체외에서 흡수된 영양물질을 비상하고 위운하작용을 통해 가지고 인체의 각 기관에 적시적으로 공급해 준다. 동시에 인체에 있는 노폐물을 적시적으로 체외에 배출시켜 가지고 신체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작용을 하죠. 황제인의 경우에도 명확히 적혀져 있는데 인체가 기와 피돌림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막히면 아프고 아프다면 막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활혈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건강이 홀씨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중년 분들이 여러 가지 양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인체의 피돌림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로시를 지연시키기 위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아건강 상태가 아니고 몸에 이미 병이 형성된 사람은 운동만으로 인체의 피돌림을 활성화시켜서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하고 중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병들을 몸에 지니고 있는 분들은 활혈이 잘 되는 약을 선택해서 몸의 수선 먼저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야만이 우리 몸의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오장육부의 구석구석 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만이 여러 가지 만성병들이 예방될 수 있고 이런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활혈이 잘 되는 이 약을 쓰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출혈이 생기고 몸이 나쁜 피가 뭉쳐서 어혈이 져가지고 덩어리가 생긴 이 그 플라크들이 이 빵카르 말하죠. 모세혈관을 막아놓지 않는가 하는데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약 자체는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그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딱 이렇게 치료해준다고 쓰여있죠. 약과기 치료범위에. 그리고 이 약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심리방 1년 석달 먹었습니다.
0: 예.
2: 예, 혈압이 높아서, 20년.
0: 네, 20년 혈압약 잡쌌습니다.
2: 혈압이 안정화 되고,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해서 혈압약을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20여년 동안에 서약으로 된 거. 그래서 과상 많이 했는데 이 저기 선생님 강의 이거 저기 방송국 통해서 듣고서리 서장 장약이랄까 마음이 정해서 썼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약 자체가 서장의 고한지대에서 자란 천년약재고 또 그 연안금이라고 불리는 약재가 한 가지 달고 네 가지나 들어갔다니까 이 것을 썼는데 정말 그 상당히 그 선생님 말씀대로 똑같게 이렇게 효과가 좋다 말입니다.
0: 그렇지.
2: 그래서 몇 달 쓰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지금 그 안정되고 그래서 선생님 문의라니까 그 방법 알켜서 제품입니까? 감량하는 방법 알켜서 또 다른 방법을 또 한 가지 결불했었는데 이선 야득달 넘어 먹는데 혈압은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혈압 조절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그냥 머리 안이 흐리터분하고 골이 찡하고 그냥 아프단 말입니다. 정시아이 나고 그래서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밤에 자지도 못하고 고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을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면서 또 이런 증상이 없어져가지고 머리 안이 말수갑니다. 아예 아픕니다. 한개 거친 것처럼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던 것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잠도 잘 자고 그렇습니다. 그래 관절이 또 좋아졌습니다. 관절이 그냥 이렇게 앞

0: 타서 무릎 관절도 좋지 않고 허리도 좋지 않단 말입니다. 예, 여자만 도지도 있고, 고추성선도 있고, 그, 무릎팍이 저, 연골이 다 다스려서 그냥 딱딱 소리 나고 아프고 걸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렇게 아프다 하게 되면 온심이부터 내리 시작해서 발뒤꿈치 딱 징징 돌리면서 걸지 못하고 운도 못 했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다 없어져가지고, 서리노, 예. 다리도 가볍고, 걸는 것도 문제 없고, 예. 층층대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문제 해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1: 여러 면으로 효과 보험다, 원래.
0: 예, 여러 가지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에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내 약을 쌌습니다.
1: 예.
0: 활동도 또 얼마 줬습니까?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 쌌고, 그런데 우리 친구가 지금 예, 내 소개를 해서 약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심장이 주자를 세 개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 머리 뜹니다. 제 머리 떨고, 손도 뜨고, 다리도 떨고, 예, 온몸 다 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 좀 싸먹어봤는데 효과 상당히 좋다면서니,
1: 예.
0: 효과 좋을 때, 예, 바짝 써야 되겠다면서는 그러면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효과 볼 때 이 바짝 쓰는 게 좋죠. 원래 그래야
0: 예,
1: 예. 예, 그 뿌리를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이제 예, 며칠 안이 남았는데
0: 예, 예.
1: 이 우리 활동 참가하면 이번에 우리 활동 얼마 좋습니까? 예.
0: 얼마 좋습니까? 예.
1: 예.
0: 예, 예.
1: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혈압 조절하는데, 아니, 30년 서양인 혈압약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1: 예.
3: 아, 그러다 선생님이 장약 신내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신내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단 먹은 후에, 아, 선생님도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을 적게 먹게 됐고, 또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야, 혈압 조절이 정말 영 잘 됩니다.
1: 잘 되죠, 원래. 예.
3: 예, 그래서 나는 야덥다리 만에 잔약 신내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정말 잘 됩니다.
1: 네.
3: 예. 그리고 또 저는 경동맥이 오른쪽 방콜에서 항상 거짓말하다 이랬는데 아, 신내방 늙다방 먹고 검사하니 방콜이 싹 사라졌습니다.
1: 예. 예.
3: 아, 정말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3: 네, 그리고 예, 심장도 아주 항상 예,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면 특히 앞뒤 가슴 바늘로 쏘쏘 찌르고 아파는데 이 한 번 후부터 예, 아픈 증상이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하면 숨이 차서 맥히는 이 증상이 좀 이렇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도 아, 이 약 먹으면 한 가지는 또 여러 방면에 효과 봤습니다, 나는.
1: 네.
3: 특히 전래세뇌라 밤소변이 자꾸 소변이 한번 보기 조금씩 나가고 시원하지 못했는데 이 약을 먹은 후부터 한번 소변이 많아지면 소변 차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 예, 그렇게 예, 될 수 있습니다, 원래.
3: 예, 그러는 거 밤 잘 자면 사람이 아침에 깨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옵니다, 이 약 먹으면.
1: 아, 예.
3: 예. 그리고 나 이 약이 확실히 효과 좋지 집사람 같이 먹길래 또 이번 활동에 또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맞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이 특별히 그 예. 독특한 우리 활동이
3: 예, 독특한 활동에 받아왔습니다.
1: 예.
3: 우리 또
1: 예.
3: 예, 내 소개를 오늘 나 지금 묻고 지금 친구 있는데 조금 내게 돼 있습니다. 이 약이
1: 예.
3: 네. 이 약을 또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게 세게 떠보내고 또 혈압이 올랐다 냈다 혈압하다 많고 관절이 의심해 묵을 때도 어떤 다리 샤끔샤끔 하면 약간씩 젊어졌습니다 이래. 네. 그러다 예, 이 약을 이래 후전 뱉다 먹은 이 약 쓴 후부터 혈압이 파도였고 관절이 아프지 않다며 아, 같이 활동하는데도 정말 완전 성한 사람은 한 가지입니다 조금.
1: 아유 좋은 일입니다.
3: 야, 그래 예. 야, 이, 정말 이런 신기한 약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번 활동도 며칠 없다니까
1: 예.
3: 아, 이번 활동에 참가하는 좀 폭산으로 참가합니다.
1: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는 게 이 우리 활동에 아주 독특한 우리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3: 예.
1: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4: 저도 지금 당장 심해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4: 저는 이게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정말 20여 년 서약은 혈압약을 먹고 살다가서, 선생님이 당장 심해방 강의를 듣고 이 약을 먹게 되는데, 야,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0: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야적 달 만에 장약 신여방만 먹고 있는데도 지금 혈압조절이 그렇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0: 네, 그 이약은 특히 연상금으로 된 약대가 한 가지가 아니다. 네 가지가 들어가지. 또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4,500m 이상에서 자란 약대고 홍경초는 또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대라 그런지 먹어보니 확실히 약 효과가 정말 특수합니다. 이야기가.
1: 네. 알겠습니다. 네. 벌써 잡사범.
0: 예. 예. 그래 나는 여기 생이 세 번 오고 하니까 계속해서 어지럼증 나고 손발이 저리고 다리부터 발가락까지 계속 차와서 고생했는데 이 증상이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피가 이게 많이 보충되면서 혈액 순환이 잘 되면 그런 증상이 좋아지는 게입니다.
0: 예, 따뜻하나. 예, 여러 면을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래, 난 이 약에 대한 긍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아지는, 내가 소개해서 우리 친정 친구들도 모두 쓰고 있는데, 예, 모두 효과 좋다며, 예, 나를 예, 좋은 약 소개해서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래, 예, 한나 뭐냐건, 우리 마을에 예, 한 언니가 좀 있는데, 몸이 가림증이 있어서 지금 영 고생한다면서, 이 약 먹으면 되는지 또 문의해달라 그런다.
1: 가림증이라는 게 기와 혈이 허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질병입니다. 예.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지추치 공능이 기와 혈을 보충해 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예 딱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죠. 예 기와 혈을 보충해 주는 또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홍경천이랑 소홍화랑 아 또 그 아 미과금이랑 황기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 가려움증이 그 저 이 기와 혈을 보충해 주면은 이 가려움증이 나는 게 소실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그럼 예, 저기 배달받아 약 쓰겠다는 그럽니다.
1: 예, 쓰시려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장약 심리방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저는 어째서 능하면 이미 전에 소중풍이 왔다가고, 예, 동맥경화도 있고.
1: 아,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심장도, 예, 풍수수 심장이 돼서 용, 밥, 용 대래 숨이 차고 바빴댔습니다.
1: 아, 예.
3: 그런 게 이 장약 심리방을 쓰고 나서부터, 예, 심장이 그렇게 떨리고, 용, 그 숨이 차고 이래던 게 숨길 어르고 용 힘들던 게 이게 완전히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아, 예.
3: 그리고 손발이 차갑던 게, 예, 이게 따뜻해야 나면, 온난하면서, 예, 예, 피 순환되는지, 그 발목이라면 발이라 차지 않습니다.
1: 예, 그게 예. 피 순환되는 것도 있고, 혈액이 예. 그 많이 보충되면서 그런 증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예.
3: 예, 예.
1: 예.
3: 그리고 그 다음, 이도 용 나빠서, 예, 밥을 먹으면 민주꽃이 왔다 개기는 것 같아서 이랬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맥이 납니다.
1: 아, 예.
3: 예. 이렇게 여러 면으로 좋을까, 예. 내 활동 하나 다니는 내 동미가, 예. 저는 뭐 수고 먹고 그렇게 숨이 차고 꼼실 못하더니 그 욕박아졌는가 합니다.
1: 아, 예.
3: 그래서 장약 신이방을 먹고 이렇다고 저도 써보라고. 이 분은, 예, 저기, 심자에다 주사를 두 번이었단다.
1: 아, 예.
3: 예. 그리고 숨이 차고 그래 연 것도 있고 심장이 또 아프다 한다.
1: 아, 예.
3: 그래서 자기 이 약 쓰면 어떻게 했는가 하고 문의할까 한번 내 그래서 써보라고 그래서 내 먹던 약을 들어서 뗐습니다.
1: 네.
3: 그래 먹어보고 효과용 좋다면서 이번 활동에 싸겠다 한다.
1: 예, 심장이 지지하러 놓은 분들은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예. 예. 이 지지하러 놓은 분들은 이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약 보면은 주치공능이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밝혀놓은 이런 약이죠. 예. 이 관상동맥이 70% 내지 75% 이상이 이게 막히게 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지지하러 넣으라 합니다. 예. 예, 네. 두 개, 세 개 이렇게 넣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지금 넣었다 해서 이게 심장병이 완전히 근치된 건 아닙니다. 예. 그 심장 혈관이 막혀있는 그의 그 두 가다림 두 개 그다음에 세 개를 넣었으면 그 혈관만 해결해 줬을 뿐이 전반적인 그 혈관이 다 이게 해결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심장 지지하를 더 많이 해

0: 아들 그 이 너희 아들 이렇게 하는 서이 높은 사람이죠. 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그냥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 그분이 그 계속 쓰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쓴 게 좋지 않습니까?
1: 그래서 이 돈도 감해주고
0: 얼마 좋습니까?
1: 예. 지금 배달 받겠답니다.
0: 예,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전화를 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속에서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전화 맞습니까?
0: 맞습니다.
3: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예, 어서 쉬운지 오란다, 선생님.
0: 예.
3: 예, 중풍도, 그래, 또, 다른 사람 나빠지, 많이 또, 이렇게 심하게 했지. 아, 진미라는 게 또, 그거 높지, 혈압이라는 게 높지. 무슨 병원에 입원해야 돼. 정말 낫지 않고, 자탄약은 다 썼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나서, 끝내, 이거, 뭐, 소장약, 장약 집단에 산 거, 거기다 딱 썼고.
0: 썼습니다, 예.
3: 예, 중풍을 치료한다고 딱 썼지 않고, 뭡니까,
0: 그렇죠. 딱 쓰여 있는 이야기.
3: 딱 쓰고, 그렇게 쓴 거, 그렇게 썼으니까, 아이, 그 다음에는 한 달 잡수까지 혈압이 다투다투 내려오기 시작한 게, 아이, 그 다음에 10달 만에, 혹시 그 선생님 또 지도하셔서 또, 예, 사춘 이런 게 세 번 연속 들이받치고, 물이 센티가 없지 그 뭡니까 혈압이 그뭔 원래 올라봐야하고 그래서 이게 딱 고동된 대로 그래서 이게 정말
0: 하루에 세 번씩 바짝 치료를 해주는 약이지 예. 않습니까
3: 평안하게 무슨 그렇게 유지하고 있을까 어떻게 자기는 죽는다든지 살아났단 말입니다
0: 예.
3: 죽는다게 어서 살았구나 이러면서 영구 반갑합니다 동사민이 군인 때는 바깥에 그래서 예, 못 나가든지 그만 못 나가지 원래
0: 아, 그렇죠.
3: 나가고 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순이 몇 년째 어순은 동산에 계속 바깥에 나간다. 길에까지 해라 도거리 이게 오늘 중요한가 선생님.
0: 그렇죠. 예.
3: 그리고 또 이 병이 또 치료되고 또 네 가지 남금으로 된 약이 또 아 이거 네 가지나 들어가고 홍경순 오토사병을 때 이사했거나 아 이런 좋은 약을 쓴 게 병이 치료되겠고 어떤 약을 쓰면 치료되겠습니까 선생님.
0: 그렇죠. 예.
3: 하여튼 이 약은 정말 이렇게 좋은 약은 정말 오늘 얼른 보고 내려가야 돼. 정말 심리가 지정해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써볼까나 알지. 써보지 못한 게 알겠습니까, 선생님?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고가병도 또 없어. 그거는, 아니, 예, 무슨 뭐 생각지도 아예 하는 그 고가병 나무사라 혹시 그게 다 나서지. 빈비 30년 동안 이게 해결됐지. 잠은 잘 쉬지. 어떤 숨, 차등에 숨 찬 것도 없었는지. 야, 어쨌든 약은 이게 정말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데 생명을 지금 구하겠구먼니까 이야기가 지금
0: 맞습니다. 예. 예.
3: 어서 오늘 너무 선생님 강의할까 했을까나 예. 나는 약이 없다니까 계속 뭐라고 우리 싸긴 싸웠어. 우리 어쩌나서 봤다 이 약 없을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넣고 한번 왔다 말입니다. 굉장히 밴딩하고 어찌고 병원이 왜 나와 이런 썼는데 이게 또 바닥에 가서 데일로 또 머리 오른쪽하고 혈액 온다. 근데 이제 한 달 반 썼는데 지금 또 요새 우리 학동 내마을까 싸겠답니다. 이 약이 이만한 약이 정말 없구나 그래서.
0: 이 약은 벌써 얼마 있어 보면 알깁니다.
3: 네,
0: 그만큼 효과 나는 게 241-7979번으로 네.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네, 7979번 전화하셔. 예. 예. 네.
2: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지금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총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 드리고 또 장약 심리방 본약도 더 드리고 여름철에 잠이 오지 않아 가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하고 아 또 아,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더 드리는 우리 활동 진행 중입니다. 예, 예,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비계 한 개를 증송해 드리고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시트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이 고급 초본 자향백에는 초본 식물하고 자잎을 중일이론에 따라 배합해서 베개 속에 채워 넣어 만든 건데 베개 무게가 한 2kg 됩니다. 건강 양생용 베개인데 주로 경추 부위를 잘 보호해 주면서 자이

경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고 피로를 풀어주는 게 특점입니다. 예, 100% 춘 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열을 빠르게 분산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베개죠. 예, 장약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꾸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정구매에서 1610원 을 감면해드리는 기초상에서 아, 그 장약 심리방 330원짜리 번약을 한 곽을 또 증송해드립니다. 예, 그 위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비계 한 개하고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또 증송해드리죠.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드리는 기초상에서 330원짜리 장약심리방 두 각을 더 증송해드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비계 두 개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입니다. 예, 현대 속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이런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죠.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빠르죠. 예, 특히는 약재들 자체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산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 보물급 약입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심장이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주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서 심근세포도 격활시켜준다. 예, 주요하게는 기를 조절해주고 기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혈도 보충해주면서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고 풍한 습도 빼주면서 콩팥이 허증도 치료해주고 관절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치료효과가 좋습니다. 예, 관상동맥경화가 있거나 또 관심병이라든가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성 심장병, 풍습성 심장병, 폐심병 이걸 치료해주는 중약이죠. 예, 특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여기 파핵용지효소가 아주 요 특수한 그 핵심 성분인데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했고 그래서 우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또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준다. 예, 그러면서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뱃마비가 왔다거나 한쪽 발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이거나 언어 장애가 왔고 입과 눈이 삐뚤어졌다거나 감각이 무딘 증상하고 음식을 넘기 곤란한 증상이랑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해준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이죠. 예, 특히는 신경계통질병에서 나타나는 신경성 고혈압이거나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위병,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또 신경성으로 인해 잠을 잘 자지 못한다거나 또 지나치게 너무 잠을 많이 잔다거나 또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혹은 뇌위축이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장약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치료에서 또 독특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아주 깊은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에 대해서 국제 유명한 의학 잡지 버들잎칼이라는 간행물에서도 전문 보도를 했습니다. 예, 중국 전통
정장약이 심리혈관 질병을 끊지 않은 기적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을 실었고, 프랑스 세계보에서는 항아리 장약이 전 세계의 명성을 떨쳤다고 또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의 이런 주목을 끈 이런 이야기죠. 국제의학이 거부들도 대표를 파견해 가지고

0: 전주 장야그룹하고 특허권 양도 상담을 했고 또 스위스 라시 집단 그룹에서는 9천만 달러를 내걸고 또 상담했고 프랑스 선오피 집단 그룹에서는 또 더 높은 가격 그 9,800만 달러를 내걸고 상담했고 또 스위스 낙하 집단 그룹에서는 또 더 높은 가격 1억 달러까지 내걸고 상담한 아주 그 깊은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소홍화, 이 소홍화라는 이 약재는 몇 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속하는 명약이고 연황금이라고 또 서상에서 불리우는 이런 약재입니다. 주로 고환지대의 산소가 부족한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이런 야생에서 자라는 약재인데 백병을 치료한다고 후세에 또 알려졌습니다. 이 소홍화가의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중의리론에 의하면은 소홍화는 심장경락하고 간경락에 들어가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해 시켜주고 어혈을 제거하고 경락도 소통시켜줍니다. 심신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하고 열을 내려오고 혈액을 차게 해서 독을 제거하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짊어졌다면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너무 적게 갖고 살아간다면 조금씩 채워가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렇게 균형을 하루하루 맞춰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저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웃음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0: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유원의 유군에 대한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어느 날 이 초왕이라는 부자가 초대를 받아 연회에 갔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 요리가 나올 때마다 그 가격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포도 한 접시가 올라왔는데 주인이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1: 이 포도 정말 크네요. 한 알이 100원입니다.
0: 손님들은 잠시 후 포도를 다 먹었는데 그때 효왕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1: 정말 맛있군요. 여기 6원어치 넣어주세요.

0: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쇼왕이 영국의 한 작은 마을 여관에 숙박하려고 했습니다. 이 투숙객 명부에 서명하고 보니 그보다 먼저 묵은 한 유명 인사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1: 본 브레이트포드 공작과 그의 많은 하인들.
0: 쇼왕이 웃으며 투숙객 명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쇼왕과 그의 여행 상자 하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효왕이 이웃집에서 아주 재미있는 책을 발견하고 이웃에게 빌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읽으세요. 하지만 여기서만 읽어야 합니다. 저의 규칙이 있어서 제 책은 이 집 밖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몇 주 후 이웃이 슈왕에게 잔디 깎는 기계를 빌리러 왔습니다. 슈왕이 말했습니다. 아, 물론 빌려드려야죠. 하지만 제 규칙에 따라 내 집 잔디밭에서만 쓰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쇼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작은 잘못과 큰 잘못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쇼왕이 대답했습니다. 식당에서 나올 때 자기 우산은 두고 남의 우산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작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남의 우산을 가져가면서 자기 우산도 들고 오는 것, 그것은 큰 잘못이죠.

0: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슈왕이 프랑스의 작은 도시에 여행 와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가 혼자 이발소에 갔는데요. 이발사가 물었답니다.
1: 아, 그 손님, 혹시 중국에서 오신 것 같군요?
0: 슈왕이 대답했습니다.
1: 아, 맞아요. 이곳은 처음 와봅니다. 그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이 쇼왕 씨도 여기 계시거든요. 오늘 밤 그의 연설을 들으러 가보세요.
0: 그럼요. 꼭 가야죠.
1: 표는 있으신가요?
0: 아직 없습니다.
1: 참 안타깝군요.
0: 이발사가 두 손을 벌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1: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들어야 할 텐데요. 빈자리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0: 그러자 쇼왕이 말했습니다.
1: 맞아요.
0: 쇼왕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1: 쇼왕과 함께 있다니 정말 난처하군요. 그가 연설하면 나는 영원히 서 있을 테니까요.

이어서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국에 한 백만 장자가 있었는데 그는 왼쪽 눈이 나빠서 많은 돈을 주고 가짜 안구를 끼웠습니다. 그 가짜 눈은 정말 잘 만들어서 언뜻 보기에는 가짜인 줄 전혀 눈치챌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백만 장자는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주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쇼왕을 만나 물었습니다. 내가 어느 쪽 눈이 가짜인지 맞춰보겠소? 쇼왕이 그의 왼쪽 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쪽이 가짜입니다. 백만장자가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어떻게 알아챘어요? 그러자 쇼왕이 이유를 설명했죠. 그 눈에는 아직 자비심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실제 인물과 사건을 아름다운 구전 이야기로 엮으려면 풍부하고 담대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부적인 사실성의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한 비평가가 항상 이 쇼왕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쇼왕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할 능력도 없으며 거짓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도 안다고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이런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이 그렇게 뻔뻔하고 독단적으로 말할 자격이 있어. 당신은 그런 경험이 없어. 있을 수도 없고 이 분야에 대해선 전혀 모르면서 전문가인 척 하는 것이오. 그래요, 정말 풍자와 유머로 유명한 현실주의 작가 쇼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품행과 언어를 되돌아보게 하는 재미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20세기 미술의 큰 발자취를 남긴 모의식을 탐구한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보다 20세기 미술에 더 큰 족적을 남긴 미술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의 독창성과 상상력은 그림을 통해 이 세상을 다시 보는 법을 알려주었고 그의 작품들은 커다란 명성을 얻었으며 그는 전설이 됐습니다. 달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나는 일생 동안 정상성이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몹시 어려웠다. 내가 접하는 인간들,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인간들이 보여주는 정상적인 그 무엇이 내게는 혼란스러웠다. 내 생각에는 생길 수도 있는 일들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 것도 의문이었다. 자, 그는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 부적응 장애는 예술가로서는 축복받은 일이라고 하네요. 고전적인 예술인들은 연주와 노래를 위해 일부러 눈과 귀를 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리 자신의 장애를 달리는 자신의 장애를 자랑했고 그는 완벽하게 일반인들과는 다른 천재임을 태아적부터 인식했습니다. 달리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를 기억한다고 큰 소리칩니다. 풍부한 색감이 원으로 자궁 속의 세상을 묘사합니다. 달리는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그는 초현실주의 그룹에서 제명당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초현실주의 자체이니까 아무도 나를 쫓아내지 못한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말이기도 하죠. 그의 초현실주의는 자신이 이미 천재로 태어났다는 자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도무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초현실적일 수밖에 없죠. 달리는 1904년 에스파냐의 작은 도시 피게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달리 이름 살바도르는 죽은 형의 이름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삶을 살면서 늘 자신이 형이 아닌 스스로임을 증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고집불통에다가 아나무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금기시되던 것들에 대한 도전으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감미로운 세상을 위해서 금기를 향해 에스파냐 투사처럼 돌진했습니다. 6살 때 꿈은 요리사, 7살 때는 나폴레옹이 되기를 꿈꾸었던 달리는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에스파냐 내전이라는 대참사 속에서도 달리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독창성은 그의 유년기부터 나타났으며 그 기존 체계와 관습적인 예술에 반발한 문화운동인 다다이즘 운동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의 탄생과 함께 자연스럽게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도 같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달리는 1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왕립 미술학교에 입학합니다.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도 어떤 기운이 한데 모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한 그룹을 이룰 때에도 있고요. 달리에게 있어서 그런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이 시절 달리는 다른 천재들을 만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피카소를 비롯한 많은 천재들을 만나 교류하며 예술로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20대 초반 마드리드 왕립 미술학교의 학생 시절 유명한 한 조각상을 보고 눈으로 보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리라는 교수의 과제에 광고지에서 본 조우를 그려냈다고 합니다.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자기 자신이 세계의 천재라고 확신하고 있는 달리는 그 조각상을 조울로 그려냈고 그 그림을 보고 아연 실색하고는 이 교수에게 선생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조각성 그대로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울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일화는 매우 작은 사연에 불과합니다. 그는 미술 아카데미에서의 파행적인 행동으로 정학 처분을 받는 등 아슬아슬하게 지내다가 결국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미술사 과목에 답안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서전에 심사위원보다 내가 더 완벽하게 답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선호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그림을 제외하고도 영화와 퍼포먼스, 강연, 저술은 물론 뉴욕의 백화점 매장 전시 등을 통해서 매우 다양하게 또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과연 달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달리는 이렇게 말하네요. 광기 아니면 삶,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늙어 죽을 때까지 생생히 살아있을 나와 광인의 차이는 내가 광인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이다. 89세를 일기로 인생의 유일한 유언이었다.

된 그의 부인 갈리가 달리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달리는 이 갈리를 보내고 매우 불안한 만년을 보내게 됩니다. 파킨슨병과 화재로 인한 수술을 받으면서 힘든 노년을 보낸 그는 결국 폐염과 심장병 합병증으로 응급실 오가다가 84세 갈리를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89세를 일기로 돌아갔습니다. 이렇듯 살바도르 달리는 수많은 영역에서 많고 많은 걸작들을 남기기에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답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넘친 일생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살바도르 달리는 어떤 예술가로 기억에 남고 있나요?

자, 행복하지 않다면 작은 것에 감사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주 찾아오는 행복은 언제나 긍정의 마음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남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예약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또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4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무혈퇴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대퇴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다리의 허리, 넓적다리 뼈의 윗부분, 예, 하고 골반뼈가 함께 엉덩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골반뼈와 맞닿고 있는 이 넓적다리 뼈의 위쪽 끝의 부분을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이 대퇴골두 무혈괴사는 이 대퇴골두로 가는 예, 혈류의 피 흐름이 차단돼서 예, 무혈성 그 말해서 그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죽습니다. 예. 예, 이런 질환으로서 이 괴사된 뼈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괴사 부위가 골절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또 이어서 괴사 부위가 점점 예, 내려앉으면서 함몰됩니다. 예, 이러면서 고관절 자체 손상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이 대퇴골두 무혈괴사에 왜 발생하는가? 아, 이 원인이가 정확히 아직 밝혀져 있지 못한 상태라서 다만 이 병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거나 또 혹은 부신피질 호르몬에 이것이 격소 즉 스테로이드제에 격소가 들어간 약을 좀 오래 쓰는 사람, 예. 그리고 혹시 몸에 만성신장질환, 전신성 홍반낭창, 예, 즉 자가면역성 질병과 같은 예, 이런 만성병이 있거나 또 신장이나 심장, 예, 혹은 기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그 외에도 예, 물속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는 잠수병에 또 통풍 환자나 방사선 조사, 예, 방사선 조사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아직 확실하지 못한 경우도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외상이나 대퇴경부의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에 의해서도 또 자주 합병될 수 있습니다. 예,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도 혹시 하는 생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퇴골두 무혈괴사는 주로 30대로부터 5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처음 발생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한 가지 문의하겠어요. 지금 네. 우리 어머니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허리는 앞으로 이렇게 자꾸 꼬꾸라진단 말인다. 예. 그 위에 밤이면 쉬지 못하고 허리 다리 다 몹시 아파한다.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0: 그 혹시 병원에가 검사는 해봤습니까?
2: 협착이랍니다.
0: 협착이지. 이제 들으니까 전형적으로 척추의 요추 협착증에서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아. 예, 이거는 뭐 상한 적도 없는데,
2: 예.
0: 예, 점진적으로 이 척추 주변의 노화 현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왜 허리 구부정하고 다니겠습니까?
2: 예.
0: 그게 척추 협착으로서 허리 구부리는 자세에서 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구부리게 됩니다. 예, 이런 병, 뭐, 지금, 뭐, 확실하니, 예, 똑 떨어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두 하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고 너무 엄중할 때는 대변, 소변, 배출까지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 병원을 찾으면 수술하라 합니다. 예, 예 수술이란 다 누구나 그렇게 쉽게 대갈 수 없고 또 혹시 몸에 예, 연령이 좀 높겠으니까 고혈압, 당뇨, 뭐 심장병이라 예, 이런 병이 있을 때는 그 또 위험성도 더 크고 하니까 예,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예, 이것을 많이 문의하는데 영길시 현대병원의 그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은 여러 만성질환에 모두 적용이 되는 가운데 특히 골관절 질환, 예, 척추협착도 역시 골관절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병에 대해서 수술 없이 아무리 엄중해도 치료해드리고 또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0: 이라 그 효과를 완전 책임져 드립니다.
1: 그래 뭐 선생님 내일이 여냐? 내일 가도 되지요. 예.
0: 아, 일요일은 병을 예. 보지 않습니다.
1: 예. 월요일에 그럼 여냐?
0: 예. 연락 전화는 265-2120입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말씀하세요.
3: 우리 집에 남편도 예, 대형성 관절염이 있으면서 아이고, 걸지 못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0: 무릎이 예, 아주 예, 좀 예. 심한 것 같습니다. 걸지 못할 정도면.
3: 오, 아파서 어제 놀라도 못 당기니까 한 집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그냥 오고 소리 나지. 아예 혹시나 빨리 걸지 못해서 아파서 화장실도 빨리 다니지 못한다고 자꾸 가다 오간도 급해서 막 실수할 때도 있었는데 걸지 못해서.
0: 예.
3: 굉장히 그 중상도 딱 붓긴다고 했죠. 무릎이도.
0: 무릎이 붓기고 무릎 찹니까?
3: 무릎은 찼다 서로 없을 때
0: 병원에 가 검사해봤습니까?
3: 예, 태양성 관절염이라 그냥 한 아파트 내에서 자자면 통째 나서 이 진통제로 그냥 먹고 산다 말입니다. 그냥 그거 먹고 그다음에는 그 전통편은 얼마 타고 산다 그래서.
0: 오, 그러다가 위까지 상합니다. 예. 다리 아픈데다 위까지 상하면 두 가지 병이 되지 않습니까?
3: 그렇습니다.
0: 예.
3: 여기다 먹습니다 같이. 그래서 아이 되겠다고 이래서 말해서 이렇게 영감 살아야 되지 어찌겠어. 그래서 예, 현대 병원에 갔다 말입니다.
0: 아, 예.
3: 예. 주사제법 두 번 받았습니다.
0: 아, 예.
3: 예. 근데 아프고 붓기도 내렸다 내렸을 때다 보니까 나.
0: 예.
3: 예, 이렇게 걸른 것도 계속 지내 이렇게 일어나처럼 오 그러면 걸지 않습니다.
0: 예.
3: 버뜩버뜩 일어납니다.
0: 예.
3: 그래서 선생님 한 번 더 오라 미랬대다.
0: 네, 그렇게 엄중한데 예. 두 번 치료 가지고는 완전히 낫을 수 예. 없습니다. 두 번의 효과는 보지만 예, 한 세 번, 네 번 치료가 소요되고 예. 현대병원 찾으면 낫을 때까지 책임지고 예, 네 번 후에 더 필요할 때는 돈도 받지 않고 치료해드립니다. 그리고 예, 그래. 3년을 책임지고 예? 예. 뭐 영원히는 아니고 3년 내에 재발하거나 증상이 있으면 또다시 병원에 오셔서 무료 치료받을 예. 수 있습니다.
3: 그래고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이제 세 번 치료받고서 조금 더 아프게 조금 더 완전히 낫지 않으면 한 번 더 와 이제 그때 한 번 더 치료하자면 이랬더랍니다.
0: 예.
3: 예, 그때 보자면 이랬더랍니다.
0: 예.
3: 예. 이제는 두 번 갔어. 이번에 12일 만에 가고 이번에도 14일 만에 가게 되니까 월요일날에 또 가려고 예약하기죠.
0: 네. 265-2120에 저녁에는 4시 전까지
3: 예.
0: 4시까지 전화해야 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 받습니다.
3: 네. 네. 월요일날 갈 때 전화하고 가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3: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좀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4: 예, 저도 현대병원에 가서 난 그 치질이 있어서.
0: 아, 치질, 예.
4: 예, 전번에 가서 현대병원에 가서 리관계 선생님 배우고서 한번 맞았는데 지금 완전히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4: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로 예약하겠습니다.
0: 아, 예.
4: 두 번
0: 치료받았습니까? 예.
4: 한번 받았습니다.
0: 한 번, 예. 그거는 보통 그 한 번에 낫는 분들이 많고 또 엄중하면 한 두 번 정도 예. 예. 치료 수혜도. 그렇죠. 예. 예. 그게 엄중하면 그것도 그 다른 병원 가면 수술하라 합니다.
4: 그렇지
0: 말고. 예. 예. 수술하지 않고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게 합니다.
4: 예, 그게 월요일이에요.
0: 예, 연락 전화는 265-2120입니다.
4: 예, 잘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5: 예, 말씀하라니 물어봅시다. 우리 집 형님이가 저는 80거인 되는데에 저는 어떻게 돼서 허리가 예, 한 몇 년 전까지 허리가 나 아파 조금씩 구부리고 구부러지는 게 지금 완전 허리가 많이 펴기 힘들어.
0: 네.
5: 예, 어제도 어떻게 내셔도 있고, 그 다음에 허리가 어제, 원래 옛날부터 예, 허리가 그냥 어떻게 허리를 내서 돈도 많이 팔고, 뭐, 짐도 마술라 댕기고 이랬는데, 어제 20년 더 합니다. 이렇게 허리,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펴기 힘들어.
0: 그렇죠, 예.
5: 예, 그러니까 이게, 정청대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시기도 아주 힘들어서 예, 그런 사단 거치고 하고 다니고 이랬습니다 지금.
0: 예.
5: 그래서

0: 지금 치료도 가서 받으려 하는데 지금 그 현대병원에서 지금 예, 받은 게 예, 부강 그러니까 수술도 안 하고
1: 안 합니다. 예, 수술 없이 치료합니다.
0: 예, 그런데 그런 소리 듣고 또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가서 치료 받고 많이 지금 효과를 본 사람 많다고 그랬다. 그래서 내 지금 우리 형도 가서 대륙 가서 지금 치료도 받으려고 합니다. 치료 받은 데도 나는 한 열흘에 한 번씩
1: 예, 열흘이나 열두 날에 간격을 두고 예, 뭐 그렇게 치료받으면 됩니다.
0: 아, 입원 나야고 예?
1: 입원. 아, 입원 없이 치료합니다.
0: 아,
1: 예, 예, 이제 증상 들어보니까 전형적으로 척추 협착입니다. 예? 80세 연세에 척추 협착이 없을 리가 없고 대부분 다 이병 가지고 있는데 또 뭐 여러 병원도 돌아다니고 치료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신통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엄중하면 큰 병원에서 다 수술하라는 말밖에 없고 하니까 예. 네, 수술도 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돈도 적게 드릴 수 있는 방법 그게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료법입니다.
0: 예. 내일은 공휴일날 가시죠?
1: 예. 일요일은 병 보지 않습니다.
0: 네.
1: 저 오후 4시까지 예, 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 받으십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3: 저는 허리가 다리 너무 아파서 조금 서 있어도 수술할 때는 안세 오래 서 있어서 뭐 허리 딱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아, 예.
3: 아, 그래서 허리 찌르면 이제 고민기로 그래 좀 앉아 있으면 괜찮고 앉아 있으면 허리 다 아프단 말은 다시 그거
1: 예
3: 그래 나가서 원래 놀지 못하는데 놀아도 조금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 눕기도 그렇고
1: 앉을 수도 없습니까?
3: 앉을 수는 있는데 앉아 오래 있기만 뭐 허리 아프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 집에서 해 그래서 침대에서 누웠고 그래서
1: 누워 있으면 괜찮고
3: 예예
1: 예, 앉아있기도 힘들고 예, 네, 허리는 어떻게 펼 수는 있습니까? 허리 쭉
3: 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래 서있지 못한다 말입니다.
1: 네 뭐 병원에 가서 검진 같은 거 해봤습니까?
3: 아, 못했습니다.
1: 그렇게 불편한데 어찌 검진 안 합니까?
3: 그러다 그거 반사코 그런 거 붙이고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고
1: 예, 반사코 고약으로 병 뜨는 일은 없습니다.
3: 현대병원에서 예. 지금 치료를 잘하고 구강주사료법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좀 가서 치료를 하도록 합니다.
1: 예, 허리가 아픈 데는 원인이 참 많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여근 염좌로부터 뭐 허리 삐끗했거나 뭐 예, 예, 이런 문제로부터 또 추간판 탈출이라든지 척추 협착 예, 원인이 많으니까 예, 예, 우선은 정확하게 왜 그런가 하는 원인을 따져 예, 검진을 해야 됩니다. 검사하시고 또 정확하게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265-2120에 예, 저녁 오후 4시 전에 전화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3: 네,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우리의 동생이 전문화 전에 얘기했지만 허리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자만 둘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4: 그게 아파서 이래 손을 만져보면 불어났을 때다. 보니까 약간 올라왔을 때다. 그 사진 찍어본 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불어나왔단다. 그 이완례 원장님이 한번 배워서
1: 한번 보였습니까?
4: 예, 거기 가서 주사를 한번 맞았습니다, 선생님.
1: 예, 예.
4: 예, 그 맞은 게 또 이렇게 보니까 오늘이 또 열 한이 났는데 그 전문안에 이렇게 뭡니까 그 사흘 만에 오지 마았을 때다 그 막구설이 사흘 만에 계산표이 예. 있는데 그래 어떤 아까나 돈을 빌어놨고 없지 때라니 무거운가 조금 더 아이디고 이래저래 이렇단다 그게
1: 예.
4: 완전히 안 그래도 어쨌든 뭐 주사 맞아서 여기 좀 이런 게 조금 낯선 게 알긴단다 그래서 내일 또 내 보고서를 언니 예약하라면 그래서 내 예약하는 겐다
1: 와, 내일은 일요일
4: 월요일에 예. 가겠단다
1: 예. 그 일요일은 병 보지 않습니다.
4: 네, 예.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아빠의 굿 하이스에서 그.

0: 근데 병원에가 치료받았습니다, 지금.
1: 아, 지금 치료 중입니까? 예.
0: 이런 게, 이, 쌍, 댕기를 찍고도 화장실도 거기서 잘 치고 간다, 그죠?
1: 군 아주 엄중한 단계, 제 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런 게 지금 세 번 치료했는데, 이건 예, 집이 없는데 마음대로 좀 예, 내려갈 수 있습니다.
1: 오, 예.
0: 나이다가든지. 그래, 우리 오빠 예, 이 구타할 수가, 구타할 수 있는 한 사람 생길 것 같아서 자꾸 예, 여행한단 말입니다. 근데
1: 그렇죠.
0: 한 사람으로 부사 맞으면 집을 갔다 아예 보고 부사 구타하기 나가면 아프다든지 그 사람도 이동한데 이렇다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예, 아이 낳았다더랍니다. 예, 아이 낳았다든지 아이 낳았을까, 니가 레몬자 직접 또 치료한 게 그 사람도 이렇다면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는 예, 신심이 수합니다, 지금.
1: 네.
0: 그 다음에 그래도 월요일날에 한 번 더 하자고 그럽니다.
1: 어, 예. 그 대퇴골 모혈계산은 15세 한 번씩 한 6번에서 7번이 치료가 소요됩니다. 그분이 네. 또 아주 지금 많이 통증도 있고 또 지팽이도 짚고 다니고 한 정도면 좀 엄중한 단계입니다.
0: 그래 그러니까 15세 됩니다. 기과물로 날 가서 그럽니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옆집 아줌마가 예, 이미 보혈 내려서 설정 왔습니다.
1: 예.
3: 그러다가 혈압 심장이 다 안 좋고 혈압이 높고 발을 많고 그리고 예 피부도 안 좋답니다. 피부 어지간하면 조금 이렇게 이 얼굴에도 무슨 이렇게 좀 숙이거나 뭐 어떻게 바람 맞거나 이렇게 다 하게 되면 막 피부 가려고 막 두드러기 잡는답니다.
1: 두드러기.
3: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어느 이상을 배우랍니까?
1: 선생님? 어, 예. 두드러기 한으로 심화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낫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몸의 면역이 이상으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같은 환경에서 지내도 이런 반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게 다 그 사람이 몸에 특수한 면역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병이 뭐 여러 가지 많은데 하나하나씩 뭐 정확히 진찰 받으시고 치료합니다. 이제 병들이 피부병도 또 고혈압 심장병 265-2120에 전화하시면 리관리 원장님이 직접 받으십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예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네 그 전화에다가 예약하시고 일요일에는 병을 보지 않습니다.
3: 예 예, 알았습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은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예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0: 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 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대퇴골 무혈괴사에 예, 지금은 원인도 정확하지 않고 치료 방법도 확실하지 않는 점의 난치병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경과 관찰하는 것으로 예, 그냥 예, 뭐 더 중해지는지 예, 이것을 예, 관찰할 뿐이고 아주 엄중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예, 아무래도 인공관절 예, 수술치료 예, 이 치료를 한다 하는 것도 몸에 만성병이 있는 분들은 예,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수명도 그냥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예,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예, 수술은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는 최후의 선택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0: 네, 보통은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죠.
1: 예, 그거는 아주 엄중한 단계.
0: 아, 네.
1: 예, 처음에는 그 다 이거는 그 보존 치료.
0: 네.
1: 예, 치통제, 소염제, 격소치. 격소라는 것은 이게 이제 말했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같이 다른 병, 특히 이 대퇴골 괴사 환자들한테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0: 네.
1: 한 40, 50세대는 초기나 중기 대퇴골 무혈괴사 환자가 문의하셨는데 고관절이 즉 엉덩이 관절을 말합니다.
0: 네.
1: 은은하게 아프고 걷고 무거운 물건을 쥐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0: 네.
1: 다른 큰 병원을 찾아가면 다 인공관절의 교체를 권유하는데 나이가 젊어서 고관절 이 교체를 한다는 것은 예, 참 예, 두렵다. 예, 이러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0: 네.
1: 보통 1기나 3기 조기 중기 대퇴골 무혈괴사는 관절 교체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0: 네.
1: 네. 대퇴골 무혈괴사 근본 원인은 대퇴골두 주변 혈관이 막혀서 뼈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뼈가 괴사되는 것입니다. 예,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어떤 치료하는가? 예, 고관절의 보존 관리로서 막힌 혈관을 예, 재통시키는 방법. 그러면서 골세포의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예, 예, 우리 몸의 뼈는 새롭게 뼈가 생기는 조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예, 적당한 조건을 맞춰주면 특히 혈액 공급을 제대로 잘 한다 할 때는 이게 회복이 아주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수술이 예, 두렵다 하는 분들 현대병원에 전화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은 연길시 대퇴골두 무혈괴사 연구소 소장직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길시 환자분들은 물론 외지의 환자분들도 소문 듣고 찾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환자분들이 문의가 많은 것은 대퇴골두 괴사로 해서 걷기만 해도 심한 통증이 있고 모든 병원에서 다 인공관절 교체를 권유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는 문입니다. 예. 예, 대퇴골두 무혈괴사로 걷고 또 다리를 틀 때 예. 좀 양반다리 할 때 좀 힘듭니다. 예.
0: 네.
1: 자기절로도 집에서 나도 혹시 할 때 이 방법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자가 진단.
1: 예, 그렇죠.
0: 거죠?
1: 예, 앉아서 양반 다리 틀고 앉을 때,
0: 네네.
1: 예, 엉덩이 관절이 찌릿하게 아프다 하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0: 이런 분들은 초기나 중기는 수술이 근본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수술이 두렵고 또 몸에 만성질환이 많아 위험성이 있는 분들 모두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연길시 현대병원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주석이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회의 개막식에서 한 기조연설이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글로벌 인공지능의 향상과 개선을 공동 촉진해 인류의 복지를 도모하사란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장국총 부총리가 종경 펭수현에서 산재 붕괴 현장 소색 구조와 응급 처리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0: 이란 혁명 수비대가
1: 당면 세계 100년 변곡이 가속화되고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 산업 변혁이 발빠르게 돌파구를 찾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혁신은 거대한 기회와 함께 관리면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란 시대적 과제에 대해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에 대한 네 가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반드시 개방과 상생, 혁신 주도형 발전을 견제하고 위험 부담 의식을 강화하며 안전 통제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포용과 공존을 장려하고 문명에 대한 상호 참조를 촉진하며 화합과 공존을 재창하고 글로벌 관리를 보완해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발전, 안전, 문명과 관리 등 차원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에 대한 중국의 리념과 주장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명한 관련 의견은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를 힘있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2025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오마르 야지는 습금형 주석의 주장은 선견 지명이 있고 사상이 심오하고 의미가 중대하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의 주장은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 핵심 방향을 인도할 것이며 인공지능을 주동적으로 포용하고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전 인류의 공통된 복지입니다. 2025년 튜링상 수상자인 몬트리올 대학 질 브라사드 교수는 개방과 상생, 혁신, 주도형 발전을 견지하자는 습금형 주석의 의견을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중국은 첨단 과학 이론의 관철과 전환, 기초 연구의 발전 등 면에서 글로벌 인공지능을 위해 모범을 수립했습니다. 포강실험실 주임이며 수석과학자인 주백문은 습금형 총수기가 제기한 네 가지 의견은 인공지능 혁신이 누구에게 의거하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며 개방 상생을 어떻게 도모하고 안전 최조선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는 중대한 명제에 답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실험실로서는 반드시 원천 혁신과 기술 난관 공략에 몰두해야 합니다. 우수 과학기술 주식 유한회사 최고 경영자 왕흥흥은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의견은 우리의 미래 발전을 위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방향에 따라 배치 강도를 높이고 인공지능과 기층의 관리를 보완할 것입니다. 습금형 주석은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가 상해에서 탄생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난방의 목소리에 호응하고 국제사회를 단합해 인공지능 발전과 관리를 적극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로서 인공지능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될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이는 중국이 세계를 위해 기여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공공 제품으로서 각국의 수요와 규칙, 표준을 접목시키고

그리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요엔 부사무총장이자 디지털 신흥기술 특사인 아만디프 싱거기르는 세계인공지능 협력기구는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9개국이 공동 참여하는 이러한 조치는 지능 격차를 메우는 데 요조합니다. 인공지능 능력 건설 분야에서 요엔은 중국과 함께 밀접한 협력을 전개하고 인공지능의 성과와 혜택이 세계 각지에 보급되게 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사상 가장 변혁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국제 디지털 협력기구 디지털 경제 정보부 주임 알라 압둘러는 국가 간 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당 창의는 리종표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협력을 통해 그 어떤 국가도 인공지능 발전의 길에서 락후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은 확실히 중대한 성과입니다. 남아프리카 과학기술혁신부상 은지만디는 습금형 주석이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의 중대한 의의를 언급하면서 인류명 공동체 리념을 강조하고 각국의 공동 참여를 재창한 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고 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합니다. 중국과 같은 실력 있는 대국이 주동적으로 발전 도상국들이 인공지능 발전의 실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리념의 힘은 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을 갈증 지지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능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습금형 주석은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발전 도상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주재 연수 훈련 정원 5천 명을 제공하고 아시안, 아랍연맹, 아프리카연맹, 라틴아메리카 공동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 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할 것입니다. 기상지능 조기경보방안 마저의 30개국 현지 적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선의적이고 보편적이며 안전통제가 가능한 지능화를 선도하는 중국은 발전 도상국을 도와 관련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책임있는 대국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유럽 디지털협회 주석 롤기 가임바드라는 5천 명 청년들에게 강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중국의 창의는 아주 훌륭한 것이며 습금형 주석은 발전 도상국의 인재 양성 지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발전 도상국이 자신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요조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미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발전 도상국이 인공지능 발전의 고속열차를 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연맹 교육과학기술혁신부 전원 가스팔 바난 김보나는 선의적이고 인민을 위하는 인공지능 관리는 각 측이 공동 결정해야지 단일 국가가 자신의 리익에 따라 결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습금형 주석의 연설에서 자신이 포착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는 이미 적지 않은 기술 발전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자못 중요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프트웨어 협회 주석 니키 카스티넬은 습금형 주석은 세계적 범위에서 인재 수천 명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를 구축하며 세계 각국과 각계 사회 군체를 단합해 전 인류의 생활 발전 수준을 대폭 제고하는 등 일련의 계획을 제기했다며 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개방을 견제하고 인공지능으로 인류의 행복을 도모할 때 대한 중국의 발전 구상은 차원이 높고 존경할 만합니다. 전 세계가 대립의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의 교량을 더 많이 건설하길 바랍니다. 중국 기상국 국제협력사 사장 장흥령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혁신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한 나라 한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마조 방안이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에서 적용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학 인공지능학원 원장 요기진은 습금형 주석의 담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인공지능이 반드시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안전 분야의 연구자로서 책임은 바로 더 강한 기술력을 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관리는 반드시 모든 나라가 함께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중국은 더 개방적인 자세, 더 실무적인 행동,

0: 또 장문한 암흑으로 각 측과 함께 인공지능 발전의 기회와 도전을 파악하고 대응하며 인류 사회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기 위해 힘다할 것입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글로벌 인공지능의 향상과 개선을 공동 촉진해 인류의 복지를 도모하자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상해에서 진행 중인 2016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조치와 혁신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일련의 최첨단 기술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면서 인공지능 영역의 중국 최신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대회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앙방송총국 등 부문이 두 가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인공지능 협력 발전 행동 계획은 량질의 데이터 공급, 지능 컴퓨팅 파워 보편화, 선의적인 인공지능 발전 등 8가지 행동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지능과 세계에 대한 혜택 2026 사례집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전개한 10가지 사례를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공지능 윤리관리행동계획, 지능체 상호신뢰와 상호운용 글로벌 협력 제안 등 혁신 성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7월 18일 본기 대회는 여러 첨단 기술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근원적 돌파를 목표로 한 창의적 과학연구 성과를 비롯해 풍부한 AI 응용 장면이 용솟음쳐 나왔습니다. 18일 여러 분론단이 잇따라 진행되었습니다. AI, 글로벌 관리, 시스템 지능, 스마트 컴퓨팅 파워 등에 착안한 론단은 일련의 고위급 대화, 성과 발표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최초로 창설한 고수준 국제학술회로서 세계인공지능대회, 학술대회는 튜링상 수상자를 선두로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글로벌 AI 학술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1: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이 당중앙과 국무원을 대표해 17일 저녁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을 이끌고 중경 펭수현에 도착하고 산체 붕괴 현장 수색 구조와 응급처리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펭수현에 도착하기 바쁘게 산체 붕괴 현장을 찾아 구조 진척과 관련 상황을 상세히 료하였습니다. 18일 아침 장국청 부총리는 제차 재해 현장을 찾아 구조 방안을 연구하고 최적화했으며 현 인민병원 림시 거처에서 부상자와 대피 군중을 위문하고 습금평 총석의 배려와 관심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회의를 주재하고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회시 정신, 리강 총리의 회시, 화상 통화 요구를 전달하고 중경 긴급 구조 지원 사업을 연구 보치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습금평 총석이는 대중들의 안위를 깊이 관심하고 긴급 구조 진척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간주하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수색 구조를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2차 재해 발생을 방지하며 부상자 구급치료와 사후 처리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지질재해 등 잠재적 우환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해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업에 대한 책임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감측과 조기 경보, 순찰 사업을 강화하는 등 위험 부담을 제거할 데 대해서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리강 총리는 과학적 구조, 군중의 안전과 생활 보상, 지질재해 관측 조기 경보와 응급 대비 등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중경시와 관련 부문은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정신과 리강 총리 요구를 단호히 관찰하면서 재반 사업을 실속있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최근 재해 방지와 감소 그리고 구조 증세가 심각하고 극단적 날씨가 많이 발생한 데 비추어 각지 각 부문은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단단히 구축하고 우환 제거와 조기 경보, 이전과 대피, 구원과 구조 등 각 고리의 책임과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층격 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위험 부담 상황을 발생하면 과감히 대피시켜 인민 대중의 생명 안전과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0: 중경시 펭수현 한가가도 우강 3결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자 전문 구조인력이 즉각 현장에 투입돼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7월 18일 실종자 수색, 의료구호, 주민 배치 등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구조대는 생명탐지기와 수색견을 동원해 수색과 정밀 확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굴러내린 대형 암석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여러 곳에서 층별로 제어

0: 발판은 방안을 세우고 조끼를 택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상자 치료도 전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종종의학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가를 펭수로 파견해 치료를 지도하겠습니다. 종경시급 흉부외과, 일반외과, 외상외과 전문가들이 현지 병원과 함께 위중, 중증 부상자에 대해 1인 1책 맞춤형 방식으로 집중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비상대피하고 이전한 리제 군중은 1,100여 명인 가운데 집중 배치된 인원은 724명입니다. 대피시설에는 식품, 여름용 이불, 식수 등 생필품이 갖춰졌고 모두가 주민생활보상에 큰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경팽수 산사태와 관련해 비상관리부는 국가지질재해 2급 비상대응을 즉시 가동했고 국가재해방지감소구조위원회는 국가사급구호 비상대응을 가동해 관계 부문과 함께 종경에 조항구호물자 8,000점을 내려보냈습니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중앙예산 내 투자금 3천만 원을 배정해 현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의 재해복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는 5천만 원의 중앙자연재해구조자금을 긴급 선지급해 구조와 구호, 리제 군중 배치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1: 자연사원부가 18일 관계 부문과 합동으로 전국 지질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순찰, 점검을 긴급 배치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자연자원부문은 관계 부문과 협력해 기층, 마을 단위 마을까지 주목하며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강화하고 지질재해 순찰, 점검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요위원 지점과 중점위원 부담 구역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철저히 하고 중점 지역은 점검 빈도를 높이며 삼협댐 저수구역 위험 부담 우환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이로써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철도 건설은 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면서 전국 철도 고정자산 투자 3,632억 원을 완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철도 신규로선 개통거리는 총 355.2km에 달합니다. 소한, 시범, 고속철도, 금화, 건덕, 고속철도, 란계동, 건덕 구간 등 신규 로선과 역이 잇따라 운영에 들어가면서 철도망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상반기 8종 8횡 고속철도망 주축 건설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척되었습니다. 옹안신구 상구 고속철도 산동 구간 등이 시 운행 단계 진입했고 송도 중경 중선 합비 무한 남창 구강 고속철도 등 중점 통제성 공정 건설에서도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습니다. 올해 전국 철도 신규 로선 개통 규모는 2,000km 이상에 달할 전망입니다.
1: 올 들어 신구 교체 정책이 소비 증대를 끌어내는 동시에 회수, 해체, 재사용으로 이어지는 산업 체인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북경의 한 지역사회봉사소에서는 새로 바꾼 구형 에어컨, 세탁기 등을 들고 나와 저렴한 가격에 회수에 참여하는 주민들로 북적했습니다. 상반기 신구 교체 정책으로 관련 상품 매출은 1조 원을 돌파했고 휴대전화와 웨어러블 기기 같은 디지털 제품 교체 판매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소비 활력이 충분히 풀리면서 대량의 폐가전과 폐차가 전문 회수 경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한 재활용 스마트 공장을 찾아 자동화 해체 생산 라인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며 폐가전과 노트북 등을 분류 처리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현재 신구 교체 정책으로 풀린 수요는 재생자원 회수 리용 산업을 규모화, 규범화, 고정밀화, 고부가가치화 방향으로 승격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분야에선 가상처리하기 까다로운 인쇄회로 기판에서도 귀금속을 고효율로 분리해내 금속 종합 회수율 98%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신에너지 분야에선 동력 배터리 전국 연간 투영량이 약 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호남성의 한 회수 기업에선 낡은 배터리가 정밀 검사와 선별을 거쳐 성능이 량화한 것은 가공 후 에너지 저장 장치, 통신 기지국, 예비 전원 등이 재투입되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소재 회수 공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중국의 폐가전 전자제품 회수 처리 시장 규모는 이미 1,500억 원을 넘었고

0: 올해 전국 각종 폐가전 규범 회수 총량은 2억 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다음 단계로 중국은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회수 네트워크를 촘촘히 짜고 로후 제품이 적절한 해체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술 혁신 지도를 강화해 재생 자원의 더 나은 순환 利用을 추진하게 됩니다.
1: 고가 데이터국에 따르면 량질 데이터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올 6월 말까지 과학연구, 공업 등 영역을 포함한 12만 개 고품질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총 규모는 1.4분기 말보다 60% 이상 증가한 1,565 페타바이트를 초과하고 기존량은 중국 국가도서관 디지털 자원 총량의 547배 정도에 달합니다.
0: 중국 민용항공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민용항공은 총체적으로 안정하고 안전한 발전세를 유지했습니다. 전 업종의 운송 총량은 동기 대비 6.4% 증가한 833억 7천만 톤 킬로미터, 여객 운송량은 동기 대비 1% 증가한 연인수로 3억 8천만 명, 화물 우편 운수량은 동기 대비 6% 증가한 507만 3천 톤이었습니다.
1: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18일 미국이 이란 대통령과 서명한 량의 각서를 반복적으로 오김으로써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효함을 실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위한 시도 때문에 미국은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란 내부는 단결을 유지하고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며 분열과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이란 외교부 가리 바바디 부부장은 미국이 온약을 어긴 후 이란은 이란-미국 량의 각서 이행을 중단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18일 미군 기지를 타격한 화면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따르면 나스르 2 제17라운드부터 제20라운드까지의 작전에서 이란은 미사일과 무인기를 사용해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에 위치한 여러 미군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날 미국 중앙사령부는 요르단에 대한 이란의 단도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으로 미군 장병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4명을 병원으로 호송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상자들도 현재 무사히 복귀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란이 18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국이 계속해 호르무즈 간주의 인프라를 공격했습니다. 호르무즈 간주 사스크시 서부에 위치한 벤지 해수담수화 공장이 습격을 받아 주민 만 명의 식수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의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중국 경제 반년 보고서가 일전에 발표됐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국내 생산 총액은 69조 5,704억 원, 불변 가격 기준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 경제 강한 회복력, 안정적 성과, 그리고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발전 부각 등 산업의 성장을 손꼽으면서 이 같은 성적표를 통해 중국 경제의 자신감과 잠재력을 엿볼 수 있고 중국의 발전 전망에 더 큰 신심을 갖는다고 비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 경제는 압력 속에서도 합리한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고 산업 구조 전환을 다그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한 회복력과 활력은 세계의 더 맑은 시장 전망과 협력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증가량을 볼 때 올 상반기 경제 증량은 3조 6천억 원으로 최근 5년 동기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140조 원이라는 거대한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중국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과 산업 사슬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외부 충격 하에서

여전히 안정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공급이 빠르게 성장하고 인력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물가 상승이 완만하고 민생 보상이 탄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란 발전의 회복력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이 2026년 글로벌 경제 성장 얘기를 하향 조절했지만 중국의 성장 얘기는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서 독일 데일마르크 통신사는 올 상반기 중국 경제 운영을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하고 직접 회로 제조, 스마트 자동차, 장비 제조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30% 고속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고부가가치 제조업, 디지털 경제, 현대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 비중은 40%를 넘었습니다. 경제 구조의 최적화와 성격 추세가 갈수록 또렷해졌습니다. 중국의 혁신 발전은 시중 개방과 공유의 리념을 견지합니다. 첨단 기술의 산업화 시대는 자체 경제 성장에 내생적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의 구조 전환과 성격을 위해서 새로운 공급과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산업 사슬의 상하류가 함께 발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상품 수출입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9% 성장한 25조 4,686억 원을 기록하면서 세계 최대 무역국가의 위치를 다졌습니다. 수출면에서 전자기계 제품 수출이 20.1% 증가하고 첨단 기술 제품은 39%, 자체 브랜드 제품은 25.4% 증가했습니다. 중국 제조는 량적 확장에서 질적 도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각국 소비자에게 고품질, 고효율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인에서 상품 수입 총액이 10조 7,3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습니다. 내수 예비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과정에 중국은 단순한 세계 공장을 넘어 기회가 풍부한 세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 5월 중국이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 후 5월부터 6월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개방 혜택이 전 세계에 미치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발전하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글로벌 화사상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개방 확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시종 자신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2대 소비시장이자 최대 온라인 유통시장, 2대 수입시장인 중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발전 환경, 완비화한 산업체계, 효율적 물류 네트워크, 성숙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 세계 자원과 요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은 중국을 글로벌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고 중국 시장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자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한 회복 탄력성을 자랑하는 중국 경제는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에 있어서 이는 중요한 긍정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내수 예비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한편 혁신과 고품질 성장을 위해서 동력을 끊임없이 육성하고 고수준의 개방 정책을 더욱 심하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성장에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중국은 고품질과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세계 각국과 성장 기회를 공유할 것이며 글로벌 경제가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룩하도록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뛰어난 기질을 과시하는 중국 향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한국 증시의 극단적 시세가 보여주는 투자 위험 부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그린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여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세 번째 문제인 어떻게 통일전선을 견지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세 가지 체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제나 통일전선을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통일전선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대단결을 공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 교포 철수 행동에서 우리는 통일전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광범위한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절실한 리익을 굳건히 수호했습니다. 어떠한 곤란과 위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으며 멈추지 않았고 혈육의 정으로 상부상조하며 우리에게 더없는 감동의 정신적 힘을 주었습니다. 단편 영상을 통해 특수한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 함정에서 갑자기 경보 소리가 울리고 레이더에 3마일 밖에서 다가오는 해적이 포착됐습니다.
3: 목표가 발견되었습니다. 도조에 두 발씩. 준비, 발사!
2: 목표물을 발견하고 명중시켜 해적들을 격퇴하기까지 불과 몇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해군이 진행하고 있는 해적 반격훈련입니다. 저는 중국 해군 곽연입니다. 제가 소속된 이 군함은 바로 2015년 예멘의 중국 국민 철수 행동에 참여했던 해군 호위함 림기함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병들의 단체 학습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기지에 전시실에 왔습니다. 전시실 사진벽에는 우리 군함의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사진 한 장이 저에게 특별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들은 당시 예멘의 중국 국민 철수 행동을 수행할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2015년 예멘 정세가 긴장해지면서 제가 소속된 중국 해군 호황편대 림기함이 중외 국민들을 성공적으로 태우고 예멘에서 안전하게 철수함으로써 림기함은 중외 국민들의 노아 방주가 됐습니다. 저와 이 소녀의 사진도 그때 남긴 사진 기록입니다. 이 사진에서 헬로키티 조끼를 입은 소녀 리우비는 저의 손을 잡고 봄 나들이를 가는 것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당시 예멘 철수 현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0: 철수 그리고 각종 긴급 사태 처리 등을 통해 중국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해상 생활로 인해 전사들의 훈련은 육상보다 더 힘들었지만 바로 이런 끊임없는 훈련이 있었기에 수많은 돌발 사건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이래 제가 있는 이 군함은 여러 차례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중국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멘 중국 국민 철수 때의 어린 소녀처럼 우리 군함의 발을 디디는 순간 바로 조국의 영토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1: 오늘 우리는 해군 모 구축함 지대 근무 보장대 과견 동지를 평화군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방금 영상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꼬마 우비와 손잡은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는 2015년 예멘의 중국 동포 철수 행동에 소중하고도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함선으로 오르는 순간이었습니까?
0: 네, 사실 이 사진은 우리 반장이 찍은 것입니다. 제가 부두 안전검사를 하다가 꼬마 우비와 우비의 부모를 발견했습니다. 우비는 당시 나이가 어렸고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요. 제가 가서 우비의 손을 잡고 돌아서는 모습을 반장이 사진으로 포착한 것입니다.
1: 언젠가 꼬마 우비와 다시 손잡고 사진을 찍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0: 사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임무가 많다 보니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1: 오늘 바로 그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우비와 미우비의 어머니 왕영영을 모시겠습니다.
2: 정말 왔습니까? 정말 왔네요. 안녕 우비야. 날 기억하고 있니?
1: 어떻습니까? 키가 더 크네요.
2: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제작진도 전혀 말해주지 않았어요.
1: 깜짝 선물이죠?
2: 네, 정말 큰 선물입니다.
1: 우비는요? 박연 언니를 다시 보니 어때요?
2: 정말 기뻐요.
1: 정말 기쁘겠죠. 우비는 컸는데 박연 언니는 전혀 변하지 않았네요. 오늘 다시 손을 잡고요. 촬영사께서 이 소중한 순간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이 꼬마의 침착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까?
2: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밖에서 대포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는 폭죽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3: 우리가 살던 도시 아래는 2015년 3월 초부터 점차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전날은 사실 아덴에서 전투가 가장 격렬하고 폭격 소리가 빈번했던 날이었죠. 그때 류탄이 강 철판 창문에 튀었는데 이 탄도가 바로 이튿날 새벽 우리가 마당에서 주운 몇 개의 탄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동지들이 하나씩 기념으로 남겼습니다.
1: 이런 긴장감과 걱정, 불안한 정서는 림기함에 오르기 직전까지 이어졌죠.
3: 네, 기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오송 불군기와 조국이 군함을 파견하여 가족들을 집으로 데려간다는 현수막이 서명해질 때 저절로 궁지감이 솟구쳤습니다. 정말 조국의 강대함과 조국 어머니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1: 우비는 당시 림기함에서 군례를 하면서 나중에 커서 해군이 되겠다고 했지요. 기억나나요?
2: 기억납니다.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커서 해군 설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1: 지금도 자주 군함 그림을 그리나요?
2: 네. 오늘 그림을 그려 과견 이모한테 선물 드리려고요.
1: 자, 우비가 그린 대형 군함을 보시죠. 제 인상 속의 대형 군함 547이네요.

0: 제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비 고마워요.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요. 우비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비가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1: 우비 힘내세요. 언젠가 곽의 누나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에 손잡고 우리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존엄을 함께 수호하는 모습을 기대할게요.
0: 네, 알겠습니다.
2: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숙변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뛰어난 기질을 과시하는 중국 향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4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중국 농업 현대화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빈곤 해탈 공약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확대하는 과정에 농촌 산업이 줄기차게 발전하고 농촌의 생산 생활 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끊임없이 증강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중국의 광활한 농촌 지역은 희망찬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국제인사들은 최근 연간 중국 농촌이 뛰어난 기지를 보이고 농민들의 돈주머니가 더욱 불룩해지고 광활한 대지는 생기가 차 넘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광범한 발전 도상국에 있어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는 중국의 실천 경험은 귀중한 참고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연간 중국의 농촌 주거 환경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한편 각지는 현지 실정에 따라 농촌 산업 발전, 농촌 건설과 농촌 관리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중국 농촌 지역의 화장실 보급률은 77%, 생활오수 정비률은 55%, 농촌도로 총 길이는 464만 킬로미터, 행정촌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90%를 넘었습니다. 한편 교육과 의료, 양로 등 기본 공공서비스 수준이 부단히 향상하면서 아름답고 살기가 좋고 공동 부유의 길로 나아가는 화폭이 농촌 지역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선전부 전 부부장인 만세는 일찍 중국을 수차나 방문했었습니다. 2024년 9월 만세는 사천성 덕양시와 광원시의 향진을 방문했습니다. 현지의 아름답고 쾌적한 민가, 평탄하고 넓은 도로, 편민 봉사센터, 문화강당, 위생원 등을 고루 갖춘 공공시설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일부 농민위원회가 디지털 지능화 향촌 플랫폼을 구축하고 촌무 공개, 편민 봉사, 농산물 판매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감개무량해했습니다. 만세는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국은 농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농민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동성 대산시 개수촌은 두터운 문화 바탕과 독특한 자원우체를 통해 농촌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24시간 뉴스넷 기자 무함마드 산후리는 2023년 개수촌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옛 기억을 담은 옛 건물이 농촌 문화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변신하면서 갈수록 더 많은 관객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정부는 무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면서 농촌 경제 발전과의 심층융합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산타 카타리나 연방대학 농업문제 전문가 밀턴 포마르는 20여 년 전 방문했던 중국 농촌을 재차 방문했는데 변화가 정말 천지개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농민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층집에서 생활하고 도로 교통이 사통팔달하고 온라인 치료 등 디지털화 봉사가 농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융합됐습니다. 청산 독수가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하에 농촌 생태 환경에 대한 정비 사업은 적극적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장기간 중국 유럽 의료건강산업협력에 몸담고 있는 독일 전문가 미푸는 일찍 중경부릉과 청해 옥수 등지에서 현지 농촌 지역의 의료 상황을 고찰해 썼습니다. 미푸는 많은 농촌 병원이 심전도와 영상학 진단 장비를 갖추고 또 도시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촌 병원은 유동 진료소를 조직해 산재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향촌 의료 서비스 체계 건설을 깊이 중시하는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인터넷 병원, 원격 의료 등 기술 수단을 적극 운용해 광범한 농촌 환자들에게 저원가,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인간 본위 이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의 동력을 부여해 발전의 내생력을 활성화했습니다. 에스파냐 지화강당재단 부주석 안토니오 세구라는 현지의 역사를 모르면 전원과 같은 관광지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상서 18동촌은 실제로 경제와 상업, 사회, 인프라 건설을 협동 추진한 중대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호남성 상서 18동촌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한 세구라는 빈곤에 빠졌던 산간마을이 정확한 빈곤 해탈 방략에 인도하에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다며 감개무량해했습니다. 현재 특색재배, 농촌관광, 묘소 등 산업이 줄기차게 발전하면서 현지 농민들의 돈주머니가 더욱 두둑해졌습니다. 중국의 빈곤 해탈 사업은 시종 인간 본위를 견지하고 정확한 시책과 과학적 리념을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지속적으로 착실하게 관철하는 근성으로 합심의 빈곤 해탈 공작전의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이 같은 장건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리념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2025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평화외교연구소 주임 아시프 누르는 점 중국 농촌을 방문했는데 현지의 현대화 수준과 농민들의 생활 수준은 그의 상상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누르가 신강 우름치시 부근의 농촌을 고찰할 때 한 농민이 그에게 현지 정부의 정책과 기술 지원에 힘입어 포도와 딸기 등 과일을 재배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농민이 재배하는 제품은 전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책 유도, 기술 능력 부여 등을 통해 농민의 창업 열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농촌의 내생 동력을 크게 증강시켰습니다. 산업 발전은 향촌 진흥의 관건입니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 특색 관광을 발전시키는 것은 적지 않은 농민들이 소득 증대를 실현하는 중요한 경로가 됐습니다. 섬서성 서안시 체카파촌의 독특한 예술 분위기는 농촌에 대한 산후리의 원래 인상을 개변시켰습니다.

관광개발과 자연자원, 전통문화, 민간예술을 효과적으로 융합시켜 새로운 관광체험과 특색소비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체가파촌에 대해 산후리는 농촌 문화관광산업은 전통을 전승하고 실증에 따르며 미래를 계획하는 균형적 발전을 실현하는 효과적 경로라고 말했습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의 극단적 시세가 보여주는 투자 위험 부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교훈을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한국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코스피가 15일 개장과 동시에 상승폭을 7%로 빠르게 확대하면서 한국증권거래소가 临시거래 정지 조치를 가동했습니다. 올 들어 한국증권거래소는 이미 36차례나 临시거래 정지 조치를 가동하고 코스피 폭락으로 7차나 서킷 브레이커를 촉발했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한때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다가 14일에는 전 거래를 중지 후 기쁘이가 상승 반전하는 롤러코스터식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극단적 시세 배후에는 감정화 투자로 인한 거대한 위험 부담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장 얘기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때 주식시장의 상승은 경제 기본면의 지탱을 훨씬 좋아하지만 자신감이 흔들리면 폭락이 뒤따릅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한국의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책, 기업 투자, 그리고 자본시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점차 거국적 베팅의 반도체와 신흥과학기술 산업의 발전 경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한화로 1461조 원에 달하는 국가급 3대 슈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반도체 물리적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중점을 둔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SK그룹도 한화로 4755조 원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의 글로벌 AI 산업 허브 조성 전략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국가 전략은 자본시장의 공진을 빠르게 불러일으켰고 한국 국민의 부의 배분 방식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근 증권사나 오피스텔 식당, 대학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다룬 화제가 주식이었습니다. 개소와 개설 여부는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사말이 됐습니다. 점심시간 많은 한국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휴대폰에 코스피 경신 추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 등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의 양도저축보험 해약 건수가 동기 대비 62.7% 증가하고 펀드 환매 규모는 동기 대비 146.1% 급증하면서 양도와 장기 투자에 쓰였던 자금이 증시로 대거 빠져나왔습니다. 한국의 올해 상업은행은 상반기에 이미 연간 가계 대출 한도의 85% 이상을 소모했으며 그중 신용대출이 증가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민들이 돈을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2사 분기 실적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예기를 낙관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영업이익이 기존 시장 예기를 약간 밑돌 것이라는 전망으로 회사 주식이 패닉성 매도를 당했습니다. 이런 정서는 끊임없이 주식시장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일 전날보다 669.01포인트 하락한 6806.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 14일 코스피가 장중 한때 5% 넘게 떨어졌다가 정부의 장 막판 구제 금융 얘기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해 결국 0.73% 상승하면서 딥의 반전을 연출했습니다. 잡지삶은 두 개의 거래일 내에 공포 투매로부터 쾌속 반등까지 시장 정서는 거의 한 차례 완전한 륜회를 체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놓치면 뒤처진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마음가짐이 될 때 시장의 등락은 정서와 예기, 레버리지 자금에 의해 더 많이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여론은 과학기술 투자 열풍 속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자본 광란이 투자를 질 수 없는 서바이벌 게임으로 만들고 있는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경련한 파동은 한국 감독관리 부문으로 하여금 실질적 행동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연속회의를 열고 투자 레버리지 위험 부담과 대책을 논했습니다. 시장은 보증금 요구를 높이고 레버리지 배수를 조정하며 제품의 과도한 파동을 규제하는 등 조치를 통해 감독관리 부문이 시장 파동에 대한 레버리지의 확대 효과를 낮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위험부담 자체를 제거하기보다는 위험부담 방출을 늦추는 것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리찬진은 관련 문제를 일회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보완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조선일보는 규제당국이 여전히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면으로 대량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거액을 투입해 관련 레버리지 제품을 구매했는데 만약 직접 거래를 중단하거나 상장을 폐지하면 시장의 충격을 유발해 투자자들의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단일 주식 거래형 개방식 지수기금은 여러 정부 부문이 추진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한 후 출범합니다. 만약 현재 전면적으로 부정하면 반드시 정부의 감독관리 공신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여전히 미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전략적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책 지원, 산업 자본과 주민의 재부 배치가 동시에 단일 코스에 베팅될 때 시장 예기는 끊임없이 확대되고 극단화 시장 위험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진정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부가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인도를 어떻게 강화하고 투자를 산업 가치와 경제 기본면으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표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요하게 뇌하고 소화기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뇌하고 소화기가 관계에 있다 하면은, 예,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 우리 뇌하고 소화 건강의 관계는 현대 건강 관리에서 필수적인 주제입니다. 예, 바로 뇌가 좋다면 소화가 잘 돼야 되고 소화기 계통이 좋다면 뇌가 또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뇌의 기능이가 소화 시스템하고 또 아주 밀접한 이런 연계가 있다는 것이가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예, 즉 뇌가 우리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이가 아주 큽니다. 예, 우리 뇌는 소화기관하고 신경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스트레스 수준으로는 소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0: 네.
1: 예, 오랫동안 스트레스

0: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나쁘면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죠.
1: 네.
0: 예, 이것처럼 이런 신뢰로 예, 들어서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바로 예를 든다 할 때에는 이 스트레스 수준이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때 장이 운동 기능이 저하돼서 변비라든가 설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긴장하면은 예, 그 자리에서 화장실을 따라가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변비 때문에 또 고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해 이 변비가 스트레스로 왔다 할 때에는 이 스트레스부터 예, 우리 뇌부터 씌워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은 뇌하고 장 사이 연결이가 장뇌축이라 불리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누구는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주위 전주 아래다 창제다 망제 그다음에 허준이 뇌알 이래서 됐습니다.
0: 네.
2: 당뇨 있으면 소이나 빠져가지고 이 당치도 나가고 냄새도 나가고 부품도 있고 어제 소변이 영 뭔지 못해서 그랬었는데 어떤 한동안 썼지만은 소변도 깨끗하고 영 당치도 안 나가고 좋아서 이제는 허준이 영화는 나이스고 예 지금 세 가지 맞습니다.
0: 예.
2: 우리 전주 아래 창제 망제 이래 세 가지 쓰는데 어이 염증 제거도 영 잘했습니다. 예.
0: 맞습니다. 예.
2: 예. 요즘에 무슨 상처나 제가 다 이 해체지만 아무 데서 몸이 딸지 호달을 처음에 이러면 고사했는데 다 아무렇습니다. 그런 것도.
0: 예. 그 세 가지 같이 결합했으면은 그 당뇨 합병증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혈당 조절도 됩니다.
2: 어, 예. 예. 혈당 조절도 잘 됩니다. 지금. 그래 왜그도 제일 좋은 거는 소변이 이렇을까 영조치 뭐.
0: 네.
2: 왜 그다음에 저기 그런 이 위도 굴뚝하던 게 세 가지 쓴다면은 소화도 영 잘 되는 것 같은다.
0: 그렇죠. 세 가지 다 예, 간하고 담낭 비장 위를 좋게 한다. 예. 네.
2: 그래 다리 호도도 해서 누랑 맥이 없어서리 홍당 무당 들 것 같았던 게 지금 그것도 또 이렇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이 세 가지 있으니까 여러 면으로 좋습니다. 이거는 이 세 가지를 몇 달이나 더 써야 될까? 몇 달 써야 될까?
0: 이 세 가지가 우리 감로 장약에서 보물급 장약입니다. 그래서 예. 예, 지금 런칭 창제는 몇 날에 한번 씁니까?
2: 런칭 창제도 이틀에 한번 씁니다.
0: 세 날에 한번 쓰셔.
2: 어,
0: 예, 세 날에 한번 쓰고, 예. 그리고 망제 쓰는 날에는 창제를 안 써도 됩니다.
2: 예.
0: 예. 그리고 내가 소화 기능도 저는, 많이 회복이 됐다. 지금 모두 합해 몇 달을 썼습니까?
2: 어제는 한 넉 달이 거의 됩니다.
0: 예, 넉 달을 썼으면은, 이 여섯 달까지 이제처럼 예, 창제 쓰는 날에는 망제 쓰지 말고 예, 그거는 예, 그렇게 사이 두고 예, 그 다음에 여섯 달까지 쓴 다음에는 이 한 가지를 할 날에 한 번씩 써도 됩니다.
2: 예, 그렇다.
0: 예. 그래서 창제 쓰는 날에는 망제하고 조조 다시를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2: 예.
0: 예, 이거는 예, 세 가지 다 보양도 하면서 치료도 하고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보건 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감로 장약을 쓰면서 마지막 마무리에 쓰는 약입니다. 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예.
0: 네.
2: 그래서 네. 어떤 한 넉 달을 잘 썼으니까 어떤 어느 거 한 가지 빼도 되겠는가 게.
0: 네, 이제 허즐리뇨완 아이 쓴다죠.
2: 예.
0: 그래서 창제를 세 날에 한 번씩 쓰셔.
2: 어, 창제를 예, 예. 망제하고 치수에는 그냥 그대로 쓰고.
0: 아, 치수에 쓰니까 그 저기 조수 다시는 아이 쓰고.
2: 예.
0: 예. 그러면은 또 치 이 각기 거저 한 날에 그 한 가지씩만 써도 됩니다. 예.
2: 어, 한 날에 한 가지만.
0: 예, 예. 그렇게 하셔. 예. 예.
2: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안녕.

0: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얘기하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1: 예, 나도 전도장약 먹는 사람인데, 예. 나는 예, 다삭 먹어요. 안에다가 예, 망대를 먹습니다.
0: 네.
1: 예. 예. 어제 뭔가 나는 예, 체질이 허약한 사람이 돼서 예, 혈압도 낮고, 맥박도 영이 늦게 뛴다.
0: 네.
1: 그리고 예, 밤도 제자를 자지 못하고, 귀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면 자지 못한다.
0: 예.
1: 그리고 예, 서변이 자선되다, 밤 서변이 자선할까 예, 밤에는 그래서 한 대에서 번씩 일어나다 날까 예,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날까다 난 낮에는 더군다나, 몸이 시행하고, 예, 골이 아프고, 동시아이 나고, 땅 내기 없어서 그래서 엄청나게 싫었습니다.
0: 예.
1: 밥 먹기도 싫고, 밥 맛도 없는데다가, 이래다가 방송도 듣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래 다삭 먹어요 아니다 망대가 좋다겠어요 약방이라서 망대가 다삭 먹어요 안 갔다 죽대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먹은 게 벌써 이틀 아이 먹은 게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0: 네.
1: 요 맥이 없어서 그렇게 딱 맥이 동안 맥이 없다 말 한 입으로 못하겠어요 맥이 없던 게 나가지고 혈압이 났던 것도 혈압도 예, 정상 수치를 가고 예, 맥박도 이제는 두 달이 뜁니다.
0: 네.
1: 그리고 예, 잠도 예, 잘 잡니다. 이제는 예,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0: 네.
1: 예. 그래 예, 특히 밤에 자지 못하던 게 밤을 잘 자니까 아침에 개나무에 정신하고 예,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예, 밥 먹기 싫고 밥 먹다 먹어도 딱 모래알 같은 게 그렇던 게 지금은 예, 밥맛이 좀 돌아와가지고 예, 밥도 먹고 그러니까 나의 맥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예, 항상 머리 아프고 머리 어지럼증이 나고 나는 또 예, 예, 노공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던 게 그것도 이제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예, 머리 어지럽고, 골이 아프던 것도, 그리고 예, 저기, 예, 저기, 뭡니까, 콩팥이 나빠가지고, 예, 기름진 것도 못 먹고, 달걀도 못 먹었댔는데, 지금은 예, 그런 거 조금씩 먹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이렇게 약이, 이, 감자상 약이 약이 좋으니까, 나 예, 계속 예, 쓰려고 합니다. 예.
0: 맞습니다. 요즘에는 예, 이 두 가지 약 쓰면은, 아, 여름 타면서리 혈압도 내려가고, 맥이 그렇게요, 극심하게 좀 맥이 없거나에, 잠이 아예 오거나에, 이런 분들도 입맛이 없거나, 또 뼈도 여기저기 쑤시거나, 이런 분들이, 예, 이제 망주하고, 예, 파상마 소요화는 같이 쓰면은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예,
1: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냈다 그런 증상 몽땅 내게 다 그런 증상
0: 예.
1: 내게 없어도 죽을 것 같습니다
0: 예. 이 파상마 소요환해가의 첫 번째 효능이가 이 인체 정기를 보충한다 이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신장이 정상적인 공동을 회복시키고 두 번째가 이 심장과 신장이 생체 균형을 잡아서 불면증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이 건비 양호의 작용이 있고 근거로 든든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 이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 여러 가지 증상의 효과를 다 잘 봅니다.
1: 예, 그러길래 여러 가지는 온몸에 벌써 어디 아예 아픈 게 없이 다 아프던 게 지금 사슴사슴 나가지고 이제처럼 선생님이 이야기하던 그런 주요한 증상은 이제는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좋을 때 참가해가지고 계속 그 약을 복용하려고 합니다.
0: 예. 50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치수에 정도 안 하고, 예, 화신 구베르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3: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이 지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또 손발이 저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한 20일 먹으니까 벌써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0: 네.
3: 예, 그래 나니까, 예, 머리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예, 어지럼지 나던 게 어지럼지 나지 않고, 예, 그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손발이 저리던 게 저리지 않고, 특히, 예, 잠을 잘 자니까, 예, 머리 맑아지고, 사람이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0: 예.
3: 예, 효과 있을 때 지금 배달받아 그럽니다.
0: 예, 50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2: 예.
1: 현지 예수관 전화라 망제라.
2: 예.
1: 조수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예.
1: 저희 특성염이서가지고 늘상 소화해 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맥도 없고 이래서 내리면 선택해서 봤는데 많이 났습니다 지금.
2: 예.
1: 밥맛도 떨어지고 맥역도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2: 예.
1: 초기가 좀 그 증상도 많이 나서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2: 네.
1: 제가 지금 좀 더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2: 이거. 예. 50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게 한 눈에 깔깔하고 피지고 또 침침함에 눈물이 아예 자동하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희미하게 보이니 이래 고생하다 내도 망제, 미모스루, 외관 이 두 가지 약을 얼마 안 먹었는데 지금 눈에 깔깔하고 침침하더니 이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2: 네, 빨리 났습니다. 그렇게.
3: 예, 그런데 전번에 또 우당학교 창고에 홍화, 치과는 이 세 가지 약을 같이 먹으니까 아, 조금 눈이 부엌에 보던 게 이게 조금 막아진 게 마약입니다.
2: 네.
3: 그래갖고 사람 정신나지. 아이, 약이 호가 이렇게 빨리 좋지게 나는 이거 좀 대단보다 고전을 좀 더 먹자고 합니다.
2: 예, 그 배합이 잘 됐습니다. 치수의하고, 예, 민무. 어, 슬리워요안, 그 다음에 홍화, 진강완, 이 세 가지 같이 쓰면은 이 몸이 이 허혈, 예, 혈독이라든가, 예, 그리고 간열도 내려주면서 간이 좋아지면서 눈이 좋아진다.
3: 와.
2: 예, 그래서 예, 기혈도 보충이 되고, 그래, 눈이 불편한 증상, 원인하고 증상 같이 완화시킨다. 예. 그래서 예, 우리 3개월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덕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3: 아, 그래야 되니까.
2: 예. 예. 예. 예.
3: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5: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0: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2: 예.
6: 예, 뭐라면. 저는 예, 이 목인데 그 쥐들 같은 게 그런 게 찹득해요.
2: 아, 쥐 그 뺑뺑이 많이 났은가? 목에만 있은가?
6: 예, 목에만 있습니다.
2: 목이 있고 자기 밑에 없은가?
6: 자기 밑에는 없습니다. 목 주변에 이렇게
2: 목 주변에 있고 아직 그게 난 지 얼마 된가?
6: 작년부터 조금씩 나던 게 조금씩 이렇게
2: 지금 퍼졌는데 얼굴까지는 아예 올라왔은가?
6: 예, 예.
2: 그리고 눈뜨기는 일 없은가?
6: 눈뜨는 게 이런데 한내 두개 있습니다.
2: 예, 그래 혈지 높다는 얘기는 못 들었은가?
6: 혈지 높습니다.
2: 예, 그 혈지하고 관계됩니다. 예.
6: 혈지가,
2: 예. 예, 혈지가 높으면서 기혈순환이 안 돼서, 예. 그래서 예. 그런 게 남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장양방에 장주 화조 전황하고, 예, 혈압은 일 없은가?
6: 혈압 좀.

0: 탔다가 또 높았다
1: 혈압이 온정 안 됩니까?
0: 그거는 온정되는 게 불씨로 어떤 때는 확 올라갑니다.
1: 예, 확 올라갔다. 지금 잠은 어떻습니까? 예.
0: 잠
1: 자는 게 또 안 되죠.
0: 예.
1: 예, 얼마나 합니다, 환자분이. 그래서, 예. 환자분이, 그, 장지 화조 전황 쓰면서리,
0: 예.
1: 그, 이 손끝이란 저리거나, 골이 아프거나, 이런 건 없은가?
0: 골은 아픕니다.
1: 골이 아프죠.
0: 예, 저리는 괜찮은데, 이, 오른쪽이 조금, 네, 발뒤축 듣네, 전번에 그냥 아프다고 했는데, 발뒤축 듣기 아픕니다.
1: 아. 환자분이 먼저 어느 거 쓰는가 하면 장저 화조 전황 쓰면서리 소화는 이롭순가?
0: 소화 그냥 그 유산균은 먹습니다.
1: 예, 그것만 써도 아이 그것만 써서 아이 됨. 그 이렇게 하시니 장저 화조 전황 쓰면서리 이 그 런칭 망조를 쓰셔. 파이도로 해야 됩니다. 예.
0: 파이도로?
1: 예, 예. 예. 그래서 장저 화조 전황하고 런칭 망조를 쓰고 그 다음에 좀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이 혈압 조절을 해야 됩니다.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혈액순환.
0: 그러니까 지금 혈질을 먼저 낮춰야 됩니다.
1: 그렇죠. 예. 혈지가 당뇨하고 고혈압이 원인입니다. 결국 그 혈지가 지금 조약에 이 그 뱀핑염 나는 분들이 간효산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을 좀 하셔. 탄수화물의 화물의 그거 조금 공제를 하고 예, 지방질을 좀 공제하고 채소가 과일을 많이 드시고 물을 좀 많이 드시고 그래서 뱀핑이 나는 분들이 피부 건조합니다.
0: 영 건조한다.
1: 네,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먼저 음식 관리를 해, 기름진 거랑 단 거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0: 좋아합니다.
1: 그런 사람들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조절하면서리 이제 약을 잡수셔. 그래서 얘 먼저 생활 관리하고 약을 결합하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을 하면 됩니다. 예.
0: 예.
1: 그래서 그래. 약방 전화는 아시죠?
0: 아, 약방 찾아가겠습니다.
1: 예, 직접 찾아가셔. 예. 그럼 더 좋습니다.
0: 근데 주말에 간 게 저 장식하던데 어떤지
1: 예, 저는 이자 그 약방은 제대로 문 열고 아직 네. 중의관이가 그 조금 며칠 있어야 된다. 약방은 제대로 저는 영업합니다.
0: 그러니까
1: 예예 예. 예. 예. 네, 찾아가셔.
0: 예.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래서 우리 중노년 분들이 그 발생하는 질병 우리 생활습관 질병이라 하죠.
2: 네네.
1: 다 병이 입으로 난다 하죠.
2: 네.
1: 근데 100%로 입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예, 퇴화되면서 나이가 들면 기능이 저하되는 데다 생활 관리가 따라 못 가는 분들이 또 병이 빨리 나고 또 병이 좀 잘 낫지 않습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약을 쓰면서 생활 관리하고 기본 관리는 꼭 해야 됩니다. 운동 관리를 하고 이래 관리를 하면서 쓰면은 효과를 또 더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뇌하고 소화기 계통의 이 관계라 할 때는 이미 과학적으로 이 또 뇌가 장 사이에 연결되는 장뇌축이라는 이런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가 이제는 과학적으로 인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가 소화 건강에 긍정적인 이런 효과를 줍니다.
2: 네.
1: 예, 이 쓸데없는 이런 신경이라 쓰지 말고 예, 마음은 많이 안정되고 이래면 소화에 많이 좋다 이 말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다른 질병도 다 한 가지입니다. 너무 신경이 예민한 분들이 예, 그리고 좀 극단적인 성질을 가진 분들이 몸이 많이 아픕니다.
2: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좀 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스트레스 관리가 예, 이 소화기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또 정확한 이런 식습관이라든가 뇌와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2: 네.
1: 예, 우리 적절한 운동도 한다 할 때에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높여주는 데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죠.
2: 네.
1: 예,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고 지금은 식사를 하고 눕지 말라 합니다. 조금 앉는 거는 괜찮지 않지만

0: 의사 활동하지 않으면은 예, 소화도 잘 안 되고 뇌와 변비가 생기죠.
1: 아, 네.
0: 예, 그러기 때문에 운동 반드시 소화계통 문제 있는 분들은 운동을 같이 겸해야 됩니다.
1: 네.
0: 예, 우리 간단한 운동도 뇌의 혈류량도 증가하고 장의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신체 활동은 심신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서 큰 기여를 합니다.
1: 네.
0: 예, 이렇게 소화라든가 아, 장 운동에만 좋은 게 아니라 예, 심신이 다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충분한 수면 역시 뇌하고 소화기관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면서 소화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예, 우리 밤에 저녁을 잠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은 이튿날 아침에 밥맛이 없죠.
1: 네.
0: 예, 때문에 지금 뇌하고 소화기관은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만약 잠을 잃으면은 소화 문제뿐만 아니라 뇌까지 잃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불면증 관리와 치료는 예, 지금 가장 필수적입니다. 예, 근데 아, 지금 우리 수면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수면 위생을 지키지 않거나 이런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이 환경에 지금 처해 있죠.
1: 네.
0: 예, 우리 전화기 되면은 텔레비를 많이 보거나 핸드폰을 많이 보거나 하면 잠이 쫓아집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이거 잘 절제한다 할 때는 소화기관에도 좋고 우리 뇌 기능 향상에도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화계통이 편안해야만이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는 예, 환자분들이 오래된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소화계통부터 다스려서 우리 환자분들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힘부터 키워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구야 이 심내혈관 질환이가 나사집니다. 예, 그래서 단계마다 예, 우리 그 한 달 한 달씩 단계마다 약을 다시 배합하고 또 덕길 장량방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들이 다 구조나게 있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잘 상담하고 약을 쓴다 할 때에는 예, 우리 이왕에 보지 못했던 이런 좋은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하고 소화계통 질환에 대한 이런 약품들은 예, 우리나라에서도 감로장약 하면은 예,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런 약들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좀 여러 가지 질병이 있거나 예, 이제 환자분처럼 이 뱀핑요 같은 이런 이게 어째서 낸데는 이런 게 생기는가 이런 의심이 있는 분들은 예, 제때에 우리 방송을 통해서 자문하셔도 되고 또 덕길 장약방을 직접 찾아가신다 할 때에는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다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덕길 장약방에서는 책임지고 또 지도로 또 해드립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0: 되겠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7월 22일은 국제 달의 날입니다. 이날은 인류의 최초 달 착륙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인데요.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암스트롱 일행을 달에 보내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달의 신비한 모습을 하나둘 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즐거운 동요와 함께 밤하늘을 환하게 비춰주는 달을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리룡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채매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은 어째 밝을까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구의 유일한 천연 위성인 달은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됐는데요. 달은 지구로부터 약 38.4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를 에워싸고 쉼없이 운행을 합니다. 달은 지구보다 훨씬 가볍다고 하는데요. 질량이 지구의 약 81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달의 체적은 지구의 약 49분의 1이고요. 지구를 농구공이라고 한다면 달은 탁구공만한 크기겠죠.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빠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밤하늘에서 빛나는 둥그란 달은 옥쟁반 같기도 한데요. 때문에 달이 동그란 구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달은 완전한 공모양이 아니라 편구체인데요. 량 끝이 살짝 납작하고 가운데가 볼록한 레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은 무엇 때문에 레몬 모양일까요? 이는 달에 대한 지구의 인력과 달의 자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뭇잎 편지 한 장을 보내드립니다.

어두운 밤길을 등불처럼 밝혀주는 달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렇다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보내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양 덕분인데요. 태양이 강한 빛을 달 표면에 비추면 달은 그 빛을 반사시킨답니다. 그렇게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쁜 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최혜령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산들이와 한들이를 보내드립니다.

달은 자전을 하면서 지구를 에워싸고 공전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달이 공전을 하는 시간과 자전을 하는 시간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 공전 시간과 자전 시간이 같기 때문에 달은 항상 똑같은 면을 지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달은 언제나 달의 앞면인 거죠. 그렇다면 달의 뒷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주 비행체를 이용하면 달의 뒷면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경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로윤관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해님은 달님은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망원경으로 달을 구경해 본 적이 있나요? 달의 표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크고 작은 구댕이들이 울퉁불퉁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패인 구댕이를 달 구댕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운석이 부딪혀서 형성됐고 가끔은 화산 활동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달 구댕이들의 크기와 깊이가 모두 다른데요. 직경이 몇십 센티미터도 안 되는 구댕이가 있는가 하면 직경이 200k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구댕이도 있다고 합니다. 한석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선숙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을 보면 별을 보면을 보내드립니다.

2004년 1월 우리나라에서는 달을 탐측하는 상하공정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상하공정은 무인 달 탐측, 유인 달 착륙, 달 기지 건설 등 3개 단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상하 6호 탐측기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달 뒷면의 흙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왔는데요. 가져온 흙의 질량은 1900g을 넘

는다고 합니다. 달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귀중한 자원이 있는데요. 달 기지가 완성되면 과학자들은 달의 환경을 더 자세히 탐측하고 달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지 한층 깊게 연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달에 관한 지식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매일 밤 변함없이 대지를 비추는 달은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롭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친구들, 앞으로도 항상 탐구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우주를 배워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밤에는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우주의 신비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리태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희무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동네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0: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7월 18일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두당 위석인 호가복은 왕청현에서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재해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여러 방면의 역량을 통과하고 봉사 보장을 강화해 재해 후 복구와 재건 사업을 다그쳐 세밀하고 실속 있게 들어지어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농촌 비해 군중들의 생산생활 회복 상황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는 배초구진 봉림촌에 들어가 마을길을 따라 쓰레기 운반과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농경지 비해 면적, 기초시설 파손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앞서 내린 강한 비와 상류에서 흘러든 물의 영향으로 마을의 옥수수밭과 콩밭의 작물이 쓰러지고 하천 양안과 밭두렁 사이에는 고목과 부러진 나무가지,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군중들을 조직 동원해 생산 자구를 전개하고 농업기술 일꾼을 선발 파견해 1:1 기술 지도를 전개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농가들이 생장 주기가 짧은 잎남새 등 단기 작물을 보충 재배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꿔 재배하도록 인도해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농업보험 현장 조사와 손해 확정, 배상금 지급 사업을 앞당기고 주동적으로 농가를 찾아가 피해 상황을 확정하도록 도와 배상금이 신속히 농가에 직접 전달되도록 추동해 농가들의 재해 후 생산 회복 신심을 높여야 합니다. 왕청진 주나촌에는 담벽에 홍수가 잠겼던 물자국이 여전히 뚜렷이 보였습니다. 호가복은 진창이 된 마을길을 따라 걸으면서 무작위로 초민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초민들과 기관 간부, 공안 경찰,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감탕과 잔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본 호가복은 이를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감탕 제거 사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집 앞뒤 마당, 논밭의 수로, 드락 구석 등 부위에 초점을 맞추고 기계 설비를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인력과 물력을 합리하게 조직해 감탕 운반과 쓰레기, 잔물 제거를 다그치고 마을의 깨끗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소독 살균 사업을 다그쳐 실속 있게 들어주고 음용수원, 물에 잠겼던 주방과 화장실에 대한 소독 처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흥구진에서 호가복은 쌍하 1호교에 올라 물 흐름 상황을 살펴보고 교량 파손 상태와 하천의 홍수 배출 능력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신속히 응급 조치를 취하고 파손 등급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긴급 보수 진척을 다그쳐 주민들의 출행 안전과 하천의 홍수 배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 전교령진 구산촌을 찾아 철도 배수로의 배수 및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살펴보면서 저지대, 지하 통과 배수로, 논밭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배수 설비와 감탕 제거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해 고인 물과 감탕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향 저수지에서 호가복은 댐 위에 올라 수문 상황과 물 흐름을 살펴보고 저수 상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댐체, 여수로, 개폐 설비 등 관건 부위에 대한 감측과 순찰 횟수를 늘려 각종 위험 우환을 제때 조사해 조기 발견,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상하류와 좌우 량안을 통괄적으로 고려하고 규정에 따라 저수지 방류량을 조절하며 홍수방지 여유 용량을 미리 확보해 이후 강우 날씨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기 위한 생명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홍수 상황이 기업 생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왕청 북방세멘트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고 기업의 피해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가야하 수위가 지속적으로

0: 상승한 영향으로 기업의 원자재 운송 철도 전용선이 끊기고 전력 공급 계통이 파손됐다는 정황을 요약한 호가복은 기업에서 서둘러 중국 건재그룹 본부의 복구 대상을 신청하고 본부의 자금 지원과 대상 위반 비준을 쟁취해 하루빨리 재건을 마치고 통차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밑 현급 정부에서는 한 걸음 앞서가 전방에서 봉사하고 심형철도국이 조사 설계와 시공 진입 등 면에서 큰 지시를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며 백방으로 기업이 난관을 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태풍 바비가 홍수 재해를 일으킨 이래 왕청현과 각 관련 방면에서는 명령을 받자 즉시 움직이고 연속 분투했으며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일터를 지키고 충실히 직책을 수행해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힘있게 보장했습니다. 현재 왕청현의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은 이미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주및 현급 각 부문 및 지도 간부들은 재해 후 복구 건설 책임을 확고히 짊어지고 피로와 실증을 느끼는 사상을 견결히 극복해야 합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해 피해 군중의 어려움과 요구를 해결하고 피해 지역의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집 재건 등 후속 사업을 힘써 잘 틀어져야 합니다. 배수 작업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구역의 거리와 골목, 지하공간, 논밭, 하천과 도랑 등 물이 고인 지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배수 설비와 전문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구역별, 구간별 책임제를 실시해 강제 배수 작업을 전개함으로써 감탕 제거와 정돈, 환경 소독 등 사업에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감탕과 장애물 제거 난관 공략전을 힘써 전개해야 합니다. 간부와 군중,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과 자원을 통괄하고 홍수가 물러간 뒤에 간선도로, 뒷골목과 집 앞뒤마당 등 지점에 대해 주단식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쓰레기 운반과 처리 사업을 추진해 깨끗하고 정갈한 생활 환경을 신속히 회복하고 군중이 악취를 맡지 않고 진흙을 밟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확실히 잘해야 합니다. 한 곳의 감탕을 제거하면 한 곳을 소독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물에 잠겼던 장소를 전면적으로 소독 살균해야 합니다. 음용수원지 집중 안치점과 가축가금 사육구역에 대한 감축과 소독을 강화해 재해 후 환경 안전과 군중의 신체 건강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서둘러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도로, 관망 등 파손된 기초시설의 기본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전문 시공 대우를 조직해 유리한 날씨를 다잡아 긴급 보수함으로써 군중의 기본 생활과 사회의 질서 있는 운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년의 수해 복구 건설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수해를 입은 제방, 파손된 도로와 교량, 농촌, 전력망 등 기초시설 분야를 기밀히 둘러싸고 상급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소통 접목하며 가진 방법을 다해 정책적 우대와 자금 지원을 쟁취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과 향촌 진흥의 유력한 기초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와 왕청현 당정 주요 책임 동지들이 참가했습니다.
1: 7월 19일 연길 수상시장이 개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감도는 도시 상업명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이 개업식에 참석해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무용, 장삼춤, 여성 이중창 도라지, 노래와 춤, 연변의 혼 등 문의 종목들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개업식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업식에서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왕길보와 연변 동방 수상 주야시장 유한회사 책임자 최병춘이 선후해 축사와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이 연길 수상시장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고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장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단장된 시장 안으로 앞다투어 들어가 곧바로 구경하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짙은 생활의 정취 속에서 연변의 정통 음식을 마음껏 맛보고 새 수상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매우 흥성했습니다. 각종 특색 음식 매대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0: 문을 듣고 찾아와 맛을 보고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가복은 행사에 참석한 주민 연길시 지도 일꾼들과 함께 시장 매대를 돌아보면서 상인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입주 소감과 개업 준비, 경영 전망 등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수상시장은 연길의 생활정취를 대표하는 명소이자 문화관광명함으로서 광범한 시민들의 생활기억을 담고 있으며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서민 문화를 료애하고 연변의 매력과 풍정을 느끼는 독특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 수상시장은 기초시설과 경영환경이 전면적으로 개선돼 상인들의 혁신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에 량질의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상가와 점포 경영자들은 새로 마련된 영업 환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성실과 신용을 견지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해야 합니다. 식자재 구매와 가공 제작 등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정통적인 맛과 믿음직한 품질, 따뜻한 봉사로 단골 손님을 붙잡고 새로운 손님들을 끌어들여 장사가 더욱 흥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 중인 시민과 관광객들과 교류하면서 새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과 경영 방식 배치, 식사 체험 등에 대한 소감을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계속해 시장의 발전에 관심을 돌리고 지지하며 이 정통적인 연변의 맛과 활기찬 생활의 정취를 더 많은 친척, 친구들과 공유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맛을 찾아 기꺼이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시장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길시는 운영기업과 함께 이번 개업을 계기로 높은 수준으로 위치를 정하고 정밀한 운영을 견지하며 체험 전경과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수상시장을 도시의 형상을 보여주고 민속의 매력을 과시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시장의 규범화 관리를 잘 들어주고 시장 내부 각층의 장식 품격과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며 안내 표식과 간판 등 관건적인 세부 사항을 한층 완선해야 합니다. 외부 매대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과 개조 승격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생활의 활기가 넘치면서도 품격 있는 고품질 시장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보행교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사업과 진척을 앞당겨 하루빨리 완공해 사용에 투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서민거리와 골목을 강변 풍경과 더욱 잘 이어주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다리 회랑을 따라 퍼져나가고 들끓는 인기와 관광객들이 시장에 모여들도록 해야 합니다. 기능 확대와 품질 재고를 중시하고 커피와 베이커리, 간편식과 차 음료, 문화창작 수공예 등 새로운 업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시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품질과 내실을 높이며 시장이 음식 체험, 레저 쇼핑, 기념 촬영과 관광 등이 결합된 복합형 문화관광거리로 전환, 발전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다원화되고 개성화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현지 시민들이 자주 찾고 외지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인터넷 인기 명소로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연길 수상시장은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 면적은 12,300평방미터이고 총 850개의 매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1층과 2층은 기존의 전경 재현에 중시를 돌려 옛 시장의 생활 정취가 짙고 떠들썩하던 분위기를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3층은 현재 계획 설계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독서와 조용한 휴식, 여가, 상무 상담 등 기능을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음식을 맛보는 한편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 지도 일꾼 허복군 리 씨가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들과 연길시 기관 간부 대표들이 개업식에 참가했습니다.
1: 연일 우리 주 여러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재해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관 간부, 자원봉사자, 직능 부문 등 여러 방면의 힘을 합쳐 감당 제거, 환경 소독, 기업 생산 복구 등 재반 사업을 전개해 이민 대중의 생산 생활 질서를 전력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당위는 당원 선봉대, 청년 간부 선봉대, 자원봉사대, 공안 간부 경찰 등 여러 봉사 역량을 조직하고 5천여 명의 당원 간부와 기층 군중을 동원해 재해구조 일선에서 감탕을 제거하고 쓰레기

0: 이를 청소하는 등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왕정현 당원 자원봉사자 류흠입니다. 당원 선봉대의 일원으로 전교령진에 와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당원의 담당을 발휘해 재해복구 공략전에서 전력을 다해 승리할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 전염병 발생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전 현의 중점 침수지역과 림시안치 지점에 대해 전방위적인 소독작업을 실시해 전염병 전파 사슬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회 주석 리령입니다. 재해 후 소독 규정에 따라 발사 소독액을 배합해 대피소의 화장실, 침수구역, 쓰레기 적치장에 대해 전면적인 소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왕청의 홍수가 발생한 후 주당위 통전부, 주공상업연합회, 길림유특생물, 연변작가협회 등 여러 애심 단위, 기업 및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식수, 편의면 등 생활물자를 재해 지역에 전달해 재해 복구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안도현 교통운수국은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출행을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량병진 동림촌에서 20여 명 일꾼들이 주야로 분전하며 도로와 교량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도 길성건축공정위원회사 종업원 진윤붕입니다. 다리목 아래 판자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콘크리트를 깨고 모래와 자갈로 메워 주민들이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동림촌 촌민 왕숭란입니다. 다리가 통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다리를 새로 보수했다고 하니 시름이 놓입니다. 도문시 당위 조직부에서는 13개 당원 선봉대를 긴급 조직하고 400여 명의 기관 당원 가무들을 재해 일선으로 파견해 감탕 제거, 방역 소독, 물자 보장 등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민생을 보장하고 재해복구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1: 7월 18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대련 대표팀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양팀은 팽팽하게 접전했습니다. 경기 1분경 연변 대표팀 수비에 빈틈이 생긴 기회를 타 대련 대표팀 장설용이 페널티 박스에서 밀어넣기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려 1대0으로 앞섰습니다. 10분경 연변 대표팀 정천기가 박스로 돌파해 강슛을 날렸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23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 연변 대표팀은 0대1로 뒤처졌습니다. 후반 들어 63분경 연변 대표팀 리지니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정천기가 강슛을 때렸으나 골대를 스쳐 지났습니다. 이후 VAR 판독을 거쳐 주심이 대련 대표팀 선수의 반칙을 인정하고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왕호율이 키코로 나서 골을 성공시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75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82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공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리지니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최종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키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고단한 현실을 잊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기꺼이 타인이 되어 낯설고 신기한 세계를 여행하면서 광범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합니다. 여행지에서 느끼는 타인의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낭만이 사실 그 사람들의 일상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여행이 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 다시 일어서는 멘탈 관리법 5가지, 행복해지는 비법,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레절, 눈치 키우는 방법, 피하면 좋은 대화 습관, 수명을 깎는 나쁜 습관들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힐링 여행 떠나볼까요?

일상에서 우리는 누구나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할 때 실천할 수 있는 멘탈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작은 성취부터 쌓아가야 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집니다.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성취해보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책상 정리하기, 5분 걷기 등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뇌는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점차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보세요. 힘든 상황에서 괜찮다, 참아야 한다고 억누르면 오히려 감정이 더 커집니다. 지금 느끼는 좌절감이나 슬픔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 엄청 힘들다, 진짜 포기하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감정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몸을 움직여 마음을 깨우세요. 멘탈이 흔들릴 때는 몸부터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10분 산책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돼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축구 선수들도 힘든 경기 중에도 계속 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움직임이 곧 희망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친구, 가족, 동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변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함께 나누세요. 과거의 성공 경험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들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지금처럼 막막했지만 결국 해냈잖아요. 그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도 과거의 역전승 경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느냐,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방법 중 당신에게 맞는 한 가지만 골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을 만듭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인생에 도움되는 명인들의 명언을 들어보면서 마음을 조절해 봅시다. 열등감은 자신을 의심하는 습관을 키워준다. 엘리너 루스벨트의 명언인데요.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지 마세요. 누구든 우점이 있고 결점도 있습니다. 우점을 망각하고 결점만 생각한다면 열등감이 커지게 됩니다. 게으름은 불안한 마음이 만드는 핑계이다. 힐티의 명언인데요. 오늘의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을 미루다 보면 쌓이게 되고 앞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막게 됩니다. 목표 상실은 가만히 숨만 쉬는 이유이다. 요기 베라의 명언인데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어딘지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움직인다면 성공은 반입니다. 불평은 인생 최악의 취미이다. 세네카의 명언인데요. 당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세계를 소유하더라도 당신은 불행할 것입니다. 불평은 적게 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건설적입니다. 무관심은 외로운 인생을 만드는 법이다. 버나드 쇼의 명언인데요. 인간에 대한 가장 나쁜 죄는 인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적당한 관심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따뜻하게 해줍니다. 허영심은 서커스단의 광대로 살게 한다. 쇼펜하우의 명언인데요. 허영심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진실된 자신을 잃게 됩니다. 자기 한계는 스스로에게 채우는 족쇄이다. 칼리 피오리나의 말인데요. 한계는 없으니 도전을 즐기세요. 완벽주의는 포기를 부르는 힘이다는 괴테의 명언입니다. 인간은 완벽을 소망할 뿐이지 완벽할 수 없기에 너무 완벽을 따지면 오히려 종점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수 있으니 적당함을 유지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유독 인간관계가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걸로 가족이나 연인, 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화가 난 순간엔 모든 게 상대방 때문인 것 같지만 감정이 식고 나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란 걸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잘못을 따졌을 때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도 다 누구 때문인데 라며 또다시 상대 탓을 하며 분노를 되새김질하는 자신을 마주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일까 하고 말이죠. 스스로를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는 건 꽤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부터 묻는 사람들 중 정말로 괜찮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굳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혹평할 때 필요는 없지만 요즘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그것을 자존감이 높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로 좋은 사람일까요? 이것 또한 반드시 정답이란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포기한 가까운 사람들 모두가 술 마시는 걸 좋아한다면 그들에겐 술을 즐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의 기준 중 하나가 될

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정반대의 말을 필요에 따라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욕하는 친구 앞에서 그런데 너도 잘한 건 딱히 없잖아 라고 말하는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헤어진 사유에 친구의 비중이 더 크다는 걸 알아도 다음엔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며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밥을 사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과하게 뽐내는 친구의 언행이 역겨울지언정 내가 많이 고생했네 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의 비율을 잘 맞춰주는 사람들만을 곁에 둔 채 그들로부터 반강제로 들은 칭찬만으로 자신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기엔 의심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는 스스로의 확신만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관계에서 내가 얻을 것이 많거나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 절친의 말도 완전히 신뢰할 순 없습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잃을 것이 전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중 자신과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비슷한 이들이 해주는 말들이야말로 그나마 가장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와 상반된 사람들이 하는 무례한 말들은 흘려보내면 그만이죠.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선 의식적으로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을 줄여 고통스럽지만 운동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맛있지만 달고 짠 음식보단 맛이 없더라도 싱거운 음식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나는 관계에서도 건강해지는 법칙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넌 좋은 사람이야. 너 정도면 괜찮지 라는 말은 언제나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익숙해지다 보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기 쉬워집니다. 타인이 하는 칭찬은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비난은 흘려보내며 보다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 그 과정을 기약 없이 반복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 아닐까요?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부부가 있을 뿐이죠. 이어지는 시간에는 부부 사이를 돈독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밖에서는 친절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는 무심하고 날카롭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퉁명스럽게 말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까운 사람의 말이 상처도 크고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고생했어, 수고 많았네, 미안해, 내가 예민했어. 이런 짧은 한마디는 거창한 선물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부부는 매일 함께 살아가는 사이이기에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사랑의 깊이를 만듭니다. 사랑은 특별한 이벤트보다 따뜻한 말의 온도에서 더 깊어집니다. 부부싸움은 대개 사소함에서 시작되고 누가 맞는가를 따지다가 커집니다. 하지만 부부는 따지고 판단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해하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으며 이기려 하기보다 당신은 그렇게 느꼈구나 라고 먼저 이해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힘든 날이 있고 예민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는 승패가 아니라 공감으로 유지됩니다. 말다툼에서 이기고 관계에서 지는 것보다 이해하고 져주면서 웃고 살아가는 게 훨씬 지혜로운 삶이죠. 부부라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쉬고 싶은 시간도 필요하고 각자의 인간관계와 취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깊을수록 상대를 통제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왜 연락이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려 들면

하면 숨이 막힙니다. 신뢰는 간섭과 감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주고 존중해 줄 때 더 단단해지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유를 빼앗기보다 서로 시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부부로 살아야 연애할 때는 아주 작은 배려에도 크게 감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수고와 배려를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것, 아이를 돌보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세차를 해주는 것, 마중을 나가고 배웅하는 것, 가방과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것, 생일과 기념일을 챙기는 것, 기대하지 않는 용돈을 주는 것, 서로의 부모와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 사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이 쌓여 행복한 가정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감사 표현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난다. 늘 고마워. 이 말 한마디는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잊게 만들고 행복을 전해줍니다.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면 사랑이 커지고 행복이 지속됩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둘만 있을 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농담이라도 배우자를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거나 무시하는 말도 당시에는 웃고 지나가는 것 같아도 마음에는 상처로 남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됩니다. 부부는 세상 속에서 서로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실수했을 때 감싸주는 사람, 남들 앞에서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람이 멋지고 훌륭한 배우자입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체면과 마음을 지켜주려는 노력은 사랑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부부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서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작은 정성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부터 작은 배려, 작은 정성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가끔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거나 대화가 어색해지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눈치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싫어하는 대화 습관을 자연스럽게 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대화 습관을 짚어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대 말을 끊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아, 나도 그거랑 비슷한데 말이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끼어들면 상대는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라며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화적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자꾸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입술을 살짝 깨물고 상대의 다음 말에 집중해 보세요.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건 이렇게 해봐, 내가 말했잖아 라는 반응은 상대방을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원합니다. 상대가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냥 들어주는 것이 최선의 대화법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속상하겠다 라는 말 한마디가 100마디 조언보다 낫습니다. 상대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근데 그건 문제가 사실은 말이지 라고 부정적인 면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상대는 더 이상 좋은 소식을 공유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필요한 조언은 나중에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 정말 잘 됐다, 기쁘겠다 라는 말부터 건네보세요. 옆집 아들은 벌써 승진했는데, 친구는 그런 고민 없던데 같은 비교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비교는 경쟁심을 유발할 뿐 상대

내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비교 대신 너만의 페이스대로 가는 게 중요해 라는 말로 지지해 주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상대가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생각하기에 말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자발적 조언이라고 하며 오히려 관계를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조언을 하고 싶다면 먼저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상대가 수락했을 때만 조언을 건네는 것이 인간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대화를 편하게 하는 눈치 백단이 되는 비결은 결국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한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호흡기 혈압을 7%, 이완기 혈압을 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주 다리를 꼬고 앉을 경우 고관절에 스트레스를 주고 정맥이 압박받으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다리 꼬고 앉기처럼 자신도 모르게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 스트레칭을 하면 허리 디스크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를 닦는 등의 행동을 10여 분 정도 한 뒤 스트레칭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허리 벨트를 꽉 조이고 있으면 소화 기능에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복강 내압을 만들어 위산 역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티의 밴드 강도만큼 허리 벨트를 매는 게 좋다. 허리 벨트를 맨 상태에서 숨을 편안히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엎드린 자세로 자는 것도 나쁩니다. 목을 뒤로 젖힌 상태의 이런 수면은 목을 비슷한 상체 윗부분에 통증과 마비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어 구부정한 자세도 나쁜데요. 구부정한 자세는 어깨 통증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전 근개 근육이 압박받기 때문입니다. 거울 옆에 섰을 때 귀와 어깨, 엉덩이 무릎, 그리고 발목의 중심부를 지나는 가상의 라인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생리적인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가는 것을 자꾸 늦출 경우 요로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변을 참으면 세균이 빠르게 증가하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무거운 가방을 메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멜 경우 근육의 불균형과 어깨 통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양쪽 어깨를 골고루 사용하고 가방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휴식 없이 장시간 운전하는 것도 나쁜 습관인데요. 이는 다리를 꼬고 앉는 것만큼 다리의 혈액 저류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약 160km에서 240km 정도 운전을 한 뒤에는 차를 세우고 가볍게 걸음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비행기를 탔을 때는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라고 말합니다. 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지구라는 별에서 펼쳐지는 여행기입니다. 각본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고 부딪혀 나가 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매 사람의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우리는 꼭 흥행적인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보고 주인공이 참 열심히 사네 하면서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가족이고, 가정의 행복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고민이 생기죠. 오늘 방송에서는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

가정 만들기 코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정보 나누는 시간인데요.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아버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내 자녀가 주변이 뚜렷하고 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하고 바라고 있죠. 그러면 부모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말을 많이 해주라고 하는데요. 주변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님들이 자주 해야 하는 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너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중요해. 사랑하는 아이야, 내 생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단다. 우리는 내가 너 자신을 표현하는 걸 듣는 게 좋단다.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필요는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돼. 옷, 장난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순서까지도 모두 너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언제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단다. 만약 너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과감하게 말하렴. 우리가 귀담아 들어줄게. 슬프고 화가 나고 두려운 감정들도 모두 말해도 돼. 우리 함께 방법 찾아보자.

다음으로는 이런 말을 자주 해주라고 하는데요. 바로 너는 거절할 권리가 있어. 사랑하는 아이야, 착함은 소중한 자질이지만 착함에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한단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투와 행동이 너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너는 대담하게 거절할 수 있어. 환심을 싸서 얻은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란다. 너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깊이 사귈 가치가 있고 대담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란다.

계속해서 자주 해줘야 하는 말입니다. 실수할까봐 두려워 시도조차 못하면 안 된단다. 사랑하는 아이야, 실수할까봐 두려워 발언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는 건 안 된단다. 잘못해도 상관없으니 제때에 우리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바로잡고 보완할지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단다. 마지막으로 자주 해줘야 하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 어제보다 오늘 더 진보하면 돼. 사랑하는 아이야, 이 세상에는 항상 너보다 똑똑하고 너보다 예쁘고 너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있단다. 다른 사람만 쳐다보면 자기 발걸음이 흐트러질 수 있어. 진정한 우수함이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이란다. 나 자신의 강점과 독특한 우세가 있고 자신이 맡은 일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너를 사랑하는 건 너이기 때문이지 내가 100점을 받아서가 아니란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1등을 해도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꼴찌를 해도 우리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착하고 의젓할 때도 너를 사랑하지만 가끔 화를 낼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아빠 엄마의 너에 대한 사랑은 아무런 부가 조건이 없기에 너는 너 자신이 되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너를 사랑하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렴.

운동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는 기본 활동입니다. 운동과 건강. 서로 여러분은 어린이 연령별 운동 지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이들은 어른과는 달리 성장 단계에 따라 움직임의 발달 향병전 아동이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활동하고 그중 1시간은 중고강도에 도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학교 단계 6세에서 12세 아이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폭넓게 경험하며 자신의 흥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 연령대 아이들은 매일 1시간씩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 3일 동안 근육과 골격을 단련하는 게 좋습니다. 6세에서 8세는 놀이를 통해 달리기, 뛰기, 던지기, 받기 등 기본 동작을 익힐 수 있고요. 9세에서 12세는 오래 앉아있는 걸 피하고 쉬는 시간 3분 내지 5분 동안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 3회 코어 운동, 하체 근력 향상 운동, 줄넘기나 구기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 체육 수업을 충분히 진행하고 가정에서는 TV나 스마트폰, 패드와 같이 전자기기 화면을 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단계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입니다. 이 시기는 학업 스트레스가 큰데요. 운동이 스트레스 완화와 인지 및 정신 건강 증진에 특히 중요합니다. 매 수업 사이에 3분 내지 5분씩 빠르게 걷기, 스트레칭 또는 스쿼트를 권장합니다. 매일 1시간씩 중고강도 운동을 하고 농구 축구팀 종목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중 훈련, 탄력 밴드 등 체력 연습도 적절히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과체중 비만인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운동할 때 더욱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의학적 평가를 통해 운동 위험을 제거하고 초기에는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체력이 개선된 후에 저항력, 탄력 밴드 등 저부하 근력 훈련을 점차 늘려가야 하겠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AI 시대 우리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화제인 AI, 교육 현장에서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AI를 자주 사용하면 학생의 사고력이 활발해질까요? 아니면 느려질까요? 영국 네이처 웹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AI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학생들의 독립적인 사고와 비판적 사고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AI 도구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더 많은 지식을 얻었을까요? 학업 역량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AI를 공부에 사용하는 학생들은 초기 수업 후 테스트에서 비사용자보다 우수했지만 2, 3주 후에는 오히려 점수가 뒤처졌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미디어 연구소는 처음으로 뇌과학 연구를 통해 AI 보조 글쓰기가 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는데요. AI에 의존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두뇌활동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토픽의 분석 데이터를 보면 100만 건의 학생과 AI 대화 중 거의 절반의 학생이 직접 답안이나 기성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AI가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를 대신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무처장 라비 벨람콘다는 이러한 우려가 과장됐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계산기가 기초연산을 대체한 것처럼 특정 작업을 AI에 맡기는 게 오히려 뇌에 더 높은 수준의 사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AI의 사용에 대한 연구 부분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용 방식에 있어요. AI는 사고를 대신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심층적 사고를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교육의 핵심은 AI의 사용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학습 열정을 진정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됐죠. 그런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도 함께 찾아옵니다. 아이가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면서 하루 일과가 흐트러지고 야외 활동 시간은 급감한 반면에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입이 멈추지 않다 보니 어느새 뱃살이 나오죠.

광둥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방학기간 중 일부 중학생들의 에너지 섭취와 소모 불균형이 심각해지므로 부모가 반드시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학 비만의 원인으로 환경과 습관의 이중적 영향을 꼽습니다. 가족 모임과 간식이 많아지고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을 쉽게 접하게 되며 날씨가 더워지면 야외 활동이 줄고 전자기기 사용으로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까요? 아이가 성장 발달의 관건기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절식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제대로 먹이는 것입니다. 식탁을 조색판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다양한 색깔의 음식에는 각기 다른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포만감을 높일 뿐더러 고지방, 고당분 음식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감자칩이나 초콜릿은 주 1회 내지 2회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게임으로 접근해보세요. 운동을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간 게임으로 만들어서 아이가 즐겁게 칼로리를 소모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여름방학 일과표를 작성해 밤샘과 늦잠을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신진대사를 안정시키는 게 비만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우선 내 자녀 주변이 있는 아이로 키우자면 부모들의 언어가 참 중요하죠. 다음으로 아이의 나이에 맞는 운동 지침을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또 계속해서 AI는 도구일 뿐 우리 아이의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건 여전히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크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방학비만 예방은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이를 키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부모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능시대, 사색의 힘을 길러주는 책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백숭이 쓴 또 오세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백숭은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련행성 안산의 로공업지대에서 태어난 그는 11살에 부모를 따라 서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기억, 사회 급속한 발전 속에서 느끼는 혼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이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르게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그를 렌즈로 삼고 고향의 현재와 과거 및 시대의 격변이 사회 여러 면에 미치는 충격,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가족의 처지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익숙했던 가까운 친척과 친구, 거리와 풍경이 바래지고 흐릿해졌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고 구체적인 현재로 다가오면서 그에게 새롭고 객관적인 시각을 선사해줍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지만 어떤 것들은 글과 함께 남게 됩니다. 저자는 글쓰기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성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배달음식 신왕 개병의 첫 비허우 문집입니다. 이번에 그는 응축된 시행 사이에서 벗어나 매 식구가 탄생하기 전으로 돌아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놓습니다. 그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살아온 부모의 사랑, 고난 속에서도 굳건했던 어머니 포성진의 생애를 기록함으로써 그 시대 여성들이 공동으로 겪었던 상황을 비춰줍니다. 그는 부모와 함께 한 마지막 시간에 세세한 부분들을 회상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또 배고픔 속에서도 단순한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머니의 이름이기도 한 성진이라는 제목처럼 길고도 고단했던 삶 속에서 평생을 거쳐 마침내 고난을 따뜻하고 반짝이는 진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풍족한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어떻게 자기와 세계를 인식할까요? 풍족한 세대는 이헌봉과 양행이 합작해 쓴 신작으로 개혁개방 이후 물질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출생한 군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 해당 세대와 그 부모 세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성장 경로와 자기 구축 과정을 보여주면서 세대 간의 인지 차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상업 발전, 과학기술 갱신, 매체 변화와 오락문화 전환이 이 군체의 세계관에 주는 영향을 다룹니다. 그 속에서 영영 후가 빈곤을 겪지 않은 첫 세대로서 교육 경쟁에서 70 후 부모 계층의 초조함으로 인한 내부 공격에 직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을 배제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도전해야 이길 수 있다는 사회적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AI는 구경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영국의 나이젤 투는 저명한 인공지능 기업가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많은 과학보고서 가운데 이 책은 독특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것이 우리를 도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발전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뜨겁게 논의하는 화제에 대한 토론이든 물러나고 작가는 늘 개인의 경력과 체험을 결부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 나갑니다. 또 차분하게 읽을 수 있고 설득력이 있어 독자들에게 깊은 깨달음도 안겨줍니다. 다음으로 다정한 서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는 볼스카의 작가 올가 토가르추크가 노벨상을 수상한 후 처음 출간한 책입니다. 책에는 6편의 에세이와 6편의 강연록이 실렸는데 각각의 텍스트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는 문학과 글쓰기입니다. 읽기에서 출발해 쓰기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다채로운 문학적 로종을 따라 가느라면 어느 순간 그의 작업실에 초대되어 한 편의 소설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작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던 방대한 독서 이력과 예술적 취향뿐만 아니라 현재 시도 중인 새로운 문학적 실험들과 놀랍도록 독창적인 상상력도 엿볼 수 있습니다. 책 표지에 꽃과 잎새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넝쿨 속에서 소심스레 윤곽을 드러낸 인간의 실루엣, 가운데가 텅 비어 성별도 나이도 인종도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형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며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궁극적으로 자연의 품속임을 일깨워줍니다. 이번에는 볼스카이 작가 올가 토가르추크의 대표작인 방랑자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행 그리고 떠남과 관련된 100여 편이 넘는 짧고 긴 다양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떠났다가 느닷없이 부인과 아이를 잃어버린 남자, 죽어가는 첫사랑으로부터 은밀한 부탁을 받고 수십 년 만에 모국을 방문하는 연구원, 장애인 아들을 보살피며 고단한 삶을 살다가 일상에서 탈출해 지하철역 노숙자로 살아가는 여인, 프랑스에서 사망한 쇼팽의 심장을 몰래 숨긴 채 모국인 볼스카로 돌아온 쇼팽의 누이, 다리를 절단한 뒤 정신착란증에 시달리는 해부학자, 지중해 유람선으로 생애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그리스 문명의 권위자, 어딘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들, 아니면 어딘가를 무엇을 누군가를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 다다르려 애쓰는 사람들, 이렇듯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각양각색의 이야기가 시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집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역 주변에서 로스카는 정체모를 로파의 에피소드를 통해 저자는 사람이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어떤 장소나 사물에 얽매이게 되면 근본적으로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합니다. 방랑자들은 여러 이야기를 직조한 다성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별무리 소설입니다. 불과 10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텍스트도 있고 긴 분량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행기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은 독자로 하여금 한 문장 곱씹듯이 읽으며 사색을 하도록 유도하는 철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또 읽을 때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장르 또한 다양해서 여행일지나 탐방기는 물론 편지나 강연록 형식의 글들도 공존합니다.

그 중에서 인체나 내장기관을 전시한 박물관에 대한 관람 기록은 초리물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에서 쓴 에세이도 있고 바쁜 요정을 쪼개 기차역에서 무릎 위에 책을 받쳐놓고 족지에 휘갈려 쓴 단상도 있습니다. 트렁크에 담긴 구겨진 짐처럼 두서없고 혼란스러운 형태로 다채로운 에피소드가 쉼없이 라열됩니다. 각각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또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서로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작품 전체를 놓고 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끊임없이 서로 마주치고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에피소드의 후속 스토리가 뒷부분에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날 때쯤 다음 에피소드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단서가 은밀하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서를 찾아보고 서로 연결되는 요소들을 찾아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가 됩니다. 이 책에서 부단히 회자되는 여행이란 단순히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횡단하는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향한 여행,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시도, 시련과 고통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또한 이 방대한 여정에 포함됩니다. 독자 입장에서 이 책을 통해 직접 가보지 못한 이국적인 장소들을 간접적으로 방문해보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흥미로운 인물과 그들의 생애 단면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일종의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며 독자들은 잠시 여행자가 된 것처럼 깊이 몰입하게 되고 저자의 천재적인 통찰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201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토카루 츠코는 일찍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타인과 교감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야말로 글쓰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본질적으로 경계와 단절을 허무는 글쓰기를 통한 타자를 향한 공감과 연민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작이 바로 방랑자들입니다. 우리는 생이 시작된 순간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적 한계에 때로는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제목인 방랑자들이란 궁극적으로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욕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5번 335 555번입니다. 네,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전추관, 복사삼 이런 진기, 희귀 약재 조합으로 된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의 OTC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으면서 그 특점 자체는 효과가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할 정도로서 효과가 이렇게 빠르니까 자기 생각한테는 치료 끝이 아닌가. 그런데 치료는 료정을 따라서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개 료정은 넉 달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본 제품을 드셔서 기본 심장병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분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 자체는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용하시면서 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서 다른 부담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이 공농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경락은 폐경락을 떠날 수 없습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심폐리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폐리 심한 구체 증상은 무엇인가?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한 개 학설입니다. 체계적인 이론 체계자 림상 표현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림상 표현은 무엇인가? 심폐리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이런 점을 범하게 되어 있죠.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합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리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지켜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증상이 많이 심장병 환자들한테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는 심장병 환자가 기침을 잘하고 가래가 성합니다. 이거 지켜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호흡계통의 문제로만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심폐열이 심하기 때문에 심장치료를 동반하지 않으면

0: 단순 허겁게 땅의 문제만 가지고서는 임시는 해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다시피 입이 마르게 되면 내가 당뇨병인가 소갈증인가, 그리고 입이 많이 쓰게 되면 내 단순 담낭에 이상이 있는가,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진한 냄새가 납니다. 진한 냄새가 나게 되면 이게 내 구강 청소에 문제가 있는가, 위에 문제 있는가, 이럴 수 있는데,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심폐열이 심한 상술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치료 가격은 넉 달러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며,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때면 한 달 반 자후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무료로 받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넉 달 복용할 수 있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본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초원 청심환 같은 이런 제품은 료정을 따라서 견제하시게 되며 기본 생명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걸 완전히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정신만은 심장이 좀 좋지 않아서 광고 듣고서는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 넉 달 넘어 먹었어요.
0: 아, 그래요? 예.
2: 예. 그러니까 그 뭐 한 저 두 달 전부터 이게 효과가 나타났대다.
0: 예.
2: 심율이 빠르고, 그 다음에 신조, 로냉증, 신조통도 있었어요.
0: 아, 협심증입니다. 예, 맞습니다.
2: 예, 협심증이라 하는 조선말로.
0: 예.
2: 예, 그러는 게 요즘 말이 나사지고서는 그, 저, 신조통이 나사지니까, 우선은, 전화기에 잠도 잘 잔다. 신자의 아이 아픈.
0: 그럼요.
2: 예, 그전엔 돌아놓기도 그런데, 바쁠 때가.
0: 예, 예.
2: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면 내, 그, 요지간에 활동이 좋을 적에 또, 아홉 가구 주문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2: 예, 계속 묻겠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0: 그럼 잘 기억하셨네요. 예.
2: 예.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초원청심환은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1년 넘어 잘 썼습니다.
0: 그래요?
3: 많이 좋아지고, 특히 입이 고쳐가던 게 그게 옛날이니까 다른 것보다도, 춤 차던 것보다도 그게 앤 좋습니다. 무슨가 뭐도 그저 냄새나고, 무슨가 먹을 생각조차 없다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예. 거기다가 이빨이 아파가, 야, 눈물이 아이 나고 고통스럽대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0: 예.
3: 내가 이래 놓거나 얘 좋아지니까. 우리 이모가 또 얘 나 이번에 감기 온 게 얘 독감을 걸린 게 지네 홀떡홀떡하고 얘 그저 할하고 숨 쉬지 못해서 그저 눈물로 세월 보낸다. 그래 이런 예. 사람은 어떤가 하면서 앉는 것도 꼼짝 못하고 걷는 것도 병전한 걸음 걷는 것도 얘 홀떡홀떡하고 아무래도 내처럼 얘 심장이 나빠서 그런 것 같더랍니다. 모재빌로도 못 눕는답니다.
0: 지금
3: 자기도 못 눕고
0: 지금 연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3: 80이 넘었습니다.
0: 그러게 되면 전행적인 심장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빨리 시작하게 되면 이제 말씀한 그런 여러 숨이 헐떡거리고 맥이 없어 걸지 못하고 이런 증상이 자연적으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빨리 오늘이라도 시작하라 하시오.
3: 예, 그랬네. 빨리 전화하느라 오늘 전화드렸어요.
0: 그렇게 하시오. 예, 어제는 예, 잘 열심히 견지하면 기본으로 맥이 나고 숨이 차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4: 네, 그러니까 저는 정신하는 거 끝나면 너무 맥이 없어서 숨이 차고 맥이 없어서 이제 계속.

0: 누워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분들은 야, 너 어떻게 바빠? 너 약을 먹어라. 그래, 먹어보겠지. 어서 먹어서 어서 난 섰다 거야 된다.
1: 아, 그래요?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 내기 난다. 들어오면 다리 내기 용납니다. 예, 걸어다니기도.
1: 그렇죠. 예, 심장에서 신경 말쳐 발끝까지 갔다 돌아서는 이 힘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영양 공급이 따라가는데 다리가 맥이 있을 수밖에요. 예.
0: 그래서 이제 왜 계속 있습니까? 지금 나 심장통이 왔습니다.
1: 그래요? 예.
0: 예, 심장통 어찌 온몸이 막 오그라들어 반납되다.
1: 그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증상도 없어지고, 내 지금 그 좁게 있으니까. 아, 제가 가서 좀 일을 했, 어떤가 일을 해보는.
1: 해보느라고, 예.
0: 한 3시간 해본 게 내게 본 건 몰랐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예, 주로, 예, 주로 어떤 때는 발이 어찌나 이렇게 세게 신다. 그래서 심장대 발딱 한다면 발이 그저 얼음장 같았습니다.
1: 그렇죠. 그게 신경말처에 제대로 순환 장애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근데 지금 예, 그 증상도 없으시고, 예, 그 맨날 날씨도 흐릿쩡가, 흐릿날은 또 나는 원래, 이렇게 손 누워있어야 된다. 창문을 다 열고, 이렇게 누워있어야 된다.
1: 어,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어 있으니까 창문을 열 수밖에요. 그렇죠.
0: 예, 예. 숨이 차세요. 그런데, 맨날 날씨 흐릿날이 있더니, 어, 진짜 어느새 문을 안 열어놨구나.
1: 아, 그 정도예요. 예.
0: 예, 그 증상이 지금 다 없어서, 눈이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가.
1: 이 제품 자체는, 기버전은 몇십 년 동안 제가 강의하는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해내서 제 생명, 새로운 건강을 찾았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예, 기록을 참고, 예, 지금 소화가 안 됐습니다. 계속 소화해도 입에서 냄새 나고, 가래도 많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어 그런지, 내주 도전에 먹어, 이 약 먹기 전에 아무 약도 안, 근데 지금 그 소화도 잘 되고, 입에서도 냄새 나고, 내 지금 비유했을 때 이 약을 먹어 그런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1: 바로 그렇습니다. 소화 잘 되는 건 심장병 자체가 직접 소화 공능 장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에서 위 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되지 않은 내리 깨지 못하고 계속 위 안에 그득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화공능 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 맥이 떨어지고 발끝이 시리고 저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래서 내 지금 너무 좋아하시지 이제 한 섭다 몸이 이렇게 지금 떠나서 지금 너무 좋아하시지 지금 그 활동들 좋은 활동이니까 저를 아까 더 살려고 그랬어요.
1: 그렇게 하세요. 예.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3: 예, 네, 나도 저기 좋은 척지만 쓰는 안사합니다.
1: 예. 네.
3: 나는 신조에 좋지 못해서 저녁이기도 하면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1: 예. 네.
3: 근데 이것은 가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
1: 아, 예, 예. 깊은 예, 잠 주무실 수 있게도.
3: 100이 넘던인데 지금 심율도 80으로 정상이 됐어.
1: 아이고, 너무 리상적인 심율로 오셨네. 예.
3: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가슴이 아프고 뒷단당에 기어던 것도 많이 났고, 예. 약간 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중계를 오르내릴 중에도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이것은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예.
3: 장기.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지. 나 앞으로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예. 료정을 따라서 견제하시게 되면 노년에 들어서서 제일 큰 문제가 심장병으로서 100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됐는데 심장병 네. 치료하니까 이제 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종합적으로 여기저기가 다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이 점을 굳게 믿어도 됩니다. 열심히 료정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2: 네,
1: 예, 안녕하세요.
4: 네, 그 지배로인이 좋은 정신만 잡은 게 몸이 너무 좋아져서 지금 아홉통 더 배달해달라고.
1: 아, 그래요? 예예. 예. 자녀분들이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본 제품을 이렇게 그 사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엉뚱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 가운데 몇 가지로 이렇게 뽑아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부정맥,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율이 1분에 60부터 100 차까지는 정상 범위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평균 심율은 60차 벗어져서 70, 80차 잡으면 됩니다. 60차 벗어지면 다 정상, 아주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허 범위가 60부터 100차라 하지만 해도 어떤 분들은 100, 20, 30차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주 위험한 심율입니다. 어떤 분들은 40몇 차, 금방 40차를 벗어난 분들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 위험한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운동원들은 50몇 차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운동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한 번에 그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콱, 콕, 쿡, 우리는 쿡쿡쿡쿡쿡쿡 이렇게 하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운동원들은 한 번에 나가는 게 많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률이 50몇 차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행계에 들어서 중논행계에 들어서서는 기본으로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60차 밑으로는 어느 순간에 40몇 차 떨어지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벌써 90차가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90차가 벗어질 때게 되면 가슴이 좀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평균 심률을 이야기한 그 자음엔 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느끼다시피 왼쪽 앞가슴에 심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파나는 심장에는 문제가 있구나 자가진단합니다.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걸거지 아파납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 신저통이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두어서 협심증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룩골이 아픈가? 때때로는 룩골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서는 룩골신경통이 아닌가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고 본인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기술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 70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협심증이 일종 구체 증상이 심장은 룩골이 싸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그리고 심근경색, 세 번째는 심지경수라 하게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로 놓고 말하면 100분제 40 내지 70 막힌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게 막혀도 100분제 40이 막힌 걸 중도로 막혔다 합니다. 70까지 그 중도로 막혔다 하는데 우리에게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제일 낮아서 40% 막혔을 때입니다. 보통 4, 50, 60, 70 이때구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증상, 가슴 침침하네, 뭐 자기 힘들어지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률을 고르지 않네. 이제 내 오늘부터 시작이구나. 이제 오늘 0으로부터 1, 2 이렇게 올라가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절반 그 이상으로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내지 92 좌우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100%를 중하게 막혔다 하지 않은가? 100%는 100%로 따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막히게 되면 주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카이싱은 가슴을 가르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중하게 막힌 경우를 하게 되면 100분제 70 내지 90이 정도 막혔다 하면 병원에 어느 순간에

0: 쓰러져서 실려가게 되면 무조건적으로서 주자를 먼저 구급하는 방법 해야 되니까 그 어느 부분이 심장 관상동맥은 왕자형으로 심장 근육 안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왕자형으로 배치된 관상동맥이 어느 부분이 막히게 되면 어느 심장 근육의 부분에는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게 되면 그 병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주자를 하라 하게 주자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이 오해 가운데는 주자라면 심장병 치료의 끝, 어쩌는 내가 심장병 치료에서는 실험 넣게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심장 주자를 하게 되면 평생 약을 드시는 약이 5가지 내지 7가지를 병원에서 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를 하게 되면 이 약 부담도 쉽지 않죠. 방법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때문에 주자를 했는데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가. 내가 막힌 그 딱 부분만 거기다 금속구물을 이어서 늙어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관상동맥에는 금속구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주자를 하신 분들은 MRI 같은 거 절대 못합니다. 물론 심장뿐만 아니라 내 신체 어느 부위에 뭐 철사가 들어갔다 하게 되면 MRI 같은 걸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RI 하는 거는 허수공전해서 MRI 하는 것은 기술은 뭐 심장병 치료에서의 끝 이게 절대 아닙니다. 좋기는 뭐 주자까지 가지 않도록 보수료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넘어져 질상해서 거기 철사를 받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MRI 같은 거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초운 청심환이다. 평소에 벌써 50대 초반, 4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보조 제품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이 기본으로서 정상적으로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한 알 100mg짜리 혹은 그게 좀 민감한 분들 가운데서는 아타바 타등이라든지 루시바 타등 가운데서 그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Q10 오메가3 이거는 뭐 20년 30년 그보다 더 긴 시간도 문제없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혈압이 정상 그리고 모든 공능이 심장 공능이 정상 이렇게 되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제품 초운 청심환은 실험 넣고 복용하시면 기타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고 후유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타바 타등 루시바 타등이 가운데는 뭐 깡구이 높아지거나 성구이 높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지창하는 거는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나는 위가 안 좋은데 위에서 용해하지 않습니다. 아침 1시간 전에 복용하며 장도에서 용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기본으로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심장병 증상은 기본으로 해결받게 되었는데요.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당뇨하고 심장병은 아주 친척입니다. 사투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심장병을 기본으로 쉽게 범하게 되어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항진이 있는 분들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합니다. 목 밑에 나비 모양으로 된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이라면 격소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 격소라면 깜짝 놀랐는데 이 격소는 우리 몸의 전반 대사 평형을 일으키는데 면역계통을 개선해주는데 너무너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런 그 물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또 분비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분비하면 마지막에 눈방울이 튀어나오거나 목이 부어나거나 이건 갑상선 기능 항진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면 너무 적게 분비하게 되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기억이 잘 안 되고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갑상선하고 심장병은 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기 바라면서 특히 지금 100분제 92가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온제품을 쓰시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은 고혈압약을 끊었다, 가지수를 줄였다, 기본 뭐 차수를 줄였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병은 정상으로 수축이완 심장근육이 이 정도를 하게 되어 있다면 바로 그 과정이 고혈압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그게 정상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다음 수축이완 하지 못할 때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고혈압약을 대체하는 이런 제품으로까지 어떤 분들한테는 사용되게 되어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고관절 상해서 구구터에 뭐 운동하다가 어쩌다가 걸다 넘어져서 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전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혜를 요구합니다. 수혜를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가 하면 지금 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충분한 혈액이 있어야 혈액을 따라서 면역계통 개선을 하면서 빨리 암으로 붙을 수 있는데, 이래서 병원에서 권하는 것은 바로 수혈을 권하는데, 혈액이 생명주기는 뭐 제일 길어 120일,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가운데서 백혈구 혈소판은 8일 내지 10일을 밖에 되지 않거든요. 적혈구만 120일인데 무엇 때문에 수혈을 필요하는가, 그때 당시에는 이 혈액이 꼭 면역계통을 개선하는 데는 보충이 되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청단백 도타이라는 거 이거 견제해서 복용하세요. 그러게 되면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를 뜨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전증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손을 뜨는 데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파킨슨 질병 초기에 혹은 간질병이 있는 분들, 많게는 심장병으로서 손을 떠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뭘 드시면 되는가? 백자 양시환을 함께 드시는 걸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현에 들어서서는 청단백 도타에 백자 양시환 같은 것은 손을 떠는 분들이 같이 견제하시는 것을 적절히 권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한개 치료 과정은 넉 달로 되어 있으니까 치료 과정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것을 기본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또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 라디오 극장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장문천의 씁쓸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오종전에서 박고가 이민위원회 주석자리를 만들더니만은 나한테 그 일을 맡으라고 했어. 그런데 맡고 보니 영 이상한 자리였어. 게다가 모태동의 소베트 주석이어서 정부 일을 도맡아 했는데 내가 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나도 밀어내고 모태동도 내쳐서니 정말 일석이조였지. 일이 그렇게 된 거로군요. 왕가사는 생각에 빠지었다. 장문철이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한 번은 리덕의 말을 전하던데 지금도 그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이길래요? 왕가상이 맑은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덕이 역에서 일할 때는 역시 모스크바에서 온 동지를 믿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우리끼리는 부딪히지 말라는 뜻이지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지? 왕가상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당에서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떤 패거리나 개인을 파뜨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져야죠. 그렇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장문천도 다짐하듯 말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었다. 조울래가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섰다. 검고 숱 많은 수염이 가슴에 멋지게 드리워 있었다. 그는 방안을 훑어보고 나서 고개를 들고 천장에 매달린 등을 보며 말을 했다. 이 집은 참 좋군. 누가 살던 집이랍니까? 마부의 집이라고 합디다. 마부? 졸대가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정말입니다. 주소상한테는 시집도 못 보낼 만큼 아주 못생긴 노이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서성이 결국 노이 동생을 자기 마부한테 시집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운 좋은 마부가 료장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말에 주울래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두성은 어디 갔습니까?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자진한테 갔습니다. 의료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금 아이를 낳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몸을 풀어야 하다니 여성 동지들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조울래가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다. 왕가상이 말했다. 금방 락보 동지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청주국 회의를 되도록 빨리 여는 게 좋겠습니다. 조울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안 그래도 이제 박구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자고 하더군요. 보고서는 바꾸도록 쓰라고 했습니다. 날 보고도 몇 마디 하라고 하던데. 그러더니 주울래가 물었다. 아쉽게도 주석이 없군요. 이번 회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까? 그 동지 역시 토론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군사 문제에 집중하자고 말입니다. 왕가상은 자기가 잘 알아듣게 말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한마디 보탰다. 그러니까 정치 노선에 대해서는 먼저 언급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조울래는 짙은 눈썹을 찌푸리고 한참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었다. 왕가상이 수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더니 웃으면서 전화기를 조울래에게 건넸다. 동지는 가는 곳마다 전화가 떨어오는군요. 수화기를 받아든 주울래는 몇 마디 듣지 않고 얼굴빛이 확 바뀌어야 한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돌아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수화기를 쾅 놓았다. 정말 영문 모를 일만 생기는군. 주울래가 성을 내며 말했다. 이 리덕이란 사람 좀 보세요. 정해준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을 부리면서 마구 총을 쏴야 된다는군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더 이상 그냥 도서는 안 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모두석이 오면 다시 오지요. 조울래는 손을 젖고는 빠른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전투적 가정은 갈등으로 복잡하다. 하지만 역사는 말한다. 비 온 뒤에는 언제나 해가 뜬다고. 필연과 우연은 늘 재미있게 연결이 된다. 필연성은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연성은 그 어떤 천재라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 1935년 1월 15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국민당군 사단장 백휘장의 집에서 열일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백휘장 자신도 절대 생각하지 못했지만 모태똥 주울래와 같은 인물들도 생각하지 못했다. 백휘장은 왕가렬 밑에 있는 사장이었다. 1932년에 공사를 끝낸 이호화론 저택은 완전히 귀양에는 왕가렬의

집 양식을 본단 것이었다. 집 둘레에는 넓은 복도가 있고 모두 아치형 조각으로 보기 좋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 왕가렐의 집과 다른 점이라면 한층이 낮을 뿐이었다.

위하여 땅금이 가지었다. 호위병들은 천장에 매달린 석유등에 불을 달았다. 2층에는 노른 객실은 귤색 불빛으로 가득 찼다. 큰 화로도 가져다 놓고 숯을 담아 반 공기를 데웠다. 방 한가운데는 검고 기다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곁으로 정교하게 만든 검정색 등나무 의자 12개가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벽에는 시계도 걸려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이 회의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듯했다. 장정을 시작한 뒤로 이처럼 아늑한 환경은 처음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정치국 위원들과 확대회에 초청이 된 홍군 고위급 장령들은 모두 웃는 낯이었다. 회의장에는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공산당의 가풍을 따르면 본디 이래야 했다. 이제 열리게 될 회의는 심각하고 엄숙하며 서로 맞서야 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불안한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집안은 웃음으로 찬음치였다. 호위병들이 반듯하게 줄을 맞추어 의자를 놓아두었지만 유격 생활이 몸에 밴 사람들인지라 제 마음대로 끌어다 널찍하게 놓고 자유롭게 앉았다. 너무 딱딱하고 틀에 박힌 생활은 이제는 그들의 성격과 맞지를 않았다. 오늘 회의의 사회자는 총석이 박고였다. 곁에는 주울래, 주덕, 진훈이 앉았다. 모태똥은 왕가상, 장문천과 나란히 창문 곁에 앉았는데 머리가 더부룩하게 길었고 얼굴도 여전히 파리했지만 마음은 가벼워 보였다. 스스럼 없이 웃고 말하는 품이 중요한 회의를 앞둔 사람 같지를 않았다. 등발, 류석이, 하계풍 같은 정치국 후보 위원들과 확대회의에 초청이 된 고위급 장령인 류백성, 리부촌, 림표, 서병진, 팽덕회, 양상곤, 리탁연, 주황비서장 등소평이 큰 상 둘레로 여기저기 앉아있었다. 리덕은 멀리 방문옥에 앉아 줄 담배만 피워댔다. 자욱한 담배 연기만큼이나 그의 근심도 짙어 보이었다. 곁에는 통역관 오수곤이 앉아있었다. 박고는 재능에 뛰어난 젊은이였다. 생각이 예민하고 막스 리닌주에 밝았다. 전에 주황섭의 독구역에 회의 때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무슨 말이든 막힘이 없었고 논리적인 설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게다가 영어와 로우로 막스 리닌의 책을 단락체로 인용할 때면 회의장에서는 늘 폭풍우 같은 박수가 쏟아지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큰일을 맡다 보니 평소에 어딘가 우쭐하는 데가 있었다. 오늘도 여전히 자부심에 차 있었지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었다. 사실 누구든 궁지에 몰리면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란 힘든 노릇이다. 박구는 상강을 건넌 뒤로 동지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앞에서 불만스럽게 따지는 이야기를 꽤나 들어왔다. 오늘 회의도 여러 사람의 제의에 의해 열리게 된 데다가 보고도 다른 사람이 최초에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없을 리가 없었다. 자명종이 다섯 번 울리자 주울래가 박호의 귓전에 나재기 속삭이었다. 시작합시다. 박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방을 한번 빙 둘러보고는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차 반포위 토부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다. 그는 사중전회일에 당정이 세운 정책과 전략이 모두 정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주황소베트 구역을 포기한 원인을 꼽으면서 여러 가지 외부 상황을 내로들었다. 먼저 5차 반포위 토벌이 이전에 치른 반포위 토벌과 다른 점을 강조했다. 제국주의 열강이 국민당에 엄청난 원조를 쏟아부어 국민당 군대가 새로운 군사

0: 화장비를 갖추고 100만이라는 병력을 동원했고 조항 근거지를 공격해온 병력만 50만이 되는 데다가 또 군사고문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홍군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내부 요인으로는 백색지대 인민들과 병사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홍군이 동일된 전략과 의지로 서로 힘을 모으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국민당 군대의 5차 포위 토벌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고는 보고를 하면서도 쉬지 않고 담배를 피워댔다. 그는 자우룩한 담배 연기 속에서 보고를 끝냈다. 동지들, 이 보고서는 너무 급하게 쓴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동지들이 볼셰비크 정신으로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박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무척 마음이 쓰였다. 마치 작품을 내놓고 독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가련한 작가가 된 듯했다. 회의장에는 냉엄한 침묵이 흘렀다. 언제나 박고의 지도를 따라오던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주왕국 서기 하계풍은 잘못이 큽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동지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수염은 떨리는 듯 짚었고 눈빛은 진실했다. 사람들의 눈길은 모두 그에게로 쏠리었다. 공산당원이라 워낙 이런 거야 모두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순간 모든 얼음덩이가 스르르 녹는 듯 싶었다. 사람들은 그가 모태동 주덕과 마찬가지로 군사를 움직일 때는 기동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모태동을 대신하여 일방면군 총정치위원을 맡아 주덕과 함께 적의 4차 포위 토벌에 맞섰을 때 홍군은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뒤 주울레와 주덕은 중심도시를 빼앗는 문제로 临시주황정부와 맞서게 되면서 전방을 주의하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리덕이 주황소베트구에게 들어온 뒤로 모순은 더욱 깊어지었다. 마침내 1933년 말 리덕은 전방에 대한 지휘를 통일한다는 핑계로 중국 공산당 주왕국의 결정을 거쳐 중국 홍군 총사령부와 일방면군 사령부를 없애고 전방 본부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밑에 두었다. 그리하여 박고와 리덕이 부대를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형편이 그런데도 오늘 주울래가 성실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더욱 그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다. 이어 장문천이 무거운 얼굴로 말을 이었다. 모태동 왕가상과 미리 의견을 나눈 뒤에 꼼꼼하게 준비한 발언이었다. 장문천의 우렁우렁한 발언은 박고의 보고와 심각하면서도 날카롭게 대립되는 진행을 이루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긴장이 더해갔다.
1: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0: 모태똥은 웃으며 장탁에 놓인 낡은 범람 곱부를 들고 물을 마시었다. 그러더니 한 손에는 간추린 원고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낀 채 말을 꺼냈다. 다른 때는 원고 없이 연설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회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긍정의 힘인데요. 일에 봉착하게 되면은요,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정말 걱정해야 할 일에 대해 걱정하면 유익한 걱정이 되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는 일에 걱정을 하게 되면은 부질없는 걱정이 될 뿐더러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자신의 처한 위치가 보잘것없지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보람있게 살아가야 함을 선호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궁금이의 수필 하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를 감상하겠습니다. 하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궁금이.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급증한 우리 민족의 해외 진출과 연해지역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말미암아 농촌 인구가 격감되면서 위기론이 많이 제기됐다. 그러나 20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 우리는 각자 다 제자리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비관론은 항상 존재해왔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특히 사교 매체의 보편화와 함께 수시로 자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지면서 각양각색의 관점이 등장을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주장이 사람들의 눈길을 더 끄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 가짜뉴스와 악플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정서보다는 불만과 공격의 성격이 때로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시야에 더 잘 들어온다. 우리가 이 시기 길거리에서 저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쓰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무사람들의 초점으로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나온 기나긴 세월 속에서는 연예인들이나

소수 사람들만 쓰고 있다는 게 마스크였으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오히려 이색적인 풍경으로 사람들의 주의력을 끌었다. 같은 마스크인데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대조가 되는 효과를 산생한다. 사실 비관론은 자비심에서 비롯될 것 같지만은 지나친 자신심에서 오는 경우가 더 무섭다. 이를테면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주어지는 대우와 혜택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서 비관 정서가 생기게 된다. 능력은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게 정답인데 스스로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한 참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주변과 마찰이 생기고 항상 불만 정서가 생기기 마련이다. 생각만 하면은 무더기로 쏟아지는 각양각색의 정보에서 내가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흰 걸 검게 만들 수도 있고 깨알을 수박만큼 부풀릴 수도 있다. 이런 현상 일부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나타난다. 긍정적인 전망이나 낙관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그걸 볼 거면은 정부 사업보고를 보지 왜 당신의 논문을 읽겠냐는 식이다. 그래서 경제 붕괴론과 같은 당장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논점을 제기해야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술지도 열독양을 위해 여기에 동조한다. 그런데 아무리 천둥번개가 쳐도 세상은 개인 날이 흐린 날보다 훨씬 더 많다. 우산을 팔기 위해 비 오는 날만 부각시키면은 이쁜 옷을 가득 사놓은 숙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일이다. 햇빛 찬란한 날에도 우거지상을 하고 있겠다면 말릴 수 없는 거고 추적추적 내리는 비 속에서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내다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맏이는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는 염색 가게를 하는 두 딸을 둔 엄마가 있었다. 개인 날에는 우산 장사를 하는 딸이 엄마를 찾아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비 오는 날에는 염색 가게의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여 울상을 했다. 어느 날 엄마는 두 딸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해줬다. 개인 날에는 동생네 염색 가게가 잘 되어서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언니네 가게가 잘 되어서 좋겠다고 생각하면 매일마다 기분이 좋지 않겠니? 비관적인 정서는 바뀌는 게 두려운 데서도 나타난다. 익숙해진 현 상태가 편안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 그 자리에만 있으면 발전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고 발전 과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변화의 불합리성과 현 상태의 합리성을 극력 부각시키게 된다. 후출기가 나왔을 때 극력 거부하면서 후출기가 없으니 찾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 편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휴대폰이 나오니 집에도 사무실에도 다 전화기가 있는데 굳이 휴대폰을 해서 뭐 하냐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 같지만 그때는 그랬다. 왜냐하면 어떤 기계 한두 대가 없다고 생활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이와 변화는 싫어도 감수해야 하는 생애의 필수 사항이다. 나이 먹는 게 싫다고 시계 바늘을 정지시킬 수도 없는 거고 변화하는 게 귀찮다고 5G 시대에 2G만 고집할 일도 아니다. 인간의 적응력은 부수라는 단어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상당히 발달되었다. 그리고 적응력은 많은 경우에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어차피 바뀔 거면 조동적으로 다가가는 게 훨씬 효율적인 지름길이다. 해평면이 상승한다고 연해 도시를 비울 수는 없는 일이고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는다고 당분간 지구를 떠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시기에 또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비관론이 제기되는데 경제 발전의 주기성은 굳이 올해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반복되었을 현상이다. 이미 벌어진 일은 한숨보다는 해법을 위한 노력이 최선이다.

좀 더 조동적으로 다가서서 한숨보다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최균선 씨의 수필 즐거운 불편함을 감상하겠습니다. 즐거운 불편함 최균선. 우리에게 네 가지 큰 기물로 자전거를 꼽던 시대가 있었다. 살림이 그리도 팍팍하던 때라 수십호 동네에 자전거가 있는 집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특히 도시 사람들로 말하면 가장 보편적인 교통도구로서 몇십 년간 홀씨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했다. 도시에서 출퇴근 시간이면 호호탕탕한 자전거 대군이 중국의 독특한 일대 풍경을 이뤘고 자전거 왕국이라는 영광을 지니기도 했다. 지금 고식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확실히 드물다. 2, 3천원은 보통이고 6, 7천원이 중급이고 만원 이상 심지어 6만원도 넘는 자전거가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자가용이 보통 가정에 들어오면서 큰 길에서 낡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마치 로시난데를 타고 나선 돈키호테를 보는 듯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야흐로 자동차 대란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자전거야말로 공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오염이 없고 소음이 없고 건신의 특점이 따로 있어 록생 문명의 일부분으로 될 수 있으며 소비주의의 해독제로 될 수 있는 친환경 교통도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혹시 지금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고 또 자가용이 없는 출근족은 풀이 죽을 수 있겠지만 낡은 자전거라도 두세 번도 아니게 도정 마치고 나서 펄펄 뛰는 나를 두고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평생 자전거를 애용하다 보니 도정 마친 자전거도 저그만치 7대나 된다. 그래도 그냥 낡은 자전거를 사들이는 나다. 남이야 웃든 말든 자전거를 몇 년씩 타느라면 낡아지기 마련이고 나름의 편리와 속도의 쾌감을 느끼는 것도 또 다른 인생 체험이며 일종 정신의 료정이자 일종의 인생 경지라고 생각한다. 고속도 시대, 웬만한 사람이면 자가용을 굴리고 있어 자동차가 자전거보다 더 많은 지금에 와서 그냥 낡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도 스스로의 감각을 만끽하는 내가 너무 시대라고자이고 너무 보수적일 수 있겠지만 나는 나의 자전거가 한양 좋아서 웬가는 일에는 그저 나의 자가용에 올라앉는다. 각자 사는 방법이 다르고 그만큼 제 잘난 멋에 살거늘. 자동차를 모는 것과 자전거 타기에서 어느 것이 더 인생 규칙과 비슷할까? 혹시 둘 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전거는 일단 올라앉기만 하면 뒷걸음질하지 못하고 줄곧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동차 핸들도 방향판이지만 자전거 핸들은 생활의 중심을 평형 잡는데 관건적인 것과 더욱 흡사하다. 인생은 더더구나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은 자기 손에 달렸고 시시각각 평형을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잠시 잠깐 헛눈길을 팔면서도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다. 조심조심 앞도 보아야 하거니와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사면팔방에 귀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쳐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번져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페달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자전거 타기의 기본 상식이면서도 인생의 숨은 규칙이기도 한 것이다. 자전거를 타느라면 내리막에서 호사할 수도 있고 울리막길을 안간 힘을 다 내서 밟다가도 정 안 되면 밀고 올라가고 시냇물을 건너야 한다면 메고 건너야 한다. 인생길도 고비고비 탄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울퉁불퉁한 수레길에서 핸들을 꽉 잡고 우왕좌왕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 타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대란 속에서

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문 눈길 속에서는 촌스럽게 보일 수 있을 것이나 벤츠를 몰고 다니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전거를 타면서 벤츠를 몰고 다녔으면 하고 욕심부리면 곧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찌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더 안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행복의 대로에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인생의 변증법이다. 연극 배우가 인생을 연극처럼 사는 게 아니듯이 벤츠에 앉아 다니는 사람이라 해도 노상 행복과 웃음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울음도 지씹을 수 있고 행복감도 스톱될 수도 있다. 아무리 외제차이고 불안듯 우월감을 앞세우고 속도를 뽑아내도 그 모든 것을 차창 밖으로 흘려버릴 수 없다. 돌고 도는 욕망과 턱없이 부푸는 허영심은 하나의 수레축에 맞춘 두 바퀴와 같다. 이것은 사물의 변증관계요 두 극이다. 질주하는 자동차라도 그냥 느린 듯 속도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흐름의 미약을 영영 뒷등으로 넘겨버린 듯 싶다. 한 잔의 커피를 3분간에 훌쩍 마셔버리거나 15분 동안이나 천천히 마신다 해도 맛은 한 가지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마시는 멋일 뿐이다. 속도에만 몰입하지 마시라. 그렇잖아도 우리는 늘 너무 분망하다. 너무 분주히 돌아치어서 행복이 다가올 결을 마저 내치고 동분서주한다. 만약 자동차를 몰던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 속도감에서 실망할 것이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속도감은 천양지차이지만 감각은 또 다를 것이다. 자전거도 빨리 타는 것은 기술이고 천천히 타는 것은 일종 경지이다. 매 하나의 사물에는 그것의 최고 경지가 있다. 자동차의 질주감은 쾌감 그 자체이지만 연도의 풍경을 스쳐 지나게 된다. 그러나 천천히 자전거를 타며 느끼는 인생 현장 감각은 또 다를 것이다. 인생의 려정에 심오한 의의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풍경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스스로 느슨한 심령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면 생활은 또 다른 정취를 안겨줄 것이다. 쉼 없이 달리는 말은 많은 길을 주름잡았지만 수많은 발자국을 잃어버린다. 행복은 순간적일 수 있다. 노상 시속을 따지지 말라. 당신이 노력으로 소모한 시간보다 허송한 시간이 더 많다. 이제 달릴 길이 얼마인가. 행복은 번쩍번쩍하는 기물에만 올라앉은 것이 아니라 자전거 안장에도 기꺼이 올라앉거늘. 무릇 불편함에는 즐거움이란 게 있을 수 없으니 제목이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 타기에 불편함이 있으면서도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뜻이다. 인생의 여러 가지 향락은 그것을 인생의 주요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지나가는 길에 취해질 때 비로소 인생을 즐거운 것이 되게 하기에 족한 것이 아니랴. 내 인생은 내가 살거늘.

네, 그래서 작자는요, 남들처럼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구식 자전거를 몰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불편함 속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절조에 따라 인생을 즐기는 것도 또 다른 향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어서 한충국 씨의 소필 숫돌이 인생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숫돌 인생 한충국. 오늘 또 새 숫돌을 바꾸었다. 갈가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손에서 갈려나간 숫돌은 적게 쳐서 200개가 넘는다. 오늘따라 숫돌에 대해 각별히 깊은 감명을 느낀다. 52살 나이에

갑자기 정리 실업을 당했다. 한때 나는 그만 절망을 느꼈다. 장애인인 내가 어떻게 벌어서 한참 공부를 하는 자식들을 성사시키고 늘보한 부채를 부양한단 말인가. 여러모로 궁리한 끝에 연기래와 혼자 떼시겁을 먹으면서 가진 수모와 고생을 이겨가면서 칼을 갈았다. 그때로부터 숫돌은 나의 유일한 노동 공구로 됐다. 천연적인 것이거나 인공으로 만들어낸 것이나를 막론하고 숫돌의 모양새는 원형이 아니면 장망형으로 거칠고 추울하게 생긴지라 그것을 쓰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존재와 용처에 대해 거의 모른다. 기셀 숫돌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물건이다. 진수성 잔을 마련하는 요리사의 식칼, 화려한 복장을 만들어내는 복장사의 감이, 정교한 예술품을 주워내는 조각가의 공구, 그리고 고층 건물을 짓고 또 그것을 멋지게 장식하는 노동자들의 쟁기, 거기에는 숫돌이 없이는 예리한 나를 세우지 못해 어쩌지 못할 게 아닌가. 숫돌은 세상에 그 어떤 물건이나를 막론하고 갖고 있지 못하는 특수한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인즉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거나 금강석일지라도 서슴없이 갈아낸다는 것이다. 경도면에서 숫돌은 강철과 비길 형편에 못되어 강철과 부닥치는 경우 숫돌은 산산이 부서지는 약자이지만 강철과의 진지한 겨룸, 마찰에서 숫돌은 자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단단한 강철을 갈아버리는데 이면에서 숫돌은 영원한 강자다. 숫돌이 강철을 갈아버리는 비결은 마찰 가운데서 반드시 자기의 몸을 소모해버린다. 다시 말해서 강철 한 그람 갈아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열 그람, 스무 그람을 없애버려야 한다. 인간 세상에서도 약자가 강자를 이겨내는 신뢰가 많고 많은데 그 원인을 캐고캐노라면 약자들한테 이른바 강자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놀랍고 완강한 의지와 투지가 있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가 있다. 숫돌은 나의 인생과 꼭 같다. 우선 관직이거나 명성과 인연이 없이 살아왔고 35살 나이에 장년으로 된지라 말 그대로 나는 인간 세상의 약자에 속했으며 늙음하게 와서도 모두가 천하다고 여기는 칼갈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라 모양새가 초라한 숫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뿐이 아니다. 각별히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나는 남다른 애로와 역경을 하나 또 하나 겪어야 했다. 남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됐다. 기나긴 인생 노동에서 하나 또 하나 연이어 부닥치는 갓난곡절을 이겨가면서 나는 강직한 사람으로 됐고 여러 가지 생존 기능을 익혀가면서 보다 완전완미한 인간으로 변해온 것이 아닌가. 못생긴 숫돌은 무용지물이 아니며 약자로 보여지는 나 역시 가정과 사회의 부담거리가 아니다. 사회는 나의 노동을 수요하고 있으며 나보다 재능이 더 많은 사람들더러 더 많은 재물을 창조하게 한다. 하기에 나는 사회의 최하층에서 생기 때문에 악을 타그라는 가련한 늙은이로 간주될 수가 있다지만 기셀나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의 강자이며 시련을 이겨낸 인생의 성공자이다. 성공자란 반드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역사의 거인이거나 만민이 찬양하고 우러러 보는 명인이거나 돈 많은 사람만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성공자란 곤란, 좌절, 역경을 이겨가면서 사회를 위해 담은 얼마라도 유익한 일을 해낸 그 가운데서 응당히 가져야 할 보수를 얻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자기의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조화 사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다. 멀지 않은 앞날 나 역시 다스려버린 숫돌들처럼 인생의 종지부를 찍기가 마련이다. 황혼 시절에 와서 지나온 인생을 회고할 때마다 비록 남겨놓은 성과는 없다지만은 삶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게 된 것만으로 해서 만족을 느낀다. 나는 못난 숫돌이다. 내가 못난 숫돌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부닥친 가진 애로와 풍파들을 하나 또 하나 용케 이겨맞고 그로 해서 인생의 의의와 가치란 향수가 아니라 사회를 위한

0: 공헌이며 갓난곡절을 이겨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쾌락이라고 간주한다. 아마 이 원인 때문에 모두가 고독하고 쓸쓸하다는 황혼 시절에 와서도 나의 생활은 여전히 다채롭고 즐거운 모양이다.
1: 네, 그래서 작자는 자신의 몸을 소모하면서 강철도 갈아버리는 숫돌의 강인함을 자기 자신에 비유하면서 몸은 비록 불구지만 기구한 운명을 탓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갓난곡절을 이겨나가며 즐거운 인생을 엮어가리라는 속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주향숙 씨의 수필 감히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기를 감상하겠습니다.

감히 아름다운 인생이라 부를 수 있기를. 조향숙. 인생이란 무엇이냐는 해석으로 사전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인간의 생존, 생활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자연인, 즉 사람 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고 적고 있듯이 평등하고 동등한 생명체로 태어나서 이 천하에서 목숨을 이어나가는 것이 곧바로 우리네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평등한 자연인으로만 태어나지 않고 기실은 불평등한 사회인으로 태어나 불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버릴 수도 떨쳐버릴 수도 숨어버릴 수도 없는 그런 운명의 역사성 같은 것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차이가 우리의 서로 다른 삶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세상은 무색이 아닌 채색으로 색칠되어가며 그것 또한 필요하면서도 필연적인 것이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여겨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긍정하면서도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싫었고 그래서 가끔은 살아가는 자신의 목숨에 대해 이것도 인생이냐 사람 사는 것이냐 하고 한껏 화가 난 채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본 일도 없습니다. 키넘는 명예로 자랑을 떨쳐본 일도 없습니다. 돈을 휘뿌리며 의시대 본 적도 없습니다. 연박한 학식으로 존경을 누린 적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혼절해 본 적도 없습니다. 속 시원히 방랑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되는 대로 내 시간을 탕진하며 광인으로 살아온 적도 없으며 또 어딘가에 숨어서 은퇴라는 단어를 하사받을 자격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뭐 하나 건지지 못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애매한 목숨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괜히 늘 움츠러들고 늘 후줄근해지고 늘 숨기만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죽도록 싫었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세상살이를 훌훌 벗어던지고 싶기까지도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필요하지도 않는 인생, 흔적조차 남지 않을 인생이라고 자수했습니다. 대신 남들은 모두 크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부러웠고 그 부러움이 병이 되어 늘 투정과 불평, 불안과 번뇌, 욕망과 도전으로 옮아드는 날들을 감당하느라 고단하고 슬펐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보다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생을 등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처럼 무언가 챙겨갖고 기름지게 살고도 싶었고 또 멋지게 세상을 초월한 그런 고귀한 영혼으로 살고도 싶었고 또 요즘 쉬워지는 사랑이 아닌 진정 영원한 그런 절절한 사랑을 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러하지 못한다면 아예 세상의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둔감해질 수 있기를 바랐고 차라리 커다란 불행

이 닥쳐와 마음으로 절망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허나 어느 날부터였던가 나는 그들에게서 크게 행복해 보이는 만큼으로 또한 한 보통의 인간의 욕망을 갖고 태어나서 보통인이 아닌 그런 크게 다른 사람으로 살면서의 아픔을 느껴갔습니다. 홀로 터벅터벅 먼지 낀 신발 속에 발을 괄시하며 기로에 방랑하는 인생에게도 남들은 멋지다고 부러워하지만 그들은 그 길 위에서 병을 얻고 또 군중 속에 고독이 싫어서 떠나지만 또 다른 처절한 위로움도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화려하게만 바라왔던 참으로 많은 것들에게도 기실은 검은 그림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그들이 정말로 부러움 없이 찬란하게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축복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발견으로 자신을 위안하며 더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지 않을 수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 모두는 바위가 아니라 달걀인 걸 느낀 탓이며 세상을 살기엔 우리 모두가 고욕이란 걸 알아버린 탓입니다. 그 후로 나는 잔뜩 구름처럼 부풀어가는 욕심을 줄이고 그냥 주어진 만큼으로 열심히 누리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리어 내가 가진 것도 참으로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 하나만 가슴에 담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한 둥지 속에서 재미나게 살아가는 남편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주는 귀여운 아이도 있습니다. 이쁘게 봐주고 아껴주고 축복해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건강한 몸뚱이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내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얼마나 경멸하는지도 모르면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산다고까지 부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의 삶을 좀 더 담담히 지켜볼 수가 있었던 건 이제는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챙겨갖고 한껏 의시되거나 건방져본들 뭐가 대단합니까? 누군가는 시구절에 한 잔 술보다도 못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크나큰 우주 속에서 거대한 시간 속에서 그 짓거리는 결국 부질없는 유치한 장난이 아니겠습니까? 세속사에 묻혀 사는 자신에게 이렇게 초연하게 담담해지라고 하는 게 좀은 우스운 짓거리 같지만 기실나는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렇게 세상 속에 보잘것없지만 스스로를 올가매고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순간이 허락되기를 너무나 많이 바라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볼 수가 있었으며 그들에게서 일종 해탈과 해방을 느껴온 게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으면서도 나는 인생이 속인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자신을 여태 속여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나의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란 기실은 나 스스로 내면을 갖고 가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인생 또한 그렇게 귀중한 역할을 내밀하게 세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역할을 느끼면서도 못난 욕심에 속아 그 소중함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자신보다 남의 인생에 더욱 관여하며 그 관여로부터 어두운 그늘만 뒤집어쓰고 밝은 한 줄기 빛을 찾아 허덕였습니다. 내 생에 주어진 것이 모두 내게 필요해서 다가온 것이라고 느끼면서 좀은 무심하지만 그러나 무관하지는 않게 봐주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열려줍니다. 기어이 남을 넘보며 이악스레 자신의 목숨을 투자해 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숙명

각종 돈에 매어 인생에 휘둘리는 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의 방을 갖추고 그 속에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내게 주어진 생을 뜨겁게 누리는 것입니다. 소중한 감동도 받아보며 진한 사랑도 불태워보며 드높은 열정도 쏟아가며 싱싱한 희망도 품어가며 주어진 만큼의 내 생을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감히 인생을 미워했지만 감히 버릴 수 없었던 내가 감히 내 생을 껴안는 도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명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노라면 이제 나는 더는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체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작지만 한껏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고요한 평화 속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희망 같은 것들이 아름다운 꽃잎처럼 나 모르는 사이에 언영 피어나 줄 것입니다.

네, 이 글의 소작자는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생이지만 내 생에 주어진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대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인향자 가수가 부른 우리네 인생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모습을 노래하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철없이 다투고 금방 화해하고 서로의 집에 드나들며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가요. 허용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들놀이의 즐거움을 경쾌하고 상쾌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황문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즐거운 들놀이를 여성인창으로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 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 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 방지 및 수역 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에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입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천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요즘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특히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미 그 CAMP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수명은 120, 150살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충분하게 본 제품을 드심으로 인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498원으로부터 100원 인상돼서 598원으로 간다고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며칠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되 15각을 싸면 18각을 드립니다. 이런 제품 자체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시름 넣고 시간적인 국한성을 얼마 쓰고 꼭 뭐 못 쓴다는 이런 규정이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각은 698원 하고 있는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0: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이제 또 898원으로 그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과 전화 통하는 가운데서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우리 시장에서 인기 제품으로 건파츠를 관리하면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가격 인상 전에 최후의 이 값을 쓰게 되었으니까 698원 한 가게 하게 되는데 10가게 15가게를 물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은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가게를 드리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은 기본으로 들어오기 바쁘게 바닥날 정도로서 눈병 치료에서 아주 뛰어난 효과를 널리 알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뭐 백내장이면 백내장 약을 따로 서유에서는 백내장은 수술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이 그 중약으로서 명서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백내장, 녹내장, 안악과 관련 있죠.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 황반변성, 주약에 역시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에 속하게 되고 심막막 색소변성이라든지 당망증이라든지 종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어떤 세심 1호로 넉 달 썼습니다.
0: 아, 좋은 예. 제품이죠. 예.
2: 예, 영 좋습니다. 예, 우리 아저씨 한날 밤에 소변을 대여섯 번 봤습니다.
0: 예.
2: 그리고 소변이 맥이 없이 재고 나가고, 예, 거품도 나가고, 이래 떴습니다. 근데 이 세심 1호로 쓴 다음에, 어느 한날 밤에 어떤 날은 안 보이고, 그것도 세게 많이 봐야 두 번밖에 안 볼까요? 어떤 동사를 거의 돌아왔습니다.
0: 예.
2: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이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시골고 또 맥이 영 없어서 그냥 사파에 자꾸 누워만 있었습니다. 게다가 활동하기도 싫어하고 예. 그랬는데 이거 잡순 다음에는 우선 예, 이 허리 다리 아픈 게 많이 좋아지고 예. 맥이 그렇게 없던 게 이게 예, 맥이 좀 나고 예. 그리고 원래 위랑용 나빠서 식사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 세심이로가 예, 간을 잘 도와줬대다. 예.
0: 그렇죠.
2: 단나도 예, 도와주고 예.
0: 오장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2: 예.
0: 컴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2: 그 예. 단막약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리랑켈하고 네. 지구초로. 그래야 옆구리에 폈는데 이거 쓴 다음에 단막도 치료돼서 진에 신기해서 용서한다.
0: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네. 우리 올케더에 버스에 딱 앉았는데 딱 거의 앉았는데 손님이 뒤돌려 두르르나 역할에 사람이 챔피채 두부 변했단다. 바지 다 젖어서 신이까지 젖었단다. 그래서 그 다음 짠데에서 깡 내려서 가다도 목 쪽지를 못 가고 수도 타고 집으로 데리 왔단다.
0: 아, 예.
2: 아, 이 콩팥이네 지네 나쁘다면 내가 그랬대다.
0: 그렇죠.
2: 그래서 내 아, 이 세심이를 써바람이 지 허리도 아프지 관절도 아프지 다 이게 관절이랑 이 경추랑 진이 나빠서 불가게 싹 올라왔습니다.
0: 아, 예, 예.
2: 그래서 내 이게 다 때 나쁜데 콩팥이가 강해된데 조금
0: 더라는데
2: 예, 예. 예, 우리 올지심이 썼는데 우선은 소변이랑 밤에 여러 번 보던 게 우선 두 번밖에 해본답니다.
0: 예, 예.
2: 그리고 얘 이 무릎 관절과 허리 아픈 것도 좋아지고 영 좋답니다. 그래서
0: 그렇죠.
2: 오늘이 그런 우리가 우리 얼침 값이 오르기 전에 우선이 그래서 이 세신이로를 더 싸다고 전향한 겁니다.
0: 그렇죠. 세신이로는 이 제품 자체를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오랜 질병을 먼저 상하는 게 우리 쉽게 인정하면 콤파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콤파츠 상하기 때문에 모든 공능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는 지금 인기 제품으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쓰자마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콤파츠 좋아지면 오장이 좋아집니다. 콤파츠 직접 콤파츠 관리하는 부분은 뭐 소변도 관리하고 귀도 관리하고 골격도 관리하는 그 외에 콤파츠 든든해야 심장도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이번에 오르기 전에 두 집에서 다 배달 받다고 들었어요.
0: 가격 인상이 된다니까 예, 예. 열심히 예, 사용하시기
2: 감사합니다.
0: 바랍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전인박사 약으로는 한 반년 썼습니다.
0: 예.
3: 예, 이거 쓰고 특히 도와주는

0: 문제가, 예, 이제 항상, 예, 뭐 어디가 어떻게 돼서 어디 어지럽고, 예, 귀에서도 전기 소리 나고, 그리고 예, 미래가 어떻게 돼서 낮에게 되면, 예, 넘어있기 싶고 정신이 내 못 썼습니다.
1: 예.
0: 예. 그래도 이게 지금 이거 쓴다면 이중선도 완전히, 뭐 이건 한 달 쓰니까 나와서 이렇을 때다, 이 정도서, 예.
1: 아, 어, 그렇죠. 예.
0: 어지럽고, 예. 사람이 이건 정신이 아니라고 한 건 한 달 쓰니까 이렇고.
1: 뇌혈관의 문제, 심장혈관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지럼증. 예. 예.
0: 그리고 내 이게 심장이라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조금 더, 가끔 이게 조금 더 움직이게 되면 하고 손이 허리 차고, 예. 조금 나가 어떻게 나가 걸어도 숨이 차서 꼼짝 못하고. 그래 그래 집에 청청대에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영 힘들었습니다. 네.
1: 어 그렇죠. 예예. 예.
0: 지금은 완전히 예, 완전히 뭐 한 날에 뭐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이런 증상이 없고 그리고 예 항상 이 손 이 손이 예, 손이하고 발이가 예 자꾸 절에 납니다.
1: 예.
0: 예. 자꾸 예 발끝이나 손끝이 뭐 바늘 손톱 찍은 것처럼 이런 감각도 있고. 그리고 예. 또 무슨 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이 허리부터 아래 다리까지 꽉 어디 전화기에 되면 쏴놔서 꼼짝 못한다.
1: 예, 예.
0: 예. 여튼 정서가 여러 가지 병을 위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특히 잠을 또 매 못 자는 애를 먹었습니다.
1: 예.
0: 예. 한 2시간, 3시간씩밖에 못 잤나거나 옛날에.
1: 아, 예.
0: 그러니까 이 약을 쓰면서부터 예, 잠도 잘 자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증서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개설이 돼가지고 반년 두고 있을 거나 지금 어제는 완전히 어제는 제사로 아픈 데 없습니다. 지금 마구 지금.
1: 모든 공능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데 그 가운데서 머리끝부터 발끝에 지구를 두 바퀴 반 감는 이 혈관 혈액의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 풀어주지 않고는 기타 모병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품 천희 박사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준확한 해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지금 오늘 15가지 더 배달 받기시다 올해 그냥 써보겠습니다. 네,
1: 이 어,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둠의 불량 신호가 있다면 거기에 쫓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천희 박사 인류 수명을 150까지 올리는 데는 충분한 이런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능 저하를 정상으로 올리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선택이 잘 됐을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최신이가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반년 썼습니다.
1: 이거, 아, 그래.
3: 이 양이 정말 좋습니다. 써보니까.
1: 예.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3: 예. 예. 전 기다려서 초변 시원하게 못 보고 밤섭에 자자하셨는데, 근데 이거 쓴다면 초배 시원하게 나고 밤섭에 자지 않아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3: 그리고 또, 혈압 조절이 안 돼. 항상 머리 아프, 어지러웠단 말인데.
1: 예.
3: 지금 이것은 머리도 아프지 않고 어지럽지 않은, 그래도 좋습니다.
1: 전열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심장 혈액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3: 이렇게 귀에서 또 소리 나서, 전기 소리 항상 나서, 앙, 이런 소리 나기, 소리 어느새 없어지지 않습니까?
1: 어, 콤파치 든든해졌다는 걸 말하죠. 예. 예.
3: 그리고 또 허리 아프, 허리 통증이 더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허리도 아픈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일단 무릎 관절도 아파서, 조금 가다 앉아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앉아서 무릎 관절이 아프지 않아요. 마음대로 활동해 줬습니다.
1: 그렇죠. 신주골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3: 콩팥을 돕는 데는 그냥 최고약입니다.
1: 아, 인정합니다.
3: 이번에 할 때 좋습니다.
1: 그렇죠.
3: 할 때 열곡 싸서 쓰고 하나 물어볼 거는 천희 박사에.
1: 예.
3: 저희 어머니 중풍 환자인데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1: 중풍 환자한테는 천희 박사가 완전히 더 뭐 캐물을 필요가 없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원래 바깥 출입 못하던 사람 바깥 출입과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던 사람이 침대에서 내려오고 누에 10년 동안 나서 꼼짝 못하던 사람이 자기들로 생활을 자립하게 회복해 준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예.
3: 예. 방송 듣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제가 다음에 지금 저는 최신이로서 저희 어머니는 천희 박사 하겠습니다.
1: 예. 천희 박사 이번에 가격 인상이 더 된다고 하니까 498원 지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598원 된다고 하니까 15각에 18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은 이 정도까지 쓰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3: 하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희 남편분이 신체와서 약해가지고 계속 감기 달고 살고

0: 뭐, 이 혈압도 높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심장도 안 좋고, 그리고 피도 아이가 와서 폐기종으로 입원했댔어요.
1: 예.
0: 그 다음에 기력이도 떨어져가지고 식사도 방법이 못하고, 계속 매겼다고 감기 계속 걸리면 기침하고 이랬는데, 이 세심이로로, 세심이로의 천이 박사 먼저 샀습니다. 천이 박사로만 합사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감기 자주 걸리는 게 많이 나아지고, 몸이 조금 추수는 것 같고, 그랬을 때다.
1: 예.
0: 매기고, 기침하던 것도 많이 나고, 감기 터지는 게 감기 두께 걸립니다.
1: 그렇죠. 예.
0: 몸이 또 관절도 아예 좋고, 또, 그러니까, 그런, 체내세도 있으니까, 소변에 량이도 또 자주 보고, 아까, 얼마나 변소로 떠나서니까 밤에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문의해서, 그, 선이 박사에다 세심이로를 같이 드시면 그렇게 좋다.
1: 아, 그렇죠. 예.
0: 네. 이 따당이 말을 제일 좋은 따당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싹 계속 했는데, 확실히 효과를 본다.
1: 지금. 확실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게 되면. 예.
0: 예. 그러니까 소변량이 많아지고, 밤에도 네 번씩 일어나던 게 한 번이나 두 번 일어나고.
1: 예.
0: 그러니까, 밤잠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남은 쉬나 하고 식사도 잘하고, 예. 아,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 언제까지 합니까?
1: 지금 한, 기근에 일주일 사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예.
0: 아, 활동할 때 또 싸서 한 2년 더 돼서 해봐야 되겠어요.
1: 그렇게 하셔. 예. 예. 한 2년만 견제하시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질 겁니다. 예. 예.
0: 예. 도와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천이 박사 지가 먹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혈압과 심장이 엄청 안 돼가지고, 과식 많이 했는데,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나 어지럼증도 해결되고, 경경이 많이 돌아서, 심장도 아숙해 나납니다.
1: 아, 그럼요.
3: 예, 겨우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내기나고. 기관지염으로 예, 기침가리가 심했는데, 이것도 해결되니까, 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그리고 사변 차수가 줄어드니까 예, 밤을 편하게 잘 아침에는 정신하고 예, 허리 아프던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1: 예.
3: 그 약이 저 여러 면을 좀 효과 좋아서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시신이를 뭐냐 합시다.
1: 예.
3: 우리 아저씨가 예, 전립선 비대로 사변이 자꾸 예, 잘나가지 않고 때론 저리고 아프기도 하고 예, 고가병으로 허리다리가 아파서 걷기 바빠하고 면역이 약해서 감기를 자주하고 빛깔이가 영심해서 고생한데 이런데 수신이라고 어떤지 해서 문의한다.
1: 지금 이제 말씀한 그런 그 증상으로 놓고만 하게 되면 세신이로가 너무 잘 어울리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지금 남성들이 전열선 문제 때문에 많은 건강에 기타 이상까지 싫어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신이로를 쓰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밤 소변 차수가 작고 나가는 양이 작고 그로 인해 가지고 밤잠 자기 힘들어지고 골가모병 동반하고 귀가 슬들리고 이런 문제도 따라서 해결받는가 하면 여기 세신이로에 포함된 그 록혈종 전록근 32가지 중약제가 이렇게 우수한 약제가 적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컴의 중국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이박사 세신이란 중국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이고 이런 제품들은 쓰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건파치 좋아지면 오장이 좋아지게 되고 심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특히 이제 말씀한 여러 가지 공능저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세신이라를 선택하는 게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선택하기 바랍니다.
3: 예, 들어보니 이번에 활동도 좀 간데 이번 활동에 참가하지.
1: 예. 예, 세신이라는 지금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

0: 전기를 돋구 건비 이끼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돋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저도 지금 전화방송 할 수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2: 예. 예, 항상 그 머리 어지럽고 경력이 없고 그래 지금 예, 여러 가지 약 먹어도 별로 또 호전이 없다.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전화방송 할 수가 해야 되니까 예. 머리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3: 어지럼증 그거 절대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큰일 납니다. 넘어지게 되면 그게 뇌혈관에 심장과 뇌혈관에 큰 문제점을 말합니다. 예.
2: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니까 예.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사람이 정신도 나고 또 기억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게 예, 기억력이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아, 그럼요. 예.
2: 예. 그리고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예. 이 세심이로는 우리 남편이 지금 예, 뭐입니까 소화 안 되고 뭐입니까 이 전립선을 고생해서 이약 썼는데 지금 이약도 소화 안 되던 게 예, 소화 좀 잘 되고 특히 전립선을 해서 예, 소변 차수가 많고 시원히 나 아이 가서 고생했는데 이 세심이로 쓰고 지금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니까 예. 전화기나 예, 잠을 폭주하고 난 이튿날 아침에 예, 정신 나는 게 알린다면 어. 이 약 영 좋다며 쓰는 게 효과 영 좋다며 영 좋아합니다.
3: 시장 반영이 너무 좋습니다. 두 가지 제품 모두 예.
2: 예, 그래 예, 우리는 두 가지 다 쓰고 효과 봐서 지금 또 배달받아 계속 효과 좋을 때 꾸준히 쓰자 그럽니다.
3: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 활동은 자, 가격 인상 전에 특선 우대활동이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3: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그 효과성에 넓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녹혈증이라는 성분하고 전도권이라는 성분하고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노년계에 들어서서 특히 남성 여성 포함해서 콤파츠 허한데 자기들로 콤파츠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콤파츠는 단순 콤파츠에서만 해결받는 것 아닙니다. 콤파츠 좋아져야 오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우리 모든 심장혈은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은 콤파츠 관리합니다. 모든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을 콤파츠에서 뇌과해 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금방 여러 가지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어지럼증이 나거나 어느 순간에 혈압이 해결되지 않아서 뭐 크게 뇌출혈 같은 혹은 또 한 대 엉킨 피가 콤파츠에서 제대로 뇌과되지 못하니까 뇌에 올라가서 뇌혈전으로 쓰러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확실하게 소변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콤팥 관리에 더불어서 심장 관리 그리고 오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관은 콤팥하고 심장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소화공능 그리고 그 당과 그리고 담낭 포함해서도 모든 기관은 정상 역할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소화계통 자체도 거기에서 심장 공능이 좋아져야만이 소화 공능도 좋아지게 되는데 황차액에는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는 닦은 백술이라든지 혹은 저황계라든지 이런 성분들 자체는 복령이라든지 건비 이귀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는가 하면 그리고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맥동이라 윤폐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는 추위를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추위를 너무 타서 밤에 밤잠을 잘 때도 뭐 덧가발 신고 잔다든지 어여월에도 속내복을 입고 있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원부선

0: 건파츠 양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을 몰아내고 호시 통증해서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포함된 세신 1호하고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모두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고 석박사 지도교사의 이런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처방 자체에 속하면서 CAMP 기술을 여기에서 발견해내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단순 어느 한 가지 처방이니까 한 가지 행위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 행위에서 국가 고기술 산업 항목에 속합니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고기술산업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행위로 속하면서 그리고 국가 그 싱화계획항목에 속합니다. 싱화라는 것은 대담하게 내미는 이런 항목에 속하는 이런 제품이 바로 천이박사에 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은 우수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서무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못했던 웃으며 장탁에 놓인 낡은 범람 곱불을 들고 물을 마시았다. 그러더니 한 손에는 간추린 원고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낀 채 말을 꺼냈다. 다른 때는 원고 없이 연설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다. 저기 앞은 바로 야랑국입니다. 이곳은 오래전 리백이 료배를 왔던 곳이죠. 하지만 리백은 야랑국에 오다가 풀려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요. 맙소서, 누가 우리를 풀어주겠습니까? 장위원장은 우리를 사면해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두 다리로 걸어가야 할 겁니다. 딱 들어맞는 비유에 여기저기에서 나지막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 문제는 우리가 왜 이처럼 먼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근거지를 잃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근거지를 잃었습니까? 박고동지의 말대로라면 적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적들은 확실히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앞선 몇 차례 반포위 토벌에서는 적들이 강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5차 반포위 토벌 때는 공군이 8만 명으로 늘어나지만 앞선 반포위 토벌에서는 1, 2만, 2, 3만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적의 5차 포위 토벌을 짓부시지 못한 것은 역시 우리 군의 군사 노선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혁명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곳은 바로 이 중국 땅입니다. 그러니 중국 혁명 군대는 반드시 이 땅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해서 독특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들도 전에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지요.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적들은 홍군과 싸우려면 유연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야 장개석이 국민당 장군 류유원과 대학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보루 전술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군에는 도리어 옛 전술을 고집하는 사람이 나와 보루로 보루를 막아야 한다. 적을 문 밖에서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과 한해 가까이 소모전을 치르면서 근거지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죠. 결국 땅을 한 치도 내주지 않으려다가 나중에는 그 땅을 통째로 내주고 이렇게 엄청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짚었다. 그런데 이런 전술을 내세운 사람들은 왜 적의 조건과 우리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모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용왕들끼리 보물 자랑을 하는 것이야 말이 되지만 거지가 용왕하고 보물을 겨눈다면 그보다 웃기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장에는 또 폭소가 터지었다. 리덕은 고개를 숙이었고 박호도 얼굴이 붉어지었다. 물론 옛 전술을 고집한 동지들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모태동의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지었다. 땅을 잃을까 두렵고 이것저것 정성스레 담아둔 단지나 항아리가 깨질까봐 겁이 났겠지요. 전들 그 항아리나 단지가 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동지들, 흔히 잃어야만 잃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만약 땅을 잃더라도 적을 이기고 잃은 땅을 되찾아 영역을 넓힐 수만 있다면은 이것은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서는 그 물건을 제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물건이 제 손에서 떠나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혁명운동에서도 우리는 파괴를 하면서 진보와 건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잠을 자고 쉬면서 시간을 보내야 내일 다시 일할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리치를 모르는 바보가 있어서 잠을 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튿날 기운이 하나도 없게 되죠.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또 웃음을 터뜨려 한다. 어떤 동지들은 적을 깊이 끌어들이는 것이 무슨 전략이라고 합니다. 모태똥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들은 저를 도망주의라거나 유격주의라고 나무람합니다. 권법을 아는 두 사람이 싸울 때 총명한 사람은 대부분 먼저 물러섭니다. 바보는 기세 좋게 달려들면서 있는 재주를 다 뽐내다가 꼬꾸라지고 말죠. 수호전에 나오는 홍교두를 아십니까? 시진의 집에서 림충과 싸울 때 덤벼라 덤벼! 하고 우쭐거리다가 결국 뒤로 물러서는 림충에게 빈틈을 보이고 땅에 동댕이 쳐졌지요. 모태똥은 한숨을 쉬고 나서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기동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칙은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동지들에게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앉아있을 준비도 하고 떠날 준비도 하면서 식량 자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지들은 큰 나라의 지배자처럼 격식을 갖추고 정교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빨리 움직이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 리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부대 이동을 반대하다가 더 크게 이동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건에 맞게 싸워야 합니다. 그 산에 가면 그 산에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모태똥의 보고는 한 시간이 넘게 걸려왔다. 군사 노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좀 곁들여오는데 날카로우면서도 귀에 잘 들어왔고 진지하면서도 해악이 넘쳤으며

0: 마치 잘 빚은 술이라도 마신 듯 후련해놨다. 밖으로 보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계풍은 놀란 표정으로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리덕은 모태똥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짙은 담배 연기를 훅 내뿜었다. 마치 이것 보지 모태똥은 역시 그 본사야 라고 하는 듯 싶었다. 왕가상은 잔뜩 흥분한 얼굴이었다. 그동안 이 회의를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이다. 며칠을 쉬었더니 상처가 많이 나아져 들것의 신세를 지지 않고 호위병의 부축을 받으며 일찌감치 회의장에 들어섰다. 다행히 회의는 흡족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왕가상은 숨을 고르며 말을 끊을 기회를 찾았다. 너무 일찍 하는 것도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았다. 모 대통이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었다. 이때를 놓칠 수가 없었다. 왕가상은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입을 뗐다. 왕가상은 모 대통이 이야기에 힘을 실으며 덧붙여 박고 특히 리덕의 독단적인 지도 작품을 비판했다. 리덕이 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뒤로 군사위원회 일을 멋대로 휘둘렀고 박고는 리덕의 말만 듣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고 지적을 했다. 그 뒤로 당내 집단 지위는 사라졌다고 하였다. 또 아래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아 결국 5차 반포위 토벌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을 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그는 분이 치밀어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의 잘못된 군사 노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던가요? 아닙니다. 제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당신들 두 사람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들을 억눌렀습니다. 모태동 동지는 적들의 보루 정책을 짓부시기 위해서 홍군을 돌려 강소 철강 일대로 진격한 다음 장계석 부대의 측면과 후방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였더라면 복권사변에 힘을 보태 19로 군을 직접 돌 수가 있었을 테고 적들이 알씀들어 세워놓은 보루 역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런 훌륭한 전략을 당신네들은 받아들였습니까? 당신들은 우리 당의 민주를 싸구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권력을 장악했으니 진리도 장악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나 보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홍군이 조항소베트 구역을 떠나 이 엄청난 이동을 한게 된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큰 일도 정치국회의 한번 없이 멋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체 당내 민주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그러더니 왕가상은 저도 모르게 일어섰다. 저는 리덕 동지한테 군사지휘를 맡기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덕 동지의 군사지휘권을 해임을 하고 모태똥 동지가 군사지휘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의장은 깊은 물에 바위를 던져넣기라도 한 것처럼 술렁거리었다. 주덕은 주름 가득한 얼굴을 활짝 편 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왕가상의 발언은 모태똥에 헤쳐놓은 돌파구를 확 열어채치면서 이제 잡기 시작한 우세를 공고히 하였다. 하지만 그 날카롭고 알알한 이야기에 몇 사람은 불편하고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하계풍은 왕가상을 노려보고는 그가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1: 저는 박고동지가 한 보고에 동의를 합니다. 보고에 대한 모태똥 동지와 왕가상 동지의 지적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0: 하계풍은 회의장을 둘러보고 나서 말을 이었다.
1: 다들 알고 있다시피 사정조의 뒤로 당의 방침은 대단히 총악하고 뛰어났습니다. 당주한 제3국 제당의 노선을 충성스럽게 따랐고 볼셰비크의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당이 이뤄낸 성과는 누구나 보아왔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5차 반포위 도벌에서 나타

할 문제는 우리 잘못도 있지만 무엇보다 적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라는 외부 요인이 더 큰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잘못이라는 것도 은한 부분의 문제이고 전술 문제지 결코 막스 레닌주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동제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지 절대 멋대로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왕가상을 흘겨보며 소리를 높이었다. 군사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리덕 동지는 그 분야 최고 학부라고 할 수가 있는 모스크바 푸른제 군사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정규 훈련을 거친 사람입니다. 모태동 동지는 손자병법이나 몇 번 읽은 게 고작인데 그 얘기들이 모두 막스 레닌주의란 말입니까? 저는 우리가 뭉쳐야지 서로 헐뜯고 나무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계풍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의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이게 어째서 그저 헐뜯고 나무라는 일입니까? 그럼 지난 문제들을 의논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계풍 동지, 어떤 문제가 부풀려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러자 모태똥이 몸을 좀 일으키며 차분하게 말했다. 말한 사람에게는 귀가 없고 듣는 사람은 삼가하라고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언영 참을성 잃은 리덕이 발꿈치로 통역을 툭 치고는 벌떡 일어섰다. 그는 로우로 빠르게 말하기 시작을 했다. 로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의 실룩거리는 볼과 도끼오리 노란 눈만 바라보아야 했다. 오수건은 리덕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통역을 했다. 오늘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5차 반포위 토벌을 책임진 지난 1년 동안에 병력도 장비도 형편없는 중국 홍군을 거느리고 뛰어난 장비를 갖춘 50만 국민당군과 싸워 무너지지 않았고 적들에게 패배의 쓴맛을 안겼습니다. 둘째, 내가 병력을 질서 있게 재편사한 덕분에 홍군은 네 겹의 방어선을 뚫고 자신의 유생 역량과 전투력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전술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잘못 몇 개를 부풀려 마치 내 군사로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군사 고문한테 이런 식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도 되는 겁니까? 그는 자리에 앉은 뒤에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짙은 담배 연기만 풀풀 내뿜었다. 서병진은 1군단 정치위원으로서 키가 늘씬한 사람이었다. 온화하고 관대한 성품의 소유자라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원칙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가 없었다. 구봉산을 넘었을 때 발을 다쳤는데 산강을 건너면서 상체가 곱는 바람에 들것에 신세를 지어야 하였다. 그 기회에 그는 왕가상과 함께 오면서 5차 반포위 토벌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가 있었다. 서병진도 오래전부터 이 회의를 기다리었다. 본디는 정치국 위원들이 모두 발언한 다음 말을 끊으려고 했는데 하계풍과 리덕의 말을 들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리덕 동지는 우리더러 사실을 존중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홍군이 중앙소베트 구역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천리길을 걸어 이곳까지 와야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전술 문제이고 지엽적인 일일 뿐이라는 건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팽덕회 동지의 말을 빈다면 새끼가 하리비 땅을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버리는 격이죠. 서병진은 박고와 리덕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들이 고집한 보루로 보루를 막아야 한다는 전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정모산 전투를 내로 들어보겠습니다. 적이 보루를 쌓자 우리도 따라서 보루를 쌓고 맞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싸웠지만은 잃은 것이 더 많았지요. 저는 3턴에서만 9개 연의 13명 연급 간부가 죽어나가는 걸 봐야 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부부로서 연인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리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충전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박경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쉼터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여성 3인창 해랑강 고향의 강렬을 전해드립니다. 해랑강의 푸른 물결을 따라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엄밀한 작사 작곡의 당신과 함께 이대로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아련한 추억을 노래한 가요, 김학성 작사, 리성옥 작곡의 고려너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량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을 잘 보내셨습니까?
1: 네, 덕분에요.
0: 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주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강철수 주임은 정리서의 림상경험을 40여 년이나 갖춘 분인데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하고 퇴직하기 전에는 조약에는 연변에 있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조임 사업을 했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환자들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뇌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그리고 면풍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화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호흡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폐내결절, 흉막염에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비뇨계통질병치료에서도 소문을 놓고 있는데요.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에 한우노선 지혜란대 적약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또한 결절성 종류성 병변치료에도 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에 임파선 정대 지궁지뢰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부인과 질병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북루라든가 갱년기 종합증에 그리고 골관절계통질병치료에서 아주 소문을 놓고 있는데요. 조약에는 말이죠.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한 후에 첨약을 제어드리고 또한 환자의 말이죠. 병세에 따라서 특히는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에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경견종합증에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에 그리고 족근통 이런 여러 가지 말이죠. 병증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강철수 선생님과의 골관절계통이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봅시다.
0: 네.
1: 우리 골관절계통 질병을 연구를 해보게 되면 허리 다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청년의 어른들을 놓고 본다 할 때 허리다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35% 정도로 차지합니다.
0: 네.
1: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불허수가 점점 더 높아지는데요. 60세 좌우의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85%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현대의학적 각도에 따라서 중노년 분들이 허리다리가 아픈 병증이 어떤 질병으로 말이죠 나타나게 됐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우리 첫째로 놓고 본다 할 때 요투 하는데 어떤 분들은 들어봤었지요.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납니다. 이 간판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수액이라든가 섬유안이라든가 연골반으로 조성됐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 간판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보게 되면 이 간판을 조성하는 섬유안이가 말이죠. 파괴됩니다. 파괴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액이 말이죠. 그 파괴된 곳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말이죠. 주위에 있는 인근 조직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 있습니다. 보통의 생리해박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요추에 말이죠. 이 요투라는 것이 발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길대종을 가려고 합니다. 거기 병원 환자입니다.
1: 예, 어느 분을 보입니까?
2: 그 박의사 모르신 의사의
1: 박창호 선생님 그래요.
2: 예, 예. 예.
1: 어떤 상황입니까?
2: 그래서 내 한 번 가 보겠습니다.
1: 예.
2: 어떻게

0: 우리 신하고 예 무슨 골이 얻어 맞은 것 같고 정신이 아니라고 예 나피필이 양이 이래서 예 모든 병면에 각종 병이 많습니다. 병비도 있고 무슨 많은데
1: 예.
0: 예, 한 번에 일곱초 가다 먹어봤습니다.
1: 예.
0: 근데 효과 좀 많이 알긴다.
1: 예, 예.
0: 그래서 이게 오늘은 또 예 저기 가려고 하는데 형 이자 선생님 영 영합니다. 예,
1: 예, 예
0: 영합니다.
1: 예,
0: 예 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감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영화인지 정말 예, 기쁩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예. 다 됐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우리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고 일하고 금방 돌아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아픈 데 많단다. 어깨도 아프고. 팔이 저리고 아프고 손끝이 저리고 해서 많이 애를 먹고 있다가 저기 원장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정말 용합니다. 내고 보고서리 더 얘기를 하는 게 딱딱 짚어내는 게
1: 예.
3: 어찌 용하신지 그래 약을 몇 번 썼는데 지금 많이 낫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그 저린 거는 좀 낫은데 예, 그 어깨 저기 아픈 게 그거 좀 낫지 않았어요. 오늘 가서 좀 약도 찍고 진도 맞고 하다고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약이 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는 좀 이렇게 대회 중면에 다니면서 그 박창호 지금 선생님 약을 꾸준히 지금 쓰고 있는데 주약에 이 심장이 이제 갑갑하면서 조금만 이렇게 뭔가 뭐 장판다거나 뭐 어쩌되 이 숨이 올라오는 것 같아갖고 병원에가 몇 번씩 검사해봐도 문제는 없다고 예 무슨 신덴트 해도 문제 없고 뭐 검사해도 문제는 없다는데 내 본신에는 좀 갑갑하고 숨도 차고 예 영이 이렇게 예,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심장이 모병이 생긴 것 같은데 아이 돼갖고 나도 이렇게 방송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지금 한 세 번 썼습니다 약을
1: 예.
4: 확실히 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1: 예.
4: 아까 받은 것도 많이 예, 없어지고 뭐 숨이 막 차고 이러던 것도 지금 많이 예, 온전됐습니다
1: 예.
4: 그래서 예, 네, 아무래도 이렇게 삼복이 돼서 어찌까 하다 걔도 공부하게 하려면 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예. 그래서 내 지금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서 또 약을 더 지우려고 예 그럽니다.
1: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예.
4: 예.
1: 연계
4: 예,
1: 다 했습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 예.
2: 네.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오늘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5: 위 예, 그냥 쓰림에 아프던 게 어제 아랫배 그냥 아픔에 설사 드문드문 이렇게 나갑니다.
1: 예.
5: 그래서 예, 저 두 번 썼습니다, 약을. 두 번
1: 예.
5: 썼는데, 예,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좀 더 쓰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예, 오세요.
5: 예. 예. 지난번에 예, 그런 게 많이 저 배 아픈 건 낫습니다. 근데 설사 조금씩 아직 나갑니다.
1: 예, 예.
5: 오늘 오전에 가겠습니다.
1: 예, 예. 연계됐습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그 강철수 선생님 배우려고 하는데 그냥 관절 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 뭔가 내 친구하고 둘이 치료하는데 가는 효과 용도 담아온다 근데 내 주머니 돈 한 개 진도 맞고 약 먹은데 괜찮다 오늘 가서 진도 맞으려고 가려고 그랬다
1: 예 오세요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6: 네,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7: 예 그 네. 어젠가 왜 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1: 예.
7: 아들이 지금 왜 단계 지금 병입니다. 여러 날 병 못 봤습니다.
1: 예.
7: 그래서 지금 그 바쁜 거 좀 어디 병들이 빨리 해결할 거 먼저 해결하고 보이자 그랬다.
1: 예. 왔다 갔습니까? 한 번 더? 아이 왔습니까?
7: 아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젊었습니다. 내 지금 아들과 같이 아 있는데 말

0: 예,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1: 예.
0: 너무 바빠서 전화를 걸렸는데.
1: 예, 그럼 오늘 소개라는 그, 저, 강철수 선생을 찾으세요.
0: 아니, 그 무슨, 뭐, 박윤정 선생이라고 그
1: 다른. 예, 거. 있습니다. 다 잘 지루합니다.
0: 그, 이, 내, 그냥 내에서 뭐니까, 라디오를 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른
1: 예, 예.
0: 그래, 그 선생은 어떻게 오전에 가야 됩니까?
1: 박윤정. 예, 박윤덕 주임은 오전만 문진하길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0: 그럼 이짝 선생님은 오전으로 다 합니까?
1: 어느 선생님?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한 가지 좀 문의합시다.
2: 예.
1: 무릎 관절이 아픈데 어느 선생님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2: 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강주임을 찾으세요.
1: 예.
2: 강철수의?
1: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 예. 예, 예.
0: 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2: 예.
3: 저기, 북경에서 오는 환자가 어느 때 옵니까?
2: 아, 그, 2765-000에 한번 연락하세요.
3: 아, 시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이, 우리 아바이가 있잖아,
2: 예. 예.
3: 다리가 있잖아, 지네 유리일인 것은, 그렇게 바삭바삭 하면서 지네 아파가지고, 저리 걸지 못합니다. 작년 5월 달부터 7월 댕기는데 지네 댕기도 안 되겠거나 해서 북경에 또 앉아서 좀 보여줄 거 안에 그래 그랬는데.
2: 예, 그 저 이제 전화번호를 기억하셨죠? 예?
3: 예, 그거 나옵니다. 예,
2: 예, 네. 거기다 연락 주시면 그분이 어느 때 오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예?
3: 아, 예, 그렇습니까?
2: 예, 예, 예.
3: 예, 예, 그럼 알겠습니다.
2: 예, 예, 예. 예,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댕기랍니다. 여보세요?
4: 예, 맞습니까?
0: 네.
2: 예, 맞습니다.
4: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4: 예, 나는 예, 허리 전에 통선하고요, 무릎 비도 전에 통선한다. 예, 봤던 것이 다, 온몸이 난 다 붓깁니다.
2: 어, 예. 심하구만.
4: 예. 예. 강철수 선생님 약을 쓰고, 예, 좀 낫습니다.
2: 예.
4: 힘도 맞고, 예, 많은 효과를 많이 받았습니다.
2: 예.
4: 더 먹으려고 예약하다고 그랬습니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6: 예, 수고하십니다. 예.
2: 예.
6: 예. 예. 저는 예, 이 발뒤축이 어떻게 돼서 이거 무슨 뭐 바늘로 쏙쏙 찌른 것 같고 마치 이게 아파 죽겠어요.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2: 예, 예.
6: 그리고 이거 발등, 이제 발바닥 쪽이 또 땅비 이렇게 빚고 그러면 무슨 해면도 있는 것처럼 푹신푹신한 감도 들고, 예.
2: 네.
6: 영이 이상해요, 이거. 그리고 이 발뒤축도 이거, 뭐, 줄이 막 뻗치고 하여튼 교통시 세게 납니다, 이거, 지금.
2: 예, 예.
6: 그래가지고, 이거, 저 방송 듣다가, 저 기태중의 그 광고를 듣고, 강철수 선생님이 거기, 뭐니까, 그 친구도 받고, 첨약도 좀 쩌다 먹었습니다.
2: 예, 예.
6: 예, 예. 그래요. 하여튼 지나보니 효과 좀, 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예약하려고 가보려고 또 저기 예, 전화하는 길이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네, 오세요. 예예예. 예.
6: 예, 예. 예. 수고하셨어.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화하신 분처럼 그렇게 아픈 걸 갖다가서래 하늘로 주근통이라는데
0: 네.
2: 예, 발 뒤꿈치에 예, 주근통 이런 병증이 있습니다.
0: 네, 아까 유리를 디딘 것처럼
2: 예, 예.
0: 네,
2: 그런 감이 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예, 발 뒤꿈치에 있는 근골이에
0: 네.
2: 예, 근골에 있는 결절주에 연조직이 있는데 예,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예, 급성이라든가 만성 손해를 받습니다.
0: 네.
2: 이렇게 되면 그런 증세가 마치도에 유리를 디디는 감을 느끼는 통증이 옵니다.
0: 네, 고통이죠.
2: 예, 고통이 심할 땐 아예

0: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서거 있거나 예, 걸거나 할 때 그 증상이가 예, 더 명확해진단 말입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은 또 예, 그 부위가 말죠. 예, 아프고 부원하는 현상까지 예, 나타납니다.
1: 네.
0: 예,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은데 우리 강주의문에 하나는 말이죠. 예, 중요하게 측색을 살려가지고 첨약을 지어드리고 그다음에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예, 친구료법을 하는데 이 말이죠. 양자를 결합하게 되면 그 치료 효과가 더 뚜렷합니다.
1: 네.
0: 많은 분들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1: 네.
0: 아까의 요추간판 돌출증에 대해서 말하다가 예, 중단됐는데 이 요추간판 돌출증이 심할 때는 예, 허리다리가 몹시 아프고 예, 활동저해를 받습니다. 예, 허리를 말죠. 예, 구부리거나 펴거나 돌리거나 예, 네. 다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 주위에 말이죠. 예, 좌골신경이 있는데 어떨 때는요. 좌골신경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할 때 있어요. 예, 우리 인체에서 보게 되면 예, 좌골신경이라는 것이 가장 굵은 신경조직인데
1: 네.
0: 예, 주약에는 요도부나 말이죠. 척수, 골반, 그리고 다리까지 이것이 말이죠.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왕왕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래로 줄이 쫙쫙 붙임에 아파납니다. 이걸 네. 의학에서는, 예, 팡서싱의 방사성 통증이랍니다. 아, 그리고 또, 예, 많은 분들이 이걸 말이죠. 예,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늘로 마오의 선징이랍니다. 말꼬리 신경이라고 예,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신경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하게 되면 대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0: 예, 어떤 분들은 예, 대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는데 저해를 받습니다. 예. 예, 변비증이라든가 예, 예, 이런 저해를 받고 그와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예, 대소변을 보는 것이 말이죠. 예. 모르게 나간단 말입니다.
1: 네.
0: 실금 현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이거는 보통의 이 요트로 인해서 말이죠. 병증이 더 심한 분들이 이런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리다리 아픈 병증에서 보게 되면 현대의학 진단에서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날 수 있습니다.
1: 네.
0: 진단학에서는 비대성 관절염이라고도 하고요. 증식성 관절염, 골성 구싱이라는데 관절염이라고도 진단을 합니다.
1: 네.
0: 50세 이상 되는 중노년 분들 속에서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은데 부위도 또 말이죠. 예? 손에 있는 관절이라든가 관관절이라든가 무릎관절이라든가 척추라든가 이런 부위에 말이죠.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 주약에는 연세가 계심에 따라서 관절에 있는 연골이가 퇴화되면서 퇴행성 개변을 가져오면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 말이죠. 퇴화된 관절 부위가 하나는 부원하고 하나는 아파나고 이러기 때문에 말이죠. 활동저해를 몹시 받습니다. 50세 좌우의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60세 좌우의 분들을 보게 되면 불어수가 높아지는데 70% 예. 그리고 연령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80% 심지어는 90%로 예,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허리다리 아픈 병증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샤자이라 하는데 요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허리다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요추관에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협착이 좁아진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럴 때기 되면 그 부근에 있는 척수라든가 신경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할 때 말이죠. 예. 허리다리가 몹시 아프고 예. 마비되고 저리고 예. 심지어는 말이죠. 통증이 심해지면서 이런 활동이 몹시 저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구두수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0: 낸새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말이죠. 골질의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량이 적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쉽게 말이죠. 파괴를 받습니다. 이래할 때 말이죠. 허리다리가 몹시 아프고 특히 낸새가 계실 때는 말이죠. 골절 현상이 있습니다. 구저에 최근에도 제가 말이죠. 친구들이 어머니가 이런 정황에 처한 것을 목격했는데 어머니 집에 어머니가 뭐 번져졌는가 사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 낸새가 계심으로 인해서 말이죠. 구두수송에 골질소송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골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직업하고 자세에 일할 때 노동을 할 때 자세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허리다리가 아픕니다. 보통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허리라는 이 부위를 말이죠. 장기적으로 말이죠.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업관계로 허리 기운을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허리에 힘을 주면서 노동을 할 때 특히 보게 되면 자세가 말이죠. 타당하지 못하다 할 경우에는 말이죠. 요지노선으로 인해서 말이죠.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의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천지번이라 하는데 선의 콩팥이라고 합니다. 선죽으란 말이가 있습니다. 이 선천지번인 콩팥이가 말이죠. 이 뼈를 주관해 주는데 낸새가 계심에 따라서 이 선죽하는 말이죠. 이 힘이가 말이죠. 능력이가 하강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좋지만은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는데 사실에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병원에 온 다음에 문진을 해보게 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많은 이사들 보입니다. 중의도 보였고 서의도 보였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효과가 그닥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우리의 여우나의 선주부라고 허리라는 것은 선천지번인 콩팥지가 말이죠. 들어있는 이런 부위입니다. 붓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천지번인 콩팥을 말이죠. 자양하는 것이 이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예방하는데도 치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콩팥을 말이죠. 자양하자게 되면 체질에 따라서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진구이선치활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또 류의 띠황활이라든가 부선 장선전환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약들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물론 어느 약을 잡수어야 되겠는가 하는 말이죠. 꼭 우리 길태중기 문진부에 오셔서 이런 강철수 선생님도 좋고 박인덕 선생님도 좋고 이런 말이죠. 진맥을 잘하는 분들은 돼서 진맥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결정 짓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부족한가 선의 음양이 있습니다. 음이 부족한가 양이 부족한가 여기에 따라서 말이죠. 첨약을 자세도 좋고 이런 이제 방금 저 말씀 올린 그런 말이죠. 중청요에 이런 것 잡사도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약의 골관절교통의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는데 꼭 주의를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결시서시장 복적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건강을 되찾길 바라면서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7월 18일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 위석인 호가복은 왕청현에서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재해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여러 방면의 역량을 통괄하고 봉사 보장을 강화해 재해 후 복구와 재건 사업을 다그쳐 세밀하고 실속 있게 들어지어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농촌 비해 군중들의 생산생활 회복 상황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는 배초구진 봉림촌에 들어가 마을길을 따라 쓰레기 운반과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농경지 비해 면적, 기초시설 파손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앞서 내린 강한 비와 상류에서 흘러든 물의 영향으로 마을의 옥수수밭과 콩밭의 작물이 쓰러지고 하천 량안과 밭두렁 사이에는 고목과 부러진 나무가지,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군중들을 조직 동원해 생산 자구를 전개하고 농업기술 일꾼을 선발 파견해 1:1 기술 지도를 전개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농가들이 생장 주기가 짧은 잎남새 등 단기 작물을 보충 재배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꿔 재배하도록 인도해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농업보험 현장 조사와 손해 확정, 배상금 지급 사업을 앞당기고 주동적으로 농가를 찾아가 피해 상황을 확정하도록 도와 배상금이 신속히 농가에 직접 전달되도록 추동해 농가들의 재해 후 생산 회복 신심을 높여야 합니다. 왕청진 주나촌에는 담벽에 홍수가 잠겼던 물자국이 여전히 뚜렷이 보였습니다. 호가복은 진창이 된 마을길을 따라 걸으면서 무작위로 초민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초민들과 기관 간부, 공안경찰,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감탕과 잔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본 호가복은 이를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감탕 제거 사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집 앞뒤 마당, 논밭의 수로, 뜨락 구석 등 부위에 초점을 맞추고 기계 설비를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인력과 물력을 합리하게 조직해 감탕 운반과 쓰레기, 잔물 제거를 다그치고 마을의 깨끗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소독 살균 사업을 다그쳐 실속 있게 들어주고 음용수원, 물에 잠겼던 주방과 화장실에 대한 소독 처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흥구진에서 호가복은 상하 1호교에 올라 물 흐름 상황을 살펴보고 교량 파손 상태와 하천의 홍수 배출 능력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신속히 응급 조치를 취하고 파손 등급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긴급 보수 진척을 다그쳐 주민들의 출행 안전과 하천의 홍수 배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 전교령진 구산촌을 찾아 철도 배수로의 배수 및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살펴보면서 저지대, 지하 통과 배수로, 논밭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0: 배수 설비와 감탕 제거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해 고인물과 감탕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향 저수지에서 호가복은 댐 위에 올라 수문 상황과 물 흐름을 살펴보고 저수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댐체, 여수로, 개폐 설비 등 관건 부위에 대한 감측과 순찰 횟수를 늘려 각종 위험 우환을 제때 조사해 조기 발견,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상하류와 좌우 량안을 통괄적으로 고려하고 규정에 따라 저수지 방류량을 조절하며 홍수방지 여유 용량을 미리 확보해 이후 강우 날씨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기 위한 생명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홍수 상황이 기업 생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왕청 북방세멘트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고 기업의 피해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가야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기업의 원자재 운송 철도 전용선이 끊기고 전력 공급 계통이 파손됐다는 정황을 요약한 호가복은 기업에서 서둘러 중국 건재그룹 본부의 복구 대상을 신청하고 본부의 자금 지원과 대상 위반 비준을 쟁취해 하루빨리 재건을 마치고 통차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및 현급 정부에서는 한 걸음 앞서가 전방에서 봉사하고 심양철도국이 조사 설계와 시공 진입 등 면에서 큰 지지를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며 백방으로 기업이 난관을 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태풍 바비가 홍수 재해를 일으킨 이래 왕청현과 각 관련 방면에서는 명령을 받자 즉시 움직이고 연속 분투했으며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일터를 지키고 충실히 직책을 수행해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힘있게 보장했습니다. 현재 왕청현의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은 이미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주 및 현급 각 부문 및 지도 간부들은 재해 후 복구 건설 책임을 확고히 짊어지고 피로와 실증을 느끼는 사상을 견결히 극복해야 합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해 피해 군중의 어려움과 요구를 해결하고 피해 지역의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집 재건 등 후속 사업을 힘써 잘 틀어져야 합니다. 배수 작업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구역의 거리와 골목, 지하 공간, 논밭, 하천과 도랑 등 물이 고인 지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배수 설비와 전문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구역별, 구간별 책임제를 실시해 강제 배수 작업을 전개함으로써 감탕 제거와 정돈, 환경 소독 등 사업에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감탕과 장애물 제거 난관 공략전을 힘써 전개해야 합니다. 간부와 군중,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과 자원을 통괄하고 홍수가 물러간 뒤에 간선도로, 뒷골목과 집 앞뒤마당 등 지점에 대해 주단식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쓰레기 운반과 처리 사업을 추진해 깨끗하고 정갈한 생활 환경을 신속히 회복하고 군중이 악취를 맡지 않고 진흙을 밟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확실히 잘해야 합니다. 한 곳의 감탕을 제거하면 한 곳을 소독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물에 잠겼던 장소를 전면적으로 소독 살균해야 합니다. 음용수원지 집중 안치점과 가축가금 사육구역에 대한 감축과 소독을 강화해 재해 후 환경안전과 군중의 신체 건강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서둘러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도로, 관망 등 파손된 기초시설의 기본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전문 시공 대우를 조직해 유리한 날씨를 다잡아 긴급 보수함으로써 군중의 기본 생활과 사회의 질서 있는 운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년의 수해 복구 건설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수해를 입은 제방, 파손된 도로와 교량, 농촌, 전력망 등 기초시설 분야를 기밀히 둘러싸고 상급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소통 접목하며 가진 방법을 다해 정책적 우대와 자금 지원을 쟁취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과 향촌 진흥의 유력한 기초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와 왕청현 당정 주요 책임 동지들이 참가했습니다.
1: 7월 19일 연길 수상시장이 개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감도는 도시 상업명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이 개업식에 참석해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무용, 장삼춤, 여성 이중창 도라지, 노래와 춤, 연변의 혼 등 문예 종목들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개업식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업식에서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와 연변 동방 수상 주야시장 유한회사 책임자 최병춘이 선후해 축사와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이 연결 수상시장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고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장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단장된 시장 안으로 앞다투어 들어가 곧바로 구경하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짙은 생활의 정취 속에서 연변의 정통 음식을 마음껏 맛보고 새 수상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새로 건설된 연결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매우 흥성했습니다. 각종 특색 음식 매대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 맛을 보고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가복은 행사에 참석한 주민 연결시 지도 일꾼들과 함께 시장 매대를 돌아보면서 상인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입주 소감과 개업 준비, 경영 전망 등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수상시장은 연길의 생활 정취를 대표하는 명소이자 문화 관광 명함으로서 광범한 시민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으며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서민 문화를 료애하고 연변의 매력과 풍정을 느끼는 독특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수상시장은 기초시설과 경영 환경이 전면적으로 개선돼 상인들의 혁신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에 량질의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상가와 점포 경영자들은 새로 마련된 영업 환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성실과 신용을 견지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해야 합니다. 식자재 구매와 가공 제작 등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정통적인 맛과 믿음직한 품질, 따뜻한 봉사로 단골 손님을 붙잡고 새로운 손님들을 끌어들여 장사가 더욱 흥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 중인 시민과 관광객들과 교류하면서 새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과 경영 방식 배치, 식사 체험 등에 대한 소감을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계속해 시장의 발전에 관심을 돌리고 지지하며 이 정통적인 연변의 맛과 활기찬 생활의 정취를 더 많은 친척, 친구들과 공유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맛을 찾아 기꺼이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시장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결시는 운영기업과 함께 이번 개업을 계기로 높은 수준으로 위치를 정하고 정밀한 운영을 견지하며 체험 전경과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수상시장을 도시의 형상을 보여주고 민속의 매력을 과시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시장의 규범화 관리를 잘 들어주고 시장 내부 각층의 장식 품격과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며 안내 표식과 간판 등 관건적인 세부 사항을 한층 완산해야 합니다. 외부 매대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과 개조 승격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생활의 활기가 넘치면서도 품격 있는 고품질 시장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보행교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사업과 진척을 앞당겨 하루빨리 완공해 사용에 투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서민거리와 골목을 강변 풍경과 더욱 잘 이어주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다리 회랑을 따라 퍼져나가고 들끓는 인기와 관광객들이 시장에 모여들도록 해야 합니다. 기능 확대와 품질 재고를 중시하고 커피와 베이커리, 간편식과 차 음료, 문화창작 수공예 등 새로운 업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시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품질과 내실을 높이며 시장이 음식 체험, 레저 쇼핑, 기념 촬영과 관광 등이 결합된 복합형 문화관광거리로 전환, 발전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다원화되고 개성화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현지 시민들이 자주 찾고 외지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인터넷 인기 명소로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연길수상시장은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면적은 12,300평방미터이고 총 850개의 매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1층과 2층은 기존의 전경재현의 중시를 돌려 옛 시장의 생활 정취가 짙고 떠들썩하던 분위기를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0: 3층은 현재 계획 설계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독서와 조용한 휴식, 여가, 상무 상담 등 기능을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음식을 맛보는 한편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 지도 일꾼 허복군, 리 씨가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들과 연결시 기관 간부 대표들이 개업식에 참가했습니다.
1: 연일 우리 주 여러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재해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관 간부, 자원봉사자, 직능 부문 등 여러 방면의 힘을 합쳐 감당 제거, 환경 소독, 기업 생산 복구 등 재반 사업을 전개해 이민 대중의 생산 생활 질서를 전력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당민원 당원 선봉대, 청년 간부 선봉대, 자원봉사대, 공안 간부 경찰 등 여러 봉사 역량을 조직하고 5천여 명의 당원 간부와 기층 군중을 동원해 재해구조 일선에서 감탕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왕청현 당원 자원봉사자 류흠입니다. 당원 선봉대의 일원으로 천교령진에 와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당원의 담당을 발휘해 재해복구 공략전에서 전력을 다해 승리할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 전염병 발생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전 현의 중점 침수지역과 림시안치 지점에 대해 전방위적인 소독작업을 실시해 전염병 전파 사슬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회주석 리령입니다. 재해 후 소독 규정에 따라 발사 소독액을 배합해 대피소의 화장실, 침수구역, 쓰레기 적치장에 대해 전면적인 소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왕청의 홍수가 발생한 후 주당위 통전부, 주공상업연합회, 길림유특생물, 연변작가협회 등 여러 애심단위, 기업 및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식수, 편의면 등 생활물자를 재해지역에 전달해 재해복구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안도현 교통운수국은 긴급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출행을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량병진 동림촌에서 20여 명 일꾼들이 주야로 분전하며 도로와 교량복구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도 길성건축공정위원회사 종업원 진윤붕입니다. 다리목 아래 판자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콘크리트를 깨고 모래와 자갈로 메워 주민들이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동림촌 촌민 왕숭란입니다. 다리가 통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다리를 새로 보수했다고 하니 시름이 놓입니다. 도문시 당미 조직부에서는 13개 당원 선봉대를 긴급 조직하고 400여 명의 기관 당원 간부들을 재해 일선으로 파견해 감탕 제거, 방역 소독, 물자 보장 등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민생을 보장하고 재해복구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0: 7월 18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대련 대표팀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양팀은 팽팽하게 접전했습니다. 경기 1분경 연변 대표팀 수비에 빈틈이 생긴 기회를 타 대련 대표팀 장설용이 페널티 박스에서 밀어넣기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려 1대0으로 앞섰습니다. 10분경 연변 대표팀 정천기가 박스로 돌파해 강슛을 날렸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23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 연변 대표팀은 0대1로 뒤처졌습니다. 후반 들어 63분경 연변 대표팀 리진이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정천기가 강슛을 때렸으나 골대를 스쳐 지났습니다. 이후 VAR 판독을 거쳐 주심이 대련 대표팀 선수의 반칙을 인정하고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왕호율이 키코로 나서 골을 성공시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75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82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공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리진이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최종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아나운서 서태만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요,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적은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28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19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0: 올해는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36년부터 2026년까지 90년의 세월이 흘렀고 2만 5천리 길의 긴 여정은 이미 피를 흘리며 싸운 역사에서 민족의 혈맥이 새겨진 정신적 좌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생방송 세례는요, 연변주당의 당학교 리마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역사적 세부 사항부터 현대적 실천까지, 정신적 핵심부터 시대적 전승까지 함께 그 세계를 뒤흔든 원정을 돌아보고, 장정정신이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생생한 생명력을 발휘하는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변주당의 당학교 리마 교수님을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홍군장정승리 90주년이 되는 해로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식의 기념행사를 열고 있잖아요. 네. 이 새시대 청년들은 교과서나 영화 작품을 통해서만이 장정 알게 됐지만 이 원정의 역사적 배경과 우림을 직접적으로 느끼라는 건 사실 느끼기는 쉽지 않죠. 네. 지난 역사, 이 당사 연구에 깊이 몰두해 오신 지 오래되신 분이 리마 교수님이신데요. 당시 홍군이 왜 이 장정의 길을 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 원정의 어려움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한 말씀 해 주실까요?
1: 네. 예, 우리 이 장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1934년이 그 역사적 현상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0: 네.
1: 예, 당시 중앙 소베트 지역은 제5차 반포의 토벌에서 실패하여 거의 90% 이상이 근거지를 상실하였습니다. 게다가 국민당 군대는 우세한 병력으로 층층이 진격하여 소베트 지역의 생존 공간을 계속 압축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전략적 이동을 하지 않으면 홍군은 완전히 포위되고 전멸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이 장정은 능동적으로 선택한 행군이 아니라 생사의 위기에서 혁명이 불씨를 벗어나고 새로운 출로를 찾기 위해 내린 고된 선택이었습니다.
0: 네.
1: 예, 많은 사람들은 장정이라는 이 두 글자를 떠올릴 때 그저 홍군이 2만 5천리를 걸었다는 이 정도까지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그 당시 여러 방면군이 총체 로정이 11만 리를 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고 또 그 로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저는 당시 원본, 전보 그리고 전

0: 자들이 일기, 예, 그리고 후대의 구술 역사 자료를 많이 살펴봤는데, 예, 그 권한은 정말 전방위적이었습니다.
1: 네.
0: 예, 첫째는 적의 포위와 추격이었습니다. 국민당이 수십만 군대가 공중에서는 전투기로 정찰과 폭격을 진행했고 육지에서는 망망한 대군으로 층층이 봉쇄하였으며 홍군은 거의 매일 전투 중에 또 행군해야 했고 평균 300m마다 한 명의 전사가 희생되었습니다. 둘째는 극도로 악랄한 조건이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예, 그중 제일 힘든 것은 설산과 소지를 넘을 때였는데 설산을 지날 때 그 해발고가 4,000m를 넘었고 공기가 극도로 희복하였으며 많은 전사들은 겨울 옷도 없이 얇은 옷을 입고 설산에 올라가 그 극한 속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어 시꺼멓게 변했고 가다가 힘들어도 감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앉기만 하면 얼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소지를 지날 때 또 온통 습지가 널려 있어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진흙탕에 휩쓸려 들어갔고 예,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릴 때면 나무 껍질을 벗겨먹거나 가죽띠를 끓여먹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난 속에서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그 황망한 초지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당시 당내 사상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고 또 로선 문제에 대한 논쟁이 줄곧 존재해왔으며 홍군은 한편으로는 외부의적 그리고 악랄한 환경과 도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앞길이 막막한 상태에서 정확한 방향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거의 살아남을 수 없는 조건하에서 홍군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나와 이 인류 역사상 위대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1: 네.
0: 저는 요 몇 년 동안 장성연선이 대부분 유적지를 돌아다녀봤는데
1: 네.
0: 거기에서 강서우두라고 이곳은 우리 홍군 장정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1: 네.
0: 거기에서 저는 홍군이 강을 건널 때 사용했던 문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무 무늬에는 아직도 당시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천 서북이 초지에서 당지 고향 사람들은 저에게 지금까지도 가끔 당년이 홍군들이 남긴 범람 그릇이 파편을 파낼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실물들은 그 어떤 문자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적지에서 우리는 장정이라는 두 글자의 배후에 수많은 청년들이 생명으로 닦아놓은 길이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장정
0: 정신이 령헌이자 또 우리 당이 모든 정신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선입니다. 둘째로는 나라를 구하고 인민을 구하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과 험난함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은 혁명 영웅주의입니다. 장정의 길에는 쉬움이라는 이 두 글자는 없었습니다. 모든 승리는 수많은 분투와 고초를 통해 이룩한 것입니다.
1: 네.
0: 특히 로전교를 탈취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전사들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사슬을 잡고 앞으로 돌진하여야 했습니다. 그 당시 발 밑에는 새싹이 흐르는 대도하이고 맞은편은 적들이 기구한 총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신이 없이는 전혀 돌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난을 제거하여 승리를 쟁취하자 하는 정신력은 그 후 줄곧 우리 당의 뼛속에 새겨졌습니다.
1: 네.
0: 실제로 독립자주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모든 것을 실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장정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당은 일찍 외국의 경험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 적지 않은 구분기를 걸었습니다. 특히 상강 전역 한으로 샹장장이라고 하는데 이 전역이 참혹한 손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는 남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게 했습니다. 준의회 이후 우리 당은 진정으로 독립자주적으로 막스주의 기본 원리를 운영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장의 실제 근가요 행군 로선을 조성하고 더 이상 교자주의를 견제하지 않았으며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씩 비동에서 주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실사구시 품격은 장정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귀중한 제보 중의 하나입니다.
1: 네. 그래요. 그렇다면은요, 이 장정정신, 이 장정정신.

0: 당의 정신 계보에는 다른 정신, 뭐 예를 들어서 연한 정신이다, 또 뭐 빈곤 퇴치 정신 등과 어떤 계승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사실 우리 이 장정 정신을 뿌리에 비유한다면 그 후에 우리 연한 정신이라든가 항묘원조 정신, 예, 그리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정신은 모두 장정 정신이 기타 부동한 역사 단계에서의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빈곤 퇴치 난관 돌파에서 예, 우리 수백만 간부들이 기층에 뿌리를 내리고 예, 조건이 가장 어려운 곳에서 난관 돌파를 하는 것이 바로 새 시대 우리 설찬을 오르고 토지를 건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본질적으로 모두 백성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곤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 실사구시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정신 핵심은 완전히 관통된다고 볼 수 있죠.
0: 네.
1: 예, 90년이 지난 오늘 변한 것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 변하지 않은 것은 장정이 남겨준 정신입니다.
0: 그렇죠. 장정이 남겨준 정신. 그렇다면 이런 숭고한 정신이 우리 변강의 비옥한 토양에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됐는지, 또 예, 장정 정신의 연변 지역화 전승과 맥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연변에 다민족이 모여서 사는 변경 지역으로서 부동한 역사적 시기마다 이 장정 정신은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요, 혁명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 연변 이 땅에서 장정 정신이 어떻게 전승이 되어 왔는지 한번 좀 쭉 돌아보고 정리를 해 주실까요?
1: 네, 예, 우리 이 맥락은 제가 여러 해 동안 정리한 것으로서 예, 추상적인 선이 아니라 예, 여러 민족 대중이 예, 진실한 이야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0: 네, 네.
1: 첫 번째 단계는 혁명 전쟁 시기로 장정 정신과 연변이 항일 투쟁, 해방 투쟁이 깊이 융합되었습니다. 예, 1936년 10월 홍군 3대 주력이 회령에서 예, 회합하는 소식이 지하 교통선을 통해 동만이 깊은 삼림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동부 항일연군 제2군의 전사들은 모닥불주위에 모여 예, 나무가지로 새하얀 눈 위에 비뚤비뚤한 장정 로선도를 그렸고 모두가 관내의 홍군이 그어온 2만 5천의 장정이 예,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갔다 라고 열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예, 순간 영하 30도의 추운 밤은 뜨거운 열기로 차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해방전쟁 시기에는 예, 연변에서 약 5만 명이 조선족 청년이 군대에 가입하여 예, 동북에서 해남도까지 예, 전투를 벌였으며 많은 병사들이 영원히 전장에 남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0: 네.
1: 예, 이 전사들 몸에서 흐르는 장정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은 예, 바로 장정 정신이 직접적인 연장선이었습니다. 예, 그들도 자신이 장정길을 걸어 예, 새 중국이 탄생을 위해 두만강 기슭에서 남아하여 예, 전국 각지 전장에 예, 열혈을 쏟았습니다. 저는 혁명열사 릉원에서 어느 한 조선족 전사의 묘비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예, 그는 광서 전장에서 전사했으며 예, 그의 주머니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반쯤 된 찰떡이 꼬당꼬당하게 말라 굳어진 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단계는 세종국 성립 이후의 건설 시기입니다. 그때 연변은 배급 대흥의 상황이었고 예, 전장에서 돌아온 많은 로 병사들이 장정 정신이 토대를 지니고 예, 연변이 산지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당시 장도 철도 우리 연변 구간을 건설하기 위해 예, 여러 민족 인민들이 야간을 가리지 않고 공사장에서 일했고 대형 기계가 없이 모두가 손으로 돌을 옮기고 어깨로 지목을 나르며 예, 또 겨울에는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동상을 입어 피가 터져도 예, 어렵다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예, 또한 우리의 백화 림업 노동자들은 공활한 장백산 숲속에서 개간을 하고 나무를 심어 예, 한때 황무지였던 산을 홍송나무 숲으로 변모시켰는데 이는 홍군 예, 장정리에서의 홍군이 설산을 넘고 초지를 건널 수 있다면 우리는 장백산에서 가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에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0: 네.
1: 예, 저는 당시 림업 노동자 중 한 명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예, 안도현 출신으로 그가 말하기를 그때 공사장에서 모두 가장 좋아하던 노래가 바로 조선으로 번역된 장정 조곡이었으며

0: 홍군은 원정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가락이 울려 퍼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무궁한 힘이 솟아올랐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개혁개방 이후부터 오늘날의 새로운 시대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연변이 간부와 대송은 장정정신을 변강건설과 수호의 실천행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평강병원에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연변이 쌀을 장생했고 과수원에서는 새콤달콤하고 즙이 많은 사과배를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경 관광을 발전시켜 한때 우리 항일연군이 비밀진영이었던 곳들을 홍색교양기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경 검문소 경찰들은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국경선을 지키며 병강의 안전을 수호해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시대든 연변 사람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해도 당시 홍군 장정 이야기나 지역 항일연군 선배들의 업적을 떠올리면 넘을 수 없는 곤란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
0: 바로 이것이 장정 정신이 연변에서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결코 벽에 걸린 구호가 아니라 여러 민족 대중이 뼛속에 새겨진 행동 준칙입니다.
1: 네. 장정정신. 이런 장정정신이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 사회의 청년들의 마음속에까지 깊이 뿌리 내리게끔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인터넷 환경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접촉한 정보는 뭐 아주 다번적이겠죠. 이 90년 전에 이 역사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너무 멀다고 느끼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동한 연령대 학원들의 강의를 할 때 이 젊은이들이 제기하게 되는 뭐 비교적 첨예한 문제에 여러 번 부딪혀 본 적도 있겠죠?
0: 네, 맞습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가끔 젊은이들이 질문을 받았는데 한 번은 한 젊은 수강생이 일어서서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연히 홍군 전사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연령대라서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정된 생활을 놔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 길을 걸었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저는 당시 큰 대도리보다는 그 수강생에게 직접 장부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당년에 장정에 참가한 홍군 전사들은 평균 연령이 20세도 안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25세까지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근본 혁명이 승리하고 좋은 나날을 향수하는 그날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이 부귀 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후대들이 그들과 같은 고생을 더는 하지 않아도 되며 그들이 받은 죄를 더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었습니다.
1: 네.
0: 또 어떤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는 생활 조건이 이렇게 좋으니 더는 설산을 넘고 초지를 건널 필요가 없다 때문에 장정정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장정은 종래로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며 진행형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1: 네.
0: 당신이 오늘날 일터에서 부딪힌 난제, 과학연구에서 돌파하기 힘든 난관, 기층에서 해결해야 할 백성들이 난사,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당신이 걸어야 할 자신이 장정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1: 네.
0: 당연히 홍군이 장정의 길에 오른 것은 나라를 구하고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장정을 하는 것은 민족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량자를 볼 때 본질적으로 돌파해야 할 관문이라든가 통과해야 할 고비로부터 볼 때 정신적인 난이도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저는 요 몇 년 동안 가끔씩 우리 학교나 사회구역 등지에 가서 장정 이야기를 강의했는데 젊은이들은 장정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 거리감을 두는 강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홍군 전사들이 하루에 콩 한 알만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아마 별다른 감수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당시 홍군은 당신처럼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 어린 전사로서 풀밭을 지날 때 자신이 먹을 것을 그들보다 더 어린 부상자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결국 굶주림 때문에 길가에 기원해 넘어

0: 무졌다.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예, 젊은이들은 단번에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현재 많은 젊은이들은 예, 주동적으로 장정 주제의 내용을 예, 주제로 한 우리 짧은 동영상 형식을 플랫폼에 옮기는 이런 예,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젊은이들은 장정 노선을 따라 직접 자가용을 몰고 예, 현지 변화들을 찍어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수백만 명의 네티즌들이 댓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원래 장정이 우리와 이렇게 가깝구나. 저는 이런 현상들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1: 네. 대장정 뭐 이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 먹먹하게 네. 안겨오죠. 뭐 25세까지 거의 전투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미흡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젊은 청춘을 네. 조국에 바치는 그 정세. 현재 많은 학교들에서도 장정 승리 90주년을 기념을 하는 주제 활동을 다다소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주제 반회 강연 뭐 경연 그리고 홍색 연학 등이 따라 있는데요. 교수님 네. 우리가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정 정신을 전수할 때 가장 피민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활동 형식이 진정으로 장정 정신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우리 여러 학교들에서 지금 예, 다양한 형식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건대는 가장 피민해야 할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 형식주의입니다. 우리가 일단 활동을 조직할 때 모두 인원수만 강조하고 또 예, 사진을 찍고 떠들썩하게 이렇게 활동을 전개하고 나중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과도한 오락화로서 예, 때때로 우리 장정의 역사를 우리 한어로 류량 미마라고 합니다. 이 역사를 류량 미마로 여기고 함부로 개편하여 그 역사 자체의 음숙성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1: 네.
0: 우리는 이런 기념 행사를 임무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우리 아이의 각도에 서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역사를 살아 숨쉬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귀주의 어느 한 학교에서 진행한 활동을 본 적이 있는데
1: 네.
0: 그들은 아이들을 교실에 앉아 강의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많은 아이들한테 임무를 보치했습니다. 그 임무가 바로 예, 집에 돌아가 가족과 관련된 장정 이야기 혹은 가족들이 들은 장정에 관련된 전설 이야기 이 모든 것을 정리해오게 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예, 이러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예, 할아버지께서 당시 예, 귀주에서 총간부로 있었는데 예, 그 총간부가 도로를 건설할 때 예, 그 과정에서 특별히 단단한 돌을 발견하였답니다. 예, 이 돌이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큰 저해 역량으로 되었죠. 그래서 예, 전 촌민들이 예, 륜번으로 예, 거의 보름을 파서야 그 돌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럼 그때 그 할아버지는 당시 예, 홍군은 로종교의 시사술도 예, 어려움 없이 돌진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돌을 움직이는 것이 무슨 힘이 들겠느냐 예,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이렇게 볼 때 장정 정신은 예, 교과서의 예, 단 한마디가 아니라 자기 집 가족, 자기 주변이 일과 관련되어 있기에 그 아이는 자연히 그 깊숙이 기억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또 어떤 학교에서는 예, 아이들을 조직하여 장정 수첩을 만들어 예, 그들이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예, 당연히 전역 로선을 그리고 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예, 장정 식구를 뵙기게 하고 예, 자기가 홍색 기념관에 가서 참관한 입장권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자신이 직접 손을 쓰는 과정이 바로 주동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으로서 예, 다른 사람이 말을 듣는 것보다 예, 인상이

0: 대사를 겪었고 또 빈곤 퇴치 난관 돌파에서도 이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이 전면적으로 또 초유 사회를 건설해 왔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끊임없이 여러 난제들을 돌파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실제상 모든 새로운 시대의 장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앞에서도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장정 정세를 현재 구체적인 실천에서 본다면 어떻게 구현이 됐다고 생각? 하시는지 우리 주변에 뭐 그 레일을 결합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네. 예, 빈곤 퇴치 난관 돌파는 바로 우리 새로운 시대의 가장 생동감 있는 장성입니다.
0: 네.
1: 예, 당년에 우리 몇 백만 명이 전 조제 간부들이 전국에서 또 가장 빈벽하고 가장 빈곤한 산지대들과 난관 돌파에 기여를 했죠. 예, 그중 어떤 지방에는 길이 통하지 않고 심지어 물 공급과 전기 공급마저도 없었습니다. 예, 이러한 악랄한 조건하에서 그들은 대중들을 이끌고 산업을 모색하고 대중을 도와 집을 짓고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은 당년보다 조금 더 적지 않았습니다.
0: 네.
1: 예, 제가 한 빈곤촌에 가서 조사 연구를 했는데 그 마을이 로 당지부서기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농촌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간부들은 촌민들을 이끌고 심지어 벼랑 끝에서 길을 뚫었는데 두 손이 물집이 한층 또 한층 터졌지만 아무도 그 고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마음속에는 단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연히 홍군이 2만 5천리도 다 걸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자신이 진문어구에서 닦는 길도 성사할 수 없단 말인가. 나중에 그들은 정말 도로를 개통하고 또 마을이 특색 농산품을 이 도로를 통해서 운송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점차 부유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정정신에서 역경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실사구시속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당대 판본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의 과학연구 일꾼들은 최근 몇 년간 우주비행, 소편, 신편이 그리고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령으로부터 시작하여 난관 돌파를 하였는데 그중 많은 핵심 기술은 우리가 스스로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 우주비행 분야의 젊은 공동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기술 난제를 공략하기 위해 몇 달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견디었는데 수십 가지 방안을 시험해봐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모두들 함력이 매우 컸는데 후에 그 우리 팀이 장정 기념관을 참관하러 갔는데 당시 홍군이 상강 전투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정확한 방향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0: 네.
1: 모두들 단번에 다시 힘을 얻어 마침내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90년 전이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정정신은 종래로 벽에 걸린 표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0: 네.
1: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그 당시 홍군 장정정신을 가지고 신념을 확고히 하고 실사구시하며 모든 사람을 단결하여 함께 앞으로 돌진하기만 하면 뚫을 수 없는 고비가 없습니다.
0: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세대가 이 장정정신을 전승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향점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의 장정의 길을 잘 걷자 하는 말을 어떻게 구호해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지향점은 영원히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당시 홍군이 장성을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홍군 장정이 시작점이었던 강서 우두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당시 우리 한 로인이 자신이 사망된 후 사용하려던 그 관이 있죠. 관에 사용하는 그 목재가 있었는데 이 목재를 서슴없이 우리 홍군에게 선사했습니다.
0: 네.
1: 이런 점들을 볼 때 저는 정말 만 감동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장

0: 상승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의 출발점도 모두 백성들이 이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학교에서 강의할 때 늘 학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매일 장정정신을 입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수중의 사업을 잘 완수하고 백성들이 매 한 가지 일을 잘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장정정신을 전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그래.
0: 예를 들어 만약 기층 간부라면 마을이 로인들이 양로 방면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동적으로 찾아가 그들을 도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만약 선생님이라면 반에서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그 어떤 아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의사라면 진찰을 받으러 오는 모든 환자를 진지하게 대하고, 기업의 직원으로서는 자신이 기술 수준을 최적화로 다듬는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0: 이런 것들은 보기에는 매우 평범하고 작은 일들이지만 함께 모아놓고 보면 바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장정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천지를 놀라게 하는 큰일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자리에서 당시 홍군이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며 신앙을 위해 앞으로 돌진하는 정신을 견지한다면 새로운 장정기를 잘 걷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기층의 당원 간부들은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한 번 사업하면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천지를 놀라게 할 만한 성적은 없었으나 자신이 책임진 마을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려 백성들이 나날을 점점 더 번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이 홍군이 아니겠습니까?
1: 네.
0: 9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물질적 조건은 많이 좋아졌지만 항상 인민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1: 그렇죠.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변해도 이 장정정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지금 그 어떤 곤란도 곤란이라 아니라 봐야 되죠.
0: 네,
1: 그에
0: 맞습니다.
1: 비하면은 그런 마음, 그런 자세면은 뭘 못해내린가. 자기 스스로도 분투 노력하고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죠.
0: 그런, 네, 맞습니다.
1: 그런 마음 자세. 그래서 올해는요, 이 장정 승리 90주년이라는 해, 이 전국에 각지에서 많은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들에서 보게 되면 장정 주제 독서 공유회를 개최하고 또 어떤 지방에서는 장정시 낭독 대회를 조직을 했으며 또 어떤 지방들에서는 많은 홍색 문예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전파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장정 정신이 줄곧 전해지고 또 9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후에 젊은이들에게 기억이 되도록 할 수 있을지 90년, 100년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조국사랑, 나라사랑 어떻게 보십니까?
0: 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현재 이렇게 많은 신선하고 다양한 전파 방식이 있는데 대해서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우리는 장정 이야기를 전수할 때 주로 책이나 수업에 의거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 큰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반면에 우리 현재 젊은이들은 우리 짧은 동영상이라거나 그리고 대본 우리 한으로 쥐벌사 그리고 문창 제품으로 우리 장정의 이야기를 갈수록 생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는 우리 많은 또 이 당원 당지부들에서는 그 당시 우리 그 준위 회의가 소집되었던 이런 곳에 가서 당시 존의회의 상황을 무엇인가 하면 극본으로서 연출을 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홍군 장정 과정에서 준위회의에서 부딪혔던 문제들을 하나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데 준위회의는 모두 6차례 회의로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우리 한 차례 회의에는 전역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만약 이 전역을 치르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당 역사를 다시 고쳤어야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우리 뭐 대동 동지께서 정확한 결책으로 우리 이 당의 이 생사를 생사 소망으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출로를 찾게끔 하였는데 그 당시 이 장면을 우리 어느 한 지부에서는 극본으로서 연극을 하게 하였는데 이 극본 연극을 통해서 우리 당원들은

0: 우리 령도 간부들이 결책을 내림에 있어서 얼마나 예,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리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장정 주제의 책갈피를 본 적이 있는데 예, 그 후에 당년에 홍군이 쓴 표어가 인쇄되어 있고 또 그들이 그런 로선이 있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서적을 간수하고 자신이 책상에 놓으면서 또 매번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 역사를 떠올리게 되는데 예, 이것이 바로 특별히 좋은 전파라고 예, 봅니다.
1: 네.
0: 또 어떤 지방에서는 장정시 송독회 우리 한으로 장정 주시 송독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개최하여 신도 당원들이 함께 모태동 동지가 당년에 쓴 장정시사를 읽었는데 로 세대들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우렁찬 식구 속에서 그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1: 네.
0: 예, 이런 세대 간의 전달은 특히 예, 큰 힘을 부여하였습니다.
1: 그렇죠.
0: 예, 장정 정신이 계속 전해지도록 하려면 예, 우선 낡은 것을 고수해서는 안 되며 영혼이 일관적인 방식으로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며 또 예, 시대의 발걸음에 맞추어 따라가야 하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언어, 예, 좋아하는 형식으로 역사의 핵심적 내포를 벗어나고 또 외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트래픽 류량을 얻기 위해 역사를 함부로 개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기초상에서 또 끊임없이 새로운 세부사항이라거나 새로운 각도를 발굴하여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장정 이야기에서 자신이 현재 생활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또 90년이 지나면 장정 승리 180주년이 됩니다.
1: 네.
0: 예, 그때 가면 예, 그때의 젊은이들은 아마 우리 오늘날이 현재 생활조차도 매우 멀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 예.
0: 예, 그러나 예, 그들이 자신이 인생에서 또 어려움에 부딪힐 때 포기하지 않고 또 정의로운 사업을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며 예, 현재의 평화와 생활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한 그것은 장정정신이 진정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그 당시 로종교를 탈취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할 때 그 당시 우리 로종교는 예, 현재 안전한 다리와는 달리 그 어떤 나무판도 없고 단지 우리 그 쇠사슬에 의해 매달려서 한 발짝 한 발짝씩 이렇게 예, 전진하였다는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떠올린다면 아마도 그 장정 정신에서의 영혼을 예, 터득할 수 있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우리 시대가 해야 할 일은 그 로종교에서의 그 쇠사슬의 나무판을 하나하나씩 바통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시대가 해야 할 일은 손에 든 이 바통을 예, 안정하게 접수하고 예, 진실한 장정 이야기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 90년 전부터 전해온 이 정신력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 네, 오늘도 잘 마시기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직접 그저 90년 전의 이야기를 또 시간 나시는 대로 탐방도 하시면서 우리 이마 교수님 다녀오셨는데 정말 역사 속에서 오늘 내일을 알아가면서 정말 근본을 다시 찾게 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90년 세월 2만 5천리의 발자국여 이미 설산 초지에서 오늘날 우리 발밑에 한 채 땅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장정정신은 종료로 기념관에 진열된 전시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혈맥 속에 흐르는 말이죠. 힘으로 대고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시간 달려봤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게 다시 인사드리죠.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